예보되어 있어 추가 피해와 구조 차질이 우려됩니다. 네팔 대용수 현장에 파견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현지 당국의 헬기 이륙 통제로 육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팔 군 당국이 추가 홍수 위험 등을 이유로 민간 헬기 통제를 강화하자 대응팀은 사고 현장에서 70km 떨어진 지역까지 육로로 이동해 접근을 모색 중입니다. 정부는 헬기 투입이 계속 어려울 경우 외교 경로를 통해 드론 운용 허가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호남과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전남 영광 나걸도에는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기록적 폭우가 내려 이틀 연속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충남 서해안에 최고 250mm 이상, 경기 남부와 전북 등에 최대 12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내린 집중호우로 도로 침수, 나무 쓰러짐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6시 기준 전국에 도로와 주택 침수 등 소방활동 43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내장산과 덕유산, 무등산 등 10개 국립공원의 412개 구간을 통제하고 하천변과 둔치 주차장 등 위험지역 2,974개 구간도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전남 광주와 부산, 대구 등에서는 주민들이 경로당으로 일시 대피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혼슈 중서부 후쿠이현에 지난 24시간 동안 3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내려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관측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로 아직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지역 곳곳에서 주택이나 도로 침수 사례가 신고되고 있고 산사태가 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8일 전국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3%포인트 내린 38.9%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데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 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과 여권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무선 자동 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2차 개각에 대해 젊음과 역량, 진보 개혁 연대의 강화로 상징될 개각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SNS에 이번 개각은 민생 실용 확장에 당 기조와도 전면 부합한다며 새 내각 멤버들을 포함한 더 강화된 당정 협력으로 심기일전에 국정의 안정과 성공을 이뤄가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용호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문성과 현장 경험, 실행력을 두루 갖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실용과 실력 중심의 인사라며 각 분야의 적임자들이 국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을 겨냥해 집권 2년 차 국정 기조는 오직 공소 취소임을 확인한 국정 테러 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기습 개각을 발표했다며 사법부 독립과 대통령 재판 재개를 향한 국민 분노가 깊어지더니 어지간히 조급했던 모양이라고 적었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도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의 현직 차관을 승진시킨 건 정책 기조를 바꿀 의향이 없단 거라며 특히 홍지선 지명자는 이재명 도정 무능 대표 사례인 경기도 기본주택을 설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 씨의 신상 정보가 금주 중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이번 사건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이번 주중 신상

0: 행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위원들에게 외부 영향이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개최 일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국내외 주요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눈높이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3.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예상한 기관이 두달 사이 배 넘게 늘었고, 절반 가까운 기관은 한국은행이 최근 대폭 상향 조정한 전망치 3.3%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내다봤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대다수 기관 전망치가 한은보다 낮아 올해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7월까지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7월 주택 통계를 보면 1월에서 7월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은 2만 900여 가구로 1년 전보다 43% 넘게 줄었습니다. 착공은 증가세였는데 7월까지의 주택 착공은 13만 8,300여 가구로 1년 전보다 11% 넘게 늘었습니다.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인 서울 아파트 착공이 30% 넘게 증가해 향후 공급 여건은 개선될 가능성을 보인 셈입니다. 7월 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소비는 감소하고 설비 투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7월 생산이 서비스업은 줄었지만 광공업이 증가하며 한달 전과 비교해 0.0% 보합세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순환 변동치는 0.8포인트,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 순환 변동치는 0.4포인트 각각 상승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 씨가 향년 93세로 어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가족들과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기를 원한다면서 외부 조문은 사절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이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라라크 섬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 미사일 발사대 두 곳을 타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측 관계자는 혁명 수비대 병력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 기뢰를 탑재한 로켓을 발사할 준비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공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혁명 수비대 공보실은 현지 시간 30일, 라라크 섬을 겨냥한 적의 테러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침략자는 응징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30에서 80mm, 충청권 최대 150mm, 영남과 호남 지역에는 최대 8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 일부 경기 남부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최대 120mm 이상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6도, 부산 34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4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16.1mm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현 기자입니다. 어제 청와대가 중폭 개각을 발표했죠. 아무래도 우리의 관심은 재정경제부 장관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인데요. 둘 다 관료의 내부 승진이었습니다. 시사점은 명확해 보입니다. 정책 방향은 그대로, 집행 속도는 빠르게. 문제는 지금의 방향이 맞는 거냐, 이 부분이겠죠.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계속 이어지는 중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앞

아파트 가격의 오름폭은 다시 커졌고요. 특히 그나마 서민들이 접근할 만한 외곽 지역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 세력을 향해 한 번 더 경고를 날렸지만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가 시장 불안의 핵심이라는 점은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개각을 포함해 주말 사이에 쌓인 뉴스들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어제 있었던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경제 뉴스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함께 전해드리는 경제 브리핑 시간이고요.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이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중폭의 개각이 있었습니다. 정부부처 수장 6명을 교체했는데요.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2명이 바뀌게 됐어요. 지금 어떤 내용들 담겼습니까?
1: 네, 이번 2차 개각의 최대 관심사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거취였습니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부동산 민심 악화와 증시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김용범 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시장 불안 심리를 해소할 주택 공급 대책이 없는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정책이 부각되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했다는 겁니다. 김 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도 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은 교체했지만 김용범 실장은 유임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함께 추진한 이어권 금융위원장도 그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경부와 국토부 신임 장관 후보자들이 해당 부처의 현직 차관인 것도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읽히는데요.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는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정책 실패 책임론에 선을 긋고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X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 이렇게 밝힌 것도 현재 부동산 대란의 원인을 정책 실패가 아니라 투기로 부정하고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0: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책을 총괄하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그대로 남았고 나머지가 바뀌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비판적인 시각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어쨌건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정통 관료 출신은 아니라서 약간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죠?
1: 네, 홍지선 후보자는 중앙부처보다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경력을 쌓아온 현장형 관료입니다. 지방 고등고시 출신으로 경기도에서 도로정책과장과 건설국장, 철도국장, 도시주택실장 등을 거쳤습니다. 2024년에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에 임명됐습니다. 차관이 된 지 약 8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겁니다. 지방 고등고시 출신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을 때 홍지선 후보자는 도시주택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청와대는 홍 후보자를 주택공급 정책의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경험한 현장형 관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인 출신이었던 김윤덕 장관의 뒤를 이어서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한 인물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0: 소위 말하는 성남파, 경기파 중에서 경기파인 인물인 셈인데요.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의 대표적인 주거정책, 기본정책의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라고요?
1: 네, 홍지선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경기도정의 핵심 정책이었던 경기도 기본주택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었는데요. 당시에 법제화 작업을 추진했지만 법적 근거가 국회에서 마련되지 않아 계획한 규모의 사업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는 소득과 자산, 나이 제한 없이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공공임대주택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입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같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주택은 입주 대상을 무주택 중산층까지 넓혀서

0: 공공임대주택을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만들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장관 지명이 곧 기본주택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대통령이 집값 급락 시 주택을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보유하는 제도를 주문한 만큼 이런 정책 방향과 취지를 잘 이해하는 인물을 장관 후보자로 선택했다는 정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1: 자, 홍 후보자 장관으로 취임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꽤 남아있는데요. 어찌됐건 앞에 과제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먼저 풀어야 될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첫 번째 과제는 지난 13일에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기존 공급 계획에 더해서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규 공급 택지 물량이 10만 가구 이상입니다. 우선 공공 택지 입지를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 발표해야 합니다. 홍지선 후보자의 강점은 지자체에서 택지와 도시계획, 주택, 교통을 모두 다뤄봤다는 점인데요. 반면 장관으로서는 서울시와 국회,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현장 실무 경험을 정치적 조정 능력으로 얼만큼 연결할 수 있느냐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뭐 성남시정, 경기도정과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조금 다르니까요. 자, 이재명 대통령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관련 메시지가 잘 보이질 않았는데 어제 오랜만에 강한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0: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X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 검장 도용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X의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직접 밝힌 것은 지난 4일 이후에 약 한 달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수도권, 특히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다.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속한 서울 주택 공급을 주문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 말했듯이 공급 못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나갈 것이다.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함께 정기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수요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 경쟁 성장률 전망을 높이고 한국은행이 내년 1분기까지 기준금리를 3.5%로 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는 기사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향방은 쉽게 알기 어렵지만 미국 금리 수준과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면서 경매물건이 실제로 얼마나 낙찰되는지를 보여주는 낙찰률에도 관심을 가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1: 참 여러모로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불안 원인을 투기 수요에서 찾는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공공이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한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0: 네, 투기 수요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정부는 집값 폭락에 이만큼 대비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1: 네.
0: 지금 서울 집값과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정부 부동산 정책이 국정 지지율 하락의 대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정부의 대량 공급에 따라서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 증가를 언급하면서 고금리로 집값이 급락하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 뭐 이런 맥락입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대량 매입 시스템은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악화했을 때 주택 매입에 나설 수 있는 대응수단을 미리 마련하자는 겁니다. 당장 LH가 주택 매입에 나선다거나 정부가 특정 가격 이하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을 때 사용할 매입 기준과 절차, 재원을 미리 준비하라는 지시입니다. 비슷한 제도가 이미 있는데요. LH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주택시장 침체기에 지방 미분양 주택 7천 가구 정도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해서 국민임대나 분양 전환 임대로 공급했습니다. 지금도 지방의 중공업 미분양 주택을 최대 8천 가구까지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 가격 상한은 감정평가액의 90%고 매입한 주택은 일정 기간 전세로 공급한 뒤 분양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LH 매입 임대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이번에 대통령 지시는 시장 상황과 연계해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검토한다는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아직 초기 단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해서 이 세부 방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1: 이런 정책 필요하죠. 다 좋은데 문제는 지금 시장 상황이랑은 동떨어진 것 같다는 점이에요. 현재 서울 집값, 뭐 수도권 집값을 보면은 폭락 국면이랑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지금 트리플 강세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황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부동산 이슈 떠나서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살펴보죠. 중국의 최대 디램 업체죠. CXMT 창신 메모리의 상반기 매출이 30조 원을 넘었네요.
0: 네,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영어 약칭 CXMT가 지난 28일 상장 후에 첫 반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CXMT는 올해 1분기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디램 시장 점유율이 약 8%인 기업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서 세계 4위 디램 회사입니다. 상반기 매출은 1,503억 위안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3%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약 15조 8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상반기에만 해도 적자를 냈던 회사인데 1년 만에 대규모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회사가 지난 5월에 제시한 실적 전망치도 크게 넘어섰습니다.
1: 자, 지금 이게 우리 시장에는 좀 악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 1%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 넘게 빠지면서 시장 전체 수익률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창신 메모리의 상반기 매출이 10배가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중국의 반도체 기술 그만큼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네, CXMT는 이번 실적 증가의 이유로 세계적인 컴퓨팅 수요 증가와 주요 업체들의 생산 능력 조정을 들었습니다. 디램이 공급 부족에 빠지면서 가격이 크게 오른 효과가 이번 실적에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생산 능력을 수익성이 높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우선 배정하면서 일반 서버와 PC,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범용 디램 공급이 부족해졌던 상황이 실적에 반영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가 HBM뿐만 아니라 서버용 5세대 디램, DDR5도 대량으로 사용하면서 범용 디램 가격까지 올랐습니다.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국산화 정책도 성장 기반이 됐는데요. CXMT 제품은 샤오미와 레노버 같은 중국 전자업체 공급망에 들어가 있고요. 중국 내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의 국산 메모리 수요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매출 증가율이 10배에 가깝다고 해서 기술력이 1년 만에 10배 향상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난해 상반기 실적이 작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고요. 특히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여전히 뒤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 세대 기술로 만든 메모리 칩을 기존보다 몇 배나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었던 상황이라서 이번에 CXMT가 수혜를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1: 자,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부가 가치 제품보다는 범용 제품 쪽에 집중돼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는 고부가 가치 쪽도 우리가 방심할 수 없다라는 전망도 나오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CXMT는 차세대 모바일 디램인 LPDDR6 양산을 시작했고 다음 달 출시되는 샤오미의 신형 폴더블 폰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세대 디램은 스마트폰과 AI 서버에 들어가는 이른바 6세대 규격의 최신 디램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CXMT보다 한 발 늦은 올해 내 본격 양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CXMT는 중국산 AI 가속기에 쓸 HBM 개발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중국에는 텐센트 나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같이 막대한 AI 투자를 하는 고객 기업들이 있습니다. 첨단 메모리를 개발하면 곧바로 대규모 실증과 판매가 가능합니다. CXMT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 중국 양쯔 메모리, YMTC도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격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격차가 있는데 양쯔 메모리 측은 최근 상장 준비 과정에서 내년 말까지 두 회사 점유율을 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만 HBM 같은 첨단 메모리에서 중국 업체들이 단기간에 한국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전망도 많이 나옵니다. CXMT는 미국의 반도체 규제로 첨단 제조 장비 도입이 제한돼 있습니다. 지금은 한 단계 낮은 장비로 첨단 디램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정이 복잡해지고 비용과 수율에서도 불리합니다. 다만 문제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 실탄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CXMT에 이어 양쯔 메모리도 IPO로 약 7조 원을 조달해서 생산 능력 확대와 차세대 기술 개발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내 업체들이 중국 회사들보다 HBM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1-12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5: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방송에도 반영을 하고요. 몇 분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질이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인 밀리의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 혈관 건강식품 CAB7UP 물없이 머리 헹구 샤워하는 베리코드 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론칭한 거 아시죠? 이제 곧 구독자 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조금 더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주말 사이에 개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가는 것은 아무래도 부동산 세제 개편안 그리고 주택 공급 같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랜만에 SNS에 부동산 발언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썰전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아, 지난주에 보니까 부동산원 자료가 또 나왔어요. 아우, 저 이거 자료 나올 때마다 막 무서워.
1: 무서워요?
0: 무서워요, 진짜.
1: 저는 이제 담담합니다. 이제.
0: 담담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중랑주, 성북구 이런 비강남권 집값이 또 무시무시하게 올랐던데요.
1: 그러게요. 서울 전체 평균을 보게 되면 0.29%거든요. 네. 8월 4주차가 0.29%, 8월 네. 3주차가 0.22%니까 평균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네요. 많이 올라갔는데 예, 예. 서초구 강남구는 마이너스입니다. 여전히. 예. 보게 되면 서초구가 마이너스 0.05%, 강남구가 마이너스 0.11%니까 강남은 확실히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현장에 가봐도 그 매물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 급매라고 하기는 뭐 좀 그렇지나 아무튼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0: 네. 한 30억짜리가 25억으로 나오고 있는 거네요.
1: 25억까지는 안 떨어지고요. 네. 한 36억짜리가 34억 정도 뭐 그 정도의 네. 수준의 매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일단 살 사람은 없죠. 지금 대출도 안 나오고
0: 그렇죠.
1: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된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매수자들은 정중동하고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 시장은 조정이 되는 건 이제 좀 네. 바람직한데 평균이 올랐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평균이 오르면 나머지는 어디가 많이 올랐는 거야라고 하면 사실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중랑구가 0.56%예요.
0: 아, 0.56이면은 1년으로 치면은 이게 100%는 훨씬 넘죠, 일단. 어.
1: 그러니까 네. 노원구도 0.5% 넘었죠. 예. 서대문구가 0.45%. 노원구도 와, 이렇게 되면

0: 이렇게 올라도 되나? 사실 우리 강남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시장이잖아요.
1: 뭐못
0: 근데
1: 가니까.
0: 뭐 어차피 못 가니까. 근데
1: 예.
0: 강북 보게 되면 성북구가 0.55네요. 중랑구가
1: 맞아요.
0: 0.56%,
1: 예.
0: 도봉구가 0.54, 노원구 0.54. 이것도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난주만
1: 0.5가
0: 하더라도.
1: 넘은 곳이 총 7곳이에요. 강서구,
0: 근데
1: 서대문구,
0: 이게
1: 도봉구까지. 예.
0: 변화 속도가 계속 0.5였으면 괜찮은데 8월 3주차가 뭐 0.4, 0.3%였다가
1: 예.
0: 톡 튀어 올랐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면 결국에는 세제 개편안의 이제 부작용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죠. 중랑구도 원래 약세 지역이거든요.
1: 네.
0: 서울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는 지역인데 이들 지역이 이렇게 집값이 0.5%면 폭등이에요. 이 정도면.
1: 그렇죠. 예.
0: 계속 폭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전월세 시장이 이제 안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1: 예.
0: 뭐 전월세는 사실 뭐 전쟁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서로 아우성이고 물건 하나 가지고 지금 전쟁하고 있고 앞팀이 먼저 보고 계약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가 강남만 보지 말고 이 외곽 우리 서민들 주거
1: 맞아요.
0: 안정인
1: 강남 별로 안 중요해.
0: 아니 어차피 못 가니까요.
1: 네.
0: 어차피 가지도 못하는 거 저는 뭐 연예인들 생활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삶, 내 친구,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위기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제가 순간 계산을 잘못했는데요. 한 주에 0.56%면은 연 복리로 했을 때 30%가 조금 넘습니다. 100%안 넘어요. 하지만 30% 1년에 오른다는
0: 아니
1: 거는
0: 이게 주식도 아니고 집값이 이게 말이 되나?
1: 1년에 30% 오른다는 건 굉장한 폭등세니까요.
0: 10억짜리가 13억인데 이게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사실은 평균이 이 정도 오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역세권에 학교가 있고 좀 살만한 아파트는
1: 더 많이
0: 훨씬 더
1: 오른다.
0: 많이 올랐다. 안 오르는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반평균이 80이라고 해서 잘하는 애들은 95점, 못하는 애들은 60점이 나오기 때문에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죠.
1: 안 오르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0: 네.
1: 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전세는 더큰 문제잖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KB 부동산 통계로 쭉 보니까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전세 수급 지수가 대부분 뭐 30%, 30포인트 막이 정도 이상은 다 올랐더라고요.
0: 네.
1: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0: 전세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종말? 소멸? 뭐 단계라는 표현을 쓰고 최근에 이제 KBS하고 MBC에서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1: 네.
0: 둘다 주제가 똑같습니다.
1: 예.
0: 전세 종말에 대한 주제가 나왔는데 그 다큐멘터리 한번 보면 좀 심각성을 우리가 더 깨달을 수는 있는데 없어요. 일단 전세는 매물이 없습니다. 뭐 매물이 있어야 우리가 가격을 협상을 하는데 이건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매물이 시가 말랐기 때문에 그 많던 전세가 어디 갔는지
1: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
0: 아니 뭐가 있어야 협상을 하죠.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도 20년, 30년 하시는 분들도 이런 현상은 처음 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도 아닌데 이제 또 가을 이사철이잖아요.
1: 그렇죠. 예.
0: 전통적인 이제 이사철까지 겹쳐가지고 최악의 상황이 좀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또 결혼도 많이 하는데 그럼 이제 월세로 가야 되잖아요.
1: 네.
0: 월세 가격은 또왜 이렇게 오르는지.
1: 어마어마하더라고요.
0: 너무
1: 저도.
0: 빨라요. 150만 원짜리가 뭐 250만 원 가고 이제 원룸도 기본 안 좋은 것도 70만 원은 이제 기본 베이스로 가니까 아파트는 이제 150만 원. 그냥 강북의 아파트도 이제 월세 150, 200은 기본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월급 얼마 받는다고 월세를 뭐 200, 250만 원 내버리게 되면 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발을 동동 굴리고 그래서 집을 사는 거예요.
1: 어쩔 수
0: 강북에.
1: 없이. 예.
0: 그러니까 이게 2021년하고 좀 다른 게 그때는 이제 막 포모가 와서 야 지금 안 사면 너 벼락 거지대 상승 열차에 너못 타면 안 돼. 이런
1: 그땐
0: 분위기.
1: 그랬죠.
0: 그럼 그때는 뭔가가 내가 이 상승 열차에 타기 위한 약간 조바심?
1: 대안은 있었지만은 포머 때문에 매수를 했다.
0: 그때는 초조한 마음, 이
1: 네.
0: 상승 열차에 타겠다는 거고 지금은 상승 열차가 아니라 아예 그냥 낙오되는 주거 불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집값이 뭐 매덕이 올라가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에 상담하다 보면 지금 불안해서 내가 주거가 안 되니까 내 돈에 맞춰서 내 생활을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찾기 위한 노력이니까 이거는 생존 전략으로 봐야지 투자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제가 생각했던 어떤 임장을 다녀온 곳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갔을 때랑 지금이랑 월세가 두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0: 이게
1: 정말 취재차와 갔던 건데.
0: 월세만 올라가면 이제 집값도 올라가잖아요. 예, 예.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아시는 분이 자기 조카가 집을 구한다고 해서 강서구에 소형 아파트 17평짜리인데 네네. 8억 6천이랍니다. 그래서 구축인데 야 이게 17평이 8억 6천이 맞아? 그래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하니까 올 초에 네. 6억 7천이었는데
1: 그게 벌써
0: 이게 네. 8억 6천이 게임 몇 퍼센트 올랐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벌써 상반기만 네. 30% 이상
1: 30% 넘네요, 진짜 오름폭이.
0: 올랐죠. 그런데 네.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는 거니까 진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하위 구간으로 내려올수록 정말 네. 피튀기입니다.
1: 더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 게 지금 서울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서울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9월부터 무주택 임직원에게 연 1.5%로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요. 매매가 이게 25억 원 이하, 84제곱미터 이하로 국한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승인나는 지역이 딱 동탄 이쪽이 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셔세권 이쪽이 되는 건데 맞습니까?
0: 동탄이 이번 주 올랐죠. 한번 네. 볼까요? 동탄이. 엄청 올랐거든요. 저도
1: 또요.
0: 지난주가 0.12%였거든요. 네. 대출 발표되자마자 저는 이거 보고 와 이랬는데 0.54%로 올랐습니다. 와, 일주일 만에
1: 확 올라버렸구나 또. 네.
0: 왜 대출이 이제 나오잖아요. 5억까지 나오는데 금리가 1.5%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또 금리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 가면 이제 한 5% 줘야 되거든요. 대출 금리가
1: 지금 상단은 7% 넘었어요.
0: 상단은 네. 7% 벌써 넘었고. 네. 1.5%면 사실상 뭐 그냥 공짜 대출이잖아요. 저도 이거 받고 싶은데 어떻게 좀 삼성전자가 저 특혜 좀 줬으면 좋겠는데
1: 이 금액이면 일단 무조건 받아야죠 대출.
0: 네, 네. 이거는 뭐 공짜 대출입니다. 근데 금액도 집값이 25억 아래. 이제 기준을 또 정해줬어요. 정부가 참 이게 물론 이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은데 그럼 25억 아래 집은 또 이제 굉장히 피튀기는 차라리 저는 삼성전자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도 돈 좀 있는 분들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런 분들은 가격 기준 안정해주게 되면 30억도 사고 35억도 샀으면 좋겠는데 왜? 아. 수요가 좀 분산돼야 되는데 아. 최대 25억 이하라고 하면 갈 데가 25억 아래 아파트로 찾으니까 뭐 분당이나 용인수지나 동탄이나 이런 지역들로 수요들이 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동탄 신도시가 다시 또 주춤해지다가 0.12까지 내려왔는데 네. 다시 또 폭등을 합니다. 이거는 파급 효과가 이것도 유동성이잖아요.
1: 그렇죠.
0: 결국에는 단기간 유동성이 또 늘어나겠다. 뭐 동남권부터 해서 또 셔틀버스가 많이 다녀요.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강북에 뭐 도봉구 창동까지도 다니거든요.
1: 정부 수도권 다 다닌다고 봐야죠.
0: 수도권 다 네.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또 한 번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저는 차라리 비싼 집을 좀 사라고 했으면 성과급도 많이 받는데 네. 안 그래도 서민들 지금 중랑구 집값 올라가고 뭐 노도강 집값 올라가고 동탄 집값 올라가는데 이 구간에 또 들어오니까 이걸 기다렸던 것 같아요. 성과가 나올 때까지 나오니까 네.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요. 정부도 공급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 전 장관이 되시는 김인덕 국토부 장관 지난주에 오세훈 시장과 두 차례 만났는데요. 용산공원에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용산정원을 활용한다에서 이제는 다른 쪽 대안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탄천 물재생센터를 오세훈 시장이 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여기는 어딥니까? 뭐 하는 데입니까?
0: 이게 물재생센터 그러면 어디야? 그런 네. 데가 있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그 상하수도 처리하는데요.
1: 네.
0: 그래서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서울에 세 군데가 있거든요.
1: 네.
0: 그 강남 쪽에는 이게 탄천이라고 하는데 세택 그 옆쪽이에요.
1: 네네.
0: 그래서 거의 뭐 잠실 쪽하고 강남이 붙어 있는
1: 한여울하고 대청역 중간쯤에 있는 거기.
0: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위치는 아주 좋은. 어떻게 보면 저는 용산보다 여기가 더 좋지 않나? 용산은 주거지로서 학교나 이런 건 좀 부족하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냥 교통이나 네. 입지가 좋을 뿐인데 여기는 뭐 강남권이니까.
1: 뭐 중동 고등학교 있고 막 그렇죠.
0: 땅 또 여기가 더 큽니다. 용산 어린이 공원이 30만 제곱미터 정도, 네. 약 한 9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39만 제곱미터가 넘어요. 그러니까 몇 평인가요? 이게 10만 평 넘죠? 12만 예. 평 정도 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크긴데 문제는 뭐냐면 둘 다 문제는 있어요.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 합의도 봐야 되고
1: 그렇죠.
0: 서울시도 반대하고 주민들도 네. 반대하고 토지 정화가 이게 뭐 5년, 7년 얘기합니다. 더 걸릴 1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비용 또 조 단위로 들어가죠. 돈 그렇죠. 누가 내느냐도 네. 문제고 사실상 용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럼 여기는 뭐가 문제냐면 물재생 센터가 어디로 가느냐.
1: 뜯어서 옮겨야 되니까.
0: 네. 근데 이걸

0: 옮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1: 아.
0: 39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1: 네.
0: 면적을 서울에 어디 지금 이걸 용산공원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것도
1: 네.
0: 물재생센터니까 물이 이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1: 네.
0: 이거 어디?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은평구 쪽에 있고 그 위에 가게 되면 그 동대문 쪽 그쪽에 하나 있고 탄천에 있는데 사실상 이게 정부가 지금 난색을 표하는 게 야, 이거 그럼 어디로 옮기고 지금 짓자는 거야?
1: 아, 예.
0: 야, 그거는 또 대안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기술적으로 안될건 없을 것 같은데 지하로 넣으면 어떨까? 저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냥 지하 깊숙이 넣으면 이제 돈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아마 조 단위로 들어갈 거예요. 한 1조에서 한 2조 정도 공사비만 들어갈 것 같습니다.
1: 지하에 넣는다는 건
0: 아파트
1: 기본적으로,
0: 건축비 빼고. 그러면 야, 그 돈을 넣고 여기다 짓는 게 맞아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짓자고 한다면 저는 이 정도의 비용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 용산도 어차피 정화 비용이 조 단위로 들어가고 여기도 지하로 집어넣는데 조 단위로 들어간다라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오히려 이런 곳들 서울에 제가 세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세곳다 하지 뭐. 은평도 하고 동대문 쪽도 하고 탄천도 하고 이세 군데 하게 되면 이게 한 10만 평 정도 되니까 10만 평 정도 약 10만 평 정도면은 빽빽하게 지으면은 한 3만, 2만 세대? 3만 세대는 지을 수 있거든요.
1: 거기 길 좁은데. 아무튼.
0: 뭐 길은 나중에 해결하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1: 저
0: 임기
1: 근데
0: 내에 입주는 힘들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많이 들고 돈 많이 들고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건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미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더 빨리 돌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0: 재건축 재개발은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빨리 하더라도
1: 네.
0: 뭐 빨리 된다는 보장도 없으나 또 저는 그래서 양쪽이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것도 하나 의미는 있으니까 저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생센터도 하고 재건축 재개발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빨리 할수 있는 당장 떠먹을 수 있는 3기 신도시 같은 거. 왜?
1: 그러니까.
0: 3기 신도시는 이제 돈만 투입을 하게 되면 물량도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고요. 지금 너무 쾌적해요. 저는 경기도에 안 그래도 쾌적한데 이렇게 쾌적하게 만들 필요가 있나? 용적률을 좀 올려서 한 300%까지 올려도 서울보다 쾌적한데. 그래서 집을 지금 5개 신도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고양, 창릉 17만 5천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 5개를 다 해도. 아니 좀더 지어도 되는데 왜 이러는
1: 그렇네.
0: 거야? 용적률 올려서 한 30만 정도 지으면 지금 용산에 뭐 1만 개, 2만 개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13만 가구 정도 같은 늘릴 수 있고 GTX 좀 조기 개통 해주고 하면 GTX 하나 짓는데 4조 정도 들어가거든요. 4조, 5조 정도 들어가니까 한각 GTX당 한 2조씩만 투입 딱딱 해주면 또 3교대씩 돌리면 조기 개통 요즘 3교대 못 하나요? 아무튼 간에 제가 청년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은 그 얘기합니다.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당첨될지도 모르는 용산보다는 나는 3기 신도시라도 저렴하게만 빨리 해주면 나 얼마든지 들어갈 용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30만 호 정도가 빨리 풀리면 저는 안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여전히 아직 진행되는 게 없다는 게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조금 속도를 내범직한 것 같은데요. 자꾸 엉뚱한 데만 보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개각 소식이 전해졌어요. 홍지선 신임 장관 후보자가 정해졌습니다. 이분은 성남파, 경기파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은 경기파이신 분이더라고요. 소장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서 좀 지켜볼 만한 게 김영범 정책실장은 그대로 계세요. 그래서 기존의 부동산 정책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증세라든지 부부 공동명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와요.
0: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개각을 하려면 좀 시원하게 한번 확 뒤집어져가지고 국민들 여론을 한번 해줬어야 되는데 이번 개각 보게 되면 뭐 국토부 장관님이야 사실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안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히려 그분은 웃으면서 좀 퇴장하지 않을까.
1: 단명할 것 같아요. 지금 하면 진짜 얼마나
0: 네.
1: 힘들어. 답도 안
0: 근데
1: 나오고.
0: 가장 중요한 게 정책실장이었거든요. 이제 가장 핵심이고 정책을 총괄하는 분인데 이게 뭐 주식시장인 같은 경우는 뭐 레버리지 ETF 논란도 있었고
1: 그죠.
0: 부동산 또 민심 위반이 있었는데 유임이 됐다고? 그러면 정책이 안 바뀌는구나라는 또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이제 민심이 안 좋잖아요. 지지율이 뭐 갤럽인가요? 어딘가 리얼미터인가? 30%로 이제 내려왔다. 이런 결과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거주자 종부세 공제를 이제 9억까지 내렸는데 이걸 12억까지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는 있었는데 이건 물거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다시 리셋? 어제 대통령이 이제 SNS 내용을 보게 되면 예. 좀 다시 한 2월로 돌아간 느낌? 다시 강경한 느낌이 들기 예. 때문에 생각보다 정부에서 손을 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론조사를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 원래 이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18살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이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8.9%로 한 주 전보다 1.3%포인트 하락을 해서 40%가 처음 으로 깨졌습니다. 이 조사는 무선 100% 자동답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 포인트고요. 응답률은 3.9%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여론이 악화되는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랜만에 X에 글을 올렸어요.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까지 대비한다. 또 투기꾼을 저격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0: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강남권은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네. 금매가 나오고 이번 세제 개편안이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남권은 맞는데
1: 금락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두 개 다요.
1: 아, 두 개 다.
0: 그러니까 강남권은 뭐 주값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예.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도 있고 지금도 금매가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15억 이하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 언급을 했던 전월세 네. 시장이나 그쪽의 매매 시장은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그냥 집주인들이 5천 올리고 뭐 이런 게 지금 허다하거든요. 근데 폭락을 대비하라는 게 우리 30대 신혼부부들이나 무주택 분들이 공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어디가 폭락한다는 거야? 지금 계속 전세도 올라가고 그렇죠. 월세도 네. 올라가고 매매도 올라가는데 그래서 저는 대통령도 그렇고 정책 관계자들도 그렇고 너무 강남만 좀 쳐다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이 떨어지게 되면 드디어 집값 떨어진다. 서울 집값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강남은 강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중요한 건 15억 이하 구간인데 세제 개편한 내용도 보게 되면 15억 이하 구간들은 지금 올라갈 일만 더 자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걸 듣는 무주택 30대들은 굉장히 좀 공허함을 많이 느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의 의미는 취지는 알겠는데 네네네. 지금의 상황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 우리 서민들의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런데 자꾸 투기꾼 말씀을 하시는데 아, 지금 시장이 불안한 게 투기꾼 탓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까지 올리기는 또 했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주담대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이고 이게 시장을 약간 누를 수 있는 요소는 되지 않을까요?
0: 뭐 부정의 요소긴 하죠. 예, 예. 부정이라는 게 이제 집값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아니, 대출이 받기도 어려운데 무슨 금리까지 아. 신경 쓰냐. 금리 상관없이 대출이라 좀 해주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는 거고요. 예. 기존에 받은 분들은 이제 부담을 좀 느끼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수적으로 이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택시장 안정에 저는 일정 부분 도움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걱정하시는 이제 폭락까지 가려면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1: 아, 예, 예, 예.
0: 폭락을 시키고 싶으면 금리를 한 울트라 빅스텝 100BP 정도 1%포인트 한 3번 정도 올리면
1: 그렇죠. 한 7% 되면 그럴 수 있죠.
0: 네, 예. 시원하게 한번 올리면 근데 이제 주식시장과 경제가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2022년에 미국이 긴축해서 이제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불확실성이었죠. 그때는 이제 울트라 빅스텝도 나오고 자이언트 스텝도 나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불확실성 때문에 떨어진 거지 이 정도 예측한 가능성 가지고는 폭락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방향도 잘못되고요. 그 방향에 속도를 내면 또 해결되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 썰전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와,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예.
1: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장바구니 생생물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이성찬 대리와 함께 하겠는데요. 그 전에 잠시 우리 시장 점검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도 좀 어렵게 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1.8% 정도 하락하면서 6,700선 아래에서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2%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사됐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일부에서도 짚어드린 듯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생생한 물가 정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찬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벌써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는데요. 한 주 동안의 농산물 가격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1: 네, 지난주는 열무, 원황배, 열가리 배추의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열무는 경기 포천과 고양에서 주로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산지 재배 면적 증가로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어 지난주 가격은 킬로그램당 3,408원을 보이며 전주 대비 15.7% 하락했습니다. 원황배는 지금 제철을 맞아 과일가게나 마트에 가면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과즙이 풍부하고 아삭한 식감이 특징이지만 저장기간이 짧아 빠르게 유통, 소비되어 놓치기 전에 장바구니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매 성장이 원활하고 출하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전주 가격은 10개당 26,304원이었습니다. 얼갈이 배추는 아삭한 식감이 특징으로 주로 겉절이나 김치, 된장국으로 끓여먹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농산물로 지난주는 킬로그램당 3,257원을 보이며 전주 대비 10.9% 하락했습니다.
0: 가격이 오른 품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1: 지난주는 양파, 쪽파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양파는 주로 전남권에서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반입량이 증가했으나 크기가 큰 양파의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등급별 가격 격차가 확대되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킬로그램당 1,985원을 보이며 전주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쪽파는 8월 출하 물량이 우천 및 고온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킬로그램당 1,592원을 보이며 전주 대비 8.2% 상승했습니다.
0: 과일류는 어땠습니까?
1: 네, 멜론의 가격이 낮아졌고 수박, 바나나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멜론은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일조량도 회복되어 전반적인 작황이 양호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개당 8,765원으로 전주 대비 350원 하락했습니다. 수박은 9월에 접어들면서 여름 성출하기가 마무리되는 모습인데요. 주로 강원 양구와 철원 지역에서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한 통에 26,383원을 보이며 전주 대비 5.6% 상승했습니다. 바나나는 필리핀산 작황 부진으로 수입량이 감소했는데요. 지난주 가격 가격은 100g당 314원으로 전주 대비 5.7% 상승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장바구니에 담을 만한 제철 농산물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1: 네, 이번 주 장바구니에 담을 제철 농산물로 여왕의 과일이라 불리는 무화과를 소개합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전라남도 영암, 무안, 영광에서 생산되고 있는데요. 7월부터 9월에 본격적으로 출하가 이루어지는 시기인 만큼 지금이 맛과향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붉은색이 고르고 통통한 물방울 모양으로 익을수록 윗부분이 십자 모양으로 갈라지는데요. 손질 방법으로 꼭지를 위로 들고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주시고 보관하실 때는 씻지 않고 한 개씩 종이로 감싸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무화과는 맛뿐만 아니라 효능도 다양한데요. 풍부한 비타민과 포도당이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고 폴리페놀 성분은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시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으로 무화과는 피진이라는 단백질분의 효소가 있어 사람에 따라 자극을 줄 수 있는데요. 알레르기 반응 또한 나타날 수 있으니 미리 숙지하고 안전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보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이성찬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 첫날부터 증시 움직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피가 낙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데 잘 버티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고향 등일시.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호남권에서 몇 시간째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전북 서부는 시간당 30mm, 전북 남부 서해안 지역은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강한 비가 내릴 텐데 시간당 2,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물가 접근 피해 주시고 산사태나 낙석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방향 안성 맞춤 부근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성남요금소 갓길에서 사고 났고요. 안양터널 부근 갓길에도 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죽전휴게소에서 판교,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총 18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가는 길 차량 3대 간의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30분 전에 난 사고인데 아직 처리 전이라서 시간 더 필요하겠습니다. 동호대교까지 밀립니다.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가는 길도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우기인 네팔은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색 작업에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 강물이 다시 솟구치고 있고 대피령까지 내려지면서 마을에는 긴장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진흙밭으로 변해버린 마을을 권중기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3: 흙더미에 파묻혀 지붕만 보이는 민가. 허리가 꺾인 전신주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대홍수가 덮칠 당시 젊은 엄마는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4: 저기서 물이 내려오길래 아기를 안고 높은 곳으로 뛰어갔죠. 그때는 그냥 죽는구나 싶었어요.
3: 침수된 집에서 살림살이를 꺼내려는 주민들. 침수된 주택 대부분은 텅 빈 폐허가 됐습니다. 주인을 잃은 개는 며칠째 굶었는지 깡말라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한 걸음 떼기도 힘든 진흙밭이 돼버린 마을. 하수도가 넘치고 모든 게 뒤범벅되면서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5: 이곳은 원래 시장이 있던 거리입니다. 홍수로 진흙이 가득 들어차면서 원래 상점 건물 2층이었던 곳이 지금은 지상층이 됐습니다.
3: 강변에 있던 주택은 물에 잠겼고 강 건너 있던 수도원은 아예 흔적조차 없습니다.
4: 강물 수위가 원래는 훨씬 낮았어요. 저쪽엔 수도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고요.
5: 대홍수 당시 범람해 마을을 집어삼켰던 강물입니다. 원래 강변에는 민가가 있었는데 진흙에 완전히 파묻혀 있고 강 위에 놓여있던 다리도 끊어진 상태입니다.
3: 이 마을에서만 10명 넘는 실종자가 나왔지만 밤사이 폭우가 쏟아진 뒤 홍수 경보로 수색 작업은 멈췄습니다. 새벽 4시 반 취재진이 묵던 숙소에도 폭우로 추가 홍수 경보가 발령되면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4: 강물 수위가 올라가고 있고 강물 소리도 크게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의하라고 있으라는 겁니다.
3: 현지 언론은 수력발전소가 밀집한 트리슐리 3A 구역에서도 폭우로 인해 한때 터널 입구를 찾는 작업이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팔 누아코트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1: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 증시가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2: 주말 사이 미국 뉴욕 증시가 반도체 중심으로 일제히 하락한 영향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환웅 기자, 우리 증시가 주 초부터 하락세인데 코스피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6: 네,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 6,700선에서 마감했는데 6,500선에서 이번 주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6,60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 내린 6,614로 출발했는데 2%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락은 2거래일 만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코스피 대형주들은 대부분 하락 중입니다. 이는 주말 사이 뉴욕 증시가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일제히 하락한 영향입니다. 케빈 워시 미국 페드 이사회 의장이 잭슨홀 경제 콘퍼런스에서 기조적인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장은 이를 금리 인상을 시사한 매파적 발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우리 시각으로 다음 달 17일 새벽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케빈 워시 발언으로 특히 엔비디아와 인텔 등 반도체주가 급락했는데 이 영향으로 우리 반도체 대형주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은 2% 내린 822로 출발했는데 낙폭이 3%대까지 커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0원대에서 횡보 중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3거래일 연속 1370원대까지 내려가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1: 네, 주말 사이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개각 단행에 나선 가운데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2: 네, 이재명 정부의 첫 개각입니다. 다소 다운됐던 분위기 쇄신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선웅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자, 먼저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이재명 정부의 개각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강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7: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더 빠르게 끌어내고 더 넓게 확산하기 위해서 오직 실력 중심의 인사를 기준으로 내각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인식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도 함께 할 수 있는 분 중에 실력 있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최대한 모시려고 했고 그것은 오로지 기준은 실력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전임 장관에 대한 평가 여부 때문에 신임 장관을 뽑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1: 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기 전에 일단 이번 개각의 규모나 성격 총평부터 들어본다면요.
8: 네, 오늘 한 조간에서 부동산과 세제 관련 장관 다 교체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9: 여선웅 전 어쨌든 민주당 지금 많은 부대변인입니다.
8: 부동산과 그리고 또 세제 경제 관련된 것에 굉장히 이제 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에 이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 총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 그리고 예. 국토부 장관 또 국방부 장관을 바꿈으로써 현재 조금 주춤하고 있는 지지율 국정 동력의 약.

0: 약간 쇄신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개각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평가를 하고요.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 당내에서 굉장히 소신 있고 또할 말은 하면서 정책적으로 전문성을 보였던 이소영 의원의 그 중기부 발탁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서도 굉장히 환영하고 그리고 또 중기부를 넘어서 이재명 정부의 2기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서 그렇게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낸 것처럼 이재명 정부 안에서도 되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또 최고의 인선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합니다.
1: 이민찬 부위원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뭐 민심에 역행하는 청개구리 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많은 국민들께서는 지금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 정책 기조를 좀 바꿔야 하는데 인적 쇄신으로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해달라. 이런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공소 취소를 위한 지지층 결집용 개각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는 추세인데 그 지지율 하락을 멈춰 세울 정도의 개각인가? 좀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3: 지금 교체 당사자도 모를 만큼 비밀리에 그리고 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0: 뭐그 정도는 아니고요. 원래는 지방선거 끝나고 분위기를 좀 쇄신하기 위해서 개각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쭉 있었는데 뭐다 아시다시피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전당대회고 끝나고 한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쨌든 이제 몇 명을 바꿀 것인가 그러한 좀 관심이 있었는데 어쨌든 중폭으로 6명이나 되는 장관을 이제 교체를 하는 것을 보면서 어쨌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민심을 청와대가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 아무래도 구현철 부총리가 출국하는 중에 바로 또 돌아오다 보니까 이게 전격적으로 발표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 특히나 이제 재정경제부나 국토부 같은 경우에 수장 동시에 교체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부동산 세제 개편 같은 것들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해서 정책기조 전환의 상징성을 좀 보여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윤철 부총리가 지금 이 교체가 됐죠. 저는 김용범 실장을 교체할 수 없으니까 구윤철 부총리가 교체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임자가 누구냐 봤더니 현재 재경부 1차관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관료 출신으로서 이 기조를 그대로 잘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발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운 인선이에요. 그 후임 또한 이 국토부 장관, 전이 부분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금 이 정부가 닭공이라고 말할 정도로 부동산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인선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걸 체감할 수 있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후보자를 보면 경기도에서 쭉 공무원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본주택 이런 정책들을 실행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에서 가장 중점이 되고 있는 건 서울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지난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임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공급을 해봅시다. 제안했어요. 근데 국토부에선 그 부지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국토부와 서울시의 정보격차가 큰데 오히려 경기도 출신의 국토부 장관이 온다? 그것도 현재 국토부 2차관이거든요. 국토부 2차관은 항공철도를 담당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면 주택 공급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때, 아, 주택 공급의 적임자일까? 여기엔 의심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왔던 민간 쪽에서 주택 공급을 하는 방안보다는 기존의 공공 분야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여기에 더 힘을 주어서 공급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3고 매매 전세 월세 다 뛰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의 우려적인 상황을 불식시키기에는 한계가 뚜렷해 보입니다.
3: 내부 차관을 장관으로 올리는 것 이것을 두고 뭐 정책의 일관성을 방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지금 기존의 어떤 문제점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계기가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인선에서 또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지명된 김성환 민주당 의원을 두고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4: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의 핵심
5: 최고위원 국민의힘
4: 인사입니다.
5: 수석 대변인입니다.
4: 법무부를 대통령 방탄의 마지막 퍼즐로 채우겠다는 무도한 대국민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작 손대야 할 자리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정부는 방향은 그대로 둔 채 얼굴만 바꿔치겠고 국민의 기대를 이번에도

0: 여지없이 쳐버렸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국정 기조입니다.
1: 그러니까 당초에 거론되던 인물들을 제치고 깜짝 인사로 네. 발표가 됐습니다. 그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추진 의원 모임의 또 그 대표 주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본인의 어떤 재판을 또 없애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이제 올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비판 분명히 예상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2: 어쨌든 판사 출신으로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을 임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야당에서 계속해서 뭐 모든 것들을 다 대통령의 재판과 연관시켜가지고 법무장관 임명조차도 공소취소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저는 잠깐 억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대통령이 하고 싶었다면 지지율 가장 높을 때, 힘이 가장 셀 때, 그리고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장관 있을 때 그때 공소취소 하는 거예요. 한다고 하면은. 근데 그때도 안 했는데 지금 지지율에 뭐 그렇게 친명이라고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은 김승원 장관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3: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새로 지명했습니다. 공석이었던 법무부를 비롯해 부동산과 세제 등을 담당한 경제 라인도 일부 쇄신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관련 내용 여선웅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어.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셋 다 디지털 단지 안에 있는 회사에 다녔거든요. 퇴근하고 대학 동기와 남편, 저 셋이 삼총사처럼 자주 만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친구가 빠지고 남편과 둘이 만나는 일이 많아졌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고 3년간 연애하다가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맞벌이를 하면서 전세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다가 딸아이를 낳은 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결혼 7년 차, 딸아이는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부터 술을 지나치게 자주 마셨고 술주정을 했어요. 집안일이나 육아에는 무관심했죠. 제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집에서 애 보는 게 뭐 그렇게 힘드냐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심한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남편이 순순히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잦은 음주와 폭언, 가사와 육아에 무관심했던 것도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할까요? 재산 문제도 걱정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세 보증금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지만 결혼 초에는 맞벌이를 하면서 저도 함께 돈을 모았어요. 제가 따로 조금씩 모아둔 적금도 있고 직장을 그만둔 뒤에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왔죠. 이런 경우 제가 어느 정도의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딸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제가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짝 떠봤더니 남편은 네가 아이를 키울 순 있어도 친권만큼은 절대 못 넘겨준다라고 합니다. 만약 친권을 남편이 갖거나 공동친권으로 정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전학이나 해외여행 그리고 병원에서 큰 치료를 받게 됐을 때 괜찮은 건가요? 게다가 제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남편이 재산을 빼돌릴까 봐도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이혼을 결심했지만 마음처럼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건 아니죠. 뭐 잠시 후에 찬찬하게 이야기 나눠보긴 할 텐데 친권과 양육권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1: 네, 실제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양육권과 친권을 헷갈려 하시는데 누가 아이를 직접 키울 것인지와 아이의 중요한 법률 행위를 누가 결정할 것인지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남편이 끝까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제 협의 이혼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이혼을 진행해야 할까요?
1: 네, 한쪽이 이혼을 반대하면 협의 이혼 진행할 수가 없고 네.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0: 네.
1: 다만 소송을 제기하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0: 그렇죠.
1: 네, 만약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 가정소홀, 대화 거부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를 입증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무조건 판결로만 가는 것은 아니며 중간에 조정 절차나 화해 공고 결정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재판상 이혼을 할 때 남편의 폭언이나 가정소홀 같은 사정을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를 미리 모아두는 게 좋을까요?
1: 네,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0: 네.
1: 폭언이나 협박의 경우에는 대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캡처, 통화 녹음, 주변인의 진술서 등이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0: 네.
1: 만약 폭행이 동반되었다면 병원 진단서, 112 신고 내역, 경찰 출동 확인서, 상처 부위 사진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0: 네.
1: 대화 녹음의 경우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해 녹음한 것은 불법 녹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없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네요. 그럼 재산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전세보증금 뭐 그 포함해서 재산이 대부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혼인 중 함께 마련한 재산이라면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는 거죠?
1: 네, 재산 분할 대상은 명의와 상관없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은 모두 부부 공동 재산이 됩니다.
0: 네.
1: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 부동산, 예금, 주식은 물론이고 퇴직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의 연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0: 네.
1: 심지어 혼인기간 중 발생한 채무도 생활비나 주거 마련 등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0: 그렇죠. 뭐 전세, 담보, 채무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소주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받은 재산

0: 재산은 특유 재산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특유 재산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결혼 초기에는 맞벌이를 했고요. 출산 이후에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았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맞벌이 기간과 전업주부 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에 기여도를 어떻게 정할까요?
0: 법원은 단순히 경제적 소득 액수만으로 기여도를 판단하진 않고 혼인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 가사노동과 육아 전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혼인기간이 5에서 10년 이상 지속되었고 전업주부로서 독박 육아와 가사를 전담했거나 맞벌이로 경제활동을 병행했다면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1: 네.
0: 보통 7년 차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 수준과 가사 분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40에서 50% 안팎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 지출 줄이기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자료 정리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아이 문제로 좀 넘어가 보면 내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딸아이가 있습니다. 친권양육권 정할 때 법원이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0: 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최우선 기준은 오직 정서적 안정과 복리입니다.
1: 네.
0: 법원은 누가 더 경제적으로 풍족한가 보다는 현재 누가 자녀를 주 양육자로서 양육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와의 애착관계가 누구와 더 깊은지,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양육 의지와 도덕적 성품, 주거 및 보육 환경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1: 네.
0: 만 6세 이하의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기존에 주로 아이를 돌보한 어머니 쪽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경제력 부족은 양육비 지급으로 보완될 수 있다고 보므로 자녀에게 유리한 양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해야 합니다.
1: 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남편은 아이를 이제 사연자분이 키우더라도 친권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친권 양육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친권 양육권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나뉘면 실생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0: 네,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거나 공동친권으로 지정되면 자녀의 전학, 여권 발급, 수술 등의 법적 행위마다 남편의 동의가 필요해서 실생활에 큰 불편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부모 간의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친권을 분리하는 것을 지향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동안 주 양육자로서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가 깊고 남편의 음주 폭언으로 정상적인 협의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서 어머니를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또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에 상대방이 재산 먼저 빼돌리거나 처분할까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일 막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0: 소송 전으로 상대방이 명의 변경, 부동산 매각, 예금 인출 등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1: 네.
0: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1: 네, 가압류 가처분이요.
0: 네, 남편 명의의 전세 보증금이나 예금 계좌, 부동산 등의 가압류를 설정해 두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1: 네, 만약에 이미 처분을 했다면요.
0: 네, 만약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은닉했다면 해당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이혼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보전 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폭언과 가정소홀 등으로 파탄이 된 상태라고 하면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이제 형성 과정이랑 기여도를 따지기 때문에요. 남편 명의 전세 보증금도 분할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가을방학의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덮친 대홍수 피해가 계속 늘면서 양국의 합산 사망자가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팔에서 대규모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수색하기 위해서 또 파견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도 육로 수색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현지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3부에서 네팔 현지 상황 이어서 전문가 인터뷰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비 소식으로 시작을 하죠. 오늘 전국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산사태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Bel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0: 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꾸겠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교육계에서는 교육재정의 불안정성, 또 교육자치 훼손을 우려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개편부터 교육 격차와 기초학력, 교권보호 등 서울교육의 현안도 많은데요. 최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을 서울교육 2기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직접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감 정근식입니다.
0: 네, 앞에 카메라 있는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출연했는데요. 우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통해서 서울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 또 고민들을 함께 진솔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어서 오세요, 교육관님.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처음 출연하셨는데요. 사실 오늘 교육관님께 여쭤볼 현안들이 정말 많네요.
1: 예.
0: 그래서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교육계에서는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교육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학교 살림, 교육 살림에 관한 그런 그 재정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요. 정부에서 지난 8월 21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아, 유감스럽게도 그 새로운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의 교육감님들과 진솔한 어떤 토론이나 이런 기회가 전혀 없었고요. 근데 내용상에서도 여러 가지 기존 제도를 개편할 때 왜 개편해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그 정당성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교육감님들이 그리고 많은 교육단체나 학부모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육계 살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육감님들하고 어떤 소통의 장이 없었나요?
1: 예, 거의 없었고요. 그 좀 더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을 하고 좀 더 안정적인 교육 재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수준의 우리 교육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그런 재정들은 무엇이 있을지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절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0: 그렇군요. 예. 이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발표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려를 나타내신 건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보시는 건가요?
1: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50년 전부터 1970년대부터 교육은 헌법에 규정된 자치, 교육 자치를 위해서 내국세 연동 방식을 채택을 했고 꾸준히 그 내국세 몇 퍼센트를 교육 재정에 충당한다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0: 네.
1: 그리고 2020년부터는 그 지방세의 20.79%를 교육 재정에 교부금으로 산정한다라고 하는 방식이 왔었는데 지금 6년 만에 7년 만에 그 지방세 연동률을 바꿀 뿐만 아니라 아예 지방 이 내국세 연동 제도를 폐지하고
0: 네.
1: 새로운 방식으로 교부금을 산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정부 발표안의 핵심입니다. 왜 새로운 제도와 과거의 제도를 비교하면서 왜 과거의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설득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취약한 상태로 지금 정부안이 만들어졌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기존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이제 요거를 폐지하고 새로운 이제 방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1: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 교부금을 기준으로 하고
0: 네.
1: 새로운 산식이 뭐냐면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 3년간의 경상성장률 평균에다가 교육 재정이 좀 더 축소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학생 수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것을 플러스해서 내국세 연동제로부터 경상 성장률에 기초해서 거기에서 이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해서 새로운 산식을 만들겠다 그런 거거든요.
0: 그런데
1: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기존의 교육 재정의 안정성이 해쳐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와 함께 왜 감소 요인만 새로운 산식에 넣고 새로운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증액 요인들은 전혀 산식에 넣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 성장률을 하되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그것을 포함시키겠다. 그런데 새로운 교육을 위해서 많은 이런 필요가 더 많이 필요되는 증액 요인은 왜 새로운 산식에 포함시키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0: 그렇다면 증액 요인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예를 들면 AI 시대에 새로운 AI 디지털 교육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0: 아, 교육 방식이 달라지겠죠.
1: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가면 갈수록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어루만지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보장되어야 하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죠. 그다음에 요즘 학생들의 마음 건강이 굉장히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마음 건강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것도 증액 요인에 포함되죠. 갈수록 다문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장애 학생들도 점점 더 숫자로적으로 보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 시설, 학교 같은 경우에 노후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죠.
0: 네.
1: 그래서 그런 AI 디지털 교육이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 이나 또는 학생 마음 건강 지원 교육이나 또는 장애 학생이나 느린 학습자를 위한 그런 예산이나 노후 시설 개선 그런 증액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새로운 산식에는 그런 증액 요인들을 반영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우려 비판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학령 인구는 당연히 이게 지금 저출산 시대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외에 지금 교육관님 말씀으로는 많은 부분에서 사실 증액 요인이 더 많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그 학생 수가 감소하지만 실제로는 학교는 오히려 늘어나거나 학급 중요한 학교 운영의 가장 기본 단위가 학급이거든요.
0: 그렇죠.
1: 학급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한 학급에 60명, 70명 있는 과밀 학급이 일상적이었잖아요.
0: 네.
1: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는 뭐 한 반에 70명씩 있기도 하고 60명씩 있기도 하고
0: 맞아요.
1: 지금은 현재 한 교실에 평균 20명 정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학생들을 한 교실에 넣고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우수한 학생들만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지금은 모든 학생들이 다 귀한 존재가 되어 있고 그런 학생들을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보면 한 교실에 20명도 많다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보다는 학교와 학급 수가 더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주장들은 반영이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생 수에 기초한 산식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학부모님들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지금 교육감님이 대한민국 교육감 협의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협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관련해서 논의를 하셨을 것이고 이 개편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도 나눠보셨어요?
1: 예, 저희들이 이제 지난 6월 15일 날 그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새롭게 당선된 교육감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현재 지방 교육재정 개편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고 또 지난 7월 10일에도 또 다시 했고 지난주에도 다시 그런 방향은 너무 일방적이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육부에서 새로운 정부안에 대해서 이제 예산과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부 보이콧하기도 하고 또 교육단체들이 농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0: 네.
1: 그런 교육단체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좀 더 합리적인 모든 교육계가 또는 더 나아가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충분히 뭐랄까요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편 방안이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안은 만들어졌고요.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현재 정부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얘기하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0: 정부가 교육계의 우려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를 고려해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서 교육인재계정 설치하고 교부금 개편 마련되는 재원을 해당 계정의 수입으로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1: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데요. 새로운 그 변화에 따라서 국가가 새로운 발전 전략을 짜고 그 발전 전략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0: 그걸 이제 미래 대응 기금이라고 불렀는데, 왜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 때 하필 유초 중등 교육 예산을 잘라서 그걸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미래 대응 기금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왜 그것을 굳이 초중등 교육 예산을 잘라서 그걸 충당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 미래 대응 기금 안에 교육 인재 개정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과거에도 이 지방세가 많이 거치면 교육청에서 스스로 기금을 만들어서 조정하는 소위 말하면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위한 장치가 이미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것을 버리고 미래 대응 기금을 설치하고 그 안에 교육 인재 개정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헌법에 규정된 교육 자치가 훨씬 더 약화되거나 붕괴되는 그런 거죠. 그때그때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견 합리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교육 자치의 안정성을 해친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16개 교육감님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 그렇다면 이번에 교육 교부금 개편 이 내용과 관련해서 기존의 내국세 연동 방식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0: 기존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하면서 그 내부에서 국가가 필요한 교육 부분의 새로운 투자, 예를 들어 유아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할지, 또는 고등교육과의 연계를 할지, 또는 평생 교육에 대한 강화를 할지, 이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과 세수, 다시 말하면 최근에 이제 AI 혁명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많은 수출을 하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세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세수의 모든 부분을 미래 대응 기금으로 투자하는 것에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헌법에 규정된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계하든 교육 재정의 근간인 그 교육 재정의 안정성의 문제를 확실하게 담보해달라.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세계적인 교육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수요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산식을 만들어 달라. 이게 교육감님들의 공통된 요구 사항입니다.
1: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개편 관련해서 그 부분이 워낙 많은 분들도 관심도 있고 하셔서 좀 길게 여쭤봤고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교육 2기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 제시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교육일까요?
0: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의무교육 제도가 1950년대에 도입이 돼가지고, 2000년대에는 이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완성이 되어 있고, 2019년부터는 고등학교도 의무교육, 실질적인 무상교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기간은 무상교육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 규정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실질적인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가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유아교육, 그 부분은 의무교육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수많은 그 학부모님들과의 토론을 하면서 AI 시대에는 학부모도 새롭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 장년이나 노년의 경우에도 새로운 그 시대에 맞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꼭그 민주사회의 지속성에 꼭 필요한 그런 유아교육, 그다음에 기존의 의무교육 내에서의 기초학력 부분과 마음건강 부분, 그리고 학부모 교육과 그 시니어 교육에 대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꼭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을 기본 교육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그 기본 교육에 충실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전환하자. 기존의 의무교육 개념만 가지고는 새로운 시대에 충분히 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1: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한 기본 교육을 제시하신 거네요.
0: 그렇죠. 그래서 특히 학생 한명한명 모두를 살필 수 있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출발선에서 공평한 그런 것을 보장해줘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 평생교육을 이제 도입해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 네. 기존의 의무교육 개념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약간 소극적이었다.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삶을 행복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부분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사상이랄까요? 네. 새로운 정책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1: 네.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 서울교육 2기 비전으로 제시하신 거고, 그러니까 유아교육뿐 아니라 기초학력 보장도 그렇고 모두의 기본권으로 제시한 건데, 사실 서울이 교육자원이 가장 많은 도시이면서도 서울 내에서도 어떤 교육 분야별로 좀 격차도 심한 그렇죠. 도시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그런 격차를 줄이기 위한 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실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0: 저희들이 서울의 이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도시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제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훨씬 더 교육 환경이 양호하고 어떤 지역은 훨씬 더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2년간 이 교육 현장을 누비면서 보면 아직도 우리 서울에 특히 주변에 어려운 그 환경에 있는 학생들도 많고 어려운 교육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노후 시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어떻게 하면 다 이걸 우리 새로운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1: 네, 네.
0: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선생님들이 충분하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정원이 확보되어야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교육을 위한 그 교육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축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나은 교육 국가로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교육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좀 더 많은 교원들이 확보되어야 하고
1: 그렇죠.
0: 좀 더 많은 교육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과연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 정책과 미래 대응 기금에서 충분히 그게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교육 재정의 문제, 한편으로는 교원 확보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우리 교육계의 공통된 과제이고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지방과는 달리 과밀학교, 과대학교 아직도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0: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1: 선생님의 정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또 교육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말씀하셨고 이제 앞서 교육 재정과 관련해서는 하신 말씀으로 이제 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선생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많이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야 당연히 이제 교육도 질도 높아질 거고 그렇겠지만 교권에 대한 그 보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정책 못지않게 이제는 교권과 교육 활동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뭐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아이들에게 하는데 정당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변화를 좀 꽤 하고 계세요.
0: 예, 아시다시피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드라마 참교육을 통해서 교권 보호 이런 얘기도 많이
1: 그렇죠.
0: 나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제 서울 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다른 교육청들에 비해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적인 그런 조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11개의 교육지원청에 서울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전면적으로 우리 확대를 하고 또 전국에서 교권보호지원단 모델을 할 수 있는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 샘119라고 그러거든요.
1: 네네.
0: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교육을 영어로 하면 돼. SE로 가니까. 그리고 이제 M은 앰뷸런스라는 뜻이거든요. 샘119를 구축해서 사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그 참교육 드라마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교권보호에 대한 그 생각들이 커졌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구축하고 있던 것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이 샘119라고 부르면 때때로 이제 교육활동 침해가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갈등을 곧바로 이제 뭐 소송이나 이런 걸로 가지 않도록 갈등조정단 폼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갈등조정단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활동 침해가 우려되는 학급에서는 긴급교실 안심쌤이라고 하는 그걸 투입을 해서 교육 현장에서 교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하고요. 또 때때로 이제 선생님들이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하면서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를 당하면 100인의 변호인단을 서울시 교육청은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즉시 투입을 해서 변호사 선임부터 소송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교육청 책임소송제가 100인의 변호인단.

0: 제도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교권 보호를 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들의 그 우려지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1: 네.
0: 다음 지금 여러 가지 교육청의 조직 개편을 하면서 교권 보호과를 좀 더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빠르면 내년부터
1: 네.
0: 교권 보호과를 교육청에 두고 좀 더 체계적인 좀 더 진전된 교권 보호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1: 교권 보호과를 지금
0: 그렇죠.
1: 만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역시 그 안에 또 그 드라마 보셨습니까? 창교육?
0: 예, 봤죠.
1: 그럼 김무열 같은 분이 교권 보호과에 이제 계시는 거예요?
0: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기존에
1: 네.
0: 이제 우리가 만들어진 제도에
1: 네.
0: 좀 더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과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새 아동 그 복지법, 또 아동 그 학대 처벌법 이런 것들이 너무 교권 침해와 연결되어 있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1: 예,
0: 생각하고
1: 예.
0: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법률 개정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에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이번 가을에 정기국회 때 좀 더 법률 개정이 돼서 교권 보호에 대한 좀 더 강화된 그런 법률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네. 서울 교육을 이제 기본 교육을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데요. 이제 시간이 한 30초 정도 있습니다.
0: 네.
1: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것만큼은 이루겠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첫째는 이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진단성장센터를 좀 더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예를 들면 마음성장체험교육원이랄지 마음회복학교랄지 또 전체적인 대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미래 학교랄지 이런 마음 건강 종합 캠퍼스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1: 네.
0: 크게 보면 그런
1: 5초 있습니다.
0: 그렇죠. 하여튼 많은 그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까지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 큐레큐

0: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는

0: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호남 서해안 지역의 비는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호우경보에서 주의보로 약화됐고요. 다만 아직 충남과 전북 서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북 서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의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강동 지역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천호대교에서 올림픽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잠실철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리고 한남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올림픽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구리 쪽은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마포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대전 진출로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용담터널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고요. 여파로 매송나들목에서 팔곡분기점 구간 4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팔에서 대규모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수색하기 위해 파견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육로 수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신속 대응팀 관계자는 어제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네팔 정부에서 헬기 운행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속 대응팀은 오늘 한국인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퍼틀리슐리원에서 육로로 25km가량 떨어진 바타르 지역에서 람체까지 이동한다는 계획입니다.

군부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홍지선 후보자가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오늘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수도권 주택 공급 과제가 시급한 가운데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3%포인트 내린 38.9%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 8개월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신천지와 통일교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위반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3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의 특정 정당 당원 가입 사건과 조세포탈 사건으로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오늘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하반기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14개, 사여단과 해병대 제1사단이 전국 15개 지역에 병력을 투입해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주요 발굴 지역은 경기 파주시와 강원 초원군, 경북 군위군 등입니다. 7월까지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7월 주택 통계를 보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은 2만 900여 가구로 1년 전보다 43% 넘게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 준공은 17,600여 가구로 1년 전보다 49% 가까이 줄었습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 일군 발암물질을 사용한 배추가 유통된 것과 관련해 안전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민관합동 TF를 꾸리고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시는 도매시장 반입부터 온오프라인 유통과정과 음식점 등 소비 현장까지 빈틈없이 확인하는 4대 안전망을 가동하고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김치 취급업소 9,50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와 위생상태를 특별 점검합니다. 전북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오늘 전국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에 200m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전북 서부에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도 1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남부지방은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사람 목숨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CPR이라고 하지요. 이것을 두 발로 꾹꾹 눌러가며 아주 능숙하게 보여준 이 친구가 요즘 화제입니다. 경기도 소방본부가 공개한 영상 속 주인공, 이름이 신디인데요. 쓰러진 사람을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가슴 위에 올라타서 온몸에 무게를 실어 힘차게 눌러줍니다. 작은 몸집인데도 힘이 어찌나 센지 훈련할 때 사람 가슴에 멍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CPR뿐만이 아닙니다. 불이 났을 때 몸 낮추는 법, 지진 때 웅크려서 낙함을 피하는 법까지 척척 보여주는데요. 딱딱한 안전수칙을 이렇게 풀어주니 이 영상은 조회수 180만 회를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우리 곁에서 가족처럼 지내다가 이제는 생명까지 살리는 든든한 안전요원으로 나선 이 친구, 과연 누구일까요? 1번 반차, 2번 반려견, 3번 반딧불이, 4번 반반치킨. 1번 반차, 2번 반려견, 3번 반딧불이, 4번 반반치킨.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여러분 영상 보셨나요? 한번 보세요. 기사가 나서 많이 화제가 됐고 되게 귀여운데 진짜 힘이 세대요. 아, 만약에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친구에게도 이런 거를 만약에 훈련을 시킨다고 하면 정말 서로에게 참 든든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미 그 존재가 든든하긴 하지만 요즘엔 또 갑자기 사람이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이 친구밖에 없어요. 가족이 없고. 그러면은 어떤 그 상황을 봤을 때 훈련받은 경우에는 우리 이 친구들이 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한번 보시면 여러 번 보게 되실 거예요. 뭘까요? 반으로 시작합니다. 1번 반차, 2번 반려견, 3번 반딧불이, 4번 반반치킨.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이 친구와 함께 하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이 친구들이 여러분께 어떤 존재인지. 영상 편지는 아니고, 문자로 편지 짤막하게 해주시면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있어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올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화토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 러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 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9914번님이요. 우리 집에는 똥개가 있는데 훈련 좀 시켜야겠네요. 되게 정감 있는 말이네요. 0947번님은요. 시골에서 살때 우리 메리는 영리한 개였어요. 맞아요. 메리. 이런 이름의 이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이 친구들의 이름을 알려주셔도 좋겠는데요. 보통 어떤 이름을 많이 쓰시나요? 4261번님. 아이들이 강아지 키우고 싶어 하는데 제가 항상 반대했는데요. 반대할 수 없는 이유가 한개 생겼네요. 그러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정말 서로 없어서는 안될

문제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5275번님, 저는 관리가 어려워서 키우지는 못하지만 대단하네요. 칭찬합니다. 짝짝짝짝. 2715번님, 귀여워요. 네, 귀여워요. 귀엽습니다. 3691번님은요, 요즘은 이렇게 함께 같이 갔다가 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법을 좀더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유유 가족을 버리지 맙시다. 맞습니다. 이거는 가족인데. 그래서 유기견들이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가족인데 어떻게 그때 마음이 도대체 뭘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좀 마음이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갖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사람이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뭐 경제적으로 그러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관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죠. 주변에 뭐 지인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있는데 그런 걸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8616번님, 영상 금방 찾아봤는데요. 너무 귀여워서 심장 아프네요. 이 친구 좀 불러주세요. 너무 귀여워서 심장이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경기도 소방본부가 어떤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 속 주인공 이름이 신디입니다. 쓰러진 사람을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사람 가슴이 올라타서 CPR, 심폐소생술을 하는 영상이 담겼어요. 이 친구, 뭘까요? 항상 우리 곁에서 가족처럼 지내잖아요. 1번 반차, 2번 반려견, 3번 반딧불이, 4번 반반치킨,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힌트송 나갑니다. 양희은이 부릅니다. 내 강아지.

0: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로 가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지하에 약 40년 동안 닫혀있던 비밀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공간이 지난주 K문화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께 새롭게 개방됐는데요. 개방과 함께 빅뱅 데뷔 20주년 미디어 전시를 진행해서 또 화제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서울시 미래공간 기획관 박상진 도시콘텐츠 운영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도시콘텐츠 운영팀장 박상진입니다.
0: 예, 도심 한복판 지하에 40년 동안 닫혀있던 비밀의 공간이 있었나요?
1: 아, 네. 많은 분들이 혹시 지하방과이냐고 하시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1980년대 초 높이가 다른 지하철 시청역과 을지로 입구역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약 1000평의 빈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이후 별도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채 4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왔었는데요. 서울시가 이 공간을 2023년 9월 시민 탐험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시적으로 처음 공개했는데 시민들께서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곳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펀트테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일상에서 문화로 환승하는 K컬처 공간, K문화 스테이션으로 새롭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0: 약 1000평의 빈 공간을 이번에 K문화 스테이션이라는 공간으로 새롭게 선보인 건데요. 위치와 공간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1: 네, K문화스테이션은 지하철 을지로 입구역과 시청역 사이, 그러니까 서울광장 13m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K문화스테이션 입구는 을지로 입구역 개찰구에서 나오시면 쉽게 찾을 수도 있고요. 공간은 폭 9.5m, 길이 335m, 총 면적은 3,261제곱미터로 시청역 방향 쪽으로 길게 이어지는 터널형 구조에 원형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환기, 소방, 피난, 전기 등 필요한 기본 시설을 갖추는 공사를 진행했고요. 내부 공간은 새 것처럼 바꾸기보다는 40년 된 공간의 흔적 자체를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색 콘크리트 벽면과 굵은 기 등 노출된 배관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살렸습니다.
0: K문화 스테이션입니다. 공간은 폭 9.5m, 길이 335m, 총면적 3,261제곱미터. 굉장히 넓은 공간인 건데요. 매일 수만 명이 오가는 그 지하 통로에 이런 공간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그 공간이 어떤 모습일까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K문화 스테이션, 펀스테이션 사업의 일환이라고 하셨는데요. 펀스테이션은 뭔가요?
1: 네, 펀스테이션은 서울 곳곳에 숨은 공간을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인데요. 최근 지하철 역사 안에 사용하지 않은 곳을 활력이 넘치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여의나루역의 런너스테이션, 뚝섬역의 피스테이션, 목골역의 스마트 무브스테이션, 그리고 광화문역과 월드컵 경기장역, 회원역엔 런너지원 공간을 마련했고요. 이번 을지로 입구역과 시청역을 잇는 공간엔 K-POP, 미디어아트, 패션 같은 문화 콘텐츠에 특화된 K문화 스테이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0: 이번에 K문화 스테이션의 첫 콘텐츠가 빅뱅 데뷔 20주년 기념 전시네요?
1: 네, 그렇습니다. K문화 스테이션의 개장을 기념하고 전 세계 K-POP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빅뱅의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를 준비했는데요. 이번 전시는 단순한 아카이브 전시를 넘어 오래된 지하터널 전체를 활용해 빅뱅의 음악과 이야기를 우주라는 거대한 세계관에 빗대어 표현한 몰입형 미디어 전시로 구성했습니다. K문화스테이션에 오셔서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약 1000평 규모의 대형 공간에서 오직 빅뱅만이 채울 수 있는 압도적인 스케일과 미디어 아트, 대형 홀로그램, 퍼포먼스 VR 등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해서 팬들과 대중에게 시청각장 몰입감을 선사하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오셔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0: 네,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용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네, 이번 빅뱅 데뷔 20주년 기념 미디어 전시는 오는 9월 27일까지 진행되고요. 월요일 휴관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4시간 정각에 입장하시는 것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하루 총 12회 진행되고요. 관광객이 붐비지 않도록 회차당 입장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약은 네이버 예약 플랫폼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9월 1일부터는 현장에서도 입장권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입장료는 2만 200원입니다.
0: 네.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죠?
1: 네, 뭐 8월 24일 날 개장하였습니다.
0: 그럼 한 일주일 정도 됐네요.
1: 네, 일주일 정도 됐고요. 예. 현재까지 방문하신 분이 한 7천여 명 방문하셨습니다.
0: 와, 반응들이 어떠세요?
1: 일단은 뭐 공간 자체에서 오는 느낌들이 신선하고 그래서요. 굉장히 들 좋아들 하시고요. 네, 뭐 많은 분들이 뭐 시간에 맞춰서 안전하게 관람하고 계셔가지고요.
0: 네.
1: 뭐 저희도 처음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좀 안심하고 싶습니다.
0: 네. 팀장님도 가보셨지요?
1: 저는 개장하기 전까지는 조금 거짓말 보태서
0: 네.
1: 한 100번 더 갔어요.
0: 개장 전에요.
1: 네. 근데 개장하고 나서는
0: 시민들이 가셔야 되니까.
1: 네, 개장하고 나서는 뭐 겉에서 계속 네. 시민들 혹시 안전에 뭐 문제가 있을까 겉에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0: 그렇군요. 그렇군요. 시민의 안전을 또 위해서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둘러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빅뱅 데뷔 20주년 기념 미디어 전시는 9월 27일까지 열린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 전시 끝나면 그 이후에는 뭐가 준비됩니까?
1: 네, K문화스테이션은 특정 전시가 끝난 뒤에 문을 닫는 유례성 파업 공간이 아니고요. 이번 전시가 끝난 뒤에도 주기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글로벌 K-POP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한 전시, K-패션 전시와 패션쇼 또는 엔터테크 체험이나 브랜드 쇼케이스와 팝업 등 다양한 콘텐츠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서울시는 이 공간을 시민에게는 출근길의 문화를 경험하는 일상 속 장소로 국내의 관광객들에게는 일부러 찾아오는 도심 명소를 발전시켜서 시민은 물론 세계의 K컬처 팬들이 즐겨 찾는 서울의 새로운 매력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0: 네, K문화스테이션입니다. 네이버 예약 플랫폼에서만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박상진 도시콘텐츠 운영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

0: 네팔과 중국 티벳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헬기 수색 작업에 나섰지만 현지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팔 현지 상황 들어보고 이어서 전문가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팔 현지 상황 전해주실 분입니다. 네팔 히말라야 산악가이드 출신이세요. 방송인 건비르 만슈레스터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건비르 씨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0: 예, 처음에 소식 듣고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1: 네, 아직까지는 꿈만 같아요. 예.
0: 꿈만 같다, 여전히.
1: 네, 지금 못 믿고 있습니다.
0: 예, 이번에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 지역은 네팔 마그마티주 라수아 지역 그리고 중국 티벳 자치구 접경 지역입니다. 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가요?
1: 네, 라수아 지역은 마그마티주라고 카트만두에서 한 70km만 떨어져 있는 장소인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히말라야의 나라 또는 신의 나라라고 불리지만 히말라야 중에서 랑땅루리라고 8,000m 높은 산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또 이 트레킹으로 좋아하시는 전 세계 분들은 이 랑땅루를 트레킹 가는 지역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물론 이 강가 쪽의 마을들도 많이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0: 아마 이 지역에도 지인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이 이후에 뭐 연락 많이 취해 보셨어요?
1: 물론 저는 이제 산악인 가이드 한국 오기 전에부터 왔다 갔다 하는 이 지역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또 한국에서 머물러 가면서 이 호텔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쪽에 있는 친구들이 다 실종 있는 상태에서 그저께 한 명 친구는 문자로 와가지고 자기는 지금 모든 다 잃었고 노숙자로 살아야 된다. 지금 나 몸만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전화로 왔습니다. 예. 당연히 살아있는 그거 모습 그거 좀 기쁘기도 하는데 또 딴 친구들은 다 실종 있는 상태고 지금 수색 작업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건비르 씨 원래 고향이나 늘 있었던 네. 지역하고는 좀 거리가 있나요, 거기가?
1: 저희 그 카트만두 지역 시내에서 거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 70km 정도 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0: 예. 이번에 피해 지역은 히말라야 산악지형에 V자 협곡까지 겹쳐 있어서 참 대피하기가 네.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형을 잘 아시니까 아무래도 이런 지형의 문제가 좀 피해를 키운 영향은 있겠죠?
1: 네네. 피해 지금 이제 그 SNS 통해서 이 홍수 나오는 그 지역들이 보면 왜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 랑탕이라는 그 곳에 가는 그 트레킹 시점에 샤프로베시 또는 이제 그 누아코 티술리 그쪽에서 이렇게 같이 가는 그 거기서 이제 시점 가는 걸어가는 그 지역인데요. 거기는 보시다시피 양쪽만이 아닌데 사각 쪽에 다 산이에요. 근데 그 산 고도 자체가 한 90도 고도에 이제 저치대에서 대부분이 이제 마을로 있기 때문에 물론 고산지대 쪽에도 마을이 있기는 하는데 지금 저지대에 있는 마을로 다 싹 썰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기서 지금 살아남아올 수 있는 그 환율도가 엄청나게 적습니다.
0: 아, 그러니까요. 네네. 피해 지역도 네네. 거기가 마을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죠. 그 저지대에 있는.
1: 네네, 맞습니다. 예.
0: 네팔이 힌두교 순례와 축제가 열리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 지역에 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난 당시에 현지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도 그 얘기도 들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도 통해서 한 500-600명 정도는 외국인이 고립돼 있다. 뭐 실종자도 많이 있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그 러수아 지역은 또 성스럽고 또 순례자들이 지역도 합니다. 그거 뭐냐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네팔과 그 인도 쪽에 있는 이 신자들이 28일 날 저기 대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를 위해서

0: 원 힌두교를 믿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저기도 머물러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라는 자체가 지금 물론 트래킹 시즌 아니기 때문에 이딴 나라보다는 인도 분들이 많이 저기서 고립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1: 네. 매년 이 지역 다니시면서 산사태나 빙하 무너지는 모습 직접 보셨었다면서요?
0: 네. 물론 제가 봤던 지난 한 2023년도에 제가 마나슬루라고 그 러시아 지역에서 산 하나 그 랑톤루리 주위에 있는 이 티벳과 가까운 국경에 거기도 마나슬 그 베이스캠프에서 조금만 떨어지는데 하나 호수가 있어요. 저기도 비렌드라 달라고.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빙하물, 이 빙하들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산사태 나면 그 호수에 엎어가지고 그 폭발처럼 하면서 나오는 홍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자고 있는데 한 마을 쪽에는 아니고 한산 쪽에 확 썰어가지고 가는 거로 다음날 아침에 불던 쪽은 있는데 지금 홍수가 솔직히 얘기하면 대홍수, 대홍수, 홍수라고 얘기하는 홍수 아니고 이거는 빙하 또 약관 그리고 암석 섞어서 나오는 이 쓰나미라고 생각해야 돼요.
1: 그렇죠. 네.
0: 이거는 속도 자체가 이제 저도 이제 SM 통해서 보도 통해서 들었지만 70km라고 얘기했는데 네팔 보도에서는 190, 120, 119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몇초 안에서 삭또 대건물들이 서로 가는 모습이죠. 예.
1: 그러니까요.
0: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이러하는 그 모습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1: 그러니까 비가 내린 홍수가 아닙니다. 거기 있는 빙하,
0: 네네네네.
1: 그렇죠? 그게 물이 계속 차에다가 이제 녹다 보니까 아래서 이게 다 무너진 건데 그 당시에 현지에 계실 때 산악 가이드 하셨었잖아요. 그럼
0: 네네네.
1: 그럴 때도 이제 요런 것들 크고 작은 이제 요런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 어떤 대피 경보 체계라던가 이런 거는 좀잘돼 있는 편입니까?
0: 물론 네팔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우리는 한 8,000m 높은 산이 14개, 전 세계에 있는 14개 중에서 8개 네팔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우기 때 이런 지역은 대부분이 장사를 안 하고 다 대비를 해요. 그 시장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1: 네네.
0: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아니고 조금씩 물난리 나는 것 정도? 예, 그거는 돼 있기 때문에 그쪽 마을 사람들은 익숙돼 있는 상태입니다.
1: 아하.
0: 다만 이번 연도는 비도 안 왔었고
1: 맞아요.
0: 또는 이제 너무 이번에는 이렇게 비 난리 나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아 이번 연도는 그냥 지나가는구나 이 생각으로 하고 있고 또는 이제 이 축제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저기 가서 열고 있는 상태라서 이 많은 것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추가적인 빙하 붕괴나 임시로 만들어진 호수가 다시 터지는 2차 홍수라고 합니다. 현지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형도 잘 아시고 지금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곳이 있으세요?
0: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 봉기 다시 물론 이제 네팔에 이제 이 8,000m 산 옆에는 빙하하고 이 봉기들 많아요. 근데
1: 예.
0: 다만 그게 산사태로 이렇게 크게 날 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빠져가지고 오는 상태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이 1차 됨에서 이 석화하고 이 암석하고 이거 다 몰입해가지고 다시 또 색다른 호수를 돼 있는 게몇 개씩이나 지금 발견하기는 하는데요.
1: 네.
0: 저번에는 이제 2차 이거를 또 되면은 첫 번째 이 홍수보다는 더 심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수색 작업 이런 것도 다 중단시키는 상태거든요. 그때는
1: 네네.
0: 지금 또한 4, 5시간 정도 그렇게 했다가 중국 쪽에서 이게 물이 좀 많이 빠지기는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대비 안 해도 된다 하면서 지금은 열심히 이제 수색 작업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입 이제 생존자들도 살기도 했어요.
1: 네. 지금 현지 구조 작업도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현지 구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은 뭐라고 보세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이게 바로 네팔은 아직까지 개발을 되는 나라 아니고 저수도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헬기를 다 실적 작업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터널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립돼 있다고 하기를 얘기 들어오기 때문에 이 터널 다시 빨리 열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립돼 있는 사람들이 살릴 수 있게 하도록 옆 나라, 양국 쪽의 나라들한테 좀 도움이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인 9명 실종 여전히 지금 아직 못 찾아오고 있는 상태인데 한국도 지금 엊그저께부터 2대 헬리콥터로 가서 계속 지금 수색 잡고 있는데 빨리 좀 이제 생존으로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네팔 히말라야 산악 가이드 출신 건비르만 슈레스터 씨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시간 시작할 때 제가 건비르 씨한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인사한 말인데 지금 건비르 씨 지인분들도 실종된 분들이 계시고 워낙 피해자가 크고 실종된 분들이 너무 많아서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현지 상황 잘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음 불편하실 텐데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건비르만 슈레스터 씨였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계신 분인데요.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교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2: 네.
1: 예, 앞서 현재 산악가이드 출신 방송인 건비르 씨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교수님은 이번에 네팔 대홍수 참사 보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앞서 건비르 씨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2: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그 사상자가 발생이 됐고요. 지금 3,000명 정도 실종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좀 아프고, 특히 이제 국내 현재 그 실종자가 9명이 아직까지 현재 지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일단 구조가 좀 되기를 지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요. 실제 위험하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저희가 이제 뭐, 위험하다 표시를 해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위험하지, 현재 말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서 사고 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충격이었어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실제 이제 위험 지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 어떤 위험 등급도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 자체가 굉장히 한계가 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네팔만의 사고가 현재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산사태 위험제도라든지 그런 뭐 저수지라든지 시설물 안전점검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한번 점검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재해가 발생하는 속도 자체가 우리 인간이 대응하는 속도를 좀 앞질렀다는 점이에요. 실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정보가 발생이 됐었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갔다가 현재 이 재해가 발생이 됐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안전을 설계할 때 이런 경보 시스템을 갖췄느냐, 이것만 물어볼 건 아니고 실제 그 경보 자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벌어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1: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발생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건비르 씨 같은 경우도 네팔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종종 있답니다. 1년에 한두 번 있어서 그 지역에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대피를 뭐 미리 하고 이제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이번에는 뭐 비가 온 것도 아니고 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큰 재난이 일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라워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사실 뭐 네팔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도요. 40년 가까이 이런 빙하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시라든지 관리를 해 왔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어떤 그 빙하호 자체에 대해서 뭐 사전에 좀 방류를 시켜서 수위를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자동 경보 시스템까지 나름대로 이제 갖춘 나라였는데 실제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감시 대상이었던 이런 빙하호라든지 여기에서 발생했던 게 아니고 그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유상 전상부, 그 빙하 덩어리 자체가 이제 일곱시 떨어지면서 이제 발생했던 사고였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발전소 터널 안에 100여 명 고립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구조가. 이럴 때는 지하시설에 사람이 고립됐을 때 구조 작업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거를 진단해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2: 사실 이제 그 입구 그 터널이다 만약 그러면 터널 입구를 찾는 거라고 그 입구를 갖다가 여는 것은 완전히 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현재 진흙이라든지 또는 토사라든지 이런 얼음 잔해가 뒤섞여 있는 그런 덩어리가 터널을 덮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시각적으로 시설 자체가 좀 불가능해지는 그런 문제를 좀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굴착을 하는 도중에 이게 이제 진흙 어떤 뻐질 개념이다 보니까 뭐 계속 흘러내린다든지 퇴적이 되기 때문에 터널만큼 다시 또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터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좀 그 생존자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 생존자하고 통신 뭐 이런 부분이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게 되면 뭐 그 지중 음향 탐지 그 장비라든지 열화상 카메라 뭐 구조견 이런 부분을 이제 투입을 해서 갖다가 그 구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산악 오지 재난 현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밀 그 장비 자체를 신속하게 투입하기가 좀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터널 자체가 지금 현재 또 하나 문제가 일단은 밀폐가 만약에 돼 있다 터널이 그러면 산소가 이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되게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제 터널 내부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밀폐 물 자체가 빠지지 않게 되게 되면 이제 저체온증 이런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빨리 파내느냐, 그리고 이제 내부 생존 환경 조건 자체가 얼마나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실제 실종자에 대한 구조 자체의 어떤 판단이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번에 참사 이후에 네팔과 중국 국경 지역에는 산사태로 물길이 막히면서 또 자연댐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범람하기도 하고 뭐 현재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비가 추가로 내린다면 또다시 홍수 발생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거든요. 2차 홍수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2: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는 아직은 이제 진행형으로 보는 것이 좀 정확한 것이고요. 이제 왜 안심할 수 없느냐 이제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잠시 이제 그 수위가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 수위 자체가 낮아진 것 자체가 위험이 해소됐다 이제 그런 뜻은 아니다는 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류에는 여전히 그 얼음이라든지 또는 암석으로 이제 막힌 그런 그 자연 호수 이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비가 만약에 오게 된다 그러게 되게 되면 실제 이제 그 다시 한번 그런 자연 호수 자체가 또 다시 파괴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이제 뭐 물리적으로 이제 수위를 조절한다든지. 그래서 아마 오늘 아침에도 이제 잠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죠. 중국에서 현재 빙하호에 대해서 이제 수위를 갖다 완전히 좀 폐지를 시켰다. 인위적으로 폐수를 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건 잘한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1: 네.
2: 두 번째는 뭐 유성이라든지 또는 뭐 드론을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던 감시 시스템들. 거기에 통해서 이제 조기 경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이제 이런 뭐 감시 강화한다든지 또는 주민들에 대해서 또는 구조에 대해서 뭐 고지대로 갖다 이동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어떤 주민 즉시 대피 체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사실 그 2차 그 홍수 자체에 대해서는요, 현재로서 막을 수 있는 수단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신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이냐, 그걸 최대한 빨리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1: 네.
2: 그리고 그 정보에 따라서 이제 사람이라든지 자원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갖다가 옮겨놓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그런 대비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1: 사실 이번 참사를 보면서 네팔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먼 지역이고 지형도 많이 다르고 해서 사실은 이제 먼 나라에서 발생한 재해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우리나라도 결코 안심할 상황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2: 사실 이제 네팔은 네팔이고 한국은 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보게 되면.
1: 네.
2: 근데 이제 재난이 그 만들어진 구조 자체를 보게 되게 되면 사실 네팔이나 한국은 거의 동일하다. 실제 뭐 네팔과 한국은 지형이라든지 지구 자체가 다르지만 이번 사고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이던 곳이 이제 갑자기 무너졌고요. 그리고 이제 경보를 울려도 사실 대피 시간이 되게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난이 발생했던 이런 본질적 구조 자체는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그때 생각이었고요.
1: 어.
2: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1: 네.
2: 경우는 이제 뭐 그런 증가층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요즘 이제 국지성 그런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1: 예.
2: 이런 어떤 집중호우에 따라서 급경사 사면을 따라서 이제 물 자체가 내려오다 보게 되면, 실제 뭐 마을을 덮칠 수 있다든지, 어떤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든지, 얼마든지 충분히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뭐 강원도라든지 뭐 지리산, 설악산 이런 어떤 계곡구에 보게 되면 뭐 펜션들 또는 야영장들 역시 똑같은 그런 극복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뭐 경보 시스템이 갖춰져서 경보를 해도 실제 하루에 이런 도달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어떤 그런 소속류가 빠르다 하게 되게 되면 실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네팔이라든지 한국은 역시 똑같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팔보다도 더 크게 위험성이 있는 게 인공적인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노후 저수지라든지 또는 뭐 강원도 쪽에서 뭐 경북 쪽에서 대형 산불 이후에 이런 방치되어 있는 사면들 비가 오게 되면은 굉장히 현재 산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뭐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게 위험성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런 위험 속에서 현재 살고 있다. 단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방심할 뿐이지 위험 자체는 언제든지 내 주변에서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우리나라에도 계곡 주변에 뭐 펜션이나 캠핑장이나 마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 주목하신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주목하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뭐부터 점검하고 살펴야겠습니까?
2: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제 경보 시스템이 현재 충분히 잘 갖춰져 있어요. 뭐 수위계라든지 뭐 그래서 수위계를 통해서 하천의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오느냐 그러면 하루 쪽에 뭐 경보를 갖다 주고 있다든지 하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매뉴얼을 갖다가 이제 만들었다 하지만 그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철저한 점검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좀 검증을 해서 현실화시키는 이제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관련해서 뭐 위에서 사이렌이 울렸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께서 이제 대피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대피를 어디로 하는지도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보게 되면. 이제 훈련이 좀 잘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전에 이제 어떤 이런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나는 대비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또 이제는 좀 생각을 하셔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할 필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사실 지금도 뭐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와서 지반이 약해져서 산사태 위험이 크다 이제 이런 계산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오면서 약간 자연재난 같은 것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발생이 될 텐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떤 방식으로 산사태와 이런 돌발 홍수 위험을 감지하고 예측해야 되는지 지금 시스템은 괜찮은 건지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도 좀 한 말씀 부탁드려요.
2: 사실 굉장히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좀 많고요. 이제 보완에 따라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예산이라든지 어떤 시간이 좀 소요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간략하게 좀 몇 가지 좀 안을 좀 말씀 좀 드리면,
1: 네.
2: 실제 지금까지 어떤 이런 어떤 재난 관리라든지 안전 관리 자체는 어떤 특정 지점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시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이제 뭐 유성이라든지 뭐 드론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이런 어떤 지역 전체에 대해서 좀 감시하는 좀 그 대상 범위 자체를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직접 이제 뭐 사람이 좀 접근하기 좀 힘들다.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유성이라든지 드론을 활용을 해서 과연 어떤 특정 지점이 어떻게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였느냐 이것들을 먼저 좀 예측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스마트 기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IoT 센서들, 사물 인터넷 같은 이런 센서들이라든지 AI를 활용을 해서 실제 이제 먼저 사전에 이제 계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표가 과연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는 진동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AI의 어떤 그 H 모델을 활용을 해서, 과연 이게 움직였으면은, 실제 이 속도로 계속 어느 정도 시간에 어떻게 붕괴가 될 것인지 여기까지 예측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기술은 이미 상당히 있습니다.
1: 네.
2: 기술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비용과 이제 그 의지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그 재난에 대해서는 어떤 단순하게 이제 물이 좀 차올라서 그걸 기다려서 측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0: 나서 실제 이제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고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경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재난관리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재난관리의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개선할 점이 많다. 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국민 개개인들도 사실은 이번 네팔의 재난을 보면서 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는요, 실제 이번 네팔 대홍수가 우리와 다르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현재 그 다르다고 안심하는 순간,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사고의 이제 본질은 빙하 자체가 아니고요. 이제 경보가 울린 뒤에 사람이 실제로 안전한 곳까지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됐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항상 일상생활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그런 위험이 닥쳤을 때, 실제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이런 자연재난, 이번 이제 네팔 그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막을 수는 없고,
0: 사실,
1: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그냥 대피입니까? 빨리 대피하는 거, 피해 없게.
0: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요,
1: 네.
0: 사실은 그 어떤 피해 상황 자체를 이제 경감시킬 수는 있는 것이죠.
1: 경감시키는 것.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먼저 이제 예측을 해서 어떤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된다. 그러면 예방 조치까지는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1: 네.
0: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아예 그런 재난 자체를 이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사전에 이제 예측을 하고 예방을 통해서 피해를 이제 경감시킬 수는 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학습도 하셔야 되는 거고 훈련도 좀 하면서 실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 자체가 좀 필요한 것이죠.
1: 네. 사실 우리 국민 9명 실종된 분들도 아직까지는 뭐더 보도가 나오는 것 같진 않아서 그 부분도 굉장히 마음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분들도 빨리 수색해서 구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네, 6635번님이 인터뷰 들으시고 문자를 주셨어요.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를 한다고 해도 자연재해만큼 위험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유 이렇게 쓰셨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네팔 사태를 보면서도 이런 자연재난이 일어난 것을 인간의 힘으로 이제 막을 수 없는 수준이 좀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첨단 시스템들 도입해서 빨리 경보장치, 경보 시스템 같은 것들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많이 학습을 통해서 알아두고 우리가 모두 다 경각심을 갖고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SAT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셨는데요. 2460번님이 언제나 사랑스러웠던 자식 같은 아이 만 20년 4개월을 못 채우고 지난 6월에 떠났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우정이입니다. 지금 울컥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반려견 생각하면서 오늘 정답 보내주셨을 것 같아요. 정답 반려견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박기빈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3: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충남 남서부 지역도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전북 서부 지역은 오전 내내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24.6도, 대구 31.1도, 전주 24.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계속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이제 정체에서 서행으로 흐름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동북권과 용산, 강남에서 살짝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은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정체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구리 쪽은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월릉분기점에서 신내나들목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7km 정도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선운산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처리 중이고 안산 분기점에서 용담터널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800명을 넘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네팔과 중국 당국 발표를 바탕으로 현지 시각 30일 오전까지 사망자는 804명, 실종자는 3,048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이 발표한 사망자는 788명, 실종자는 2,502명입니다. 티베트 자치구 지역에선 16명이 숨지고 546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양국 실종자 가운데는 외국인 약 850명도 포함됐습니다. 네팔 정부는 대홍수 피해 복구비로 약 40억에서 50억 달러, 약 5조 5천억 원에서 6조 9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약 360만 달러, 유럽연합은 250만 달러를 약속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시신 안치 시설이 부족해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자 네팔 당국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들을 집단 매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수도 카트만두 남서쪽에 있는 치트완 지역 당국은 상류에서 떠내려온 부패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숲에 수백 개의 무덤을 팠습니다. 치트완 지역 당국은 시신의 급속한 부패로 공중 보건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중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DNA 샘플을 채취하고 매장지를 꼼꼼히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팔에서 대규모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수색하기 위해 파견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육로 수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어제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네팔 정부에서 헬기 운행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속대응팀은 오늘 한국인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퍼트리슐리 원에서 육로로 25km가량 떨어진 바타르 지역에서 람체까지

까지 이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남 광주 서해안 일부에는 이틀 연속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영광 나궐도에는 어제 오후에 이어 오늘 새벽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고성에서는 시간당 최대 124.6mm에 달하는 비가 내려 역대 네 번째로 강한 시간당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린 전남 광주 영광군에서 주민 고립과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광주 소방본부는 아침 8시 10분쯤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에서 집 앞에 물이 넘쳐나 고립된 주민 2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영광군 법성면과 염산면 등지에서도 집 앞마당과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배수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전북 고창에 많은 비가 내리자 고창군이 아산면 주진천 인근 부정마을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창군은 오늘 오전 9시 30분쯤 범람이 우려된다며 주진천 인근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창군은 주민들에게 인근 마을 회관 등으로 피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법사위에 불출석하면 다음 스텝을 밟을 거라 말한 걸 두고 탄핵이냐 반문하면서 재청 소용을 거부한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라고 경고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재재청 요구는 그 자체로 위헌이면서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관 임명을 놓고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건 대통령 때문이라고 꼬집은 뒤 사법부를 길들이면서 임기 안에 대법관 22명을 마음대로 임명하려는 목적인데 결국 퇴임 이후 본인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기 위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한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빈소를 찾아 위로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 조 대법원장 부친의 빈소가 마련된 포항 성모병원을 찾아 조문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국가 5부 요인 조사인 만큼 예우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 대통령 명의 조화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주권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개각은 또 하나의 국정기조 변화의 시작이라며 후보자들이 정부의 큰 기조에 맞게 개인적 입장과 견해를 잘 조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내각 후보자들이 정치적 소신과 정부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정책적 입장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번 개각을 계기로 진보 정당들과의 개혁 연대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특히 조국 혁신당 건은 이미 큰 틀에서의 연대는 무조건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2기 체제 개각을 단행한 데 대해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좌파 잡탕의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 공소 취소를 주도하는 인물이라며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면 재판 취소에 올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경부 장관 후보자에는 부동산 세금 폭탄의 주범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 대통령 경기지사 시절 기본주택 설계자를 지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 전북 서해안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제와 부안 등 전북 곳곳에는 호우경보가, 대전과 충남, 일부 전북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충청에 최대 200mm 이상, 경기 남부와 전북 서부에 12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요즘 러닝 많이 하죠? 그런데 종종 공원에서 상의를 벗은 채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상탈 러너들에 대해서 날이 더워서 어쩔 수 없다라는 의견과 공공장소에서 상의 탈의는 민망함과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마구 나오고 있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 한강공원에서 상의를 벗고 러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원에 상탈 자제 권고, 상탈 금지 등의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내걸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현행법상 상의를 벗고 야외를 달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는 과다 노출죄라고 있는데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나 엉덩이 등 주요 부위를 노출해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만 처벌합니다. 상의 탈의 정도는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때문에 보기 불편한 것 말고는 피해주는 게 뭐가 있냐,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다 이런 입장이 나오는가 하면 이럴 때만 자유를 찾는다, 공공장소에선 에티켓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한국 특유의 정서 때문에 이번 논쟁이 불붙은 것 같다며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적 권고나 시민의식 개선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홍수 이후에 연락이 끊긴 직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은 오늘도 헬기 운항을 시도합니다. 네팔 당국 허가를 기다리는 가운데 육로 수색에 도전하는 정부의 신속 대응팀에게 현지 정보를 공유하며 후방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2: 네, 분당 두산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정현우 기자, 기업들의 네팔 현지 이 헬기 운항 역시 허가가 아직인가 보죠?
2: 네, 그렇습니다. 네팔 홍수 이후 연락이 끊긴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의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이곳 분당 두산타워를 연일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 측으로부터 계속해서 현장 상황을 공유받을 예정인데요. 한 번이라도 헬기를 더 띄우고 리어댐 부근 강 상부를 수색해달라는 가족들 요청에 따라서 헬기 운항을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새벽에 헬기 두 대, 남동발전에선 한 대를 운항하겠다며 네팔 당국에 허가를 신청했는데요. 승인이 떨어졌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안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만일 네팔 당국의 허가가 나더라도 현지 기상 여건에 따라서 이륙이 가능할지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또 기업들은 정부 신속대응팀의 육로 수색을 후방에서 지원한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헬기 동원에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육로 수색에 나선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기업들이 뒤에서 돕는 겁니다. 현지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여건에서 일단 민간인인 기업 관계자들은 육로 이동에 직접적으로 동행하긴 힘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남동발전 관계자 이야기에 따르면 홍수 당시 직원들의 대피 당시 상황, 그리고 현지 사정에 밝은 외국인 직원들의 정보를 정부에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상 경로가 추후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기업 역시 직접 접근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일단 두 곳 기업은 현지 대응 인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지 사정에 밝은 직원 2명을 오늘 추가로 네팔에 파견해서 대응팀이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남동발전 역시 어제 사장 대행이 총괄을 위해 네팔에 도착한 가운데 대응 인력도 16명까지 증원됐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 분당 두산타워에서 YTN 정인우입니다.
1: 참담한 네팔 홍수 현장 속에서 기적적인 생환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60시간 가까이 건물 잔해에 깔려있던 어린아이가 구조됐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네팔 무장경찰대원들이 건물 잔해 밑에서 맨손으로 무언가를 꺼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나무 기둥을 들어올리려 해봐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데요. 잔해 아래에서 들리는 희미한 울음소리에 구조대원들의 손은 바빠만 칩니다.
0: 끌어올려, 끌어올려.
1: 네, 그렇게 한참을 씨름한 끝에 마침내 6살 소녀 마니샤 마가르를 무사히 구조해냈습니다. 홍수가 마을을 덮친 지 60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발견된 소중한 생명인데요. 소녀는 병원으로 이송이 된 뒤 구조대원들이 먹여주는 죽을 받아 먹으며 점차 기운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행방을 찾지 못한 실종자는 3천 명 이상,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계속 들려오길 기도합니다.
3: 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외교부를 찾아 네팔 홍수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우리 국민 9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 만큼 구조 상황 전반에 대한 외교부 브리핑도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보고가 됐을까요? 현장 연결해서 브리핑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4: 관계자들이 현지에서 가족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 지원을 위한
3: 홍석준
4: 모든
3: 국회
4: 활동을 좀 하고
3: 위원장입니다.
4: 있습니다. 다만 현장의 상황이 또 2차 또 추가 산사태 우려도 있고 또 현장 그 구조가 굉장히 협곡 상황이기 때문에 또 관계된 국가들과 또 많은 이런 장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올 수 있어서 네팔 정부에선 굉장히 현장을 통제를 엄격히 하면서 네팔 자체 이런 우선 수색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한국을 비롯한 관계국가들의 구조 수색 활동은 현재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미 알려진 인근 국가 중국과 인도의 일부 수색 작업은 지금 현재 터널 구조 부분에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은 그 우리 한국을 비롯한 관계 국가의 수색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 그게 공중이든 육상이든 거기서 수색 활동을 하려면은 네팔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외교부 또 대사관이 창구가 돼서 네팔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 가족분들의 가장 큰 욕장이 뭔지 외교부가 파악한 게 있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4: 예, 그럼요. 뭐 외교부 장관이 직접 두산 그 우리 본사를 가서 관계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또 요구사항을 듣고 또 일부 남동발전 가족은 또 현장에 그 네팔 현지에도 계시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 가족들의 답답함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파악된 정보를 같이 가족들과 공유하면서 가족들의 답답한 걸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정부 측이나 우리 관계 우리 또 우리 민간 그런 회사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7: 의회 외교 차원에서 좀 예. 이번 사태 관련해서 도움을 주실 만한 접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4: 예, 저들도 그걸 좀 파악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이미
3: 네, 국회 외통위가 오늘 외교부를 찾아서 네팔 홍수 사태 관련한 정부 대응 상황을 이제 점검을 했고요. 관련 얘기를 브리핑을 했습니다. 헬기든 육로 수색이든 어쨌든 이제 네팔 당국의 이제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외통위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외교부가 총력을 쏟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밝혔고요. 또 가족들이 아무래도 현장 상황이 상당히 좀 궁금할 것이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가족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브리핑을 했습니다.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 개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지명이 됐죠. 부동산 공급 총괄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는데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면서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후보자가 출근길에 오늘 각오를 밝혔군요.
8: 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전 9시 정부 세종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소감을 밝혔습니다. 먼저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관의 역할이 주어진다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현장 경험과 차관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홍 후보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9: 경기도에서 현장을 담당하면서 경험을 한 현장 경험 그리고 국토부 2차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께서 체험하실 수 있고 실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 홍 후보자는 당면 과제인 서울 주택 공급에 대해 무엇보다 서울시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 등 대체부지 활용,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두 차례 만나며 협상을 이어왔는데요. 이 홍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김 장관의 뒤를 이어 오 시장과의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 청문회 일정이 마무리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회동이 어려운 만큼 당분간 정부와 서울시의 협상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웅래입니다.
1: 정교 유착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은 가운데 한 총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10: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1: 네, 한 총재 선고 기일이 오늘 오후에 진행이 되죠?
10: 네, 오늘 오후 2시 10분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립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년, 모두 1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정 전 비서실장 총징역 10년, 윤 전 본부장에겐 총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교인 돈으로 정치 세력과 부정하게 결탁해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헌법 질서를 혼란케 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최후 진술에서 한 총재가 직접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러면 한 총재의 혐의도 정리를 좀 해볼까요?
10: 한 총재는 지난 20대 대선 전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고 친윤 핵심으로 꼽혔던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에게는 1억 원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교단 자금 1억 4천만여 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이 사건 관련 핵심 혐의자들은 대부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권 전 의원도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이 확정돼 의원직과 변호사 자격을 잃었습니다. 전 씨 역시 징역 5년 등을 확정받았는데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만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오늘 사건과 별도로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관해 최근 첫 재판을 받았고 105억 원 상당 교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원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1: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 증시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이며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 중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한웅 기자, 우리 증시가 주초부터 하락세인데 코스피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11: 네,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 6,700선에서 마감했는데

6,500선에서 이번 주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6,60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 내린 6,614로 출발했는데 장 초반 3%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하락은 2거래일 연속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코스피 대형주들은 대부분 하락 중입니다. 이는 주말 사이 뉴욕 증시가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며 일제히 하락한 영향입니다. 케빈 워시 미국 페드 이사회 의장이 잭슨홀 경제 콘퍼런스에서 기조적인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장은 이를 다음 달 금리 인상을 시사한 매파적 발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우리 시각으로 다음 달 17일 새벽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케빈 워시 발언으로 특히 엔비디아와 인텔 등 반도체주가 급락했는데 이 영향에 우리 반도체 대형주들도 약세입니다. 코스닥도 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은 2% 내린 822로 출발했는데 낙폭이 한때 4%대까지 커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0원대에서 횡보 중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3거래일 연속 1370원대까지 내려가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0: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정치고수 두분 나오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0: 네.
1: 안녕하세요.
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리얼미터 조사에서 처음으로 30%대 진입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좀 볼까요? 네, 지지율 추이를 좀 보시죠. 긍정 지지율 40%대를 간신히 유지하다가 이번에 38.9%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고요. 부정은 58.7%, 60%대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어떤지 볼까요? 네. 2030 부정 지지율이 높았던 추이는 계속 그렇게 나왔었는데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이제 4050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의 이제 코어 지지층이라고 할수 있는 4050의 지지율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정이 더 높습니다. 40대도 54.8%가 부정, 50대도 57.5%, 60% 가까이가 부정 평가를 내렸습니다. 서용주 소장님,
1: 네.
0: 일단 3자를 리얼미터에서 찍었다는 점, 그리고 코어 지지층이 부정 평가가 높아졌다는 점두 가지를 주목해서 봐야 될것 같은데요.
1: 3차를 그렸다는 것은 사실 이제 추이만 보더라도 하락 추이에 진입했다라고
0: 네.
1: 보는 것이고, 이걸 언제 멈출 수 있느냐가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고민일
0: 서용주
1: 것
0: 맥
1: 같아요. 그게 이제
0: 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1: 이번에 이제 인사가 하나의 그 하락 추이를 멈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좀 다양한 어떤 인사를 시도한 것 같은데요.
0: 어쨌든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시하는 여론조사잖아요.
1: 그럼요.
0: 리얼미터
1: 네.
0: 조사는. 예.
1: 리얼미터나 갤럽이나,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전광판을 보면서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0: 예.
1: 전광판을 본다는 건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세대별로의 이 하락 추이가 앵커가 얘기하셨듯이 40대에서 60대까지 여기가 이제 민주당의 허리라고 할수 있는데,
0: 허리. 예.
1: 허리가 아파요.
0: 예.
1: 근데 허리가 아프면 사실 모든 거에 있어서의 이 몸이 불편합니다. 불편한 상황에 지금 처했다라고
0: 네.
1: 보는 것인데, 저는 사실 이제 내부 결속 부분들을 지난번에 그 지도부들과 만나서 했던 말 중에 이제 좀 좌측을 챙기겠다 대놓고 얘기한 걸 보면
0: 예.
1: 대통령도 이그 여론의 취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허리가 아플 때는 허리를 좀 강하게 만드는 조치들, 이런 게
0: 예.
1: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허리가 왜 아플까를 보면 이제 좌쪽, 우쪽, 뭐, 방향이 아니라, 이제 분석을 보면 좀 부동산이 크지 않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0: 예.
2: 정치적으로 이제 이념 성향이란 게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
0: 윤희석 전
2: 국민들도
0: 국민의힘
2: 각자마다 이제
0: 대변인입니다.
2: 가치관이 다를 수는 있는데, 공통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0: 장관의 사직으로 주목받은 후임 자리에는 판사 출신의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님을 만든 집권 여당으로서 정치 검찰이 그들이 저지른 반민주적 행태들을 즉각 취소하고 정의를 바로 잡아야 되며
2: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
3: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핵심 대변인입니다.
2: 법무부를 대통령 방탄의 마지막 퍼즐로 채우겠다는 무도한 대국민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4: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더 빠르게 끌어내고 더 넓게 확산하기
3: 대통령
4: 위해서
3: 비서실장입니다.
4: 오직 실력 중심의 인사를 기준으로
5: 조 대법원장은 지난 209일간 대법관 재청을 미루고 기존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 개별 접촉과 추천 절차 재진행 논란을 초래했습니다. 국회에 나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야 합니다.
6: 검찰개혁 등 당내 강경 노선을 견제해온 김승원 의원을 지명한 것, 개혁 방향성에 흔들림이 없다는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나 해석도 나옵니다.
7: 네, 서영주 소장님. 네. 지난주 내내 박균태, 기건태 얘기 계속했는데 김승원 카드예요? 예상하셨습니까?
8: 박주민 의원까지 이제 한마평에 예. 올라가서 예. 이건태, 박균택이 두 분이 검찰 출신이고 좀 강성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 카드를 쓰는 게 아니냐라고 네. 좀 분석도 있었는데 저도 의외로 이제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을 했어요.
7: 예.
8: 사실 이제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 보면은 앞서서 뭐 공소 취소 모임을 주도했고 그다음에 강경파로서 알려져 있다고 하지만
7: 네.
8: 실상은 예. 굉장히 조금 순한 맛이에요.
7: 성격이 순한 맛이
8: 성격도 아니라 품성도 차분하고 그리고 이제 판사 출신입니다.
7: 예.
8: 판사 출신으로서 조금 그 유하다는 평가들을 정치권에서 내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내정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검찰 개혁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사법개혁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의 네. 인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앞서 YTN에서 분석했듯이 이 내부 결속력 그러니까 좀 더 강성 이미지가 보였었던 법사위에서 김승원 장관을 또 장관에 앉힘으로써 정성호 전임 장관보다는 조금 더 센 맛은 맞아요. 그런데
7: 예.
8: 전체적으로 박균택, 이건태 의원보다는 순한 맛. 그래서 저는 그러한 균형감을 고려해서 한 인선이라서 이게 뭐 사실 공소취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이분이 주도했어도
7: 예.
8: 지금 당내 분위기는
7: 공소취소 모임에 있었던 건 맞잖아요.
8: 모임에 있던 건 맞죠.
7: 주도했던 것도
8: 네,
7: 맞고.
8: 그때도 맞고. 그런데 예. 그때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올라서 본인이 앞장서서 했지만
7: 예.
8: 지금은 그 민주당 내 법사위의 그 위원들 거의 뭐 90% 이상의 공소취소권은 조금은 거리를 둬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갔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조금 정쟁의 어떤 시비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7: 네,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하긴 했지만 순한 맛이다 이런 평론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9: 절대로 그 말에
7: 예.
9: 그 말에 액면 그대로만 믿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7: 예.
9: 순한 맛이든 뭐든 간에 이분이 무슨 일을 했던 거를 봐야 되겠죠. 말씀하셨지만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로 활동하신 경력이 있고 문제가 많이 됐던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관련해서도 주도적으로 폐지 주장을 하셨던 분으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성품이
7: 예.
9: 박균태, 이건태 뭐 이런 분들보다 좀 일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 공소취소 말씀하셨는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대표가 되신 분이 당대표 되기 전부터 공소취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시면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그럼 지금 검찰에 있는 검찰이 곧 뭐 10월이면 없어지긴 하겠지만
7: 예.
9: 뭐 미래위원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기소가 조작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활동을 엄연히 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을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를 지냈던 분을 지명했다 하는 것은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7: 예.
9: 대통령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한 그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 네, 성품은 유하지만 성향은 강하다. 뭐 이렇게 정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그리고 여야에서 어떤 반응 나오고 있는지 함께.

0: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판사 출신으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인권 변호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2: 법무부 장관,
1: 우리 사회에 낮고 또 어려운 곳에 계신 분들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살펴보고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국에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정말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 주권자이신 국민들한테 체감시키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민심 역주행 개각이었습니다. 공소 취소 모임 공동대표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공소 취소 특검법 배임죄 삭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2024년 7월 30일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오늘은 법사위에서 김영철 검사 탄핵 첫 출발을 합니다.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 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겁니다.
4: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 최고위원입니다.
4: 김승원 후보자 지명은 70년간 이어져온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법사의 관사로서 책임형 형사사법체계를 구현하는 개정형사소수법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김승원 의원이 법무장관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인물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그거잖아요. 법사위 여당 간사에다가 지금 형소법 지금 개정하고 자리 잡는 게 급한데 그 적임자로서 이만한 사람이 없다. 이 얘기죠.
5: 그러니까 김승원 그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요. 사실 굉장히 실무형입니다.
0: 실무형.
5: 네,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꼼꼼하다는 평이 있어요. 법사위 내에서도.
0: 네.
5: 그래서 이제 간사를 맡겨서 어떤 법사위 내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책임져 왔는데 저는 그 김승원 의원이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어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든지 공소청, 중수청의 출범 이후에 실무형으로서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할 것이고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에 있어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허점 그런 거를 또 수정 보완하는 데 있어서도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은 분명히 있다. 다만 야당에서는 공격을 위해서는 아직 뭐 그리고 뭐 사실상 공소취소라는 게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상 공소취소라는 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그 부분을 멈추라는 것들이 청와대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그건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보는 것들이 맞고요. 그래서 저는 공소취소를 위해서 저 자리에 갔다는 것은 그래 비판할 수 있으나 사실과는 좀 근거가 없다. 라고 보는 것이라서 일단 김승원 장관 내정자 지난번에 정성호 전 장관에 대한 평가들이 그렇게 국민의힘이 박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사실 뭐 인사청문회 통해서 보시겠지만 아마 제가 오늘 얘기한 이유가 뭔지를 청문회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0: 네. 굉장히, 청문회에서 답변을 통해서 그런 오해를 풀
5: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0: 그런데 이제 공소 취소 모임의 이제 공동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재판 취소 올인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6: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 지점인데요.
0: 네.
6: 만약에 공소 취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사다, 그럴 뜻이 없다 정부에서 이제 이 대통령이 그런 뜻이 없다면 굳이 공소 취소 모임 대표를 한 분을 지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인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본인만 알고 있는 것이 있어서 임명을 했을 수는 있어도 적어도 장관 인사라면 그분의 경력과 그동안에 했었던 일들 이게 종합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권의 부담일 텐데 굳이 김승원 의원을 지명했다는 것은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등용할 만한 사람을 정말 적게 갖고 있구나. 인재 등용풀이 대단히 작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김성원 의원만 법무부 장관을 두 번째로 맡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0: 그래도 박균택 이건태를 포기한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국민 여론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6: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0: 거기서 거기입니까?
6: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0: 다릅니까? 예. 예. 어쨌든 예. 순한 맛이라고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데 네네. 실무형이다, 순한 맛이다. 네네. 이 부분을 이제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어느 정도 입증할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
5: 근데 공소시효의 예. 대전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이게 공소시효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전제는 조작 기소가 밝혀진다면이에요. 그러니까 조작 기소가 있을 때 그런다고 해서 조작 기소를 억지로 조작됐다고 짜맞출 수 있냐? 그것도 예. 아니기 때문에
0: 특검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5: 그렇죠. 조작 기소 예. 특검법이지. 이게 공소시효 특검이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진짜 공소시효 특검법이야?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네. 검찰이 기소를 조작한 행위가 밝혀지면 책임을 묻겠다는 특검이에요.
0: 네. 네. 어쨌든 그 특검으로 가는 움직임이 이제 빨라지느냐 느려지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 청문회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이제 용혜인 의원이 지명이 되는데 여야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2: 90년대생 용혜인 후보는 일하면서 아이 키우고 언제 어디서나 야무지고 똑 부러지게 자기 입장을 밝히는 당찬 여성 인재입니다. 21대, 22대 국회의원 하면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활동했고 생활동반자법 등을 앞장서서 추진해온 맞춤형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7: 단지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두 번씩이나 최고위원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고 또 장관이 됐는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인데 또 그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정자가 보여준 여러 가지 기행과 여러 가지 언행과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태도를 굳이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특권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0: 네, 아마도 청문회가 가장 시끄러울 것 같은 후보자를 한 명 꼽으라면 용혜인 후보자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점이 논란이 될까요?
5: 저도 좀 그 이번 인사에서 좀 우려가 되는 네. 후보자로는 용혜인 의원이에요. 사실 다른 건 없고 내용이라는 게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자료를 보면 나오겠으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범위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선 의원이에요. 그런데 예. 재선을 다 비례대표를 통해서 했고 그게 이제 이 진보진영 연합정당이란 이름 하에 우리가 보통 위성정당이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 당시에도 좀 논란이 있었죠.
0: 비례 재선이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5: 이례적이죠. 예전에 예. 이제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가 이제 비례를 해서 정치권에 머물렀지만
0: 네.
5: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비례는 한번 하지만 두 번째를 비례를 한다는 건 좀 도전 정신이 없고
0: 예.
5: 뭔가 조금 이게 너무 자리에만 집착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장관 지명이 되면서 저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하는 게 비례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0: 왜 그런 건가요, 근데?
5: 그러니까 뭐 본인들 측의 입장은 예. 기본소득당이 의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용인 의원이 장관으로 가면서 그걸 내려놓으면 원외 정당이 된다는 거예요.
0: 한 석도 없어지니까.
5: 그렇죠. 그러면 예. 기본소득당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비례대표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국민들 생각했을 때 한 마리만 잡아라. 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느냐라는 예. 것이거든요.
0: 예.
5: 그러면 장관직을 받을 것 같으면 비례대표를 내려놓든지 아니면 이 정당을 지키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하겠다 하면 장관직을 받지 않든지 둘 중에 아이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두 개를 다 한다고 하니까 벌써 이제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 자체가 벌써 용혜인 그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이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저기에다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0: 예.
5: 일단 출발점은 좋지 않다.
0: 예.
5: 이런 걸 잘 풀고 가셔야 되는데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0: 용혜인 후보자는 순한 맛은 아닙니까?
5: 저는 뭐 맛은 모르겠으나 최소한 조금 예. 욕심은 많은 것 같다.
0: 네. 당장 야권에서 비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대통령의 정권 자폭 카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혐오 장사꾼 용혜인의 장관 기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자폭 카드가 될 거다. 민주당이 연속해서 두 차례나 비례 배지를 단 꿀수정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면서 기족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거독을 들이켰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꼴패미, 그러니까 꼴불견 페미니스트를 줄여서 꼴패미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꼴패미를 겨우 정리했더니

0: 그걸 왜 또 건드리냐 이렇게 썼고요. 김제사 부연도 가세했습니다. 정작 위험에 처한 여성의 안전을 외면한 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앞세워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 찍어온 갈라치기 선동가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장관하냐. 지금 다 들고 일어났네요.
1: 여러 가지 용의연 의원의 장관 기용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이분이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할 수밖에 없었던, 할 수 있었던 과정이 너무나 2030, 특히 공정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됐고, 거기에 이제 장관까지 지명이 됐다? 근데 그 비례위원직을 유지하겠다 하는 것은,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괴와 너무나 결을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원 지금까지 그럼 6년 정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용혜인 의원이 두 번 의원하면서 남긴 게 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강우식 비서실장이 실력에 따른 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적어도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 실력이라는 어떤 잣대를 대서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다. 여기에 동의할 만한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본인도 아마 그 생각은 못할 거예요.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왼쪽도 좀 챙겨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챙긴다는 걸 보여주는 차원으로 용혜인 후보를 지명을 한 것 같은데, 네, 청문회 과정을 통과하든 안 하든 그건 이제 본인의 어떤 몫이라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용혜인 후보가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그걸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청문회를 예상해보면 이제 비동의 가늠죄 이, 네, 부분도 상당히 좀 공방이 치열해질 것 같고, 최근에 또 공항의전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죠, 어떤 얘기입니까?
1: 공항의전이 몇 년 된 얘기인데요. 네. 본인이 이제 사적으로 가족과 여행을 가는데 공항에 이제 의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썼다는 거예요. 본인 주장은 자기가 여행이라고 했는데 공항 쪽에서 받아줬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적 감정에서는 너무나 이례적인 얘기죠. 특히나 진보의 의제를 들고 비례대표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젊은 분이고, 그런 분이 그런 소위 말하는 꼰대 같은 짓을 했다는 거죠. 그게 무려 몇 년 된 얘기인데 지금 본인의 생각이 그때와 같으냐? 저는 같다고 봅니다. 의원직까지 유지하면서 장관을 하겠다. 예. 그리고 의원직을 유지해야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정당에 국고보조금이 나와서 누군가는 계속 뭐 돈도 계속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뭐 근데 90년생이고, 네, 여성 카드잖아요. 그래서, 네네, 젊은 층 또 젊은, 그렇죠, 여성 겨냥했다 이런 또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2: 저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예,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잘한 인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젊은 그리고 여성의 유권자들 그다음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평등 가정 여성부에 해놓은 거는 나쁘지 않죠. 다만 이제 용혜인이라는 정치인을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첫 단추를 제가 잘 끼우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는, 예, 팁을 주는 겁니다. 예. 비례대표직을 내려놓고 장관 내정자 준비를 했어야 첫 단추가 잘 끼워졌는데, 예, 이거를 버텨버리니까 비례대표도 두 번이나 그 연합정당으로 하신 분이 장관하고 이 국회의원도 같이 하려고 그러네.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면, 예, 비동의 강남죄든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이든 변명을 하더라도 소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두 번째는 말씀한 대로 물론 야당에서는 이제 인사의 어떤 난맥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격이 들어오겠으나 최소한 어떤 남녀의 어떤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가,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인사를 하면서 검토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과연 2030 여성들이 용혜인 의원과 어떤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예, 조차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 정부에 있어서 조금 잘 이게 넘어가기를 바라는 인사는 용혜인 의원. 예. 그리고 이제 논의지만 잘 됐다고 생각하는 인사는 장관 인사에서는 이소영 의원이고 청와대에서는 김경수 정부 특보. 예. 이 두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이번 인사를 잘 이렇게 무게감 있게 버텨주는 인사 같다. 네. 그래서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0: 청문회를 어쨌든 뭐 창과 방패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 아무래도 용혜인 후보자 청문회가 이제 가장 의원들의 공세가 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개각을 두고 언론에서 이제 많은 기사를 썼는데 실제로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을 놓지 않나 이런 제목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1: 저도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김용범 정책실장이 정책실장 된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정책실장으로서

0: 국민들 뇌리에 박히는 행동을 하느냐. 사실은 정책 시장 이름을 국민들이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논란의 중심이 많이 됐는데
1: 네.
0: 뭐 정무 감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2: 6개 부처 장관을 새로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각에 여야는 이틀째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관련 내용과 정치권 소식,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0: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9: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Walk it, walk it.
1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4: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관련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무선 RD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9: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혼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7: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8: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7: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FM.
1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호남 서부는 여전히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데요. 100mm 이상 오는 곳이 많고 충남은 20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영남 지역도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 계속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곳곳에서 사고 소식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 동탄 진출로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고 부산 쪽은 영동 3터널 1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의성휴게소 부근 갓길에 사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평택터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연희에서 성산램프 구간 2차로에서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가는 길 5차로에서 15분 전에 사고 발생했고요. 사고 처리는 아직 전인데 뒤로 차간 간격이 매우 좁아져 있는 상태라서 2차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대교부터 밀리고 반포대교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알아보겠습니다. 충남권과 전라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돼 강한 비가 내린 가운데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주민들이 대피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를 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전남 광주 순천과 화순, 부산, 경남 고성 등 4개 시도에서 14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또 전남 광주와 부산, 전북 등에 도로와 주택 침수 등 430여 건의 신고가 접수돼서 소방이 출동했습니다. 통제도 잇따랐는데요. 10개 국립공원 400여 개 구간을 비롯해서 하천면이나 둔치 주차장, 세월교 등 위험지역 2,900여 구간에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전남 광주 서해안 일부에는 이틀 연속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내렸습니다. 영광 나월도에는 어제 오후에 이어 오늘 새벽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또 보성에서는 시간당 최대 124.6mm에 달하는 비가 내려서 역대 네 번째로 강한 시간당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호우로 어제부터 현재까지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모두 6건이 발송됐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북쪽의 찬 공기와 충돌하면서 한반도 부근의 정체전선이 형성된 게 그 원인입니다. 기상청은 초가을에도 높은 해수온과 풍부한 수증기가 남아있는 만큼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 한여름에 장마 못지않은 극한 호우가 나타날 수 있다며 호우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린 전남 광주 영광군에서 주민 고립과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광주 소방본부는 아침 8시 10분쯤 영광군 백수 백암리에서 집 앞에 물이 넘쳐나 고립된 주민 2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영광군 법성면과 염산면 등지에서도 집의 앞마당과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서 배수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각종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빗길 미끄러짐 사고로 70대가 숨졌고 도로로 강물이 흘러넘치며 차량이 그대로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2: 도로 한복판에 차량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도 눈에 띕니다. 오늘 새벽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서하남나들목 근처에서 화물차 두 대가 추돌했습니다. 앞서 가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자 12톤 화물차가 사고를 목격하고 멈춰서 있었는데 따라오던 7.5톤 화물차가 뒤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7.5톤 화물차를 몰던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출근길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3: 블랙박스 영상이나 이런 걸 좀 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그 사고
1: 경찰 관계자입니다.
3: 오늘 아침 비와가지고 출근 시간대여가 지금 한 3km 정도 정체되는 것 같아요.
2: 소방대원들이 도로 위에 뒤집힌 승용차를 둘러싸고 내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호남고속도로 순천 이터널 근처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고속버스에 들이받쳐 뒤집힌 겁니다. 승용차를 몰던 40대 여성이 다쳤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런 흙탕물이 차도로 범람한 가운데 차량 한 대가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사가 들이치며 쑥대밭이 된 집마당도 보입니다. 어제 오후 경남 밀양 상동면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마을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4: 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의 4차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지는데요. 재판 속도에 따라서 검찰 구형이 이루어지는 결심 공판도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윤호 기자, 오늘 장윤기 공판 몇 시에 이루어집니까?
5: 네, 오늘 장윤기 4차 공판은 오후 2시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는데요. 검사가 장윤기에게 범행 준비부터 실행과 도주 과정까지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캐물을 계획입니다. 재판 진행 속도에 따라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이 이루어지는 결심까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윤기에게는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돼 있는데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검찰이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3차 공판에서는 피해 여고생 유가족이 재판에 참석해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달에 이어 지난 13일 두 번째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4: 경찰의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죠.
5: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수사하거나 송치한 피의자는 모두 4명인데요. 전 광산서장과 형사과장, 그리고 강력팀장과 팀원입니다. 이 가운데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팀원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14일에 첫 공판이 열립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주에도 전 광산서장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장윤기 사건의 주요 증거물을 압수하지 않고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또 장윤기의 성범죄와 살인사건을 분리해서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도 파악했는데요. 수사단은 법리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초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4: 최근에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 등 내부 관리 통제 문제가 잇따라 드러난 데 대해서 수사 책임자인 국가수사본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종 사건 처리 대책 가운데 하나로 위험도 평가를 고도화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오늘 국가수사본부장 주재 기자 간담회가 열렸죠?
6: 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연이은 내부 통제 문제를 두고 일부 담당자의 일탈뿐 아니라 관리자의 지휘, 감독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지침에 따라 지휘, 감독의 만전을 기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홍 본부장은 오는 10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홀로서기를 앞둔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역량 강화와 조직 문화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문제가 된 수사관과 관리자는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 31만 건 가운데 15,100여 건의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4: 경찰은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도 약속했죠?
6: 네, 앞서 경찰은 종결된 실종 사건 전수조사에 이어 관리자의 이중 확인 장치, 비대면 종결 원칙적 금지와 같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실종 사건 위험도 평가를 고도화해

0: 수사 전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력 확충 필요성도 강조했는데요. 현재 대다수 경찰서에서 실종 전담팀이 1인 근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적정한 인력을 계산해 협의한 뒤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종 성인을 대상으로 강제 수색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경찰청은 사건문의 금지 범위를 넓히고 문의를 받은 경찰관에게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내일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사건문의 금지 대상은 전 현직 경찰관에서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으로까지 확대합니다. 이번 후속 조치는 최근 수사정보 유출과 비밀 누설 등 직무 비위가 잇따르자 경찰수사개혁위원회와 개정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 논의를 거쳐서 마련됐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건은 거의 송치 직전에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번 주 안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투자자들에게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상장 이후 사모펀드와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서 1,900억 원대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인선을 둘러싼 공방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재청 논란을 놓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부혜경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1: 네, 먼저 개각 관련 여야의 반응부터 짚어보죠. 특히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놓고 여야의 반응 크게 엇갈리고 있죠.
2: 네, 이 대통령은 어제 경제와 안보 분야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인선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후보자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검찰개혁 강경파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도 공동으로 이끌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로 지명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다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3: 70년 만에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4: 김승원 법무부
3: 대한민국에
4: 장관
3: 잘
4: 후보자입니다.
3: 안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인사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김 후보자가 SNS에 이재명 대표를 괴롭힌 정치 검사들의 죄상을 밝히겠다고 쓴 글을 언급했는데요. 이런 인사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이 내각과 청와대 참모에 발탁된 걸 두고는 좌파 잡탕 이라며 청년들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거듭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젊고 역량 있는 인사와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이 반영된 개각이라며 국정 기조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장관은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개인적 소신을 정부 기조에 맞게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는데 일부 범여권 후보들의 과거 행정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풀이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되 야당의 음해성 정치 공작엔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추석 연휴 전까지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또 오늘 오후에 법사위 현안 질의도 열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는다고요?
2: 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2시 현안 질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재청 과정 등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출석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공개회의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사법부 독립 뒤에 숨지 말고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 왜 이렇게 늦게 대법관 재청을 하게 됐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손봉기 후보자를 제외하고 남은 후보자 3명 가운데 1명을 다시 재청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이 가운데 김민기 판사를 염두에 둔

0: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 판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김만배 씨에게 무죄를 내린 인물이라며 결국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할 판사들로 대법원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위헌적인 재재청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의 다음 선택은 조 대법원장 탄핵이냐며 대통령의 재청 거부야말로 탄핵 사유라고 맞받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부친상으로 지방에 머무는 가운데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문을 갈 예정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 씨가 향년 93세로 어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가족들과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길 원한다면서 외부 조문은 사절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하루 출근을 하지 않고 포항에 차려진 빈소에서 장례를 치를 예정인데 업무에 복귀하는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포항 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내일 오전 10시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이 된 홍지선 후보자가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현장 실무 경험을 강조하면서 서울 주택공급 협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홍 후보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우선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현장을 담당하면서 경험을 한 현장 경험 그리고 국토부 2차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께서 체험하실 수 있고 실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반영을 하면서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해갖고 그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연락이 끊긴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헬기 이륙 허가를 기다리며 육로 접근을 함께 시도하고 있습니다. 9명의 육로 수색팀은 사고 현장 근처로 이동하고 있는데 도착 시간에 따라서 드론을 이용한 수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1: 네, 외교부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육로 수색팀이 현장에 최대한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요?
1: 네, 네팔 현지에 나가 있는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어제도 헬기를 띄우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끝내 네팔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장을 통솔하고 있는 네팔 군 당국이 항공 혼잡도 등을 이유로 그 민간 항공기를 띄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헬기 수색이 여의치 않자 정부는 오늘부터 육로 수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소방청 인력 9명으로 구성된 수색조가 현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사고 현장 인근 1에서 2km 떨어진 남체 지역까지 이동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물론 헬기 운항 허가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번 헬기를 띄우는 게 녹록치 않은 만큼 정부 인원과 기업 관계자가 함께 대기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또 수색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네팔 측에 사용 허가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로 수색팀이 드론 운용 가능 마지막 시간인 오후 3시 전에 목표 지점에 도착할 경우 드론을 투입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투입할 경우 헬기 수색에 못지않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요. 문제는 드론 역시 현지 당국의 허가가 떨어지진 않은 상태라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강민

0: 성경입니다.
1: 이번엔 육로 수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난관이 어떤 부분인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2: 진경 국제연구소 정책협력 부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1: 어서 오세요. 육로 수색이 시작은 되는데 현장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소방청 본부장의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먼저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위해 같이 일해 주시는 분들께
5: 소방청 중앙 119 구조본부 본부장입니다.
4: 오늘 남체적으로 저희들은 수색 정보 수집을 위해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안전에 유의해서 신속한 수색과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 보트가 좀 힘이 드니까 좀 위험하니까 안전에 유의해 주십시오.
1: 네. 이제 육로 수색을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산악지형에다 지금 토양이 다 갯벌식으로 되어 있어서 가는 길이 녹록진 않겠죠?
3: 네. 구조 수색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1: 네.
3: 특히 지금처럼 피해 범위가 굉장히 넓고 산악지역까지 동시에 수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전문 인력하고 장비가 많을수록 수색 범위를 넓히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인력이 투입됐다고 해서 이제 네. 바로 구조 성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1: 예.
3: 현장은 도로도 끊기고 또 토사와 잔해도 많이 쌓여 있고 2차 홍수의 위험도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부터 얼마나 많은 인력을 보내느냐 보다는 좀 전문 인력이 실제 수색 지점까지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2: 네. 람체 지역으로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네. 하던데 이게 지금 연락이 끊긴 그 실종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곳인가요?
3: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탐사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2: 네.
3: 하지만 일단 실제 인력들이 투입되어 봐야만 그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2: 네.
1: 네. 피해 현장이 이제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갯벌처럼 이제 변해버린 상황이어서 이동도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수색 작업에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3: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환경 자체가 이동이 쉽지 않고 또 어떻게
1: 네.
3: 변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수색대들이 되게 안전을 주의하면서 천천히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1: 지형도
3: 하고요.
1: 지형도 막 변해서
3: 예, 맞아요.
1: 잘
3: 예.
1: 찾기도 힘들 것
3: 맞습니다.
1: 같아요.
3: 그래서 지금 드론을 활용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1: 예.
3: 사실 상당히 위험한 수색인 것 같아요. 홍수가 단순히 물만 불어난 것이 아니고 대규모 토사하고 암석이 이동하면서 도로 하천, 산사면의 지형 자체가 크게 바뀐 재해이기 때문에
1: 네.
3: 실제 현장에서도 급류와 토사가 남아있을 수가 있고 또 추가 붕괴나 2차 홍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 네.
3: 수색대가 더 상류로 진입할수록 안전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비와 안개 같은 기상조건,
1: 예.
3: 끊어진 도로와 교량, 통신 문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지금 일단 접근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드론을 활용한 수색도 이제 진행이
3: 네.
2: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절차라든지 방식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3: 사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하천과 계곡을 따라서 비행하면서 좀 고해상도 영상으로 실종자나 차량, 건물 잔해 등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될 수는 있는데요.
2: 네.
3: 특히 홍수 전에 위상 영상이라든지 지형 자료하고 현재와 비교하면서 하천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잔해가 어디에 집중되었는지를 파악해서 수색 범위를 좁히는 데는 굉장히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3: 다만 급류 강풍, 비 안개가 심하면 사실 드론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1: 예.
3: 통신 거리와 배터리에도 한계가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드론이 구제 인력을 완전히 대신한다기보다는
1: 예.
3: 사람이 어디를 우선적으로 수색해야 되는지 미리 찾아주는 어떤 공중의 눈 역할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헬기 수색은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었고 지금 허가를 안 내준다 그러는데
3: 네.
1: 아무래도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닐 테고
3: 네,
1: 안전
3: 맞습니다.
1: 문제를 좀 고려한 네. 걸까요?
3: 사실 그 네팔 당국 입장에서는 안전
1: 네.
3: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요.
1: 네.
3: 가장 큰 이유는 계속 나오는 것처럼 2차 홍수 가능성과 악천후, 그다음에 사고 지역의 항공 안전 문제일 것 같습니다.
1: 네.
3: 현재 상류에서는 자연댐과 이제 추가 붕괴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고 산악 지역의 비와 안개 또 강풍도 헬기 운항에는 큰 변수가 될 수가 있고요.
1: 그렇군요.
3: 또 구조 수색을 위한 헬기가 한꺼번에 여러 국가에서 몰리다 보면 좁은 산악 지역 상공에서 이제 항공 혼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팔군 당국이 운항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수색이 굉장히 시급하더라도 구조 과정에서는 또 다른 사고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우선해서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이번에 네팔 대홍수 때문에 아무래도 좀 희생자가 급등하면서 시신 수습에도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신들은 좀 어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3: 사실 저희가 듣는 조금 슬픈 소식들도 뭐 시신을 네. 다 보관할 병원이 없어가지고 그냥 매장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고요. 네. 현지 날씨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현지에서는 뭐 지금 대책이 없다. 너무 많은 지금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뭐 일괄 매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내용도 들려오고 이것이 전염병 우려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 네. 부분이 그런 건가요?
3: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대규모 재해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 전염병 예.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실제 이렇게 더운 국가에서 특히 물과 관련된 재해가 날 경우에는 물의 기이나 많은 전염병들이 실제로 발생해가지고 인명 사상으로 이어진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그 때문에 네팔 당국도 이제 시신의 보관과 처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그 신원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제대로 진행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3: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수습되는 시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확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 하여튼 네팔 정부에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시신도 DNA하고 필요한 신원 정보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임시 매장하고 이후 가족 확인이 되면은 다시 인계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방식을 취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 예.
3: 하지만 이제 감염병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 자체보다도 이제 홍수로 오염된 식수, 위생시설 붕괴, 의료 서비스 중단을 관리하는 것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1: 홍수 현장에서 구조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장 소장은 이제 현장에 남아있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는데 상황이 지금 얼마나 열악한지를 좀 생생하게 들려줬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0: 제 심리적으로 좀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이
7: 두산 에너빌리티 현장 소장입니다.
0: 최대한 수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할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밖에 나왔을 때는 이미 사방이 그 물보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 건너편의 캠프 쪽 사무동 쪽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3, 4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현장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고 당시의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그 당시에 뭐 사방이 물보라여서 거의 시야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네요.
3: 맞습니다. 예, 사실 뭐 많이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예. 이 홍수 자체에 이제 굉장히 그 물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토사와 암석이 함께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1: 예.
3: 상류에서 내려온 막대한 물하고 토사 암석이 좁은 계곡을 따라서 빠르게 이동한 대규모 돌발 홍수였기 때문에
1: 예.
3: 사방의 물보라 때문에 몇 시간 동안 거의 건너편 시설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것은 홍수의 유속과 에너지가 굉장히 컸고
1: 예.
3: 또 현장에서 상황을 판단하거나 대피할 시간도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 일단 앞이 안 보이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니까 상당히 막막한 상황이었겠어요.
3: 네. 예. 그래서 이런 재해가 이제 발생한 뒤에는
1: 예.
3: 현장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 사전에 위험을 미리 감지해 대피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사실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 네. 네팔 대홍수 그 당시에 이제 거센 물살이 덮쳤던 만큼 아무래도 뭐 수색 범위를 더 크게 확대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3: 네.
2: 어떻게 보세요?
3: 네, 맞습니다. 사실 홍수 자체가 굉장히 단시간 안에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이미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요. 수색을 넓힐 필요도 있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단순히 네팔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여러 국가들의 경계와 맞닿아 있기도 하고 또 여러 나라의 상황들과 이렇게 맞물리기 때문에 국가 간의 공조 체계를 잘 만들어가지고 수색을 체계적으로 잘 분담하여 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일부 시신은 북인도 쪽으로 거의 200km 가량 이렇게 나가서 네, 발견됐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3: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홍수의 피해가 굉장히 하루 지역까지 널리 퍼져 나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보자 하면서 하는 나오고 지금 있는 얘기가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서 네. 기적적인 생환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하는 희망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3: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뭐 어디에 이제 위치해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네팔 정부에서도 열심히

0: 보니까 이제 고난도 터널 구조
1: 네.
0: 경험도 많다고 하는데 이번에 좀 이런 경험이 노하우가 바탕이 돼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어떤 좀 기술이 도입될 수
1: 예,
0: 있을까요?
1: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0: 예.
1: 뭐 이렇게 쥐구멍 광부 뭐 이런 얘기도
0: 쥐구멍
1: 많이
0: 광부요? 예.
1: 쓰는데요. 이런 쥐구멍 광부들은 대형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굉장히 좁은 공간들을 수작업으로 굴착을 하고 또 통로를 확보하는 어떤 특화된 그런 인력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0: 예.
1: 있고요. 실제로 2023년도에 이제 인도 실키하라 터널 사고에서도
0: 네.
1: 마지막 구조 통로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터널은 이제 일반적인 붕괴 사고와는 좀 다르게
0: 예.
1: 홍수로 물과 진흙, 암석이 내부에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0: 예.
1: 좀 조건이 다르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될수 있겠고요. 따라서 먼저 터널의 구조적인 안전하고 수위, 산소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0: 예.
1: 안전이 확보되는 구간에서 이런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일단 내부 진입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그러고 이제 공기가 주입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점이 혹시나 이제 뭐 비가 많이 왔고 토사가 이제 많이 휩쓸러 내려왔기 때문에 이 터널에 대한 안전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1: 사실 이제 비가 계속되면 이제 터널 구조의 위험은 상당히 커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밤사이 강한 비로 강수위가 이제 다시 올라가고 또 구조를 위해 파낸 작업 구역에서 물이 차면서 구조 작업이 지연된 상황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터널 내부로 추가된 물과 토사가 유입이 되면 구조대의 진입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또 이미 약해진 산사면과 추가 붕괴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따라서 생존자의 구조도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지만 강수위와 또 강우량, 터널 내부의 수위와 구조적인 안정성을 계속 확인해 가면서 작업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저 현장 상황이 상당히 좀 불안불안한 게, 뭐, 이번 대홍수로 물이 다 내려온 게 아니고, 곳곳에 지금 물고인 분화구들이 있다, 이런 분석을 중국에서 내놓고 있잖아요. 그 분화구가
1: 맞습니다.
0: 언제 또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사실 이렇게 이제 2차 홍수 위험을 계속 경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0: 예.
1: 네팔 당국에 따르면 이제 보테코시강의 유량이 다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트리슐리강 일부 지점에서는 수위가 위험 수위를 약 3m 넘어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0: 예.
1: 특히 첫 홍수로 하천하고 산사면이 굉장히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또 상류의 자연댐과 추가 상태 위험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비가 더 내리거나 막혀있던 물이 갑자기 방류되면
0: 예.
1: 또다시 돌발 홍수나 토성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뿐만 아니라 수색 구조대도 하천 주변에서는 매우 주의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예.
2: 중국에서 자연댐 호수 붕괴 시점을 이제 특정했습니다. 9월 1일로 이렇게 특정하기도 했는데,
0: 내일이에요,
2: 네,
0: 내일.
2: 이게 사실 뭐 어떤 걸 기준으로 했는지, 그리고 그 위험성은 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1: 뭐 최근 나온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내일 반드시 자연댐이 붕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당 늘어나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시점이지 반드시 붕괴 시점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존 자연댐에서 들어오는 물보다 빠져나가는 물이 많아지면서 붕괴 위험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 산사면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이제 새로운 자연댐도 형성이 막 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추가 강우와 수위 변화, 그다음에 산사태를 계속 감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자연댐은 상태가 빠르게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날짜보다도 이제 실시간 관측과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잘
0: 예.
1: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악순환인 것 같은 게 산사태가 발생해서 토사와 돌이 떨어지면 그 위에 물이 또 고이면서 자연 호수화되고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이렇게
0: 예.
1: 좀 복합재해이기도 하고요.
0: 예.
1: 연쇄재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하나의 사건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0: 예.
1: 상류부터 하류까지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좀 발생을 한 그런 재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2: 자연댐이 어쨌든 뭐 지구 온난화와 겹쳐서 계속 형성될 가능성이
1: 네,
2: 있잖아요.
1: 맞습니다.
2: 이런 자연댐 관련된 뭐 호수 붕괴 미리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네, 사실 앞으로도 이제 추가로도 많이 형성될 가능성도 크고 또 이제 이런 호수들이 이제 붕괴를 하게 되면 뭐 홍수로 계곡의 산사면과 하천 지역 자체도 많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추가 산사태라든지 이제 하천을 막으면서 새로운 자연댐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0: 예.
1: 사실 이러한 붕괴를 이렇게 대비하는 방법은 완전히 100% 막는 것은 이렇게 쉽지는 않.

0: 하지만 피해를 크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성이나 드론, 수위계 등을 이용해서 자연댐의 크기와 호수 수위, 또 유입 유출량, 댐의 변형을 계속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붕괴 위험이 커지면 하류에 즉시 경보를 내리고 주민과 구조대를 선제적으로 대피시키는 이런 어떤 원칙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물길을 만들어서 수위를 낮추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자연댐 붕괴 자체를 시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보다는 위상 징후를 빨리 감지해서 경보와 대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1: 예. 우리 대응팀이 이런 열악하고 위험한 여건에서도 실종된 국민을 찾기 위해서 지금 수색 작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일단 현장에 도착하면은 이제 더 구체적인 수색 작업 소식이 좀 들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네팔에서는 이 재난재해 경고 시스템을 미리 받을 수 있지 않았냐. 네팔 입장에서는 또 그런 입장이고 공방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사실 중국 측 에 의하면 그 분석대로 이제 해발 5,140m 부근에서 대규모 빙하와 암석이 붕괴한 것이 이번 홍수의 출발점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다만 그 빙하가 왜 그 시점에 무너졌는지, 뭐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큰 홍수로 확대됐는지는 별도의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겠고요. 근데 이번 재해는 사실 국경을 넘어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가끼리의 이런 공방은 있지만 어느 한 국가의 딱 책임 문제로 접근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상류의 빙하와 산사면 변화를 좀 공동으로 관측을 하고 그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게 하류에 전달할 것인가가 앞으로 굉장히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책임 공방보다는 정확한 원인 규명과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만드는 것이 다음 재난을 막는 데 더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2: 부장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떤 방식의 대책이 지금 순간에서 어쨌든 시간이 지금 한 5일 이상 지나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좀 보세요?
0: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 이런 재난이 좀 크게 발생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실시간 수문 기상 정보 공유도 확대하고 또 조기 경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건은 어떤 촉발 시기를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경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히말라야라는 곳이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긴 하지만 관측망을 잘 구축을 해가지고 장기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위험한 빙하호라든지 이런 자연 변화를 면밀히 감시를 하여가지고 좀 조기에 이런 위험 징후를 발견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우리 국민의 위치를 찾는 게 상당히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드론도 동원한다고 하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드론이 이제 동원되면은 그래도 대체적인 위치를 찾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0: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람이 육류로 들어가기 어려운 지점에 드론을 먼저 보냄으로써 과거 위성 사진과 현재 모습을 비교하여 가지고 조금 우리가 먼저 탐사해야 할 지점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장비와 인력이 계속해서 총동원되는 우리가 좀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경극지연구소 정책협력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5: 고향 등일시.
6: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1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9: 인천 무의도의 한 선착장. 주민 한 명이 수상한 여행용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누가 버린 짐이려나 싶었다고 하죠.
10: 어휴, 저 가방 뭐야? 누가 저기다 또 쓰레기 버렸나 보네.
11: 그런데 꽤 큰데. 그리고 왜 하필 선착장 뒤에 저렇게 놔뒀지?
10: 하긴 좀 이상하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9: 결국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방을 연 순간
10: 어? 이게 뭐야? 어우, 냄새!
9: 가방 안엔 20대 남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시간을 이틀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0: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11: 돈 문제도 그렇고 뒤에서 우리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계속 아니라고 하면 돼? 말로는 안 되겠구만.
10: 야, 이거 받아.
11: 오호.
9: 세 사람은 동갑내기 친구 사이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험담과 금전 문제를 두고 말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두 사람이 한 명을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10: 아니, 분명 싸우다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죽어 있었어요. 겁이 나서 살인하려던 게 절대 아니라고요.
9: 가해자는 당시 마약을 흡입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가 됐고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 살인의 고의는 부인했습니다. 사람을 때려 숨지게 했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 깨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 이건 과연 살인일까요? 상해치사일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임웅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2: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임웅준 변호사입니다.
9: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날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12: 네, 세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험담 문제 그리고 금전 거래 문제로 감정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2020년 7월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세 사람이 만났는데 말다툼이 시작됐고 결국 두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하기 시작한 거죠. 당시 가해자 두 사람은 마약을 흡입한 상태였고 피해자를 결박한 뒤 스테인리스 봉 같은 둔기로 무려 7시간이 넘도록 폭행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결국 정신을 잃었고 그 상태로 2시간가량 방치되다 숨졌습니다.
9: 그런데 보도를 보면요, 가해자들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아 죽을 줄 몰랐다, 자다 깨보니까 숨져 있었다,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법적으로 상해치사, 살인 뭘 기준으로 가리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번 사건도 결국 살인의

0: 네, 맞습니다. 일단 핵심은 하나입니다.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느냐, 즉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상해치사는 때리다 보니 죽게 된 것, 살인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한 것,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꼭 죽여야겠다는 확정적인 마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이걸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행위에 나아갔다면 이것만으로도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도 살인죄의 범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고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결국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1: 그렇죠. 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정이 안 되고 확정적 고의만 된다고 하면은 총으로 쏴놓고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를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이런 행동이 살인의 고의를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 아니면 뭐 양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잔혹성 여부로 고려가 되는 정도인지 어떻습니까?
0: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고의 판단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가 피투성이가 된 상태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는 건그 순간 피해자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두 사람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심각한 상태인 걸 알면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이게 바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했다는 미필적 고의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2심 재판부도 한 씨는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 앞에서 인증샷을 남길 목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는 등 가학적 엽기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양형 측면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범행의 잔혹성, 반인륜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형량을 높이는 데 작용하겠죠. 이 사건에서 항소심 형량이 크게 올라간데도 이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1: 또 하나가 피해자가 이미 심각한 상태였는데도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상당 시간 그대로 뒀다. 2시간 방치했다고 했죠. 이렇게 피해자를 방치한 행동,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데 영향이 있죠?
0: 네,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살인의 고의를 판단할 때는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의 모든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봅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2시간 동안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방치했다는 건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인식, 적어도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버려 뒀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반대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사건들을 보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거나 구호 조치를 취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런 행동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고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죠. 자기가 뭐 죽일 생각은 없이 때렸는데 누군가가 정신을 잃는다고 하면은 놀래서 어떤 이제 뭐 응급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데려간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 당연히 양형에 또는 고의 판단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 그런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당시 가해자들이 마약을 흡입한 상태였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런 경우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심신미약 주장, 심신상실 주장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0: 네, 뭐 주장 자체는 할수 있겠습니다. 형법상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형법 제10조 제3항인데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장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마약을 흡입해서 그 상태가 된 거잖아요. 본인이 자초한 거니까 그걸 이유로 형을 깎아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마약 흡입 사실이 심신미약 감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가 숨진 뒤의 행동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서 무의도까지 옮겨서 유기했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했었던 것 같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거짓 연락까지 했고요. 이런 부분들 아, 참, 이 살인 사건에 이어지는 그 시신 유기 사건들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패턴들처럼 보여서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법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0: 네, 법적으로 하나씩 짚어드리면 우선 시신을 여행용 가방

0: 에 넣어 무의도 선착장에 버린 건 사체 유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인의 집에서 여행용 가방을 훔친 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다음에 피해자 어머니에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거짓 문자를 보낸 것도 중요한데요. 이건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으로 볼수 있고 양형에서도 불리한 범행 후 정황으로 작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후 행동들은 아까 말씀드린 살인의 고의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인터넷으로 시신 유기 장소를 검색하고 거짓 문자를 보내고 계획적으로 시신을 옮긴 일련의 행동들은 겁이 나서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범행 전체를 은폐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볼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처음부터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1: 네, 사건이 발생하고 가해자들이 자수했다라는 표현도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 아니라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던 중이었단 말이죠. 이런 경우도 법률상 자수로 인정이 됩니까? 유효한 자수가 되나요? 결론적으로는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 형을 깎아줍니까?
0: 네, 아마 흥미로운 쟁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망이 좁혀지던 중에 자진 출석했더라도 법률상 자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 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자수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수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출석만 한게 아니라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범죄 사실을 부인하면서 출석만 했다면 진정한 자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 사람은 자진 출석 후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자수의 효력이 온전히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둘째, 설령 자수가 인정된다 해도 형을 반드시 깎아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형법상 자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이기 때문에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이 사건 자수가 어떤 수사나 재판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하지 않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네요. 자,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1심과 2심에서 형량 차이가 꽤 났거든요. 두 사람 다 그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부분을 더 무겁게 본 거죠?
0: 네, 1심에서는 1시 징역 18년, 100시 징역 10년이었는데 2심에서는 1시 30년, 100시 20년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특히 무겁게 본건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범행의 잔혹성이에요.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잔혹하다고 봤고요. 다른 하나는 반성의 부재입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는데도 피고인들은 고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명시했습니다. 범행 자체의 중대성에 더해 법정에서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형량을 끌어올린 거죠. 이후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2심형은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가해자가 두 명이에요. 둘다 살인죄가 인정이 됐는데요. 한 사람은 징역 30년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20년으로. 어떻게 보면 뭐둘다 많지만 1.5배예요. 10년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함께 범행을 저질렀지만 두 사람의 책임 정도 확연히 달랐던 건데 어떤 부분이 크게 다르게 작용을 한 겁니까?
0: 이 사건에서 한 씨와 백 씨의 차이를 보면 한 씨는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고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됐습니다. 반면 백 씨는 범행 도구를 제공하고 폭행에 가담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은 한 씨가 했다고 본 거죠. 공동정범에서 형량 차이를 가르는 건 결국 누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느냐입니다. 같은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기능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더 무거운 책임을 지는 거고, 이 사건에서는 그 차이가 10년이라는 형량 차이로 나타난 겁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최유리의 숲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YTN is FM.
0: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 서울에 오전 내내 내리던 비는 지금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빗줄기 차이도 좀 있는데요.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도 내려져 있고요. 비는 대부분 밤까지 이어지겠고 중부지방은 내일까지도 계속됩니다. 비와 함께 기온도 좀 내렸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기온 26도, 대전은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고속도로 빗길이어서 그런지 굵직굵직하게 좀 사고가 있었는데요. 먼저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는 서운에서 송내, 장수에서 송내, 송내를 중심으로 오고 가는 차량들이 다소 많아서 속도가 일단 떨어져 있고요. 일산에서 판교 가는 길 안양터널 부근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2천 부근 4차로에 화물차 관련한 사고 발생해서 부근으로 혼잡한 상태고요. 청주 영덕간 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문의 청남대 부근에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우회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전면 차단이 되고 있어서 문의 청담대 나들목 부근

눈으로 많이 밀립니다. 청주 분기점과 청주 분기점 0.5km 지점에서는 대형 화물차 사고 때문에 전면 차단 중에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많이 혼잡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3: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을 찾기 위해 파견된 정부 대응팀이 오늘 지상 수색에 나섰습니다.
4: 네, 헬기 수색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속 대응팀은 오늘도 계속 이륙을 시도한다는 계획인데요. 네팔에 나가 있는 YTN 취재팀 연결하겠습니다. 김철희 특파원.
5: 네, 네팔 카트만두 국제공항입니다.
4: 네, 먼저 헬기 수색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5: 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지난 토요일 이곳 카트만두 공항에서 우리 헬기가 이륙한 뒤로는 아직 당국이 허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허가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신속대응팀 일부가 카트만두에 남아 헬기 수색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헬기가 이륙하면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을 요구했던 위협댐이 있는 둔체 지역을 수색한다는 방침입니다. 필요하면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도 함께 탑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헬기가 뜬다고 해도 현장 수색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하루 전 대응팀이 공개한 영상에는 사고 지역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거센 물살에 험준한 지형까지 민간 헬기를 사용하는 우리로선 착륙은 물론 강하 작전도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대응팀의 판단입니다.
3: 헬기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항공 수색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5: 네, 일단 드론 투입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육로 수색팀이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장비를 갖춰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드론을 이용해 산간지연 등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곳을 수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공군에서 다목적 수송기, 시그너스 현지 투입도 계획하고는 있지만 우리 소유의 항공기 배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근본적 원인은 네팔이 현재 모든 형태의 해외 구조대 파견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네팔이 중심이 돼 구조활동을 벌이겠다는 건데요. 우리 자원을 투입할 수 없다면 결국 네팔이 가진 자원을 우리에게 쓰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게 대응팀 판단입니다. 도착 직후부터 헬기를 운용하는 군 설득에 주력했던 대응팀은 이제 경찰로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 고위급 인사를 직접 만나 우리 국민 수색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고 네팔 경찰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이후에도 네팔군과 경찰이 우리 국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수색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계속 독려하고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네팔 카트만두 국제공항에서 YTN 김철입니다.
3: 네, 전해드린 것처럼 네팔 당국이 헬기 운항을 허가하지 않자 소방대원들을 중심으로 육로로 현장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4: 네, 네팔 현지에 나가 있는 또 다른 YTN 취재팀 연결하겠습니다. 권중기 특파원.
6: 네, 저는 네팔 뉴카트 이 지역 인근입니다.
4: 네, 오늘 신속대응팀이 육로로 실종 추정 지점 접근을 시도한다고요?
6: 그렇습니다. 신속대응팀 20명 가운데 수상 인력이 절반입니다. 오늘 소방청 소속 9명이 육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카트만두를 출발한 신속대응팀은 지금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바타르에서 북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람체까지 이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람체는 한국인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어퍼 트리슐리 원 지역과 인접한 곳입니다. 이곳 바타르에서 람체까지는 원래도 길이 험한 데다 홍수 피해까지 입은 뒤여서 접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 있습니다. 홍수 피해가 아니었다면 대여섯 시간 정도 걸릴 거리인데 길이 유실되고 다리가 끊어진 곳이 있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아침 카트만두에서 육로를 이동할 당시 신속대응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1: 예, 먼저 소방청 중앙119 구조본부 본부장입니다.
2: 일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체적으로 저희들은 수색 정보 수집을 위해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안전에 유의해서 신속한 수색과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보트가 좀 힘이 드니까 기자분들은 좀 안 따라오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위험하니까 안전에 유의해 주십시오.
4: 네, 현장 상황이 아직 좋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왜 신속대응팀이 육로로 접근을 시도하는 건가요?
0: 네, 무엇보다 네팔 당국이 헬기 수색을 허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대응팀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게 지난주 금요일부터인데 지금까지 헬기 수색을 실시한 건 지난 토요일이 유일합니다. 그것도 헬기 한 대로 두 차례 현장 상공에서 육안으로 살펴본 게 전부입니다. 이 때문에 헬기 수색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신속대응팀은 헬기 이륙을 시도하겠지만 여기에만 기대고 있기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육로로 지상수색에 들어간다는 대안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네팔 누아코키 인근에서 YTN 콘준규입니다.
4: 네, 현지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중간에 고르지 않았던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네팔에서는 전염병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5: 특히 시신 처리가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서 네팔 정부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은 일괄 매장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숲속에서 중장비를 동원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은 화분에는 임시로 만든 팻말이 나란히 꽂혀 있습니다. 시신이 쌓여가면서 처리가 한계에 다다르자 희생자들을 인근 숲에 일괄 매장하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시신들이 빠르게 부패하면서 전염병 우려가 커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장시간 물에 잠겨 절단되고 부패한 유해들은 임시로 매장 조치했습니다. 네팔 외무 차관입니다.
6: 이미 지난 주말과 휴일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수백 구의 시신을 홍수 피해 지역 인근 숲에 묻었습니다. 다만 시신 촬영과 유전자 조사는 물론 매장 장소도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신원이 확인되면 시신을 꺼내 장례 절차를 진행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실종자 가족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안내도 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7: 화장장을 다 돌아다녀도 안내조차 없고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뭐 하는 건가요? 실종자 가족입니다.
6: 특히 외국인 시신들의 신원 확인이 큰 문제입니다. 네팔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적 같은 기본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인도 정부는 법의학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했고 중국 역시 네팔 측과 공동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4: 네, 네팔 소식은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국내 날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충청권에는 내일까지 최대 200mm가 넘는 비가 예보됐습니다.
5: 밤사이 호남 서해안에서는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각 지역의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4: 네, 먼저 충청권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충남 공주에 나가 있는 오승훈 기자,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까?
8: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공주는 지금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방울이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백제의 큰 다리 아래에는 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서 평소보다는 물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또 조금씩 물도 불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충청권에는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강수량을 살펴보면 어제 새벽부터 하루 동안 충남 서천이 158mm로 가장 많았고요. 논산 연무읍이 145mm, 부여 양화면이 132mm, 금산이 116mm로 뒤를 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0: 1시 20분쯤에는 충남 금산군 무남교 지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현재 물수위가 3.34m 수준인데 홍수주의보의 발령 기준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충남 소방본부에는 이틀간 비 피해 신고가 26건이 접수됐습니다. 홍성과 청양, 공주와 계룡 등 나무 쓰러짐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공주와 서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배수 지원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현재 대전과 충남, 세종 등 충청권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충청권에는 내일까지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하고 비상근무 1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산사태 위험지역과 급경사지, 축대와 옹벽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배수펌프와 우수관로 등을 수시로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하천과 계곡, 지하차도 등 급격히 불어난 물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이번엔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전북 지역의 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지금은 비가 그치고 해가 떴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은 전북에서 가장 많이 온 바로 고창입니다. 어제 오늘 상하면에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 홍수 경보가 내려진 이곳 부정교에는 신누런 하천물이 하천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주진천 인근 부정마을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고창군 해리면에 있는 궁산저수지도 범람 우려로 한때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창 부안면 사창리에 있는 정미소도 침수됐고 이 밖에 주택 마당에 물이 찼다거나 산 비탈면 일부가 쓸려 내려왔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에도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때 시간당 70mm 가까운 폭우가 내린 영광 나궐도에는 오늘 아침 9시 기준으로 이틀간 550mm가 넘게 내렸습니다. 전남 광주 영광과 해남, 화순 등지에서 고립된 주민이나 등산객들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또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도로 사면이 유실됐고요. 주택과 공장, 축사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전남북 지역에 오늘은 비가 내일과 모레는 제법 강한 소나기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비 상황이 한동안 이어지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네, 곳곳에 호우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훈, 김민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4: 네팔 사망자가 800명을 넘었습니다. 한국인 실종자에 대한 인도수색을 시도 중인데요.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3: 네팔 대홍수 이후 사망자와 실종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인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색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인 문현철 호남대 공공안전학부 교수,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네.
3: 자, 지금 뭐 인명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서 걱정인데 그래도 참사 현장에서 기적같은 생환 소식도 들렸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6살 아이가 구조가 됐죠?
5: 그렇습니다. 매우 그 감동적이고 또 우리가 재난 현장에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보여준 것 같아요. 예.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재난 이 구조 작전에서는 과거의 어떤 그 극적인 구조 사례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연구해서 네. 또 우리 현장에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2010년 8월 6일에 칠레 그 구리 광산이 붕괴되었습니다. 네. 놀라운 것은요. 33명이 매몰됐는데 두 달 동안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33명이 전원 구조되었습니다. 예. 자,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앞으로 우리는 그 정말 기다리고 또 구조의 어떤 지혜를 결집을 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네. 먼저 공기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음식물을 공급하고 네. 세 번째 굴착에서 이제 구조해내는데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된다. 이런 점들이 또 네. 칠레의 사례에서 주는 교훈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말씀해

0: 주신 대로 이제 그런 기적이 좀 곳곳에서 일어나고 또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재난의 골든타임을 72시간, 72시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참 지난 상황인데 실종자가 3천 명이 넘었어요. 지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1: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0: 예.
1: 없겠습니다. 실종자는 아무래도 그 신고자와 또 이렇게 약간 포괄적인 집계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2: 네.
1: 사망자는 실제 그 사망을 확인한 수습 이후에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지금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그 계단식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쭉 가다가 발표가 나면 다시 올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실종자도 좀 증가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어진 그저 어린 소녀의 구출 소식에서 희망도
2: 네.
1: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 72시간 이전에 구출이 됐고요.
2: 예.
1: 지금은 근데 5일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서긴 했지만 구조물 고립의 골든타임은 그 식수가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한 거기 때문에
2: 네.
1: 지금 현재는 뭐 골든타임이 더 연장됐다고 볼수 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2: 예.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수색을 하는 작업이 지금 시급한데, 그런데 문제는 일단 헬기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 현지에서 앞서 저희가 이제 취재 기자들도 현장에서 전해줬습니다만은, 네팔 당국에서 아직 헬기를 띄울 수 있는 그 허가를 내주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3: 네, 어떤 그 헬기의 구조 작업, 정찰 작업에 이렇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 데는 두
2: 네.
3: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곳이 특히 이제 우리 그 참사가 시작되었던 그 포인트가 5,200m 지점이기
2: 네.
3: 때문에 우리가 평지를 이렇게 잔잔한 곳을 헬기가 운항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고 또 V자형 협곡이고
2: 예.
3: 또 돌풍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헬기 운항 안전상의 문제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첫
2: 네.
3: 번째는 또이두 번째는 이제 그 헬기 운항을 가급적이면 네팔 정부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데 또 어떤 그 외국의 정부나 어떤 기업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 재난관 저 어떤 인명구조 작업, 인명구조 작전을 네팔 정부가 주도적으로 좀 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질까에 대한
2: 네.
3: 그런 염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건 네팔만 그런 것이 아니고
2: 네.
3: 다른 해외 재난 사례들을 볼때 이런 상황이 왕왕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뭐 주도성의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셨지만 물론 그런 염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찌됐든 하루빨리 한 사람이라도 구해야 되는 시점에서 한 헬기라도 빨리 더 뛰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1: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이런저런 배경이 중요한 게
0: 예.
1: 아니고 실종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9분이나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2: 네네.
1: 위급한데요. 지금 네팔 당국에서는 뭐 공식적인 발표로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5년 네팔 대지진 때 그때는 이제 국제 구호를 적극적으로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34개국에서 2천여 명이 넘는 인원을 뭐 수색견도 막 200여 마리를 동시에 투입하다 보니까
2: 네.
1: 그 공항이 병목 현상이 생기고 접근도 안 되고 그에 따른 또 오히려 약간 유언비어를 또 낳게 되죠. 이런 그런 상황에서는
2: 예.
1: 그래서 문화적 충돌의 사소한 사례가 비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NGO 단체는 정부의 통제도 없이 임의적으로 행동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2: 네네.
1: 그런데 이제 역으로 지금 현재는 너무 매우 강력한 좀 거부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초기부터 뭐 단일 창고에 그 어떤 그 현금의 지원만 받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다가 다시 또 매우 국소적으로 해서 지원만 받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초동 대응이
2: 네.
1: 보통 이럴 때막 백수십 명 단위로 보내고 했거든요.
0: 예.
1: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신속 대응단이 이제 11명 구성으로 되고 또 행정력 외교부의 행정력도 많이 집중된 걸 보면
2: 예.
1: 오히려 지금은 그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초기에 폐쇄적이었다가 또 30일에는 그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리나라만 헬기는 사실 우리나라만 띄웠죠.
0: 예.
1: 임차 헬기를
2: 네.
1: 다른 나라는 띄우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됐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또 닫는 좀 그런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뭐 외교 간의 어떤 마찰도 중요하고 다 모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빠른 시간에 일정 수속하는 절차이기
0: 예.
1: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좀더 강력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2: 어쨌든 지금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그 나라들이 연계되어 있는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요구들을 이제 네팔 정부에서 좀 통제를 하기 위한 어떤 관리를 네. 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민간 헬기를 두 차례 띄웠잖아요. 앞서서.
1: 네.
2: 근데 일단 그 현장 상공을 비행한 그 화면을 보면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현장에 그 헬기 띄우는 게 녹록치 않다는 게 워낙에 이게 산세가 가파르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헬기 자체가 경사지에서는 지면에 근접하게 되면은 지면 효과 그래서 땅을 부딪히고 올라오는 바람이 오히려 헬기를 안정을 시킵니다. 평지에서는.
2: 네.
1: 근데 경사지나 이렇게 나무가 우거지고 저런 좀 불안정한 상황에 접근을 하다 보면 그 호버링을 하기 위한 공기가 오히려 이 그 항공기를 불안정하게 만들고요. 더군다나 현재는 지금 가장 근접한 헬기의 그 헬리포트들 거점들이 많이 유실이 돼 있고
2: 예.
1: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헬리포트는 도로와 연계가 되어야 인프라가 구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수도 카트만두, 우리 지금 신속 대응단팀은 카트만두에 있습니다.
2: 예.
1: 수도에서 직선 거리로 70km가 떨어져 있으니까 가는데 오는데도 10수분씩 걸리고 체류 시간도 짧아지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네팔이 수동적인 대응이고 물리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난항이기 때문에
2: 네.
1: 오히려 수도에서 협상과 우리 또 이런 구조 대응력의 투입을 빨리 더 적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좀 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 봅니다.
0: 네. 네. 지금 뭐 신속 대응팀이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조금 전에 저희도 연결해서 들었습니다만 육로 수색, 육상 수색 그리고 이제 드론이라는 또 새로운 그런 비행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드론 같은 경우는 좀 헬기 수색 못지않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3: 네,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육로 수색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0: 예.
3: 헬기나 뭐 드론 같은 걸로 공중에서 이렇게 구조 대상자들을 찾는 것은 일단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어야 탐지가 되는 것이죠.
2: 예.
3: 그런데 지금 현재 저 현장은 흙과 돌과 바위들이 훑고 지나가면서 뭐 진흙과 함께 훑고 지나가면서 찾는 대상자, 구조 대상자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진흙탕 속에
2: 계시는
3: 가능성이 있고 또
2: 예.
3: 어딘가 어떤 그 공간 또는 인위적으로 시공하면서 팠던 그런 굴 속에
0: 예,
3: 계실
0: 예.
3: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이제는 그 어떤 항공기에 의한 공중에서 찾는 작업보다는 가능하다면 빨리 지상 구조 대원들을 투입을 해서
2: 네.
3: 지상 구조 대원들이 여러 가지 장비, 탐지 장비 그리고 탐지 견과 함께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평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2: 예.
3: 이제 조금 더 공중 그 어떤 그 수색 작업을 더 한다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헬리콥터와 드론의 역할 분담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동시에 한다면 헬리콥터는 조금 더 위쪽에서
2: 네.
3: 드론은 조금 더 지상에 근접해서 할 수가 있고
2: 예.
3: 이게 이제 상하의 어떤 공역 분리이고
0: 예.
3: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헬리콥터가 앞에서 먼저 훑고 지나간다면 한 1km쯤 뒤에 드론이 뒤에 뒤따라오면서 전후로 공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가는 방법
2: 예.
3: 이런 방법들로 한다면 조금 더 공중 항공 그런 그 구조 작업들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2: 예. 뭐 헬기, 드론 거기에 육상 수색을 이제 직접 들어가서 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 구조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장 소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현재 남아서 정부와 기업들의 수색팀을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브리핑에 나선 현장 소장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4: 제 심리적으로 좀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이 뿐입니다.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5: 두산 에너빌리티 현장 소장입니다.
4: 최대한 수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할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밖에 나왔을 때는 이미 사방이 그 물보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 건너편의 캠프 쪽 사무동 쪽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3, 4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현장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고 당시의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2: 사실 저 현장 소장 입장에서도 엄청난 재난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충격이 엄청날 텐데 어쨌든 현장에 남아서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의 손길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들어보면은 그때 당시에 정말 저희도 영상으로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계속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물이 엄청난 양이 쏟아지다 보니까 네. 저분도 3, 4시간이 지나서야 시야가 확보됐다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 상황이 어느 정도였던 걸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위성은 기록도 남지만 실시간 감지도 됩니다. 그래서 예. 이후에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단위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30분 이후부터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도대체 무슨 사고가 일어났는지 파악을 못할 정도로 그 긴급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맡은 그 사이트가 UT1 프로젝트. 그래서 어퍼 트리슐리, 트리슐리 강의 최상류에 바로 그 국경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가장 큰 용량의 200MW 이상의 발전 용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규모도 가장 크고 또 그 피해도 가장 크게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또 그 좀 유의할 부분은 좀 눈여겨볼 부분은 어제 이렇게 그 영상이 나왔다는 부분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이제 통신이 어느 정도 완벽한 실시간은 아니지만 좀 개통이 많이 된 것 같아요.
2: 네네.
1: 통신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프라에서 정보 교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예. 그 바람직한 일이고요.
2: 예.
1: 두 번째는 그 현장 소장님이 남으셔서 그 어떤 매개적인 역할을 하시겠다는 부분의 앞에 워딩이
2: 네.
1: 네팔 근로자들 전체를 구조할 때까지 남겠다 워딩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압박이고 우리들의 항의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이기적인 부분이 아니고 전체의 구조를 위한 부분이니까 네. 우리의 활동을 돕자, 같이 하자 이런 메시지를 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자, 현장 소장님이 이제 수색 과정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해주실지도 상당히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우리 정부의 수색 헬기가 촬영한 영상도 처음으로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 실종된 그 우리 국민 9명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나 숙소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 헬기의 영상을 보자면 사무실이나 숙소에 그 흔적이 약간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3: 네, 그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만은 예. 우리는 그 어떤 그 우리 9분이 계셨던 그 공간이 흔적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2: 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기적적으로 계실 것이다라는 희망하에
0: 예.
3: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색 구조 작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0: 예.
3: 이제 보통 우리가 재난 현장에서 72시간의 그 골든 타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 예.
3: 이제 그것은 앞에서도 백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물 같은 것이 공급이 안 되고 72시간을 평균적으로 버틸 수 있다라고 하지만 또 우리 6살 먹은 우리 그 소녀가 구조가 됐고 또 다양한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아마 이제 저는 그 조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될 때까지가 골든 타임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 네네.
3: 우리가 72시간이라는 그런 시간에 조금 너무 그 집중하다 보면
0: 예, 예,
3: 72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너무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72시간이 지나고 나면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2: 네네.
3: 72시간보다도 우리가 구조될 때까지가 어떤 골든 타임이다 이런 생각으로 구조 현장에서는 좀 힘드시겠지만
2: 예.
3: 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하면서 네팔 정부와 협력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색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평가 말씀을 드리고
2: 예.
3: 싶습니다.
2: 뭐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런 재난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훨씬 지났지만 구조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3: 그렇습니다.
2: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고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실종자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위협됨 지역을 좀 우선적으로 수색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3: 아마도 그 위협됨 부근이
2: 예.
3: 이제 우리 그 연락이 두절된 되신 분들이 이제 보이지 않기 시작을 했고 또 그 부근에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라는 가장 확률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나.
2: 네.
3: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2: 예.
3: 그런데 우리가 헝가리 유람선 사고 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급류에 휩쓸려 내려간 그런 재난의 경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먼 곳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2: 예.
3: 그렇다고 본다면 1차적으로는 그 위협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수색을 해야 되지만
2: 예.
3: 또 다른 가능성, 그래서 네팔 정부의 구조팀들에게는 우리 그 9분의 그 좀 신상 정보를 알려주면서
2: 예.
3: 좀 듀얼로 수색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는 그 어퍼 원

0: 포인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어댐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지만
1: 네.
0: 또 네팔딘들은 저 중하류 지역에도
1: 좀더 전방위적으로.
0: 전방위적으로.
1: 예.
0: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그 9분의 신상 정보를 주어서
1: 네.
0: 이렇게 합동작전이 이루어지면

0: 버텨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테라스 쪽에 사람들이 있는데요. 남성과 여성 또 어린아이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집에 사는 일가족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사방에서 흙탕물에 건물 잔해와 바위 등이 떠내려오는 것을 위태롭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자신들도 언제 휩쓸릴지 모른다는 공포감마저 느껴집니다. 자, 이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천만다행이죠. 초록색 집은 버텨냈고요. 옥상에서 가족 중 누군가가 안도의 마음으로 빨간색 천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 집 외에 이웃집들이 허망하게 유실된 모습을 바라보는 이 가족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 집이 유일하게 이렇게 버텨낼 수 있었던 것,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집이 지어졌고 또 지형적 조건 덕분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이런 분석이 좀 있더라고요.
1: 네, 그 상대성인 것 같습니다. 예. 그 현장 그 네팔 지역이 건축물 구조가 이제 벽돌조 구조가 많고요. 똑같은 네. 시멘트로 짓더라도 인건비가 싸고 이제 쉽게 그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중국도 대부분 지역이 그렇고 지방 지역이 그렇고 네팔 지역이나 이렇게 그 약간 중진국 정도의 규모 많이 하는 형태인데요.
2: 네.
1: 근데 훨씬 더 강도 높은 집이 저렇게 버틸 수 있다는 건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공사비는 더 듭니다. 당연히. 그랬을 때 왜 그렇게 하는가 했을 때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는 이 O와 X로 All와 Nothing으로 결론을 내주는 모습을 보면
2: 예.
1: 이러한 인프라의 투입이 무조건 튼튼하게 무조건 비싸긴 아니지만 합당하다고 하면
0: 예.
1: 먼저 선제적으로 돈을 더 들여서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나중에 그 비용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좀 생명의 비용으로 돌아오는 거죠. 말씀드리고
2: 예.
1: 싶습니다.
2: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제 두 분과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지금 사망자 숫자가 더 늘었습니다. 900명을 넘었는데 919명으로 일단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이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그 급류 상황, 뭐 이런 그 급류에 휩쓸리게 되면은 발견되는 지점이 사고 지점에서 상당히 떨어진 부분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이번에도 100km 이상 떨어진 인도에서도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3: 네, 아마 앞으로 그 인도 쪽에서 발견된 시신이 숫자가 급격히 늘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급류 재난,
2: 네.
3: 특히 지금 저 상황은 참사가 시작된 것이 5,200m, 5,500m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엄청난 그런 모래와 진흙과 돌과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또 휩쓸고 지나가면서 가는 벽돌, 콘크리트 뭐 이런 것들이 이른바 토성류 등등이 휩쓸고 밀고 내려가는데 이때 그 충격 에너지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2: 예.
3: 이 속도 곱하기 질량, 속도 곱하기 무게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2: 예.
3: 러프하게 설명드린다면 그러면 그냥 그 맨물이 지나가는 것보다
2: 네.
3: 물과 흙과 돌 이게 무거운 어떤 유체가 경사길을 따라서 엄청난 속도로 내려간다면 이 충격 에너지는 엄청나거든요.
0: 예.
3: 그래서 이때 휩쓸고 지나가는데 이 그 어떤 거리들이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저쪽 이제 해발 거의 한 50m 정도 밑에까지 내려가는
2: 네.
3: 이제 네팔의 그 국토의 그런 표차가 제가 2018년 네팔 연방재난관리청의 외교부와 그 신속 대응팀과 가서 세미나를 하면서 네팔 연방재난관리청장의 얘기가 두 가지가 인상적이었어요. 네팔이라는 나라는 저 인도 국경 저 남부 쪽은 해발 50m에서부터
2: 예.
3: 에베레스트 8,884m까지 엄청난 표고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2: 예, 예.
3: 저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은 이런 지진에 의해서 흙과 돌이 계곡으로 무너져서 자연댐이 형성돼서 이게 수압을 못 이기고 있다 뻥 터지는
2: 네네.
3: 거. 두 번째 지금 이런 빙하가 터져서 또 이렇게 자연댐이 만들어져서 터지는 이런 재난이 왕왕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처음 보지 않습니까?
0: 예, 예.
3: 근데 8년 전의 얘기인데 그때 하소연을 한 거예요. 이런 걸로 우리 네팔은 몸살을 앓고 있다.
2: 네.
3: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그 이제 그런 참 시신이 발견되거나 여러 가지 유류품들이 발견되는 곳들이
2: 예.
3: 저쪽 남쪽 끝부분 이제 인도 쪽으로 가는 쪽에서 많이 발견될 것이다.
0: 예.
3: 그래서 하류 쪽에 대한 그런 그 탐색도 매우 중요하다.
0: 예.
3: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저희가 지금 지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홍수 발원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치트완이라는 곳에서 지금 시신이 최다 안치돼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류 쪽으로 지금 엄청나게 다 떠밀려 내려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인도에서 최초로 일곱구 시신이 발견된 게 100km 이상 하류고, 거기다가 이틀 반나절, 채 3일이 안된 시점에 거기까지 도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 하루부터 도로가 지금 저렇게 강을 따라서 도시와 도로와 통신 전력이 모두 계곡이다 보니까 저한 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으로 내려왔는데 도로 유실이 42km에 달했어요. 유실된 도로만.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고립되고 중단된 그 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육지에서의 재난이지만 매우 위급한 그런 재난이고요. 그래서 지금 하류까지 내려가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시신의 수습,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수위에 따른 경보가 있겠지만, 지금 상류에서는 우리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바로 그 아랫부분에서 또 소녀가 구출이 되고, 우리가 UT1이면 UT3A 그 아랫부분 현장에서 또 노동자 근로자 구출 소식이 들리는 부분에서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으니까 빨리 우리도 위어댐과 또 그에 따른 우리 하루 그 발전 터널 상당히 깁니다. 10km 정도 되는데 그 터널에 대한 접근도 좀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지금 말씀하신 그 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팔 당국에서 지금 터널 내에 파이프를 넣어서 공기 주입하고 그리고 구조대원이 또 밧줄 타고 내부로 진입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지금 터널 안 상황이 좀 어떨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1: 일단은 네팔 당국도 실시간으로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고 어느 정도 정보를 좀 절제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순서로 지금 보게 되면 29일 날그 대략 350명 이상이 고립됐던 터널. 그래서 우리가 수력 발전은요, 위어댐에 그 취수를 하기 위한 상부에 큰 댐이 있고 그 댐에서 바로 발전하는 게 아니고 하부에 반드시 터널을 둡니다. 터널로 물을 흘려서 이제 두는데요. 우리 UT1 같은 경우는 10km에 육박하고 해당 발전소도 규모는 작지만 약 우리 그 터널 길이 한70%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이 구출되었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소녀까지 그 하류에서 구조물에서 구조가 됐으면 UT1을 빨리 살펴야 되는 전제는 모든 게 마련이 된 겁니다. 지금 당국에서 네팔 당국도 혼란스러운 부분은 제일 걱정이 이런 거예요. 어제부터 지금 그 현장에 매우 열악한 그 이유로 시신을 지금 집단 매장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문장 자체가 방부시약 소진으로 일단은 매장을 해요. 그러면 일단 시신 냉동실 자체가 부족하다는 뜻이 되겠죠. 거기다 진짜 무서운 거는 그 앞에 무연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연고지가 있는 분들은 멀리 이송해서 멀리 묻으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연고지 분들이 그 지역에 계시니까. 근데 무연고라고 하면 외국인인지 어디 있는지 모르는
0: 신원이 확인이 안
1: 상태에서
0: 되는 사람들.
1: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다 지금 집단 매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분들을 오히려 무연고라고 하면 더 시간이 더 길게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대형 재난 현장에서 이성적으로 지금 그 판단하고 제시하는 모습이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어쨌든 뭐 네팔 당국에서는 DNA를 채취하긴 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또 이제 좀 뒤에 저희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일단 저 터널에 공기를 주입하는 부분 앞서서 이제 문 교수님이 이런 재난 상황에서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기 그리고 뭐 물과 음식물 그다음에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렇게 터널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립돼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산소, 공기를 주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3: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첫 번째는 호흡을 해야 되는데요. 그 호흡이 용이치 않다는 것은 이제 매우 생존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선 먼저 공기를 투입해주고 그다음에 물과 음식물을 넣어서 뭔가 우리 몸의 신진대사, 몸의 항상성이 유지되게 하고 그다음에 멘탈, 우리 정신적으로 그 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좋고 그러면서 굴착을 해서 이제 우리가 구조를 해내는 것인데요. 문제는 네팔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팔은 제가 2018년에 갔을 때 국민소득이 한 700달러로 파악이 됐는데 지금 2025년에는 1300에서 1500달러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최빈 국가라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런데 이 최빈 인데 이러한 나라들을 보면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했던 그 해외 재난 연구를 해보면 공통적인 것이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한 국가이거나 민주주의 시스템이 잘 확립되지 않은 나라는 건설 행정, 건축 행정이 엉망이고 당연히 재난 관리가 엉망입니다.
0: 예.
3: 자, 그렇다고 본다면 네팔은 과연 저렇게 이제 공기 주입을 해서 지금 뚫고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만 예. 시공을 하지만 또 이렇게 구조를 해내지만 지금 현재 당하고 겪고 있는 이러한 재난을 네팔 혼자 이겨내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UN OCHA라고 하는 인도주의 조정국입니다. UN 인도주의 조정국.
0: 네.
3: UN 인도주의 조정국이 뭘 하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곤한 나라이고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 있고 이 말은 재난관리 시스템이 엉망이고 건설 건축 행정이 엉망인데 재난까지 겪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 예.
3: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왕창 달려들면 이걸 어떻게 조율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인도주의 조정국이 먼저 가서 캠프를 치고 대응작전, 리스폰스 오퍼레이팅 준비를 해서 역할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0: 예.
3: 미국은 뭐 해주세요? 중국은 뭐 해주세요? 호주는 뭐 해주세요? 한국은 뭐 해주세요? 이렇게 어떤 코디네이팅과 조율과 역할 분담을 해서 돕고자 하는 나라들과 피해국이 합동작전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유엔 인도주의 조정국의 역할인데
0: 네.
3: 그 역할이 좀 더디다 이런 점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공기 주입을 해서 이렇게 구조해내는 것도
0: 네.
3: 그냥 우리가 탁상에 앉아서는 쉬워 보이지만 네팔 혼자의 힘으로는 정말 역부족이다.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지혜를 모아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예.
3: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지금 그래서 그 다른 나라들이 너도 나도 지금 돕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네팔에서 상당히 배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나마 제한적으로 허용한 전문 분야 중에서 지금 인도 중국의 특수 터널 구조팀도 합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쥐구멍 광부, 이른바 쥐구멍 광부라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1: 네, 그 매우 또 사실은 노동으로 보면은 매우 열악한 상태의 그런 업종인데요.
2: 예.
1: 인도에서 이제 그 광부분들이 그 우리도 이제 막장이라고 하잖아요.
0: 예.
1: 그 광을 이렇게 그 파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철로도 둬야 되고 여러 가지 지지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2: 예.
1: 그냥 오로지 사람 한 분 정도 드나들 정도로 폭약을 가지고 이렇게 그 캐 나가는 그런 광부를 말씀드리는데 이제
0: 예.
1: 이분들이 그 뭐 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 2013년도에 그 41명이 이 터널에 매립이 됐는데 이 지구먼 광부 부분이 그 활로를 만들어서 71시간 그 훨씬 더 긴 시간 이후에 구조가 되어서
2: 예.
1: 그 매우 그 좀 그 기록사를 남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는 장비나 여건이 인프라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인력 구조 전문가가 되고요. 또 더불어서 그 피해가 가장 많거나 접경인 국가죠. 중국,
0: 네.
1: 인도, 우리나라, 호주 이런 쪽에다가 또 요구하는 부분도 그런 그 터널 구조가 지금 가장 사실은 생존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2: 예, 예.
1: 지하에 너무 튼튼하고 큰 구조물이 사실 있기 때문에
0: 예.
1: 그리고 또 당장 아까 말씀드린 그 저기 그 시신 희생자분들의 처리 때문에 DNA 법의학 부분에서는 좀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니까
0: 예.
1: 그런 부분을 열어서. 인프라적인 토목적인 부분도 우리가 확장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지금 저 터널 안에 한 100여 명 정도가 고립돼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네팔에서 이런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이제 터널을 그 만들고 있는 부분이
1: 네.
0: 세 군데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제일 위쪽에
1: 네,
0: 터널이고
1: 네,
0: 그리고 지금 공기를 주입하는 곳은 아래쪽에 있는 터널인데
1: 네.
0: 이곳에는 우리 그 국민이 있을 가능성은 일단 외교부가 좀 낮게 보고 있더라고요.
1: 네, 가능성은 뭐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현재 근로자분들이 계신 게 사이트별로 나눠져 있고
0: 네.
1: 그 트리출리 상부 UT의 1번, 2번, 3번에서 1번과 3의 그 사이고요.
0: 네.
1: 그 상류에서도 우리 현장도 터널이 매우 길기 때문에 그 길이 자체가 사이트와 사이트, 현장과 현장 간의 간격이 7km 정도 됩니다. 6에서 7km.
0: 예.
1: 그래서 우리 현장은 일단 아닌 거죠. 일단 아닌 상황인데
0: 예.
1: 근데 그게 여건을 분명히 보여주는 메신저다. 우리가 훨씬 더 큰 규모고요. 상부니까 흙더미는 지금 9m 이상으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 그 현장들이. 그래서 그 소실된 그 밑에 큰 구조물이 있고 하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조물은 작지만 그 유실된 깊이가 자체가 얕으니까 구조가 먼저 접근.

0: 그랬는데요.
1: 네.
0: 이 부분도 서두르면 희망은 있다.
1: 네.
0: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예. 자, 우리가 이번 사태를 지금 분석을 하면서 언세코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을 합니다. 이번 홍수 이후에 지금 현지에 3개의 언세코가 또 생성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된다면 2차로 홍수가 또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험도 커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3: 그렇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2: 예.
3: 것은요. 먼저 이런 우리가 재난이 발생하면 자꾸 어려운 건설, 토목, 기타 뭐 이런 공학 용어들이 그냥 여과 없이 막 나오고 그게 보도가 되어요. 근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분들과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논의이기 때문에
1: 네.
3: 학술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언세코라고 하는 것은 뭐그 막을 색자를 써서 그 언덕은 저 막을 색자를 써서 언덕이 생겨서 물을 막아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언세코라는 용어보다는 자연댐이란 말이 훨씬 더 쉬워 보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지진이나 어떤 빙하 붕괴에 의해서 빙암이 또 이것도 어려운 용어인데요. 얼음과 돌과 흙이 뒤섞여 있는 것이 이렇게 계곡으로 흘러 자유낙하를 해서 계곡을 막아서 어떤 자연스럽게 흐르는 계곡물을 막아버리는 자연댐. 이 자연댐이 어떤 이렇게 물을 막고 있다가 이걸 또 견디지 못해서 뻥 터져서 하류 지역으로 급격히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 버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는데요. 아마 2차, 3차 피해가 분명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부 쪽에서도 또 이제 그러한 자연댐이 형성될 수도 있지만 휩쓸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흙과 돌과 또 함께 휩쓸려 내려갔던 자동차나 무슨 뭐 벽돌이나 뭐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교량 상판들이 함께 쓸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또 제2의 제3의 자연댐을 만들어서 또 물이 이렇게 축적되고 그 수압을 못 이겨서 터져버리는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악재는 지금 저 현장의 상황이 지금 몬순 우리로 보면 장마철이죠. 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 또 어떤 강수량들이 늘고 있고 저 계곡으로 물이 흘러 내려올 확률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2차, 3차 자연댐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저는 아주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우리는 저기서 지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꾸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상 구조 대원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3차 어떤 자연댐들이 터져버리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어떤 유속을 측정하고 유량을 측정하고 어떤 소리를 측정해낼 수 있는 센서들이 그렇게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런 센서들을 만들어서 곳곳에 심어서 그런 센서들이 하류 쪽에 어떤 워닝 경고를 얼리 알람을 이렇게 줄수 있는 시스템들을 빨리 구축을 하면서 지상 수색 작전을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한 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첨단 장비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동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이제 위성으로 촬영한 걸 보면 저 현장에서 자연댐이 한 두세 개가 지금 실제로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뭐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 물의 힘을 버티지 못해서 이게 만약에 터진다면 2차 피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일한 대책은 지금 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유일한 대책입니다. 상부에 저렇게 호수가 고여 있게 되고요. 흘러 녹아서 내려오는 만큼 흐르는 만큼 흘러 내려가면 그나마 덜할 텐데 계속 지금 불규칙하게 자연댐이 고여 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면 지금 저 댐을 보강하거나 물을 빼서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저 댐이 무너졌을 때 갑자기 수위가 변할 때 하루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인데요.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 고지대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계신 분들을 대피시키는 건데 지금 구조나 수색을 하다 보면 부득이 최소 필수 인력이 그 낮은 지역에 계곡에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센서도 하고 관측도 하고 전쟁이랑 같은 상황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산세를 통해서 물이 무너지는 것을 관찰을 해서 경보 시스템을 갖추면 최소한 애초에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도 지진이라고 착각했을 그 5.2의 진도, 그 진동은 그 애초에 그 기반함이 무너지는 최초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최소한 그 사이에 30여 분의 시간이 있었어요.

0: 있습니다. 25분에서. 그래서 그 시간이라도 벌수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지금 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1: 네. 자, 앞서 저희가 좀 언급하기도 했지만 지금 워낙에 하루하루가 다르게 사망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네팔 국내 전국 병원에 지금 안치 시설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네팔 당국에서 지금 DNA 샘플만 채취한 뒤에 지금 일괄 매장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왜냐하면 조금 전에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희생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람직한 조처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 네, 백 교수님께서 그 전쟁보다도 더 지금 어떤 참혹한 상황이라는 말씀에 깊게 공감을 하고요. 아까 또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 저렇게 어떤 그 실은 확인이 이렇게 안된 분들이나 뭐 이렇게 무더기로 묻어버릴 게 아니라 분리를 해서 어떤 그 연고자분들은 묻더라도 아직 지금 비연고자분들, 특히 외국인들은 계속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저렇게 막 묻을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지혜를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감회장을 하더라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냐 싶은데 바로 그 점이
3: 네팔 대홍수 이후 사망자와 실종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실종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은 전염병 우려에 시신을 일괄 매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관련 내용 문현철, 백승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0: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1: 합성 목재 예스팀바.
10: 경동산업 주식회사.
12: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1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2: 건강해.
1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4: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5: 교통안전 1분 터.
16: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17: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8: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 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 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9: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요즘 러닝 많이 하죠? 그런데 종종 공원에서 상의를 벗은 채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상탈 러너들에 대해서 날이 더워서 어쩔 수 없다라는 의견과 공공장소에서 상의 탈의는 민망함과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마구 나오고 있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 한강공원에서 상의를 벗고 러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원에 상탈 자제 권고, 상탈 금지 등의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내걸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현행법상 상의를 벗고 야외를 달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는 과다 노출죄라고 있는데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나 엉덩이 등 주요 부위를 노출해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만 처벌합니다. 상의 탈의 정도는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때문에 보기 불편한 것 말고는 피해주는 게 뭐가 있냐,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다 이런 입장이 나오는가 하면 이럴 때만 자유를 찾는다, 공공장소에선 에티켓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한국 특유의 정서 때문에 이번 논쟁이 불붙은 것 같다며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적 권고나 시민의식 개선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22: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is
23: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 남부에 많은 비를 뿌린 비구름대가 점차 중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졌고요. 시간당 많게는 50mm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밤까지 이어지겠고 중부지방은 내일까지도 계속됩니다. 비와 함께 기온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서울은 26도, 대전은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빗길이다 보니 평소보다는 돌발 구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해대교 부근 2, 3차로에 다고가 났기 때문에 포승분기점 통과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팔탄분기점 부근에는 고장차가 있어서 갓길로 옮겨져서 처리합니다. 매송유계소에서 순산터널, 일직에서 금천까지 차량이 많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매송부근 그리고 서평택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수도권제 1순환고속도로 계양에서 송내, 장수에서 송내, 송내를 중심으로 일산과 판교 사이 오고 가는 차량들이 많아서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한편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천호대교 암사대교 사이 4차로에 충돌 사고 조금 전에 발생했습니다. 라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24: 오늘 폼 미쳤다.
25: 미쳤다.
26: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27: 미쳤다. 오, 오,
28: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21: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0: 김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네,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덮친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면서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4: 네, 또 100명 넘게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네팔 수력발전소 터널에선 아직 기다리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관련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한상욱 기자, 인명피해 현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5: 네, 우려했던 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인명피해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네팔 재난청을 인용해 이번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903명으로 급격히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사망자 16명을 합하면 전체 사망자는 919명에 이릅니다. 실종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네팔 당국은 지금까지 실종자가 4,247명으로 어제보다 1,700여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쪽 546명을 합치면 실종자는 모두 4,793명입니다.
3: 네, 네팔 구조대원들이 어퍼 트리슐리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로 진입했다고 하는데 생존자 소식이 있습니까?
5: 네, 아직까지 생존자 소식은 없습니다. 네팔 정부는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고립된 현장 노동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장비와 폭발물을 동원해서 터널 상부에 구멍 4개를 뚫은 뒤 구조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내부로 진입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내부로 진입한 구조대원들이 소리쳐 사람을 찾았지만 아쉽게도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팔 구조대는 이제 다음 단계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진입한 곳은 터널 내 공사 지점과는 18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팔 정부는 산소 공급 장비와 카메라를 갖춘 대원들을 공사 지점까지 투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네팔군은 이곳을 포함해 수력발전소 6곳에서 구조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팔관리청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933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퍼 트리슐리 쪽에 대규모 병력과 많은 장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퍼 트리슐리 3A와 3B 발전소를 중심으로 100여 명이 터널 안에 고립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립된 인원이 350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정보도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군은 엄청난 양의 잔해가 터널 출입구를 모두 막고 있어서 진입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최우선 과제는 터널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널 구조 작업에는 중국과 인도의 전문 구조팀도 투입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한상욱입니다.
3: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발표입니다. 대변인 담화 내용인데요. 미국이 변함없는 적대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끝까지 최강경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최근 한미일 3국 간의 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4: 네, 북한에서는 한미일 프리덤 엣지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을 했고 또 핵은 주권 수호를 위한 절대적 담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하면서 대화 모드가 형성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었는데 예상과는 반대되는 북한의 입장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3: 다시 네팔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연락이 끊긴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헬기 이륙 허가를 기다리면서 육로 접근을 함께 시도하고 있습니다.
4: 네, 9명의 육로 수색팀은 사고 현장 근처로 이동하고 있는데 도착 시간에 따라 드론을 이용한 수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6: 네, 외교부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육로 수색팀이 현장에 최대한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요?
6: 네, 네팔 현지에 나가 있는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어제도 헬기를 띄우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네팔 당국의 허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헬기 수색이 여의치 않자 우리 정부는 오늘부터 육로 수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0: 현장 기준으로 아침 7시부터 소방청 인력 9명으로 구성된 수색조가 현지로 이동 중이고요. 차와 도보를 이용해서 사고 현장 인근, 구체적으로는 1에서 1km 정도 떨어진 남체 지역까지 이동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 안에 돌아오기는 어려운 거리라서요. 근처에서 수경, 즉 캠핑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헬기 운항 허가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번 헬기를 띄우는 게 정말 녹록치 않은 만큼 정부 인원과 기업 관계자가 함께 대기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또 수색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네팔 측에 사용 허가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로 수색팀이 드론 운용 가능 마지막 시간인 오후 3시 전에 인근에 도착할 경우에 드론을 투입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투입할 경우에 헬기 수색 못지않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요. 문제는 드론 역시 현지 당국의 허가가 떨어지진 않은 상태라서 상황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1: 홍수 이후 행방불명된 직원들 가족의 요청에 따라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은 오늘도 헬기 운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 네팔 당국의 허가 소식은 아직인데요. 일단 육로 수색에 도전하는 정부 신속대응팀에게 현지 정보를 공유해주며 후방 지원에 집중합니다. 현장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3: 네, 경기 성남 두산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기업들도 아직 현지에서 헬기를 못 띄우고 있는 거죠?
3: 네, 아직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 홍수 이후 연락이 끊긴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이곳 분당 두산타워를 연일 찾는 상황인데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측은 오늘도 가족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헬기를 더 띄우고 위어댐 부근 강 상부까지 수색해달라던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오늘도 일단 헬기 운항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새벽에 헬기 2대, 남동발전은 한 대를 띄우겠다며 네팔 당국에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각이 오전 11시를 넘기고 있지만 아직 승인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네팔 당국의 허가가 나더라도 기상 여건에 따라 이륙까지 가능할지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헬기에 대한 허가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또 한편으로 기업들은 정부 신속 대응팀의 육로 수색을 후방에서 지원한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헬기 동원이 어려운 상황에 육로 수색에 나선 정부 신속 대응팀을 기업들이 뒤에서 돕는 겁니다. 현지 도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민간인인 기업 관계자들이 육로 이동에 직접 동행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대신 홍수 당시 직원들의 대피 상황, 이나 현지 사정에 밝은 외국인 직원들의 정보를 정부에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상 경로가 추후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기업도 직접 접근할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일단 두 기업에선 현지 대응 인력도 늘리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지 사정에 밝은 직원 2명을 오늘 추가로 2명을 네팔에 파견해서 대응팀이 16명까지 늘었습니다. 남동발전 역시 어제 사장 대행이 총괄을 위해 네팔에 도착한 가운데 대응 인력을 16명까지 증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분당 두산타워에서 YTN 청현우입니다.
1: 네, 네팔 대홍수를 일으킨 거대 안반 산사태를 두고 기후 변화 탓으로만 단정하기엔 무분별한 인간 활동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온난화로 산비탈 지반이 썩은 문지방처럼 약해진 상황에서 수천 명의 등반객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기가 빙하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네팔 티베트 대홍수는 고지대에서 발생한 거대 안반 산사태가 원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기후변화 탓으로만 단정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온난화 현상 자체가 거대한 붕괴를 곧바로 일으킨 직접적인 방아쇠로 작용하진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후변화가 고산지대를 지탱하던 얼음과 영구 동토층을 녹여 한 전체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린 점은 분명합니다.
5: 온난화로 빙하가 가파른 곳으로 후퇴하면 이 얼음과 암석 틈새로 녹음물이 스며들면서 산사태를 급속히 가격 가속하는 겁니다. 후카이형 연구원입니다.
4: 이렇게 뚜렷한 징후 없이도 언제든 지반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밀집한 인간 활동은 대형 재난을 앞당기는 또 다른 뇌관입니다. 국제 연구진에 따르면 등반객

0: 수천 명이 머무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의 상업 활동이 엄청난 양의 얼음을 직접적으로 녹이고 있습니다. 봄철 등반 시즌 50여일 동안 텐트 난방과 취사를 위해 태우는 막대한 화석 연료가 빙하에 고스란히 치명적인 열기를 가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빙하 위에 그대로 배출하는 따뜻한 소변 열기만으로도 한 시즌에 150여 톤의 얼음이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립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인위적인 열기를 모두 합치면 한 시즌에만 무려 2,500톤의 빙하가 녹습니다. 실제로 위성 관측 자료를 확인해보면 인간이 머무는 텐트촌 지표면의 온도 상승 속도는 인접한 순수 빙하보다 두 배나 빨랐습니다. 온난화로 이미 약해진 얼음벽 위에 수천 명이 텐트를 치고 불을 피우는 현재의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복합 산악 재난을 막기 위해선 당장 베이스 캠프를 단단한 집안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막연하게 자연 탓만 하기보단 붕괴를 앞당기는 우분별한 인간의 상업 활동에 대한 뼈아픈 통제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1: 네, 지금 네팔 현장에서는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제부 김대근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네팔 현지 터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요?
2: 네, 먼저 외신을 통해서 관련 소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AFP 통신을 보면 100명 넘는 노동자들이 여러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팔군이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현장의 터널 가운데 한 곳에 파이프를 삽입하고 공기를 주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 구조작업이 히말라야 계곡의 트리슐리 3A와 3B 현장에 집중되고 있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널에서 사람들이 구조되는 장면이 영상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죠. 예. 일대의 그 피해 지역에 있는 터널에서 사람들이 구조되는 그런 현장 상황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네. 제가 지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보여주시죠. 예. 제가 준비한 지도를 보면 트리슐리 3A, 그러니까 지금 그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 그 현장이 제일 아래에 예.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에서 정확하게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지도에서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를 검색을 했을 때 이제 검색이 되는 그 지점인데 네. 저곳은 그 수력발전소의 취수구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저 일대에서 네. 앞서 설명드린 그런 구조작업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1: 네. 터널이 워낙 또 길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찾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2: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보면 어퍼트리슐리 1,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건설 중이던 UT1 수력발전소 사무실과 또 숙소가 있는 지점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위로 가면 이 UT1 발전소 상부의 댐 위치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언론에 현재 많이 소개된 트리슐리 3A 발전소와는 거리가 좀 있어 예. 보이죠. 예. 예. 그런데 또 외신을 통해서 보면 AP통신을 보면 어퍼트리슐리 1 수력발전소 터널에도 사람들이 갇힌 것으로 보고 구조팀을 파견했다 이런 보도도 나온 상황입니다. 예. 그 어퍼트리슐리 1, UT1의 경우에는 상부에 그 댐 있는 곳에 그러니까 그 위어댐 있는 곳에 터널 입구가 있다고 관계자들 설명을 들어보면 예. 예,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역에서도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다만 외교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들이 터널에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이유는 현재 지금 추정하기로는 우리 국민들은 그 아래에 있는 사무동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터널까지는 차로 이동을 해야 될 정도로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긴급하게 거기로 대피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또 가족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 상부 댐에서 근무하는 인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무동 있는 곳은 물론이고 그 상부에 댐이 있는 곳까지 수색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3: 자, 연락이 두절된 직원들의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지 좀 상상이 안 가는데 가족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2: 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의 가족들은 매일 분당에 있는

0: 사무소를 찾고 있습니다. 헬기를 한 번이라도 더 띄워달라, 또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유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고요.
1: 예.
0: 또 연락이 끊긴 직원 중에 유티원 현장의 상부에 있는 그 위협 때문에 근무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 만큼 가족들은 이 지역도 수색해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 예.
0: 정부에서도 가족들의 요청대로 그 위협 때문에 있는 지역에 대한 수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2: 예.
0: 보입니다.
1: 직접 현장에 갈 수도 없고 멀리서 지금 얼마나 애가 탈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업들도 대응팀 인원을 늘리고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두산그룹의 경우에 박정원 회장과 그리고 박지원 부회장이 네팔에서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룹 총수가 현장에 직접 간건 의사결정이나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1: 예.
0: 예, 그리고 박지원 부회장 같은 경우에 두산 에너빌리티 회장이기도 한데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직접 소식을 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듣는 소식을 좀더 빠르게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에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직원 두 명을 오늘 추가로 파견해서 대응팀 규모가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1: 예.
0: 그리고 남동발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본사 직원 6명을 현지로 급파했는데 이어서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9명의 2차 대응반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밤 9시 넘어서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0시 넘어서 현지에 도착을 했는데
1: 네.
0: 현지에서 수색 구조 작업을 직접 지휘할 예정입니다. 남동발전 헬기가 한 차례 그리고 정부 대응팀 헬기가 두 차례 수색을 벌였는데 지금도 운항 신청을 하면서 대기 중인 상황이어서
1: 네.
0: 앞으로 운항 허가가 날지 그리고 현지를 좀 둘러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 또 정부 신속 대응팀이 육로 수색에 나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 네.
0: 그 경우에 후방에서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어쨌든 지금 헬기를 띄우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은데 네팔 당국이 좀 빨리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부 김대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통일교 관계자 32명을 재판에 넘기고 8개월간의 수사를 마쳤습니다. 합수부는 수사 과정에서 한 학자 총재가 개인 금고에 은닉한 돈 260억 원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종훈 기자, 한 총재의 불법 자금 어떻게 발견된 겁니까?
1: 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한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한학자 통일교 총재 개인 금고입니다. 일반 장롱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내부에는 여러 분이 현금다발이 빽빽이 들어찼습니다. 정교유착 합수본이 압수한 한 총재 불법 자금 무려 260억 원에 이릅니다. 이 돈은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이 교회 자금을 예물비로 빼돌려 은닉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합수부는 이를 근거로 한 총재 등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정치인에게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합수부의 또 다른 수사 대상이었던 신천지의 경우에는 당원들의 정당 가입을 조직적으로 지시하고 총회 차원의 법인세 조세 포탈 사건으로 이만희 총회장 등 16명을 기소했습니다.
0: 네, 합수본 수사로 정치인이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없었죠?
1: 네, 그렇습니다. 합수부는 통일교가 현안 청탁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조직이 꾸려졌습니다. 또 김태훈 합수본부장이 지난 1월 출범 당시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 우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상황이라 정치인도 기소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었는데요. 신천지와 통일교 관계자 32명 기소된 반면에 정치인이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출범 당시 가장 관심은 전재수 부산시장이 통일교로부터 현금과 명품을 받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앞서 합수부는 전 시장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또 함께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던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도 같은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의 4차 공판이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이 재판 속도에 따라서 검찰 구형이 이루어지는 결심 공판도 진행될 수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4차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진 말을 따라보면 그 장씨는 흰색 운동화에 갈색 수유를 입고 등장해서 고개를 숙인 채 재판에 참석 중입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는데요. 검사가 장윤기에게 범행 준비부터 실행과 도주 과정까지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캐물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재판은 20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재판 진행 속도에 따라 검찰 구형과 피의자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까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윤기는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데요. 기본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만큼 검찰이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할지가 주목됩니다. 지난달 열린 3차 공판에서는 피해 여고생 유가족이 재판에 참석해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달에 이어 지난 13일 두 번째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 네, 그리고 경찰의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죠.
3: 그렇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수사하거나 송치한 피의자는 전 광산 서장과 형사과장, 강력팀장과 팀원 등 모두 4명인데요. 이 가운데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팀원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14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주 전 광산 서장을 제소하네 그동안 장윤기 사건의 주요 증거물을 압수하지 않고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또 장윤기의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분리해서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수사단은 법리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초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2: 네, 조금 전 보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정교유착 혐의를 받고 있는 한 학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한 학자 총재, 김건희 씨에게 명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고, 그리고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한 학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고, 헌법 질서를 혼란시켰다라는 이유로 징역 14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오늘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는 집행유예, 그리고 정치인에게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을 법원에서 각각 선고했다라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권은 엄호에 나선 반면 야권은 공세 고삐를 바짝 쬐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4: 네, 국회입니다.
2: 네, 먼저 개각 관련 여야 반응부터 짚어주시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놓고 여야 반응 크게 엇갈리고 있죠.
4: 네, 어제 단행된 경제와 안보 분야 등 6개 부처 장관 인선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후보자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힙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로 지명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다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5: 70년 만에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5: 안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 야권에선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을 이끌었던 것을 고리로 사실상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인사라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런 인사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이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과거 대장동 사건 변호인 이력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15년 당시 남욱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건 사실이지만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 시작 전부터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며 야당의 음해성 정치 공작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맞섰는데요. 김 후보자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도 높다며 새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법률권에서조차 검찰개혁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인선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그리고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도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는 분위기라고요.
4: 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해인 원내대표는 90년생 청년 정치인으로 비례대표 재선 의원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장관에 취임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이 관례라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용 후보자는 SNS에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자신이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례를 깨고 의원직을 겸직하는 건 기득권 정치의 표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2030 청년들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안철수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면 배우자 급여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냐며 핵심 당직자로 일하는 용 후보자의 남편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도 용 후보자 지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건 위성 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도입을 외치면서 졸속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정치적 모순도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젊고 역량 있는 인사와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이 반영된 개각이라며 국정기조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두둔했습니다. 다만 김민석 대표는 장관은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개인적 소신을 정부 기조에 맞게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는데 법률권 후보들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풀이됩니다.
2: 네, 오늘 오후에 법사위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결국 열리지 않게 됐다고요.
4: 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2시 현안 질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과정 등을 따져볼 예정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 요구가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앞서 불출석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법사위는 결국 현안 질의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손봉기 후보자를 제외하고 남은 후보자 3명 가운데 1명을 다시 재청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이 가운데 김민기 판사를 염두에 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 판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김만배 씨에게 무죄를 내린 인물이라며 결국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할 판사들로 대법원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위헌적인 재재청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 조 대법원장 부친상 조문을 갈 계획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정교유착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도합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6: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2: 네,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6: 네,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의 1심 선고 기일이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1년, 모두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 전 비서실장에게는 총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본부장에겐 총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통일교 자금력을 앞세워 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한 총재에 대해서는 윤 전 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사건 전반을 윤 전 본부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년, 모두 1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정 전 비서실장 총징역 10년, 윤 전 본부장에겐 총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교인 돈으로 정치 세력과 부정하게 결탁해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헌법 질서를 혼락케 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가

0: 원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교단 자금 1억 4천만여 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 핵심 혐의자들은 대부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권 전 의원도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이 확정돼 의원직과 변호사 자격을 잃었습니다. 전 씨 역시 징역 5년 등을 확정받았는데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만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오늘 사건과 별도로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관해 최근 첫 재판을 받았고 교단 자금 10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1: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팔 현장에서 헬기를 띄워 위협댐 위주로 수색할 예정이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확보한 헬기 두 대 가운데 한 대가 조금 전에 네팔 당국에서 승인을 받아서 현재 시각으로 11시 3분에 이륙을 했다고 합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요청한 대로 상부 위협댐 쪽을 일단 집중적으로 수색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부에 있는 캠프 구역도 수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탑승 인원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어쨌든 지금 육로 접근이 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헬기를 띄워서 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확보한 헬기 두 대 가운데 한 대가 먼저 조금 전에 이륙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비상황 잠깐 짚어보고 네팔 소식 다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남으로 집중되던 비가 현재 전북과 충청 그리고 경기 남부까지 확대했습니다. 특히 충남과 전북 서부에는 내일까지 최대 150mm까지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채영 캐스터.
2: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서울에도 지금 계속 많은 비가 이어지고 있군요.
2: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청계천에는 빗줄기가 많이 굵진 않습니다. 다만 서울 서초구에는 시간당 1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비구름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기 남부를 비롯한 수도권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구름대는 수도권과 충청, 전북을 중심으로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현재 충북 괴산과 대전, 경북 예천 등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전북 군산에는 호우경보가, 충청과 그 밖의 전북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까지 전국 곳곳에 시간당 20에서 30mm, 특히 전북 서해안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 서부에 150mm 이상, 전북 서해안에 12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 80mm까지 큰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수도권은 2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남부 지방의 무더위 속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중부 지방의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일부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충남 서천과 농산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절대 산에 올라선 안 되고요. 땅이 울리거나 토사가 흐른다면 산사태 징후인 만큼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YTN 원채영입니다.

0: 네팔 사망자가 900명을 넘었습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1: 네, 네팔 상황,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그리고 백승주 연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네.
1: 자, 먼저 저희가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준비한 헬기 두 대 가운데 한 대가 네팔 당국의 현지 승인을 받아서 이륙을 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일단 위협댐부터 수색을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 집중적으로 좀 뭔가 좀 성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2: 네, 아무래도 그 실종자 유족분들께서도 원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네. 초기에 그 사고 당시부터 근로자, 우리 국민들이

0: 계셨던 곳이 의어댐의 이제 상류.
1: 네.
0: 그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이 흐르는 강을 수력 발전을 하려면 위로 원류시키기도 하지만 그 밑으로 이제 터널을 만들어서 길게 빼서 발전 시설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걸 취수하는 상부에 물을 가둬두는 위어댐, 거기가 가장 큰 구조물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긴 하부에 그 터널이 있고요. 약 10km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말단에 방류 직전에 터빈을 둡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내부 터널은 지금 하부에 있는 UT-3A 구조물에서 350명이 구조됐다고 밝히는 그 부분도 터널이어서 공간은 큰데
1: 네.
0: 이제 근로자들이나 직원분들이 처음 계실 때는 위어댐 쪽이 많으니까 근데 그쪽을 베이스 캠프와 그쪽을 수색을 먼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1: 네.
0: 집행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저도 이렇게 매우 이렇게 긴박하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고 긴박하게 지금 허락을 맞고 구조를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잖아요.
1: 예.
0: 그러면 그저께만 해도 벌써 두 대가 두 차례에 걸쳐서 상공을 돌면서 상황을 봤고요.
1: 네.
0: 그럼 그 다음 날은 아마 헬기를 띄워도 구체적으로 열화상이나 드론이나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부터 다시 또 수색하는 헬기가 하는
1: 예.
0: 부분에서는 이렇게 지금 매우 우리 그 신속대응단과 협상하는 데 노력하는 거는 보여요. 타국보다도 29일 만 해도 다른 나라는 헬기를 못 띄웠는데
1: 네.
0: 우리나라만 띄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네팔 당국의 이런 좀 폐쇄적인 부분들이 이해가 안
1: 예.
0: 간다. 좀
1: 구조 작업의 연속성이 없다라는
0: 답답한
1: 말씀이시군요.
0: 느낌입니다. 네,
1: 예.
0: 그렇습니다.
2: 지금 당국에서 좀 비효율적으로 지금 이 작업을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뭐 헬기가 지금, 이륙을 한 거는 상당히 좀 다행인 상황입니다만, 지금 신속 대응팀도 육로 수색을 위해서 출발했다라는 소식도 앞서 들렸는데, 이렇게 투트랙 작전이죠. 육로와 그리고 헬기를 통해서 수색하는 전략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그 육로가 사실은 재난 구조에서는 매우 후진적인 방법이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걸 선택할 수 없는 유일한 방법이 돼버립니다. 지금 현재에도 신속 대응팀이 수도 카트만두에서 그저께 그 수색 헬기 처음 띄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헬기가 임차 헬기잖아요. 이륙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채공 시간이 짧았던 부분인데 지금 육로까지 가시겠다는 부분이 이제 거점 확보가 된 거예요. 현장 소장님 인터뷰 영상도 정해지고 하니까 통신망도 어느 정도 복구가 됐고 어느 정도라도 그리고 헬기가 뜨고 내리는 것도 중요한데 헬기 이착륙 포트를 기점으로 주변 인프라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속 대응단 우리 대응단의 거점이 현장 인근으로 이제 옮긴다는 부분에서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이 소식입니다.
3: 네팔 대홍수 사망자가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육로 수색에 나설 계획인데요. 관련 내용 이수곤 백승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8: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1: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1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셋다 디지털 단지 안에 있는 회사에 다녔거든요. 퇴근하고 대학 동기와 남편, 저 셋이 삼총사처럼 자주 만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친구가 빠지고 남편과 둘이 만나는 일이 많아졌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고 3년간 연애하다가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맞벌이를 하면서 전세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다가 딸아이를 낳은 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결혼 7년 차, 딸아이는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남편은 몇년 전부터 술을 지나치게 자주 마셨고 술주정을 했어요. 집안일이나 육아에는 무관심했죠. 제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집에서 애 보는 게뭐 그렇게 힘드냐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심한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남편이 순순히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잦은 음주와 폭언, 가사와 육아에 무관심했던 것도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할까요? 재산 문제도 걱정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세 보증금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지만 결혼 초에는 맞벌이를 하면서 저도 함께 돈을 모았어요. 제가 따로 조금씩 모아둔 적금도 있고 직장을 그만둔 뒤에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왔죠. 이런 경우 제가 어느 정도의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딸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제가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짝 떠봤더니 남편은 네가 아이를 키울 순 있어도 친권만큼은 절대 못 넘겨준다라고 합니다. 만약 친권을 남편이 갖거나 공동 친권으로 정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전학이나 해외여행 그리고 병원에서 큰 치료를 받게 됐을 때 괜찮은 건가요? 게다가 제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남편이 재산을 빼돌릴까 봐도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이혼을 결심했지만 마음처럼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건 아니죠. 뭐 잠시 후에 찬찬하게 이야기 나눠보긴 할 텐데 친권과 양육권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1: 네, 실제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양육권과 친권을 헷갈려 하시는데 누가 아이를 직접 키울 것인지와 아이의 중요한 법률 행위를 누가 결정할 것인지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남편이 끝까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제 협의 이혼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이혼을 진행해야 할까요?
1: 네, 한쪽이 이혼을 반대하면 협의 이혼은 진행할 수가 없고
0: 네.
1: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0: 네.
1: 다만 소송을 제기하려면 민법 제840 조에서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0: 그렇죠.
1: 네, 만약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 가정 소홀, 대화 거부 등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를 입증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무조건 판결로만 가는 것은 아니며 중간에 조정 절차나 화해 공고 결정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재판상 이혼을 할때 남편의 폭언이나 가정 소홀 같은 사정을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를 미리 모아두는 게 좋을까요?
1: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0: 네.
1: 폭언이나 협박의 경우에는 대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캡처, 통화 녹음, 주변인의 진술서 등이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0: 네.
1: 만약 폭행이 동반되었다면 병원 진단서, 112 신고 내역, 경찰 출동 확인서, 상처 부위 사진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0: 네.
1: 대화 녹음의 경우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해 녹음한 것은 불법 녹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없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네요. 그러면 재산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전세보증금 뭐그 포함해서 재산이 대부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혼인 중 함께 마련한 재산이라면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는 거죠.
1: 네, 재산 분할 대상은 명의와 상관없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은 모두 부부 공동 재산이 됩니다.
0: 네.
1: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 부동산, 예금, 주식은 물론이고 퇴직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의 연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0: 네.
1: 심지어 혼인기간 중 발생한 채무도 생활비나 주거 마련 등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0: 그렇죠. 뭐 전세, 담보, 채무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결혼 초기에는 맞벌이를 했고요. 출산 이후에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았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맞벌이 기간과 전업주부 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에 기여도를 어떻게 정할까요?
1: 네, 법원은 단순히 경제적 소득 액수만으로 기여도를 판단하진 않고 혼인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 가사노동과 육아 전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혼인기간이 5에서 10년 이상 지속되었고 전업주부로서 독박 육아와 가사를 전담했거나 맞벌이로 경제활동을 병행했다면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0: 네.
1: 보통 7년차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 수준과 가사 분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40에서 50% 안팎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 지출 줄이기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자료 정리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아이 문제로 좀 넘어가 보면 내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딸아이가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 정할 때 법원이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1: 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최우선 기준은 오직 정서적 안정과 복리입니다.
0: 네.
1: 법원은 누가 더 경제적으로 풍족한가 보다는 현재 누가 자녀를 주 양육자로서 양육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와의 애착관계가 누구와 더 깊든지,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양육 의지와 도덕적 성품, 주거 및 보육 환경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0: 네.
1: 만 6세 이하의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기존에 주로 아이를 돌봐온 어머니 쪽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경제력 부족은 양육비 지급으로 보완될 수 있다고 보므로 자녀에게 유리한 양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해야 합니다.
0: 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남편은 아이를 이제 사연자분이 키우더라도 친권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친권 양육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친권 양육권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나뉘면 실생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 네,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거나 공동친권으로 지정되면 자녀의 전학, 여권 발급, 수술 등의 법적 행위마다 남편의 동의가 필요해서
0: 네.
1: 실생활에 큰 불편이 발생합니다.
0: 네.
1: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부모 간의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친권을 분리하는 것을 지향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동안 주 양육자로서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가 깊고 남편의 음주 폭언으로 정상적인 협의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서 어머니를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또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에 상대방이 재산 먼저 빼돌리거나 처분할까 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일 막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1: 소송 전으로 상대방이 명의 변경, 부동산 매각, 예금 인출 등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네.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0: 네, 가압류 가처분이요.
1: 네, 남편 명의 전세 보증금이나 예금 계좌, 부동산 등의 가압류를 설정해 두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0: 네, 만약에 이미 처분을 했다면요.
1: 네, 만약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은닉했다면 해당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0: 네.
1: 이혼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보전 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폭언과 가정소홀 등으로 파탄이 된 상태라고 하면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이제 형성 과정이랑 기여도를 따지기 때문에요. 남편 명의 전세 보증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가을방학의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현재 비구름이 점차 중부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충남과 전북 서부의 일부 지역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충청에 최대 150m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에 8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 중부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은 27도, 강릉은 2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와 제주에는 비는 오늘 밤이면 잦아들겠고요. 수도권과 중부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도심에서 성산로 따라 봉원고가차도에서 대신삼거리 쪽으로 교통량이 많아서 차량 속도 안 나고 있고요. 연희나 뒷목에서 성산대교 북단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마포대로는 애오개역에서 마포대교 북단까지 지체되고 있고요. 서울시내 간선도로 곳곳으로도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 안성부근 밀리고 안성 분기점 통과할 때 수원 일대 양재에서 반포까지 도심 방향으로의 차가 부쩍 늘어나고 있고요. 외곽 방향으로는 차량 자체는 적은데 기흥 동탄 부근 그리고 오산 부근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빗길이기 때문에 안전 운행 각별히 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연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월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3: 네팔 대웅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을 찾기 위해 파견된 정부 대응팀이 오늘 지상수색에 나섰습니다.
4: 네팔 당국이 헬기 운항을 허가하지 않자 소방대원들을 중심으로 육로로 현장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팔 현지에 나가 있는 YTN 취재팀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3: 네, 먼저 권중계 특파원, 실종 현장 인근이죠?
5: 네, 저는 카트만두와 실종 현장 사이쯤 있는 니쿠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김철희 특파원은 네팔 수도에 나가 있죠?
6: 네, 저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먼저 현장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권중계 특파원, 오늘 신속대응팀이 육로로 실종 추정지점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이 소방인력 9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지금 육로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산이 보이실 텐데요. 저 높은 산을 넘어서 울퉁불퉁한 산길을 넘어서 차 3대에 나눠 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퍼 트리슐리 원 인근의 라체라는 곳입니다. 신속대응팀은 람체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이곳에서 수경을 하면서 수색과 구조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당초 대응팀은 바타르라는 곳에서 북쪽으로 곧장 향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실제로는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돌아가는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워낙 험준하고 돌아가는 먼 길이어서 현지인들도 잘 선택하지 않는 우회로인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홍수 이후에 단축 경로가 모두 끊겼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이 시간에 신속대응팀은 산길을 넘어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지 시간은 낮 12시 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목표 시간은 오후 3시까지 도착하는 게 목표 시간입니다. 오전 7시쯤 이 카트만두를 출발했으니까 장장 8시간에 걸쳐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카트만두를 출발할 당시 신속대응팀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7: 네, 먼저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위해 같이 일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체 쪽으로 저희들은 수색 정보 수집을 위해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안전에 유의해서 신속한 수색과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 수트가 좀 힘이 드니까 기자분들은 좀 안 따라오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위험하니까 안전에 유의해 주십시오.
5: 네, 무엇보다 네팔 당국이 헬기 이륙을 허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대응팀이 이곳 네팔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게 지난주 금요일부터인데 오늘까지 나흘 동안 헬기 수색을 실시한 건 지난주 토요일이 유일했습니다. 단 하루, 그것도 헬기 한 대를 두 차례 띄워서 현장 인근 상공에서 육안으로 살펴보는 게 전부였는데요. 이 때문에 헬기 수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신속대응팀은 네팔 당국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만 기대하고 있기에는 조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수색 작업을 펼친다는 대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예, 험난한 육로 수색길 알아봤고요. 이번엔 카트만두로 가보겠습니다. 김철혜 특파원, 헬기 수색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6: 네, 지난 토요일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국제공항에서 신속대응팀 헬기가 이륙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오전 11시쯤 두산에너빌리티가 임차한 민간헬기 한 대가 이곳 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요청한 위어댐 지역뿐만 아니라 하부 캠프 쪽 지역까지 두루 수색한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이번 헬기에는 두산 측 관계자 2명만 탑승했고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탑승하지를 않았습니다. 헬기가 떴다곤 해도 현장 수색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루 전 대응팀이 공개한 영상에는 사고 지역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거센 물살에 험준한 지형까지 민간 헬기를 사용하는 우리로선 착륙은 물론 강하 작전도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 대응팀의 판단입니다.
4: 그럼 헬기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항공수색을 할 수는 없습니까?
6: 네, 일단 드론 투입이 예정돼 있습니다. 육로수색팀이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장비를 챙겨간 건데요. 네팔 당국이 전해드렸던 것처럼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드론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육로수색팀도 오후 3시 이전 도착을 목표로 세우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공군에서 다목적 수송기 시그너스의 현지 투입도 계획하고는 있지만 우리 소유의 항공기 배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근본적 원인은 네팔이 현재 모든 형태의 해외 구조대 파견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도움 없이 네팔이 중심이 돼서 구조활동을 벌이겠다는 건데요. 우리 자원을 투입할 수 없다면 결국 네팔이 가진 자원을 우리에게 쓰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게 대응팀 판단입니다. 도착 직후부터 헬기를 운용하는 군 설득에 주력했던 대응팀은 이제 경찰로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 고위급 인사를 직접 만나 우리 국민 수색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고 네팔 경찰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이후 외에도 네팔군과 경찰이 우리 국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수색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계속 독려하고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4: 네, 총력을 다하는 만큼 기적의 생활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권준기, 김철희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3: 이렇게 갑작스러운 홍수로 1,000명 가까이 숨진 네팔에서는 전염병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4: 특히 시신 처리가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서 네팔 정부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은 일괄 매장하고 있습니다. 김선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숲속에서 중장비를 동원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은 화분에는 임시로 만든 팻말이 나란히 꽂혀 있습니다. 시신이 쌓여가면서 처리가 한계에 다다르자 희생자들을 인근 숲에 일괄 매장하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시신들이 빠르게 부패하면서 전염병 우려가 커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장시간 물에 잠겨 절단되고 부패한 유해들은 임시로 매장 조치했습니다. 네팔 외무 차관입니다.
9: 이미 지난 주말과 휴일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수백 구의 시신을 홍수 피해 지역 인근 숲에 묻었습니다. 다만 시신 촬영과 유전자 조사는 물론 매장 장소도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신원이 확인되면 시신을 꺼내 장례 절차를 진행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실종자 가족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안내도 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10: 화장장을 다 돌아다녀도 안내조차 없고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뭐 하는 건가요? 실종자 가족입니다.
9: 특히 외국인 시신들의 신원 확인이 큰 문제입니다. 네팔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적 같은 기본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인도 정부는 법의학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했고 중국 역시 네팔 측과 공동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네팔 현지에서 수색과 구조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인 직원들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 두산 에너빌리티 측 헬기도 나흘 만에 이륙 허가를 받고 수색 작업에 나섰는데요. 김대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헬기가 뜨네 못 뜨네 혼선도 있었는데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헬기는 오늘 이륙을 한 거죠?
11: 네, 그렇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헬기를 2대 임차해서 현지 당국의 비행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 3분에 이 가운데 한 대가 이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이 현지 시간으로 12시 반쯤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시간여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앞서 네팔 당국이 안전과 항공 혼잡 등을 이유로 비행 허가를 내주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헬기는 27일부터 이륙 허가를 신청한 끝에 나흘 만에 이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남동발전 헬기가 한 차례, 또 정부 신속대응팀 헬기가 두 차례 비행 허가를 받고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이번에 이륙한 헬기는 직원 가족들이 요청한 대로 UT1 발전소 상부에 위협됨 있는 구역을 수색할 예정이라고 두산 에너빌리티 측이 밝혔고요. 이 배경에는 가족들의 요청이 있는데 일부 가족들의 경우에 발전소 상부에 댐 있는 곳에도 우리나라 직원들이 있었다. 우리나라 직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수색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상황입니다. 이 헬기는 이 밖에도 연락이 끊긴 직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하부에 있는 캠프, 그러니까 사무실과 그리고 숙소가 있었던 지역을 수색할 계획입니다.
12: 네, 그러니까 실종자 어디에 있는지 계속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상부 터널에 사람이 고립돼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다고요?
11: 네, 그렇습니다. 외신을 통해서

0: 제로 보도가 전해졌는데 AP통신을 보면 어퍼트리슐리 1 수력발전소 터널, 그러니까 UT1, 우리 기업들이 건설 중이던 그 발전소 터널에도 사람이 갇힌 것으로 보고 구조팀을 파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1: 예.
0: 그런데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UT1의 경우에 상부에 댐 있는 곳에 터널 입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족들도 이댐 있는 현장에 근무한 직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2: 예.
0: 만큼 현장 수색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에서는 우리 국민이 근무한 현장 외에 다른 터널에서도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AFP 통신 보도를 보면 100명 넘는 노동자들이 여러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래픽을 다시 보면, 네팔군이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현장의 터널 가운데 한 곳에 파이프를 삽입하고
2: 예.
0: 공기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 그래픽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위에 두 곳은 우리 국민들이 일했던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사무실과 숙소는 그 사고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고, 위는 그 위어댐, 그러니까 터널이 시작되는 그 지점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런데
1: 네.
0: 그 아래쪽에 보면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라고 또 적혀 있잖아요, 맨 아래쪽에.
1: 네. 네.
0: 이거는 지도에서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를 쳤을 때 이제 나오는 곳을 제가 표시를 해둔 건데, 저기는 취수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신 보도를 보면 트리슐리 3A 그 발전소 그 터널 가운데 한 곳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저 일대에서 지금 현재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1: 예.
2: 저 일대에 있을 수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를 텐데 가족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0: 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가족들, 분당에 서울 사무소가 있습니다.
2: 예.
0: 이곳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헬기를 한 번이라도 더 띄워달라, 또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유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부에 있는 위어댐에 근무한 경우도 있는 만큼 이것도 수색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가족들의 요청대로 위어댐 있는 지역에 대한 수색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앞으로 수색 상황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 네, 또 상황이 상황인 만큼 기업들은 또 대응팀 인원을 늘렸죠.
0: 네, 그렇습니다. 앞서 두산그룹의 경우에 박정훈 회장과 또 박지원 부회장이 네팔에서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룹 총수가 현장에 직접 갔다는 것은 의사결정이나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박지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회장이기도 한데,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직접 소식을 전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현장 상황을 최대한 빨리 가족들과 공유하기 위한 행보로도 보입니다. 여기에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직원 2명을 오늘 추가로 파견해서 대응팀 인원을 늘린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0: 남동발전의 경우에도 앞서 본사 직원 6명이 현지로 급파했는데, 이어서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9명의 2차 대응반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자정 넘어서, 아니죠, 오늘 0시
1: 예.
0: 넘어서 현재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수색 구조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동발전 같은 경우에 헬기가 한 차례 수색 작업을 벌였고, 정부 대응팀 헬기도 두 차례 수색 작업을 벌인 상황인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빌린
1: 예.
0: 헬기도 수색 작업에 나선 만큼
1: 네.
0: 앞으로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정부 신속 대응팀이 육로 수색에 나설 경우에 후방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1: 예.
0: 남동발전 같은 경우에도 육로로 그 이동을 해서
1: 예.
0: 현장 상황을 파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헬기가 추가로 뜨지는 못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최대한 그 수해 피해 지역에 최대한 가까이 가고 있다,
1: 네.
0: 그래서 그쪽에서 드론을 띄우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수색 상황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시시각각 대응 상황들을 김대근 기자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4: 재능대학교가
3: 재능대학교가 함께
4: 만들어갑니다.
3: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5: 온도와 습도를

0: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0: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2: 고향 특례시.
13: 굿모닝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연금 받고 있다고 안심해도 될까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9명은요.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금액이죠. 연금 받는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월 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은퇴 바로 그 직후인데요. 64세에서 60세 사이에 그 소득이 끊기는 시기에 연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4명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연금을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언제부터 내가 그 돈을 받아 쓸 수 있느냐 이겠죠. 그래서 오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0: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주목하실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 20대 자녀를 둔 청취자님이 보여주신 사연 만나봅니다. 자녀보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고민들에 대한 해결책 짚어봅니다.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역시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봅니다.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두 분 진짜 오랜만에 뵈요.
2: 그렇죠.
0: 네. 그냥 공휴일이 딱 하루가 껴버리니까 거의 한 달 만에 뵙게 되는데 오늘 그래서 정말 벼르고 별로 알찬 정보들 준비했다고 방송 전부터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자, 오늘 굿머니 굿나이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해서 방송을 들으시면 좋을까요?
1: 일단 자녀가 있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자녀들의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신경 써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자녀들의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됐는지, 또 이 상황에서 부모, 자녀에게 모두 만족스러운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0: 자녀 보험이 사실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싸지 않을 텐데 왜 그런 건지 한번 짚어보고요.
2: 네, 저는 이제는 뭐 노후에 내 연금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0: 그렇죠.
2: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 준비 내가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바로 이 부분, 노후 연금 재원 마련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첫 코너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전문가 도움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머니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10명 중에 9명이 연금은 받고 있지만 절반 이상은 월 50만 원 이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연금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912만 2천 명으로 수급률은 91.2%였습니다.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73만 7천 원이었지만 연금 수급자의 절반 이상은 한 달에 50만 원 이하를 받고 있었는데요. 퇴직 후에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60세에서 64세의 경우 연금 수급률은 40%대에 그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문가 픽 뉴스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노후 생활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예전에는 한 60세부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62세 때 퇴직하는 회사도 많다 보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이 그냥 65세가 내가 퇴직하는 시기야라고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자, 10명 중에 9명이 일단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우리 이것도 헷갈리는 게 국민연금은 곧 노령연금인데 이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적연금을 받고는 계신 거예요.
1: 그렇죠. 사실 10명 중 9명이면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자체가 워낙 제도화가 되어 있다 보니 경제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면 대부분 연금 수령이 가능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수령 금액을 살펴보면은 보통 연금을 우리가 노후소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노후소득이라고 할 만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수령하시는 분들의 평균 금액은 약 73만 원 정도, 그리고 연금 수령하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은 5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수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작아요.
0: 그렇죠.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지만 이 연금만으로 생활을 전체 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1: 맞아요.
0: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결국에는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겠죠.
2: 그렇죠. 우리가 평균 금액 73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사실 기본 생활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절반 이상의 노인분들은 5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33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그 이상의 연금을 받는 분들은 약 15%, 10명 중에 한 명, 두 명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은 결국

0: 결국에는 내가 뭐 돈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결국 자녀들한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데요. 연세는 60에서 65세가 훌쩍 넘었지만 결국에는 내 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경제 활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1: 그렇죠. 노후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다라는 뉴스는 되게 자주 접했잖아요. 근데 연금 수령 상황을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왜 그런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노후 연금 준비를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2: 제가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꼭 강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억지로라도 국민연금은 꼭 준비를 하셔라라는 거고요.
1: 억지로라도.
2: 네. 반대로 가장 말리는 게 국민연금 내시다가 중간에 해지해서 그냥 찾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절대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소액으로 준비하기에는 국민연금이 효율성이 가장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 의무 납입 금액을 10년 동안 납부를 했다라고 하면 내가 연금 수령할 때 평생 22만 8천 원씩 수령이 가능해요. 즉 낸 돈보다 두 배 이상이죠. 마찬가지 10만 원씩 만약에 20년을 냈다라고 하면은 월 45만 원 수령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총액으로 따졌을 때 10년을 내면 1200, 20년을 내면 2400만 원인데 이 정도 내고서 이만큼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은 어디를 찾아봐도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경제활동을 이제 못하고 계시는 또는 안 하고 계시는 주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주부분들은 임의가입이라도 꼭 해서 이 납입기간을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1: 그렇죠. 항상 공적연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많이 짚는 게 바로 이 임의가입 제도인데 이것도 반드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맞아요.
1: 국민연금은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억지로라도 준비를 꼭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뭐 선택의 여지로 볼 게 아니다 짚어주셨고요.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이 사적연금, 개인연금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저는 일단 퇴직연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퇴직연금 있을 텐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퇴직연금은 중간에 찾아 쓰시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누적해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요즘 이직하신다라고 하면 IRP 계좌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누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주택 마련이나 개인 사정으로 찾아 쓰시는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찾아서 소비하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10년, 20년 정말 길게 경제생활 하고도 결국에는 퇴직연금은 거의 남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이 또한 결국에는 내 노후연금을 줄어들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퇴직연금 손대지 않고 잘 쌓아가시면서 운영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네, 그리고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개인연금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일단 연령대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좀 젊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개인연금 준비하실 때 가급적이면 가늘고 길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1: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오래 내라.
2: 그렇죠. 왜냐하면 작은 금액으로 시작을 해야 부담 없이 유지가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 길게 유지를 해야 장기간 좀 큰 수익을 추구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큰 수익 발생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크게 난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쌓아온 금액들이 크게 수익을 낸 거기 때문에 가늘고 길게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나 개인연금 상품을 활용하실 때도 뭐 주식형 펀드라든지 ETF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수익성을 추구를 하면서 주식 비중을 높여서 운영하시는 걸 추천을 많이 드려요. 다만 이제 내가 좀 40대 후반 50대에 접어들었다. 이제 나이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공격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운영 방안을 바꾸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기존 상품들도 주식형 비중보다는 좀 채권형 비중을 조금 일부라도 가져가신다든지 또는 보증형 연금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면 내가 어떤 수익을 내든 수익을 내지 못하든 상관없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연금액을 보증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안정적으로 연금 자산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연금 준비의 핵심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리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도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시작하는 게 좀 먼저일 것 같다라는 조언을 많이 드리고요. 그래야지 투자 수익도 받고 보증형 연금에서는 보증형 이율도 보증이율도 더 많이 적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조금이라도 아 연금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빨리 알아보고 시작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1: 그러니까요. 자격증 따고 싶으면 일단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2: 그렇죠. 응시를 해야 돼요.
1: 그렇죠. 살을 빼고 싶으면 이제 덜 먹고 운동을 해야
0: 맞아요.
1: 되는 거예요. 노후 대비를 하고 싶으면 일단 뭐가 됐든지 간에 연금 준비를 할 수 있게끔
2: 맞아요.
1: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이건 장기 레이스니까 조금 조금씩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중간에 반드시 이 돈은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
2: 맞습니다.
1: 그럼요. 이렇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노후 자산을 차곡차곡 마련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지금 현재 매달

0: 바로 치료비, 의료비에 대한 지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 준비와 함께 미리 보장성 보험을 점검해 두시는 게 요즘 같은 아파도 오래 산다라는 유병장수 시대에는 굉장히 필수 요소고요. 그래서 연금과 의료비에 대한 대비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노후 준비는요, 조금만 미리 신경 쓴다면 더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뭐부터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저희 굿모닝굿앱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긴밀한 상담 통해 맞춤 재무 플랜 짜고 싶으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를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0: 애프터. 우리 집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댁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을 직접 만나고 오셨을까요?
1: 네, 오늘 사연은 제가 경기도 일산에서 상담했던 분인데요. 자기가 자녀분들이 이제 20대세요. 근데 20대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보험을 준비했는데 이게 정말 좋은 보험인지를 문의주셔서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청취자님께서는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 마침 식당 그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죠. 휴식 시간이 딱 4시에서 5시래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저희 방송을 열심히 청취 중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식당 직원 중 한 분이 상담 받으시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저희 방송을 꾸준히 청취하고 계세요.
0: 그렇군요. 굿머니 굿나이프는 매일 오후 4시 20분부터 그리고 평일 밤에는 9시 20분부터 되니까 아마 우리 청취자님은 지금도 생방송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것
1: 맞아요.
0: 같은데 자녀보험 좋은 거 했다고 자부했는데 그게 맞는지 불안하신 거 보니 저도 불안해집니다. 하나씩 좀 들여다보죠. 좋은 보험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부터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좋은 보험 이건 뭐 어떤 보험이라고 봐야 돼요?
2: 아, 참 좋은 보험이라고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괜히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0: 약간 또 애매하기도 하고.
2: 네, 그렇죠? 이 좋은 보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는데
0: 맞아요.
2: 일단은 우리가 히스토리를 보면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이 보험 설계사셨고요. 그래서 그분 표현으로는 자녀분들한테 정말 좋은 보험이다라고 하면서 가입을 하신 건데 일단 보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돈으로 찾아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플 때 당연히 보장되고요. 그런데 죽어서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상품이다라고 강조를 하셨더라고 해요.
0: 진짜 좋네요.
2: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상황에 다 좋구나 해서 가족, 제 자녀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신 건데 일단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오래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님들도 느끼실 거예요. 일단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찝찝하다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 근데 우리가 너무 의심만 하고 살면 안 돼요.
1: 그건 맞아요.
0: 그래서 또 모르잖아요. 곳에 또 진짜 이렇게 좋은 보험이 생겨났을 수도 있을지 좀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이렇게 좋다고 해서 가입하신 보험료가 두 자녀 합산 78만 원 정도 돼요.
0: 역시 좋은 건 비싸네요.
1: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직 20대 초반인 두 자녀 치고는 보험료가 상당히 높죠.
0: 맞아요.
1: 네, 아직까지는 청취자님이 부담하고 계시고 또 이 정도는 자녀들을 위해서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언젠가 물려받을 자녀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일단 과하죠. 그러니까 내용을 떠나서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보험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비싸요.
0: 그렇죠. 네.
2: 그런데 제가 비용도 비용, 비싼 것도 문제일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보장 내용에서 좀 문제가 많았어요. 일단 보장 내용의 대부분이 사망보험금입니다. 두 자녀가 각각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면 1억 5천, 그리고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3억씩 지급이 되는데요. 이마저도 보험료의 3분의 2 정도가 이제 사망 보장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아팠을 때 보장을 좀 살펴보면 암진단비 3천만 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3천만 원, 입원비 그리고 중대한 치료 등이 전부였는데 우리가 좋은 보험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보장 내용이 이제 비용

0: 대비 좀 부실하고요. 그리고 범위도 좀 좁은 상황이에요.
1: 그렇군요. 보장 목적으로 일단은 자녀 앞으로 사망보험금 받기 위해서 이렇게 비싼 보험을 지출하는 것도 조금
0: 그렇죠.
1: 찝찝한데, 거기다가 아플 때 받을 수 있는 보장도 굉장히 적고 보험료도 비싸서 청취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 진짜 좋은 보험에 맞는 거야? 의심이 들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요. 설명 듣기로는 이거 나중에 저축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목돈 찾아 쓸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2: 맞아요.
1: 요 목돈 마련 목적으로는 괜찮았을까요?
2: 이런 경우가 참 아쉬운 게 이게 아쉬우면 저것도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목돈 마련 목적으로도 아쉬운 점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목돈은 만들어져요. 근데 이자가 없어요. 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 네.
2: 안 선생님, 1년에 1,000만 원씩 모아요. 그럼 10년이면 얼마죠?
1: 1억이죠, 1억.
2: 그렇죠.
1: 1억. 네.
2: 네.
1: 너무 쉬운데 이거 왜 물어보시는
2: 그렇죠. 그러면
1: 거예요?
2: 20년이면?
1: 2억이죠.
2: 그렇죠.
1: 아, 시험에 들 뻔했어요.
2: 20년 동안 2억을 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찾을 때 얼마가 나오면 좋을까요?
1: 그래도 뭐 최소 한 2억 5천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2: 그렇죠. 우리가 은행 이자 단순하게 계산해도 뭐 1년에 2%만 잡아도 20년이면 4%니까, 아, 40%니까. 근데 지금처럼 유지를 하시게 되면은 20년 뒤에 찾을 때 원금은커녕 35% 정도 손해가 납니다.
1: 그럼 이게 무슨 저축이에요?
2: 그렇죠. 그러니까 2억을 내고 1억 3천만 원 정도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20년 뒤에. 근데 이 1억 3천만 원도 목돈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목돈은 목돈인데 내가 손해를 보면서 찾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저축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1: 없겠죠.
2: 그렇죠. 근데 목돈을 찾을 때 문제가 하나 더 생겨요.
1: 아니, 저는 이미 너무 크게 화가 났는걸요? 내 원금이 2억인데, 내가 20년 뒤에 찾게 될그 돈이 1억 3천밖에 안 된다. 이거를 목돈으로 찾아 쓸수 있어라고 설명받은 것도 화가 나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다고요?
2: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찾으려면은 이 상품을 해지 환급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목돈을 찾게 되면은 보장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목돈을 찾으려면은 보험을 해지해야 되고 또 보장을 받으려면은 목돈을 찾을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만약에 이 상황에 맞닥뜨렸다? 그럼 정말 좀 속된 말로 멘붕이 올 수도 있는 거죠.
1: 아, 이거는 뭔가 가입할 당시 설명을 잘못 들어도 단단히 잘못 들었다는 생각이
2: 맞아요.
1: 듭니다. 말이 아무리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지만 이걸 이렇게 설명해서 소비자가 뭔가 유리해 보이게 가입하게 하는 건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하셨는데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저희도 알게 된 사실인 건데, 청취자님이 약 4년 전에 협심증 진단을 받고 수술도 좀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력으로 나중에 내 자녀도 나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게 걱정이 되시고, 또 이제 오히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했을 때 정말 잘 보장을 받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서 보험을 준비하신 건데, 이때 당시에 만약에 자녀들이 같은 상황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0원입니다. 0원. 네. 수술비만 고작 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청취자님의 걱정도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결국엔 이 좋은 보험이 아니라 좋지 않은 보험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근데 저 진짜 이거 보이실까요?
0: 닭살이 돋았어.
1: 저 소름 돋았어요. 아니, 자녀들 앞으로 매달 78만 원씩 내가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나처럼 협심증 진단받았을 때 사실 뭐 그렇게 큰 질병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받을 수 있는 진단금이 없다. 이걸 모른 채로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자식을 위해 내가 보험료를 빠듯해도 내고 있다. 이건 진짜 문제가 좀커 보이는데요.
2: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더 짚고 넘어갈 거는 일단 좋은 보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1: 그렇죠.
2: 아나선생님, 보험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1: 당연히 나한테 좋아야겠죠?
2: 그렇죠.
1: 가입자인 본인.
2: 맞아요. 가입한 사람한테 좋은 보험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냥 보험이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한 보장도 좀 아쉽고 또 원하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이면 이런 보장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기준은 철저히 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 집은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다섯 식구란 말이에요.
1: 그렇죠. 대가족이죠,
2: 근데 네,
1: 대가족.
2: 다섯 식구가 같이 탈 차를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차라고 해서 2인승 스포츠카 3억 원짜리를 산다. 차는 좋은, 네, 차는 좋은 게 맞는데 저희 식구한테는 안 맞아요. 트렁크에 사람을 넣을 수도 없고.
1: 그렇죠.
2: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내용이 뭔지 필요한 게 뭔지를 정리하고 그거에 맞춰지는 게 좋은 보험인 건데 지금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만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원하는 내용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청취자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는 아 뭐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필요한 것도 잘 모르겠어 하시는 경우들은 굳이 좋은 걸 찾지 마시고요.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의논을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 또 내가 직접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고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죠.
1: 맞아요. 세상에 뭐 정말 나쁜 보험이라는 없을 텐데
2: 없어요.
1: 그 나쁜 보험이 아니라 나한테 맞지 않는 보험이 결국 나의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거니까
2: 그렇죠.
1: 정확하게 진단하고 체크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도 이걸 좀 점검하고 제대로 알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 상품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필요한 건 뭔지 아쉬운 부분은 뭔지 전문가가 바로 진단해드려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는지 애프터 사연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3: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4: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5: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6: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잇.
1: 와이텐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애프터 처방 결과 만나볼게요.
0: 네, 처방 바로 들어갑니다. 일단 우선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으로 두 자녀 78만 원 납입 중이셨는데 일단 두 자녀 합산 26만 원으로 딱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줄었다라고 해서 보장이 줄어들진 않았고요. 일단 암진단비, 뇌혈관, 심혈관 보장 일단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준비 를 했고 무엇보다 청취자님이 원하셨던 협심증 관련된 보장을 굉장히 넉넉히 넣습니다.
2: 네, 기존에 정말 당황스러웠던 게 협심증 진단받고 수술 받으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300만 원이 끝이었어요. 근데 조정 후에는 똑같이 협심증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했다. 그러면 진단금이 3천만 원, 수술비가 2,200만 원으로 총 5,2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족력에 대한 대비도 든든하게 준비해드렸어요.
1: 이제는 자녀에게 좋은 보험이 갖춰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료도요. 자녀 2명에 78만 원이었던 게 이제 26만 원으로 줄어들게 됐는데 혹시 목돈 마련에 대한 준비도 같이 됐을까요?
2: 그렇죠. 이게 사실 목돈 마련 목적도 있으셨기 때문에 두 자녀 모두 이렇게 줄어든 보험료를 가지고서 필요한 목돈을 준비할 수 있게끔 같이 계획을 세웠어요. 각각 한 자녀당 20만 원에서 25만 원씩 꾸준히 투자할 수 있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 결과 앞으로 20년 뒤에는 두 자녀 각각 만약에 이걸 연금으로 나중에 수령하겠다. 그러면은 최소 1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목돈으로 수령하겠다. 그러면 약 1억 원 정도씩 수령할 수 있게끔 목돈 마련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렇게 준비할 경우에는 두 자녀 합쳤을 때 연금 자산도 3억이 넘어가게 되고 목돈도 이제 20년 뒤에는 2억 원 이상 수령할 수 있는 플랜이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사망보험금으로 1억 5천만 원 받을래 그냥 해지해서 한 5천만 원 찾을래 이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훨씬 나은 상황으로 바꿔줄 수가 있었던 거죠.
0: 그리고 청취자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내 자녀가 사망해야 나오는 사망보험금이 있어야 좋은 보험일지 아니면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받았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이 좋은 상품일지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자녀분이 살아있을 때 보장받고 연금 받는 상품이 좋은 상품일 텐데요.
1: 그럼요.
0: 이 상품의 좋고 나쁨은 결국에는 청취자님들의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파악하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나에게 좋은 보험,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금융상품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굿모닝 굿나이프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265번님, 0065번님, 6569번님의 많은 분들이 상담 원한다고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의 상담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번호로 신청해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소개해드리고 속 시원하게 문제 해결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재무 AS 해드리는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0: 재무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취자님 8027번님이에요. 지인 추천받아서 보험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보장 내용 괜찮다고 생각해서 가입을 하려고 하니 기존 보험을 일단 전부 해약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보험 새로 가입하려면 무조건 기존의 보험을 해약해야 하나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해약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가입하시는 보장이 만약에 중복해서 가입이 되는 상품이 아니거나 아니면 가입 한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전자 담보라든지 실손의료비 보장은 여러 개 보험사의 중복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가입하시려면 해약을 먼저 하셔야 되고 또 간병인 보험이나 요새 고액 항암 치료 보장도 보험사별로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약이 먼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해약하지 않고 가입 후에 조정하시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제가 상담하면서 종종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보장성 보험은 결정하시기가 되게 수월해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 상품이랑 다르게 결과를 보고 내가 가입이 가능한지 보험료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결과를 두고 비교해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섣부르게 선해약을 하시게 되면은 공백 기간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그래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꼭 결과를 보시고 나서 비교한 후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사실 보험은 가입도 해지도 정말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방금 김성민 팀장님이 이야기한 그 부분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보장 공백 맞아요. 발생하지 않게끔 그 차이 간격을 잘 확인하시고 또 가입 가능한 결과를 확실하게 보고 난 다음에 해지를 결정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 또 만나볼게요. 4055번님 오늘 방송 들으면서요 저희 애들 보험 증권을 살펴봤는데요 100세 만기로 가입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중간 30세 만기 항목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분명 100세 만기라고 들었거든요. 이거 저희가 속은 건가요? 갑자기 화가 나려고 합니다.
1: 충분히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증권을 확인해보고 말씀드린 게 정확하겠지만 만약에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셨을 경우에는 30세 만기 보장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 심장 수술비, 뭐 소아암 진단비, 선천 이상 수술비 같은 항목들은 보험의 기본 보장이 100세 만기라 할지라도 30세 또는 20세 만기로 가입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만 100세 만기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항목들이 있어요. 뭐 암이라든지 뇌혈관, 심혈관 아니면 수술비 보장 이런 것들은 100세 만기로 준비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더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데 간혹 보면 보험료를 좀 저렴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주요 항목들을 30세 만기로 준비해 놓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입하신 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만약에 암진단비나 이런 것들이 짧게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경우는 앞서 서민정 팀장 얘기한 것처럼 증권을 보고서 확실하게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아, 그렇군요.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어요.
2: 맞아요.
0: 특약명들 보고 그게 다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사실 용어 보는 것도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자세한 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 맞습니다.
0: 6230번님, 6125번님, 5557번님 등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을 주셨는데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굿머니 굿라이프 전문가분들이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만 발생하고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상담 문자는 계속 받고 두 분과는 인사 나눌게요. 재무설계 전문가 김성민 팀장님, 서민 정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0: 성문대학교.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오늘은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노후를 대비한 연금 준비 방법. 자녀를 위해 좋은 보험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았던 보험 다시 재정비한 사연 만나봤습니다. 좋은 금융상품 원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고 싶으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트 끝곡은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 내일은 9월의 첫날인데요. 내일도 중부지방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22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수원은 28도 선에 머뭅니다.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고요. 한낮에 대구와 전주 32도, 포항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단 비가 오면서 평소보다 도로 환경이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강변북로 램프 부근으로 사고가 있었는데요. 강변북로에서 신용산역 쪽으로 진출하는 길 1차로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으로 조심히 통과하셔야겠고요. 간선도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꽤 길게 밀리고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더디게 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초와 반포 사이 4차로에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양재부터 서초 쪽으로 답답하게 묶이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곳곳으로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 고장차 있고요. 그리고 목포 쪽으로는 매송 부근 고장차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오산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하.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상암동 구판 코너가 있는 시간이죠. 서용주백 전 정치연구소장,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조호재 조국혁신당 공보부국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2기 개각 포함한 전국 현안 짚어보고요. 3부에서는

곧 발표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모시고 미리 분석해보겠습니다. 2026년 8월 31일 일요일 월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돌아온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0: 신들린 평론으로 여의도 판을 들여다봅니다. 평론계 무당들이 펼치는 토론회장 여의도 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강창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조호재 조국 혁신당 공보부국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후보자로 경제부총리 이영일, 법무부 장관 김승원, 국방부 장관 강신철, 국토부 장관 홍지선, 중기부 장관 이소영, 성평등가족부 용혜인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먼저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강찬호 위원님.
2: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여론을 의식해서 예. 좀 심기 일전하려고 이제 쇄신 차원에서 뭐 개각을 한 것 같은데 예. 그런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면 한마디로 굉장히 저는 실망스러운 지금 개각이다. 예.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예. 네. 어떤 부분에서 실망스러운지 이따가 다시 들어봅니다.
2: 네.
0: 자, 서영주 소장님.
3: 예. 일단 뭐 국면 전환용 중폭기가 같아요.
0: 예.
3: 안으로는 진영 결집, 밖으로는 외연 확장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인사였고요. 저는 무엇보다 주목했던 것들은 사실 유시민 작가의 저주에 굉장히 통 크게 화답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이 되는
0: 인사였어요. 왜 우리 편 쓰지 않느냐?
3: 그렇죠. 통상 뭐 윤석열하고 뭐 비슷한 길을 간다는 식으로 거의 좀 저 같은 욱했을 것 같은데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통콕에 한번 받아줄게 라는 인사지 않았냐 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0: 예.
4: 그 파격 인사가 있었죠. 뭐 이소영 중기부 장관 이제 최연소 중기부 장관이고 용혜인 후보 같은 경우에 90년대생이고
0: 예.
4: 아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좀 이런 어떤 좀 좀 뭐 신선한 인사를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저희 대통령 단임제 국가에서는 5년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빠지다가 이제 임기 말 되면 레임덕이 오는
0: 아주 예.
4: 그런 길을 걷게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어떤 반전의 카드를 노리고 정부에서 한번 좀 이런 카드를 던진 예.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그 개각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 안 한 부분이 이제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인 AI 수석으로 이제 입각하게 했잖아요.
4: 네.
0: 조국혁신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물론 가기 전에 당과 협의는 했겠습니다만.
4: 물론 뭐 협의가 있었겠죠. 저는 네. 뭐 들은 건 없지만
0: 네.
4: 뭐 저기 조국 원장님이나 혹은 뭐 신장식 당대표랑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0: 네.
4: 그리고 뭐 이혜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AI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런 사람들까지 조국혁신당까지 당을 이제 떠나서 이제 데려다 쓴다고 하면 저희는 뭐 환영할 일이죠.
0: 예. 그런데 그 언론에 조국혁신당 관계자라고 익명으로 네.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던데.
4: 아마도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혜민 의원을 이제 그 청와대 이제 수석으로 이제 데려다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0: 예.
4: 그렇게 자리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그 동안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항상 우군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0: 예.
4: 그러니까 우리 편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우군이라고 하고 다녔는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어떤 개혁 아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정 기조를 좀 바꿔줬으면
0: 예.
4: 하는 게 조국혁신당의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0: 예.
4: 그게 아니라 그냥 자리 나눠주기식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정도의 스탠스 같습니다.
0: 예.
4: 그 익명의 관계자.
0: 근데 익명의 관계자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인가요? 아니면은 조국혁신당 전체의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4: 오늘 지도부 그 황현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제 지도부 이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사가 끝이 아니고 앞으로 국정 기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쳐줬으면 한다라는
0: 예,
4: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들어보죠. 강찬호 위원님 실망스럽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실망스러워요?
2: 우선 기본적으로 개각 이전에 이 김용범 정책실장 저는 경질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개각이라는 건 결국 이제 정책에 대한 문책인데 문책과 이제 쇄신의 다짐인데
0: 네.
2: 뭐 누가 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금 그 지지율 하락의 원인 주, 부, 보, 안 아니겠습니까?
0: 네.
2: 주식, 부동산. 보안수사권 논란 그리고 안보 불안 뭐 이런 것들인데 그중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식과 부동산 이거는 큰 책임이 있어요.
0: 예.
2: 그리고 지금 많은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사석에서는 김용범 실장 경질에 대한 얘기 많이 합니다.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됐다고 보는데 그러지 않은 데다가 반대로 그래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결국 이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나 그 김윤덕 국토부 장관 경질하고 이제 그 밑에 차관을 근데 등용했는데 이걸 봐도 이 차관이란 분들은 기존의 그 장관과 그 저 김용범 정책실장 그 라인 그대로 따라온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그냥 그대로 기용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일각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차관분들이 굉장히 김용범 실장하고 가깝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관가에서. 그래서 지금 이게 김영범 실장이 사실 이번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예.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장관들 인사도 영향을 미쳤나? 이런 지금 구설수가 오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재정경제부 네. 장관이나 국토경정부 장관을 교체했더라도 네. 김용범 정책실장이 위임됐다고 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2: 아, 그게 예. 국민한테 그 안 좋은 메시지.
0: 알겠습니다. 근데 이 네. 지금 하신 이야기가 네.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네. 언급이 있었어요.
3: 네, 있었죠. 예.
0: 결국은 이제 특히 이제 주식의 변동성 문제. 그런데 위임됐다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3: 일단 뭐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의 인사 문제는 야당이 살렸다. 국민의힘이 살렸어요. 예. 국민의힘이 경질해야 된다고 하니까 경질하려고 하다가도 마치 야당에서 경질하라는 말을 문책성으로 해서 하는 것처럼 하면 그동안 예. 그래도 처음 초대 정책실장을 그런 식으로 내보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야당이 좀 말 아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재정경제부 부총리 임명과 예. 저는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의 거취가 좀 연관성은 있다고 봐요. 이영일 재경부 1차관이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보다 이제 기수는 한 6기수 아래예요.
0: 예.
3: 이제 보통 후배가 부총리급이에요. 그러면은 저 정책실장보다 좀 높거든요. 급이. 그랬을 때는 사실상 조금 퇴로를 열어주는 그런 인사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물론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시원하게 뭐 잘랐으면은 좋았겠지만 인사는 또 그렇게 하는 게 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보관들이 조금 숨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저는 전체 인사평을 봤을 때는 주목할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0: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봅시다. 지금 제가 뭐 언론 보도를 살펴보거나 뭐 여야 입장 혹은 뭐 각종 커뮤니티 뭐 여러 군데 살펴보니까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또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어요. 거기다 뭐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3: 그렇죠.
0: 네, 별 말이 없고 뭐 잘했다는 얘기도 많고. 근데 문제는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좁혀지는데 야당에서는 일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공소 취소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을 데리고 것 같다. 그렇게 공격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언론과 각종 커뮤니티는 용해인 의원에 대해서는 거의 다 단결을 했더라고요. 진보 보수 뭐 친명 반명 상관없이 안 된다. 특히 오늘 오후인가요? 그 여성 단체에서도 몇몇 단체에서는 안 된다. 이게 나왔는데 네. 일단 용해인 의원이 가장 뜨거운 감자니까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 김승원 의원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그 강창 의원도 어떤
2: 문제가 많죠. 그 예. 저는 우선 저 신인규 변호사 예. 그 류이재명 어떤 또 굉장히 그 나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온 평론가인데 예. 이분도 오늘 방송 나와가지고 이거는 오해가 자꾸 제기될 수 있는 인사고 또 이 정치인 또 민주당 여당 의원 네? 이런 분보다는 외부 인사가 좋지 않았겠나 그래서 류이재명 그 아주 스피커조차도 이분 인사가 좀 이거는 우려가 제기되고 이거는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어요.
0: 예.
2: 뭐 그것만 봐도 저는 이게 이번 인사가 뭐 그 신인규 씨도 그럴진데라면은 뭐 사실 정말 이 뭐 제가 추가로도 얘기를 해야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0: 예.
2: 가장 구체적으로는 딴 거 없이 공소 취소 그 모임 그 논란이 된 거.
0: 예.
2: 그 유시민 씨도 저 이거 미친 짓이다 하던 예. 공소 취소 모임의 공동 대표잖아요.
0: 예.
2: 이런 분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 이런 분이 지금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지금 수사 지휘권 휘두르면 공소 취소 되는 거예요. 근데 공소 취소는요. 그 유시민 씨라든가 신청 라인 신청계 이런 분들도 다 지금 반대해온 사안입니다. 당에 어떻게 보면 절반 45% 이상 득표를 한 그런 세력도 반대해온 사안에서 이렇게 지금 가장 강력하게 그 공소 취소를 주장했기 때문에 대표까지 맡은 분 이런 분이 이걸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이 돼서 이제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국민의 우려는 물론 민주당 내 우려도 굉장히 클 것이다 봅니다. 네.
0: 일단 공소 취소 문제로 오해가 될 만한 인사다 그런 말씀이셨고 네. 저 이제
4: 뭐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네네.
4: 그리고 이제 강찬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고 국민

0: 님도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는데 그 김성원 장관이 들어와서 뭐 어떻게 공수 취소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적 여론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정성호 장관,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리에 있으면서 국회 입법 그 보안수사권 폐지라든지 기타 입법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표시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나와서 다시 입법부로 돌아와서 국회의원으로서 보안 입법을 하면 되는 거고,
1: 예.
0: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으로 좀 온건파거든요.
1: 예.
0: 온건하시고, 그러니 행정부로 가서 가셔가지고 그 후속 입법 조치들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적절한 인사 교대
1: 예.
0: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근데 공소 취소를 하려면 그 정말 찐 친명이고 오랜 직이었던 전 법무부 장관이 하면 되지.
2: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공소 취소권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게 네이밍이 중요하구나. 예, 처음에 이 공소취소 모임을 할때 제가 조금 비판적으로 지적했던 게 공소취소 하지 말고 조작기소 검사에 대한 만행에 규탄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라.
1: 예.
2: 결국에는 그 조건이거든요. 지금 김성원 장관 내정자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국민의힘이나 지금 강찬 의원께서도 공소취소 공소취소 하는데 공소취소는 허상이에요. 왜 허상이냐면 이 공소취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멀쩡한 기소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하면 그건 안 되죠. 그런데 조건이 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자기 멋대로 해서 조작해서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게 밝혀졌을 때 공소취소를 한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그 앞단에는 다 잘라버리고 공소취소, 공소취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성원 장관 내정자도 공소취소 모임에서 공동대표를 해서 비판이 여전히 있을 수 있으나 이 공소취소권은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민주당 내 법사위 위원 11명 중에 10명은요, 공소취소권에 대해서는 그 조작기소특검법에서 조금 보류를 하거나 빼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의 자체가 바뀌었으면 저는 김성원 장관 내정자도 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간사로서 또 입장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한 확정됐다 해서 끝까지 뭐 공소취소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다만 조작 기소를 한 검사들의 만행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게 주 본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프레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1: 예. 어쨌든 뭐 야당에서는 청문회가 있으면 아마 이 부분을 제일 강조를 할것
3: 한 가지만
1: 같은데.
3: 말씀드리겠는데
1: 예.
3: 김승원 이분이 뭐 온건한 편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취재한 바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분을 상대해 본 야당 현재 야당 의원들 예를 들어 전주회 전 의원 또 금태섭 의원은 같은 당이었죠. 이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대하는 그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성 발언을 많이 했대요.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 그 유명한 GSG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밀어붙였던 언론중재법 그거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동 걸고 직권선정 안 하니까 의장 향해서 GSG 한거 아닙니까? 그것만 봐도 굉장히 저는 오히려 이분은 강성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0: 그러니까
3: 생각합니다.
0: 강성이냐 뭐 온건이냐 판단할 때는 상대적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용민 의원이나 뭐 그런 분들이 또 보면은 김성원 의원은 온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1: 예.
0: 됩니다.
1: 자, 저는 청와대 청문회 때이 김승원 후보자보다 용해인 후보자가 더 시끄러울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언론과 야당에서 문제 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전문성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 비례를 두번 했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3: 몽땅 타죠.
1: 몽땅
3: 그러니까 의원으로서의 어떤 정당 정 의원으로 될수 있는 의원이 된 근거. 근거의 어떤 정당성 이게 아주 굉장히 약하고 그런 다음에 이분이 장관이 된 다음에도 비례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1: 예.
3: 그 의도
1: 예.
3: 그것도 굉장히 지금 국민의 반감을 사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분이 그동안 내 여러 가지 그 추진했던 각종 입법들 이게 국민의 통념하고는 동떨어진 게 굉장히 많아요. 뭐 동성애 관련이라든가 뭐 낙태 관련이라든가 또 보편 뭐 어떤 평등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고 특히 20, 30대 남성들에게 굉장히 아주 그 반감을 많이 사는 그 여성 갈라치기주의, 남녀 갈라치기주의지
1: 예.
3: 아니냐. 물론 이건 주장에 따라서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1: 예.
3: 있지만 지금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예 20, 30대 남성은 저 이재명 정부가 포기했구나. 어차피 우리 안 밀어줄 거니까 확실하게 갈라치겠다. 이런 의도 아니냐. 이런 식의
1: 예.
3: 물론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반박도 있으려고 봅니다만 그런 주장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한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둘째는 그렇다면 20, 30대 여성든 용해인 어떤 장관 후보를 또 지지하느냐. 그것도 지금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분이 지금 여성 많은 젊은 여성 가장 지금 우려하고 있는 치안 불안, 보안 수사권 폐지했다는
1: 예.
3: 치안 불안. 근데 이분은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완전 찬성.
1: 예.
3: 막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1: 예.
3: 그래서 이런 이분은 그런 면에서 지금 젊은이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젊은이들 같은 또래 젊은이들로부터 환영을 못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된다 보겠습니다.
1: 예. 그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SNS에 본인이 밝힌 것 같아요.
0: 네.
1: 자신이 사퇴를 하게 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이 결정할 일이 아니고 뭐 당직자도 있고 어쨌든 이게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1년에 꽤 많은 돈을 국고 보조금 받잖아요. 그게 아마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0: 뭐 소수 정당의 당 이제 거의 이제 유일한 그 국회의원으로서
1: 승계할 사람도 없고 지금 네, 그렇죠. 아, 승계할 수가 없죠 지금
0: 할 수 없죠
2: 다른 당이
0: 그, 예, 다른 당이 가져가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제 용혜인 후보가 가장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어쩌면 용혜인 후보 덕분에 조용히 넘어갈
1: 수도 있겠다
0: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일 만큼 뜨겁거든요. 지금 모든 이제 시선이 용혜인 의원에게 가 있는데 그 용혜인 의원이 뭐 국회 비례를 두 번 했고 뭐 승계를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이런 문제들은 뭐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 다만 용혜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페미니스트적 그 어떤 성향 예. 그 부분 때문에 욕하는 거는 전 잘 이해가 예, 안 돼요. 예. 왜냐하면은 이재명 정부에 뉴라이트도 있었어요. 예. 그 뭐 이병태라든지 예. 그 뭐 친일 미화하고 그리고 이혜훈 후보 같은 경우 윤어게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반헌법적 발언을 하는 사람도 괜찮다고 하면서 페미니스트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포용할 수 있다면 뭐 용혜인 의원 정도도 그러니까 사상적 문제라면 예. 그 정도는 포용할 수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자, 네. 소영주 선생님. 네. 아까 모두에서 그 뭐 유시민 씨의 이야기에 좀 호응한 점도 있다라고
2: 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1: 그 이혜민 의원이 수석으로 들어간 거 네.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가 특보로 들어간 거 네. 그다음에 용혜인 의원도 어쨌든 원내정당 또 소수정당
2: 소수정당인데 예.
1: 위치로 보면 왼쪽이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범진보에서도 왜 자꾸 중도 보수만 쓰냐 우리 쪽도 좀 써달라 그럼 용혜인 의원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런
2: 포함되죠. 예. 예.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조주의 말에 굉장히 그 품격 있게 인사로 응대를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일단 뭐 이제 나머지 이혜민 그 수석 내정자랑 김경수 정특보 두 분 빼고 용혜인 그 성평등가족부 이 장관 내정자만 평가를 하면 전문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뭐 입직 과정이 비례로 두 번 했다고 해서 좀 비난의 대상이 되긴 했으나 의정활동을 한 6년 동안 하면서 뭐 성소수자부터 해서 성평등 그다음에 젠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목소리를 냈고 저는 좀 선이 명확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내공은 있다. 다만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그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예요. 인식의 문제.
1: 네, 지금 우리 댓글에도 달리는데 네. 의원직을 포기하든가 장관을 받지를 말든가 이런 댓글이 많아요.
2: 그게 제가 이제 오늘 아침부터 얘기했던 건데 예. 국민적인 눈높이에 생각하시죠. 다 이제 정치 고관여를 떠나서 사람이라는 게 자 비례 두 번도 그렇게 하기도 힘든데 했어. 그래서 일단은 소수정당을 힘들게 끌어왔지만 이번에 장관이 됐네. 90년대생 6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젊은 청년 여성이 된다. 야 이거 괜찮은데 그런데 의원직을 관행대로 좀 포기하면 되는데 그건 못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기본소득당이라는 그 정당이 본인이 의원직을 포기하면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원외정당으로. 그거는 솔직히 좀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면 그 용혜인 의원의 일이에요. 그건 선택은 용혜인 의원의 선택이지 그를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당이 중요하면 장관직을 안 받거나 장관직을 통해서 이 정부에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면 좀 눈물을 머금고 원해 그 기본소득당의 구성원들을 설득해서 내가 이 소수정당이지만 이 현 정부에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고 그냥 아 좀 봐주세요. 저 우리 당도 지키고 싶고 장관도 하고 싶어요. 요게 이제 욕심이 너무 과하고 이기적으로 보이면 저는 이제 관행이 낙마 이유는 될 수 없지만 악화된 여론은 낙마 이유가 될 수 있다. 요거 예. 저기 용혜인 의원이 잘 고민하셔야 된다.
1: 그러니까 용혜인 의원이 초선이었을 때 그 유시민 작가가 극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용혜인 의원이 초선이었을 때 칭찬한 적이 있고 그런데 비례를 두 번 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파묘가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공항에서 의전을 뭐 어떻게 그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남편 경력 단절을 방송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는 같은 당 소속 당직자예요.
2: 당직자의 월급을 받고 있죠.
1: 그럼 그리고 이건 뭐냐 이러면서 예.
2: 그런 것들이 예. 결국에는 본인이 첫 단추를 의원직을 내려놨으면 그런 문제가 안 나오죠.
1: 그렇죠.
2: 저는 사실 우려스러운 것은 저는 범 진보 진영의 기본 소수 정당의 의원이 그것도 90년대생의 젊은 여성 정치인 전 여성부 장관이

0: 됐으면 좋겠어요. 부드럽게 조금 연착륙해서. 근데 본인이 하나의 의원직을 그 유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이 중폭 내각에 대한 인사가 또 파탄이 나면 안타깝다.
1: 예.
0: 그런 의미에서 좀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1: 근데
0: 봐라.
1: 지금 뭐 그런데 법적으로 뭐 불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청문회에서 예를 들어서
2: 아니,
1: 뭐 문제가 될.
2: 근데 지금 장관
1: 예. 예.
2: 아닙니까? 한 나라를 이끄는 최고 요직의 그 고위 공무원인데.
1: 만약에 임명되면은 가장 어린 나이에 임명되는 거죠, 장관이.
2: 그렇죠. 근데 어린 나이에 임명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어떤 구악에 물들지 않고 참신함, 도덕성,
1: 예.
2: 뭔가 새로움. 아, 이런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하는 건데 이분의 지금까지의 그 당을 운영하거나 그 도저 그 각종 그 국비를 챙긴 행동을 보면 그 젊은 세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586, 686그 정치인들의 과거 위선 내로남불.
1: 예.
2: 그리고 만약 저 국민 세금에 빨대 꼽아 갖고 각종 희한한 방법으로 다저 뭐냐 편취하기. 이런 거 그대로라는 지금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 뭐다 나온 얘기지만은 보조금이 1년에 정당 보조금 4억 3천만 원, 3억 4억 3천만 원, 보좌진 인건비 5억 6천만 원, 한 1년에 13억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그 남편이 거기에 전략기획부총장 등 그런 그 요직을 또 맡고 있고
1: 예.
2: 본인은 방송 나와서 남편의 경력 단절이 우려된다는데 정작 이당 대표인 그 부인 용해인 저 뭐냐 후보가 남편의 경력을 계속 잘 이어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도대체 방송에 나온 말과 실제로 그 현재 그 남편이 지금 즐기고 있는 그런 어떤 각종 요직이나 혜택 이런 것들이 너무 그 설명과 동떨어지는 거
1: 그러니까 제가
2: 아닙니까?
1: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게 불법이나 편법이냐 이런 그
2: 근데
1: 문제는 아니지 않냐는 거죠.
2: 그럼 불법만 안 하면 누구나 장관 됩니까?
1: 네.
2: 장관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최소한의 도덕성,
1: 네.
2: 인성이 있어야죠. 그게 기본 아닙니까?
1: 그러니까 이게 도덕성 문제가 될 수 있다.
2: 도덕성 문제가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좀 전에 우리나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상식, 두 손에 떡을 다 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 서영주 소장도 이러려면은 저 의원직을 내려놓고 한다 했었다면 문제가 없었지 않겠냐고 좀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 의원직 내려놓으면
0: 일단 괜찮아집니까? 풀 수 있다.
1: 전단체 풀 수 있다.
0: 네, 왜냐하면 이제 단추를 잡혀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가 불거진 게 임명되고 나서 기본소득당에서 입장을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용해인 의원조차도 본인 스타일에 안 맞죠. 내려놨을 거예요. 저는 용해인 의원 스타일이면 내려놨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진심을 믿죠. 기본소득당에 대한 유지를 하는 것들이 맞지 않겠냐. 자기의 장관 자리 때문에 당을 원외정당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맞나 고민이 있었겠지만.
1: 근데 그것도 반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용해인 의원이 두 번 국회의원 하면서 기본소득당 간판으로 국회의원 된 게 아니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국민이 기본소득당 좋아서 찍어준 게 아니잖아요.
0: 비례연합으로 됐었죠.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2: 그래도 편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불어 시민당, 더불어 뭐 민주 비례연합? 아, 이런 그 간판으로 됐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그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당을 지금 보니까 이렇게 국고 다 받고 운영해왔고 남편이 더군다나 주요 당직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국민이
1: 배신감을 느끼는
2: 거 아닙니까?
1: 선거 제도 문제니까 국민이
0: 그거고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진보 진영 내에서도 용해인 의원에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톤이 부드러울 때 좋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1: 예, 알겠습니다.
0: 안 그러면 험한 말로
1: 아마 계속 시끄러질 것 같은데 청문회에게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아까 뭐 제가 뭐 왼쪽 뭐 이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뭐 대통령도 비공개 회의에서 그런 말을 하셨다니까.
3: 네네.
1: 근데 보니까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도 중수청장 후보 간 게 아니고 이제 인사검증 동의서죠.
3: 네네.
1: 원래 처음에 갈 때 이제 하시겠습니까? 하시려면 인사검증 동의서 사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검증 들어가는 건데 그 검증 전 단계에서 아,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3: 네.
1: 그럼 이혜민 수석도 그렇고 이 황운하 의원도 그렇고 대통령 계속 소름 내미는 거 아니에요?
3: 아 그렇죠. 그 이제 황운하 의원 같은 이제 중수청장 후보로 이제 왔는데 인사검증 요구가 왔는데 안 하겠다고 한 이유는 본인의 이제 나이도 있지만. 그 중수청이라는 기관 자체가 처음으로 출범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적임자를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도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라는 게 참 미묘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뭐 왼쪽을 챙기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민주진보개혁연대와 협력하겠다라고 표현했으면 어땠을까도 싶어요. 그냥 그게 왼쪽 챙기겠다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시혜적으로 자리를 나눠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들 갸우뚱하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미묘한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게 그래서 그 말.

0: 없었으면 앞에 그 문장이 만약에 그 어떤 청와대 내부에 그 발언이 없었으면 어땠을까도 싶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해도 저희 당 입장에서는 뭐 황운하 의원이라든지 이혜민 의원에게 어떤 같이 한번 일을 해보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일인 이제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죠.
1: 그때 저는 이제 유시민 작가나 뭐 조국혁 신당의 입장 뭐 제가 봤을 때는 손을 내밀어도 뭐라고 손을 안 내밀으면 막 욕을 하고 이건 어쩌란 소리예요 그러면
0: 그게 아니라
1: 어떻게 해줘야 돼?
0: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정확히 제가 정확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손을 내밀고
1: 궁금해서 물어보는
0: 아, 네.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고 안 내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탄핵되어서 조기 대선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의 표를 합치면 이재명 후보보다 표가 많이 나왔어요.
2: 예.
0: 진보 개혁 연대가 탈탈 모여도 보수 진영이 단일화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선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이 다 같이 모여서 이재명 후보를 밀어줬어요. 그러면서 같이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뭐 반원특위 설치, 정치개혁이라든지 혹은 뭐그그 뭐냐 그그 원내 의석수 그 뭐지?
1: 열석.
0: 네, 그치, 그치.
1: 열석으로 해서
0: 그치, 열석으로 나눠 맞춰준다,
1: 원내 저기 낮춰주는 거 20석에서
0: 네,
1: 열석으로.
0: 그런 것까지도 다 약속을 했었어요. 그게 정치 개혁이라든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2년이 되도록 아무런 액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거는 사람을 써달라 이런 게 아니라 국정 기조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과거에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것들, 정치개혁연대 함께 약속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단순히 뭐 누구 갖다 쓰고 누구 데려다 쓰고
2: 아니,
0: 이런다고.
2: 조국혁 신당에서는 뭐 우리 좀 쓰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조국혁 신당을 지지한다고 보이는 김어준, 유시민 씨가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고.
1: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교 신당을 보고 있는데 그 유시민 작가랑 김어준 씨가 왜 자꾸 손을 안 내미냐고 그 난리를 치더니 손을 내밀었더니 어떤 입장인가 좀 궁금한데 조국혁 신당의 말을 빌으면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아니, 느낌이라서.
0: 그러니까 손을 내민다는 게 저희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지난 대선에서 빛의 뭐 진보 개혁 연대라고 해서 함께 했던 약속들을 좀 지켜달라. 예, 그 국정 기조를 좀 바꿔달라는 뜻이지. 뭐 우리랑 같이 뭐 손잡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2: 예. 그런데 그 최근에 그 조국 전 대표가 뭐 특정 인을 언급하면서
0: 네.
2: 우리 총선에서 그 지역구에 후보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0: 네.
2: 그럼 그만큼 지금 사이가 좀 벌어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0: 그럴 수 있죠.
2: 네, 벌어졌는데 오늘 최민희 의원이 아침에 유튜브 방송 나가서 이 이혜민 의원이 청와대 합류한 거는 통합 연대 흐름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방송이 김어준 씨 방송인데 김어준 씨가 올해 안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년엔 안 된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화답을 했단 말이에요.
1: 본 합당론이에요.
2: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틀림없이 예, 서로 간에 호흡이 맞아야 돼요. 김민석 대표는 신임 지도부로서 조교신당해서 우리 연대하고 호흡을 맞추다가 합당까지 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던졌어요. 그런데 김어준 씨가 꼭 옆에서 초를 쳐요. 그런 부분들이 합당을 좀 방해하는 행위다.
0: 사람들이 잘
2: 합당을 빨리 하라고 하는 건데 왜 방해하는 거예요?
1: 저는 빨리 하라는 게 뭐냐면 순서가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당 위주의 합당을 가는 것이고 조국혁 신당의 의견을 낼 수 있으나 김어준 씨는 어느 당에도 안 속해 있잖아요. 의견이긴 하나 저는 합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틀림없이 총선 전에는 한번 논의하자라고 했으니까.
0: 근데 이 부분에 합당에 대해서 제가 꼭 얘기해야 되는 게 김어준 총수 방송 김어준 씨 방송에서 뭐 최민희 의원이랑 그 합당 얘기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조국혁 신당 의견 없었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뉴스공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 당 내부에서 뭐 합당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물으면 당원들끼리 반반 나와요. 반반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강하고 큰 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에 당비를 내가면서 지금까지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당원들은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단순하게 뭐 민주당에서 흡수 통합하자 이렇게 했을 때 조국혁신당 당원들을 우리가 굳이 왜 가지?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 오해하는 게 뭐냐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합당을 원할 거야 라고 단순히 그냥 치부해버리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2: 않다.
0: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신장식 당대표라든지 지도부는 모두 자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신생정당이고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매일 같이 논의하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2: 예. 그런데 오늘 김민석 대표가 최고회의에서

0: 예, 저는 조국혁신당과의 어떤 내분도 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1: 아유, 그럼요.
0: 싶거든요.
1: 네, 전 그렇게 봐요. 그 지금 저 오늘 굉장히 눈에 띄는 게 당내 이중당적 문제, 매우 중요한 선결 문제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저 제가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바깥에서 관찰하는 사람인데 제가 제일 참 궁금했던 게 저는 조국이란 분이 왜 저렇게 민주당 안에서 논란이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분은 법의 심판도 다 받은 거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당원이니까 뭐 마음의 빚이 있다는데 그거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에 사면 복권 해주면서 지지율 뭐 5% 가까이 까먹으면서까지 해줬잖아요.
0: 두 자릿수 빠졌어요.
1: 두 자릿 빠져. 여기서 더 세게 지적해 주시면 네. 다시 정정합니다. 두 자릿수 굉장히 뼈아픈 이런 그 페이를 지불하면서 해줬어요. 좀 그러면 빚은 또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빚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빚은 다 갚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조국과의 합당을 해야 한다. 또 그다음에 평택에는 조국과 단일화를 해야 된다. 깨놓고 말해서 그냥 조국 그저 거기는 그냥 저 나가게 하고 우리 당은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 왜 이런 논란이 나는가?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중당적. 쉽게 말하면 원래 조국당 가신 분들이 대부분 민주당원들 아니었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민주당 현재 당적 처리 안 하고 그냥 저 조국당에도 같이 간 조국당으로 간 분들이 꽤 있다. 어떤 분은 그게 10만 명에 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물론 숫자는 제가 전혀 컨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민주당이 당연히 내야 되는 평택에 조국당 당원, 이중당원, 10만 명, 이런 게 두려워가 10만 명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몇만 명이거든. 아니, 그런 걸 의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당으로서, 집권당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들이 나오는 것이죠.
0: 근데
1: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0: 예.
1: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저는 이건 사실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국민의힘 제가 관계자들 만났는데 제가 놀랐는데 이른바 그 자유공화당인가? 그 조원진 전 의원이 이끄는 당 있잖아. 그분들도 사실 옛날에다 저 새누리당 당원 뭐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사실 윤허계인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딴당 당원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양당의 모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해요.
0: 뭐 양당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중당적 이중당원 문제는 해결은 해야 되는 거지. 불법이긴 한 불법이니까.
1: 그렇죠.
0: 근데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만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이끌어야 돼서 그래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국힘까지 다 합쳐서 해봅시다. 그런데 당이 이게
1: 국힘도 있으니까
0: 당끼리 이게 화합이 안 되면 이걸 어떻게 살펴본단 말이에요. 고소고발로 살펴봅니까?
2: 아니, 정계특위나 뭐 말하자면 정치개혁의 안건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어려워요.
0: 그러니까요.
2: 강제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0: 설사 뭐 경찰 조사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당원 명부 내달라 그러면 당에서 내줄 수 있어요?
2: 그게 어렵죠. 그거는 이제 어려운 현실이라서 사실 이제 제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각자의 이제 이중당적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면 국민의힘까지 포함되면 제일 모양새는 좋은 것 같아요.
0: 그럼 제일 좋죠.
2: 그래서 싹 모아서 거기서 필터링할 부분들을 필터링해서 다시 원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중당적이었던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저는 이중당적 제도를
1: 선택권을 준다. 그러면
2: 아니죠.
1: 아니면 어떻게?
2: 이중당적을 털어내고 새롭게 이제 리셋을 시작하는 거죠.
1: 리셋된다.
2: 그리고 나서 어떤 다른 당에 가입하게 되면 당신은 이 당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쪽 당에는 가입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센터를 만들어야지. 그게 이제
0: 데이터를 구축하고
2: 그렇죠. 그게 이제 선관위가 될지 아니면 행안부 산하의 어떤 무슨 부서가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해야만 가능하지. 당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이중당적 야 서로 공개하고 맞춰보자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1: 나름 의미는 아닌데 이 경우요 그것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어떤 기구는 철저히 초당파적인 그 기구가 돼야 되겠다. 행안부는 아주 어려울 것 같고
0: 선관위
1: 내지 아니면 헌재
0: 선관위
1: 뭐 이런
0: 문제가 많은데
1: 그런데 지금 이걸 그래서 지금 재미있는 게 국민의힘 쪽 얘기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알아요. 특히 영남권원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 그분들이 그냥 그래요. 선관위에서 해주면 좋겠다는 말로 하고 도망가요.
0: 예.
1: 왜 그러냐면 이중당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1부는 여기까지 듣고요. 2부에서 계속 이어질 테니까 우리 시청자 또 청취자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김나입니다.
1: 나이 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0: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 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돌아온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1부에서 이어 서영주 맥 정치연구 소장,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조재 조국 혁신당 공보 부국장과 함께합니다. 내일부터죠. 9월 1일 민주당 TV가 첫 방송이 됩니다. 김민석 대표가 직접 출연하고 진행자가 아마 따로 있을 것 같고 패널도 아마 매일 바뀌고 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마 우리 방송에도 많이 나오신 분들이 패널로 나오실 것 같긴 한데.
5: 뭐 진행자님은 안 나가세요? 진행자님은
6: 안 납니다. 안 나가. YTN이 중요해요.
5: YTN에 뼈를 묻겠다.
7: 아이 그렇습니다. 몇년 천 며칠 만에 돌아왔어요.
4: 아이 그럼요.
7: 그랬는데.
4: 4년 만에 돌아와요.
7: 그래 4년 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4: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 뭐 김호준 씨 견제다. 같은 시각에 하니까 아침에 근데 견제가 될 수도 없고 그. 뭐 동접이 저는 근처도 못 간다고 봐요.
7: 맞아요.
4: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띄우던데 아마 민주당도 그런 생각은 없을 것 같고 다만 그 친청을 지지했던 유튜버들이 최근에 예, 망할 것이라고
7: 누가 그랬어 누가
4: 있습니다.
7: 아, 있어요? 근데
4: 그렇게까지 저주를 할 필요가 있을까?
7: 뭐 하기도 전에 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하면은 꼭 그 유시민들 막 유시민 작가 닮아가는 거죠.
4: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당대표 바뀌었고 그 전에 이제 아, 뭐 델리 민주가 있었잖아요.
7: 델리 민주, 예.
4: 그걸 좀 크게 키우자는 건데 그 어쨌든 같은 진영에 있는데 그 망할 것이라고 저주할 필요는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8: 근데 망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델리 민주 같은 경우에도 그 현장 최고위라든지 뭐 그 지도부가 호남이나 뭐 영남에 내려갔을 때 서울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기자들이 델리 민주당 라이브를 보면서 받아쳐서 기사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는 있어요. 언론인들이 다 거의 접속해가지고 뭐 당대표가 뭐라 말하는지 원내대표가 뭐라 하는지 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망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민주당의 유튜브를 그래도 오랫동안 지켜봐왔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도가 뭐 처음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드라마틱한 성공을 거두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예. 망하진 않겠지만 드라마틱한 성공을 거두기는 좀 쉽지 않을 예. 것이다.
4: 그 한때는 이게 유튜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이 전에는 거의 다 팟캐스트를 많이 들었잖아요. 특히 정치도 저도 뭐 그 1세대이긴 한데 그때 제가 민주당 쪽에 아니 당에서 어떻게 이런 팟캐스트 방송도 안 하느냐.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표 시절에 갑자기 막 만들고 그랬거든요.
7: 맞아요. 맞아요.
4: 잘 안 됐어요.
7: 아니면 잘 됐던 것 같은데.
4: 그래 잘 되기는 쉽지는 않다.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8: 쉽지 않아요. 예.
7: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민주당 TV, 델리 민주를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더 우리가 당원들과 소통을 하자는 게 취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의제 설

0: 결정을 우리 민주당 내에서 하자라는 거예요. 원소스 이제 그런 영상을 만들자는 것 같아요. 뭐 조회수나 뭐 이런 부분에 신경 쓰다기보다는 원소스로 이제 일단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쇼츠를 만들고 좀 이거를 퍼뜨리고 공유하고 이런 차원에서 가는 것이지 동시간대에 뭐 김어준 씨 방송하고 동접자 대결을 한다. 그렇게 가면은 힘도 들 뿐더러 본질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저는 차곡차곡 대리민주가 조금 더 국민들이나 당원들한테 정보를 주고 또 접근성을 높여가는 정도의 성과만 하더라도 저는 성공적이다.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1: 저도 뭐 같은 생각이에요. 김어준을 바라보면 김어준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달리 봐야 돼요. 저도 뭐두 가지로만 좀 조언을 드린다면 하나는 민주당에 할 말이 있는 국민들을 매일 좀 출연시켰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요즘 전세나 월세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어떤 뭐 청년이라든가 그 다음날은 뭐 결혼 이제 연령인데 정말 짝을 구할 수가 없는 경제 현실을 탓하는 또 어떤 젊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정말 그대로 또 하루는 치안 불안 때문에 정말 밤에 나가기 두렵다는 여성 아 이런 걸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저그 해당되는 그 어떤 정책 관계자나 의원들이 나와서 좀저 제대로 경청해 주는
0: 예.
1: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특종에 나오면 됩니다. 특종에 나오면 기자들이 무조건 받았어요. 그러면서 무조건 이 민주당 TV라고 인용해 줘요. 그러면 됩니다. 네.
2: 아, 이게 그저 이제 저 말씀을 받아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태생적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은 민주당이 월수금 공개 최고위를 하거든요. 오전에. 그러면 당대표 메시지, 원내대표 메시지, 최고위원들 메시지가 오전에 뉴스 정치면을 덮습니다. 그런데 7시에 민주당 TV에서 출연자들이 계속 뭔가 특종을 하거나 얘기 이야기를 해버리면 뉴스가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공개 최고위에서 무슨 발언을 할지 계속 준비한단 말이에요. 하루 전이나
1: 그거는 뭐
2: 이틀부터.
1: 하는 거고요.
2: 그러니까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어떤 메시지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하는데 그거를 민주당 TV에서 누군가 쏟아낼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태생적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있다.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3: 그래도 조호재 국장 기대하는 거죠?
2: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2: 저는 뭐 재밌을 것 같은데.
3: 예, 자 김민석 대표가 그 전당대회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시사타파 TV라고 하는데 윤리 감찰을 지시했는데 친청계에서 반발하고 나섰어요. 뭐 전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오만한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다.
0: 누가요? 누가 오만한 독재자를?
1: 김민석 대표라는 얘기 같은데.
0: 아니 불법을 밝히자는 게 무슨 오만한 독재자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3: 야, 불법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0: 아니 저는 사실상 그 시사타파 이종원 씨 네. 이종원 씨 이분의 저도 이 영상을 쭉 봤는데 저는 충분히 불법적인 부분들이 영상만 해도 있어요.
3: 나이대를 속여라.
0: 나이대 속여라. 지역 속여라. 그리고
3: 성별
0: 나서
3: 속여라.
0: 성별 속여라. 그리고 성공한 사람 전화해라.
1: 네.
0: 그리고 통화도 하잖아요. 저는 이게 한두 건만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건 충분히 불법적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의 업무를 방해했고
2: 그러네요. 네.
0: 그다음에 정당법 위반을 했어요. 그 것만으로도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한다는 건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시사타파의 진행자가 이 여론조사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들을 아는지 그러면은 여론조사 기간이 어딘지 모르겠거든요. 4천 명 샘플했던데 거기하고 소통한 거 아닌지 이런 것들은 낱낱이 밝혀야 되죠. 이거를 뭐 어떤 최고의 순위를 뒤집자는 게 아니라 불법이 있는데 눈 감고 끝났으니까 됐어 이렇게 가는 것들은 민주당 답지도 않을 뿐더러 이건 바로잡아야지 바로잡는 걸 오만한 독재자라고 하면 이거는 본인들이 저기 여론조사 그 결과가 좋게 나와서 그거 뒤집히는 게 싫어서 그런 건가 싶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 이게 좀 심각한 게 언론들이요. 이걸 갖고 5명 중에 친청이 3명이나 당선됐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다. 예를 들어 이게 국민들이 저 친명 김민석 대표를 뽑아주긴 했지만 최고위원은 친청들을 딱 많이 뽑아줘서 균형을 뭐 갖추게 했다라든가 뭐 또 김용같이 여러 가지 사법 논란이 있는 사람은 떨어뜨리는 어떤 절묘한 균형을 발휘했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언론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 이 시사타파 이분이 뭐 이렇게 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만약 사실이면 완전히 그 저 이제 실제 국민 여론조사라고는 할 수 없고 특정 집단이 동원된 그러한 가짜 사실 그 국민 어떤 모집단을 통한 투표가 되기 때문에 그 분석도 다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이번 그 왜냐하면 향후 민주당의 이제 그 노선과 구도에 이번 선거 결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친청이 셋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받아들여라 하는 것들이 어떤 지금 노선의 변수가 되고 있는데 아 이것이 지금 실제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어떤 선거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저 어떻게든 좀 의혹 있는 것은 밝혀야 된다.
2: 저는 동의합니다. 윤리감찰 뭐 해야죠. 이런 건 조작 여론조사 조작 의혹인데 근데 다만 친청계에서 왜 오만한 독재자의 길로 가냐 얘기했냐면 그걸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건 서영주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보통 출마자들이 여론조사 자기 여론조사 돌 때 지지자들한테 야, 누구 샘플이 좀 부족하다. 여성 샘플이 좀 부족하다. 여성이라 받아라. 암암리에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치권에 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다만 이분은 방송에서 그냥 그러니까, 막 얘기한 거 아니니까
1: 돈을 넘었죠.
2: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친청계선 야 늘 하던 일인데 좀 이 정도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1: 한 집안에서 세상에 160건을 처리해야 돼 말이 되나요? 이게 그건 정말 네. 너무 아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2: 이게 문제
1: 어느 정도 뭐 서로 간에 약간씩 한다면 몰라도 이게 사실이라면.
3: 그러니까 이게 뭐 선거 결과 분석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면 그건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 이거를 그냥 두면 다음 전당대회 또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 이제는 경쟁이 붙겠죠.
0: 여기저기서 그래서 내가 이종원이다. 얼마면 돼 이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예요.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일도 아니고요. 종교정화라고 넘어가자고 오만한 독재자라고 그렇게 운운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사실상 이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실수한 부분도 있어요. 본인들이 당선되고 나서 김원주 씨 방송 가서 민심이 당신을 바로잡았다면서요. 국민여론조사를 근거로 댑니다. 국민여론조사 크게 차이 나지도 않았어요. 2% 3%도 안 났어요. 근데 뭘 얼마나 그 국민여론조사가 바로잡았다고 하는지 두 번째는 최고위원 1등 5등까지 전체의 격차가 3% 넘지 않습니다. 2.5%고 1등 2등 뭐 0.6% 이렇고 5, 6위 김용 전 부원장하고 5위 했던 분하고의 0.6% 차이 나요. 이게 이제 국민 여론조사가 바로잡았을 때 순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왜곡은 바로잡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좀 다소 억울하더라도 오만한 독재라는 표현을 써버리면 이건 예. 아니다.
3: 예. 그 뭐 이건 말고도 하여튼 친명 친석계가 아직도 내전 중인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예. 친청 최고위원들 지역구에 친명 후보들이 뭐 준비한다고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조금 지켜보기라고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국민의힘 이야기와 개혁신당 이야기 좀 하고 마칩시다. 국민의힘이 당원 직성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 올해는 34개 사고 당협에만 적용하겠다. 그러면 네. 장동혁 대표가 한 발 물러선 거 아닙니까? 전면 교체 이야기했었는데.
1: 그렇죠. 뭐 오늘 제가 국민의힘 당직자들 좀 만났어요. 네. 당직자들이 그래요. 이거는 뭐 사실상 그 그냥 뭐 처음 꺼낼 때 상황으로 그냥 복귀한 거다. 그리고 사실 사고 당협은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아,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 당협 그 지금 당협위원장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주적 방식으로 항상 하는
3: 그럼
1: 것이니.
3: 그럼 현역 의원들이 너무 세게 반발해서?
1: 현역 의원들 반발도 굉장했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거는 오늘 당직자들 사이에 떠돈 얘기인데 만약 그 이번에 전 모든 그 지역구에 다 적용을 하면 장동혁 대표도 본인 지역구에 가서 이제 거기 새로 응모하는 후보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당협위원장 자리를 놓고 지금 김태흠 전 지사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김태흠 전 지사하고 만약에 붙게 되면 압도적으로 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현지에서 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편향된 정보일 수도 있는데 당직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 저 지도부가 이게 여러 가지 만만치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저 또 그다음에 이게 아시다시피 각 도시 시도당 위원장들이 있어요. 서울에 예를 들어 배현진 서울시도시당 위원장, 뭐 김은혜 저 경기도당 위원장. 이 도당 위원장들 차원에서도 이미 다 사벌 통문이 돌아가지고 그 도당 위원장들 전부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비한 반한 친한 할 거 없이. 다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3: 그 지금 이준석 의원이 갑자기 이제 대표 사퇴하고 네. 개혁신당도 굉장히 시끄러졌는데 정국진 전 개혁신당 대변인이 SNS에 이준석이 김민석 합치려고 한다. 뭐 이런 글을 써서 네. 이걸로 좀 시끄러웠습니다. 주말 내내 시끄러웠다가 이준석 의원이 그런 거 없다. 법적 조치하겠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권한대행도 독자 노선이다 우리는 이렇게 천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개혁신당에서 다음 총선에 도전해서 성공할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국민의힘과 합칠 것이다. 뭐 민주당과 합당은 좀 어렵고.
0: 개혁신당은 본보수 진영이에요.
3: 예.
0: 그리고 본보수 진영이 물론 민주당과의 어떤 정치적인 공생을 뭐 안 한다는 보장은 없으나 가능성이 희박하죠. 지금 뭐 그렇게 민주당 내가

0: 개혁신당을 귀환해야 될 만큼 절박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거는 거의 허무맹랑한 소리고, 허무맹랑한 소리에 이준석 의원이 왜 이렇게 뭐 화를 내면서 뭐 법적 조치한다는 걸 보면 초조하다. 최근에 정치적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개혁신당도 그렇고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내부에서 이렇게 좀 서로 간에 감정적인 선이 이미 다 깨져버린 것 같고, 당도 FA 시장에 나왔고 이준석 의원도 FA 시장에 지금 나온 처지가 돼버려서 좀 이제 처지가 공박하니까 좀 마음도 좀 그래도 한때는 그 영선 정치인으로서 젊은 정치인으로서 국민의힘의 대표로 됐었던 그런 화려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를 기억하면 지금은 지난 대선 때의 그찬 발언 하나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는 생각도 좀 드는 씁쓸함. 그런 생각입니다.
1: 근데 당이 뭐 해산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당이 해산되는데도. 근데 개혁신당은 그 정도 에너지도 지금 없어 보이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뭐 여의도에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개혁신당을 정거장 정당이라고 했어요. 정거장. 뭐 무슨 말이냐면 양양 의원이 민주당에서 출발했는데 그 개혁신당에 스쳤다가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을 하고, 그리고 허은하 의원이 그 허은하 의원도 이제 지금 청와대 가 있고, 김용남 의원도 민주당에서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거장으로 좋은 정당이라고 다들 뭐 그런 평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금 이제 해산될 어떤 에너지도 없어 보인다. 다좀 그런 게좀 영향력이 완전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 예. 근데 결국은 개혁신당도 네 분에 휩싸인 거잖아요, 지금.
3: 그렇죠.
2: 예.
3: 네.
2: 원내대표, 당대표 간에
3: 아,
2: 뭐.
3: 고 제가 볼때
2: 예.
3: 그렇게 그게 그거 결정적인 원인은 아닌 것
2: 네.
3: 같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그저이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이제 속이 타들어가잖아요. 좀 그랜드한 전략을 하고 싶은데 그 이제 그 밑에 구성원들하고는 좀
2: 생각이
3: 예, 좀
2: 다르니까.
3: 생각이 다르고 이제 구성원들은 각자 본인의 지역구나 본인의 개인의 거취 이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게 부산시장 그 자작극 논란 후보 자작극 논란 요게 컸는데 요걸 들어보니까는 아마 그래서 이제 당이 어떻게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련이 있는 특정 간부가 사퇴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이제 주장이 있었는데 이게 그 이제 일축이 되고 막 이러면서 이준석 대표 굉장히 한계를 느꼈다는 거 해요. 그래서 이번에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좋다. 난 이선 후퇴할 테니까 남은 분들이 한번 당을 이끌어보라는 약간의 좀 뭐라 그래 충격요법 이런 식으로 보면 좀될것
2: 뭐,
3: 같습니다.
2: 니들끼리
3: 네.
2: 잘해보라 이겁니까?
3: 그런 건데.
0: 나 없이 잘해봐 이거.
3: 네.
0: 나 없이 잘 되나 보다.
3: 회심의 미소를 짓는 우리 서영주 소장.
2: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분 말씀은
3: 네.
2: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3: 네.
2: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조호재 조국혁신당 공보부국장이었습니다. 세분 고맙습니다.
3: 네.
0: 고맙습니다.
3: 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6: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1, 2부 순서 마치고요. 6시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7: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is
8: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과 경북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전부터 서서히 잦아들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30도를 밑돌겠고요. 충청과 남부 지역은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3도, 한낮 기온 27도 예상이 되는데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길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 만큼 무엇보다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셔야겠는데요. 일단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은 수원 부근 4, 5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고 이 뒤쪽으로 기흥에서 수원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도 강릉 쪽으로 안산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서안산에서 사고 지점인 안산 부근까지 4km 구간 주춤합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도로가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밀리는데요. 강변북로도 반포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화이팅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예,
0: 내년 예산안 준비로 한참 바쁠 시기인데.
1: 눈코 들 새 없었습니다.
0: 네,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1: 내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최종 예. 확정돼서 이제 국회로 넘어갑니다.
0: 아, 예. 총 또 뭐 매년 슈퍼 예산이라고 합니다만은.
1: 이제 총규모는 내일까지 엠바고 오기 때문에 오전에 이제 내일 나오게 될 예.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역대 최대 증가율과 또 규모를 예.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0: 그만큼 세수가 많이 확보됐다는 그런 뜻으로 봐도 되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예,
0: 알겠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조금씩 해나가 보죠. 자, 예결위원장을 거쳤고 또 당 원내대표도 하셨고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오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신설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해서 만든 자리 아니겠어요?
1: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기획재정부 시절에 너무나 좀 부처 안에 좀 뭐랄까요 옥상옥 또는 상황 노릇하는 거 아니냐 예. 갑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예.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정책이라든가 조세정책은 재정경제부가 그다음에 예산과 함께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이런 기획 기능을 기획예산처 이렇게 좀 나눠놓은 것이죠.
0: 예.
1: 새로 만들어진 부처인 만큼 안 해본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지난 2006년도에 참여정부 시기에 우리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하고 그 일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4년 만에 지금 이 일을 이제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걸 진두지휘해야 되니까 또 더구나 예산 같은 경우도 역대급이기 때문에
0: 예.
1: 새로운 사업도 많고 규모도 커졌고 이런 것을 다 진두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저로서 되게 피마른 하루하루를 예. 보내고 있습니다.
0: 예.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가 꽤 오랫동안 있어서 돈을 풀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는 반대로 긴축 재정을 했고 이번에는 뭐 우리가 뭐 수출도 너무 잘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법인세 수입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아마 크게 이제 재정을 많이 투여할 텐데 그 많은 세수가 확보되면 빚부터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야당이 주장한단 말이에요. 또 보수 언론도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세요?
1: 물론 야당이나 언론에서 그런 지적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빚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여유가 있으면 갚아야 됩니다.
0: 예.
1: 그런데 얼마만큼 갚을 것인지 언제 갚을 것인가 중요하거든요. 괜히 빚을 갚았는데 나중에 또 빚을 내야 될 상황이면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리고 한참 지금 사업이 막 번창할 때여서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될 때인데
0: 예.
1: 그럴 때 빚만 갖고 있으면 그래서 투자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0: 예, 예.
1: 국가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이 우선은 매우 양호합니다.
0: 예, 예.
1: 이건 우리의 주장이 아니고
0: 예, 예.
1: IMF나 OECD도 다 그렇게
0: 그렇죠.
1: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올해 경상 성장률 아주 수치가 좋습니다. 현재 12.3%인데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국가 채무의 분모에 해당되는 GDP가 갈수록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0: 예.
1: 그러니 분자도 저희가 거기 머무르지 않고 지출 구조조정까지 하고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더 상황이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국가 재정이 매우 양호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만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저희는 제대로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투자를 그냥 마구잡이로 하지 않고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어서 꼭 필요한 데는 제가 투자를 하고 남은 들어온 예, 증대된 세수는 저희가 잘 정립했다가 예. 필요할 때 쓰겠다.
0: 예.
1: 이런 구상을 갖고
0: 예.
1: 있는 겁니다.
0: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반도체 호황에 의존한 의한 이제 세수 증대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지금 뭐 명목상 GDP는 과연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맞는 숫자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도체가 계속 잘 되느냐? 내년 내후년 그 이후도 잘 될 수 있느냐? 그런 걱정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바짝 불었다고 올해만 딱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 내후년 쭉 장기적으로 써야 될 텐데 그런 고민은 없으세요?
1: 당연히 그 고민을 합니다.
0: 예.
1: 저희가 그냥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내년도 세입이 세금 수입이 얼마 될 건지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0: 예.
1: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을 활용해서 재정경제부에서 전망치를 주면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안을 수립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좀 더 많은 세입이 전망되고 있고요. 내후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유의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이 반도체 사이클에 의해서 얼마만큼 더 지속적으로 이 반도체 호황이 있고 이로 인한 법인세나 소득세가 늘어날지는 그
0: 예?
1: 누구도 지금 예단할 수
0: 그렇죠.
1: 없죠.
0: 예.
1: 그러나 저희는 일단은 내년과 내후년까지는 그런 추가적인 그 세입이 클 거라 보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미래 대응 기금을 통해서 상당 부분은 적립하고 내년에 필요한 부분은 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또 이 미래 대응 기금 말고도 일반 회계가 있고 각종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투자를 우선적인 순위를 정해서 전략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0: 그러니까 이제 미래 대응 기금도 말씀해 주셨고 투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결국은 더 많이 돌아올 것이다 지금 쓰면 그 말씀인데.
1: 예, 그렇습니다.
0: 근데 이 미래 대응 기금이 일반 회계 예산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기금이지 않습니까?
1: 네네.
0: 이렇게 따로 분리한 이유는 있을까요?
1: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이제 보너스를 많이 받아서 일반 통장에 넣어놨어요.
0: 예.
1: 그런데 잔액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막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또 쓰게 되고 그러면 이제 비효율적인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보너스를 다 쓰고 나니까 수입이 감소할 경우에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적금 통장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곳에 넣어놓고 필요한 데만 필요한 것만 사고 나중에 이제 넣어뒀다가 수입이 감소할 때 빚을 더 안 내고 그걸 꺼내다가 긴급하게 쓰면 되겠죠. 이게 이제 미래 대응 기금입니다. 정부도 그렇게 운영을 해보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 때문에 추가적인 세수가 보너스가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반 회계에다 다 이걸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더 들어오면 더 쓰고.

0: 들으면 돌 쓰고 이렇게 단년도 회계주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번에는 이렇게 적금통장 국가의 어떤 그런 재원을 우리가 적립할 수 있는 적금통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주요 사업에다가 전략적 투자를 하고 또 한편에는 세수가 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그런 저수지 역할. 이 안정화 장치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미래 대응 경금을 한 것입니다. 네.
1: 예. 그 오늘 그 KBS 보도가
0: 네.
1: 인터넷에서 좀 화제가
0: 네.
1: 되면서 정부 비판이 좀 있었는데 뭐였냐면 28일 날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 차주 지원 방안,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 빚이 굉장히 많이 쌓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걸 조금 소각해 주자.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연체가 꽤 오래된 분들 위주로 해서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갚은 사람은 뭐가 되느냐? 역차별 논란도 있어지는 거고 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물론 대통령이 이 건에서 몇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성남시장 때도 얘기하고 이걸 악성채무를 그대로 둬서 재개를 못하게 되면 그게 더 손해다 뭐
0: 네.
1: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반발이 좀 있을 텐데 이거 보니까 한 6조 원 정도 아마 돈 들여가지고 탕감해주겠다.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근데 이런 부분도 결국은 국민 세금 돈이니까 그 국민들이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잘 이렇게 분발시키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이 반도체 초황으로 인한 성장의 과실이 그런 일부 대기업과 산업에만
1: 가면 안 되니까.
0: 가서는 안 되죠.
1: 예.
0: 당연히 그 골고루 국민들에게 더구나 이제
1: 예.
0: 취약계층에게 많이 가야 돼서 제가 복지에서도 이번에 대폭 늘리고요.
1: 예.
0: 이런 이뭐 청년들이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하신 취약 차주들에게 제가 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 규모는 그 정도 그렇게 크지는
1: 크지
0: 않습니다.
1: 않으니까.
0: 예,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환 능력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고 당시 코로나 때 다른 나라는 사실 국가가 부담한 것을 좀 개인들이 떠안은 경우가 많았단
1: 우리는
0: 말이죠.
1: 그렇죠.
0: 예.
1: 우리는 돈을 빌려줬고
0: 예.
1: 다른 나라에서는 직접 돈으로 지원해줬고 그 차이가
0: 그렇습니다.
1: 있죠.
0: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분들이 빨리 재기에 성공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국가 전체의 부나 또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안정적 삶에 도움 된다는 판단하에 적절하게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이제 청년들에게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
0: 네.
1: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미래 대응 기금에도 이제 청년 아마 정책, 지원 정책이
0: 네.
1: 있을 텐데 각 정부마다 다 청년들에 대한 지원 많았단 말이죠. 그
0: 네.
1: 다른 정부와 이번 정부가 하는 청년 정책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0: 우선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 정책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 관점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특정 세대에 대한 그 지원 이렇게 좀 많이 바라봤다면 지금은 이 청년 세대는 결국은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의 중심축이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그이 정책은 전략적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그 투자가 끊김없이 성장 단계별로 이어져야 된다. 그동안 청년들을 제가 참 장관되고 나서 많이 만났거든요. 의도적으로 제가 청년 관련된 관심이 많아서 소통을 해왔는데 주로 한 얘기가 우리에게 뭐 많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해달라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끊김없이 청년들이 교육과 일자리 취업, 그다음에 자산 형성, 주거 그리고 출산, 양육, 결혼, 출산, 양육까지 이 단계별로 어떤 게 필요한지를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이 끊김없이 성장 단계별로 저희가 편성을 했다는 게 하나 있고, 규모도 많이 커졌습니다. 이제 내년 청년 예산을 올해가 한 28조 정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한 15조 정도를 저희가 더 늘립니다. 그러니까 한 54%가량을 늘려서 43조 원 규모로 저희가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국가의 최우선적인 투자 영역이다, 정책 영역이다 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별로 제가 촘촘하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1: 예. 근데 그뭐 대통령도 당대표도 지금 청년을 강조하고 있어요.
0: 네네.
1: 근데 민주당도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보면
0: 네.
1: 청년에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0: 네.
1: 뭐 이런 정책적으로 지원한 부분 가지고 올라올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하나 있고 또뭐 민주당이 집권하면 청년 또 여성 또 노인 뭐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우리 4050은 왜 맨날 소외되느냐
0: 네.
1: 뭐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어쨌든 전 국민을 아울려야 되니까 그런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우선 청년을 저는 너무 이 표심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정말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접근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갖고 있는 현재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 아닙니까? 현재에 대한 불만은 기성세대, 현 체제, 정부 또는 뭐 집권 여당 다 포함되겠죠. 그런 것은 몇 개월 정책을 잘 편다고 해서 그런 불만이 바로 해소되지는 않을 거라 저도 봅니다. 미래란 불안은 결국은 이제 특히 자산이나 주거나 직장 일자리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그런 부분은 그게 당장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꾸준하게 필요한 부분에 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 청년들의 삶이 개선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당장 민주당의 평가를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지 말자는 제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4050 세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1인 가구에 대한 투자도 되게 중요합니다. 1인 가구가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1: 그렇죠.
0: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긴 4050 또는 5060도 있는 것이죠.
1: 맞습니다. 네.
0: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투자도 제가 이번에 좀 최대한 챙겼습니다만 부족한 점 있으면 이후에 보완해 가겠고요. 4050은 이제 경제에 지금 이미 중심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세대에 골고루 투자를 해야 됩니다만 상대적으로 지금 구조적 약자로
1: 약자에게.
0: 가 있는 데가 어디냐? 결국은 어르신들 노인 중에서도 좀 저소득층이 이제 노인 빈곤이 심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안타깝게 자살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청년들이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개인의 노력 여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약자 이런 사회 구조의 어떤 그런 그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그뭐 대통령도 최근 SNS에 자살률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애썼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복지 부분에 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그 말씀인 것 같고 그 대통령이 전통적 지원층인 왼쪽을 더 확실히 챙겨야 한다 뭐 이렇게 비공개에서 말했다고 해요. 그뭐 유시민 씨도 그런 이야기를 한것 같고 근데 이게 꼭뭐 인선이나 자리는 아니고 방금 이야기한 뭐 복지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거기에 좀 포함이 더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0: 제가 지난주에 대통령님을 이제 오랜만에 좀 독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러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이 작가님이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대통령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지금 딱 대한민국이 서 있는 위치는 갈림길입니다. 40년대에 가면 0%대로 떨어지는 잠재 성장률을 그냥 방치할 거냐. 이번 기회에 제대로 투자해 가지고 이걸 반등시키면서 미래 세대에게 기회와 희망을 줄 거냐. 딱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에 말 그대로 물 들어온 시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투자해서 성과를 내서 재정 건전성도 또 이런 일자리도 소득도 기회를 누리게 하자. 이게 이제 한 축이라면 또 한편에서는 소위 뭐 개혁 얘기도 합니다만 개혁의 핵심은 저는 먹고 사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민적 다수인 취약계층들이 정말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거 아니냐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떻게 더 두텁게 지원해서 그래서 그런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국민 모두에게 퍼질 수 있게끔 할 거냐가 또 하나의 숙제죠. 그런 점에서 저도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민생 문제에 보다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투자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이제 민생 경제를 챙기고 또 취약계층을 살피는 예산을 많이 반영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미래재정금 기금도 있고 또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단계 있지 않습니까?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1: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21세기 들어서서 대한민국처럼 경제 규모가 큰 국가가 경제 성장률이 잘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뭐 예전 산업 뭐 개도국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통계를 봐도 2011년대 이후 12년대 다뭐 2점 몇 프로 뭐 마이너스 할 때도 있었고 1점 몇 프로 할 수도 있었고 이번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2026,
0: 네, 뭐
1: 27.
0: 성장률도 지금 한국은행이 이제 3.3%까지 올려 잡았고 뭐 외국의 평가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쨌든 반도체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걸 마중물로 삼아서 그후 세대에게 더큰걸 뭔가 줘야겠다 이런 게 대통령 생각인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뭐 이건 장관님한테 여쭤볼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대통령하고 독대도 하셨다니까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 뒷세대에게 뭔가 물려주려면 지금 이런 특히 이제 수도권 집중해서 수도권에 이 비싼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뒷세대가 있겠느냐.
0: 두 가지 측면에서 다음 세대의 그 자산 문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당장 금융 예. 차원에서의 축적입니다. 앞으로 예. 이제 우리가 우리 아이 자립펀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0: 태어나면서부터 18세까지 많게는 1억 가까이 자산을 형성해서 청년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하고요. 청년이 되고 나서도 우리가 청년 미래적금을 올해 출시해봤더니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1: 예.
0: 다만 소득이 있다고 해서 나는 왜 제외 되냐라고 하는 현장에서의
1: 물론 있을 수
0: 반대.
1: 있죠.
0: 그래서
1: 예.
0: 이것을 모든 청년이 다 받을 수 있게끔 내년에 나의 폭을 넓힙니다. 그와 같이 이제 여러 이거 말고도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청년들이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자산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첫
1: 예.
0: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산 형성의 가장 큰 측면이 방금 말씀하신 부동산인 거
1: 예.
0: 구현할 수 없죠.
1: 예.
0: 그러나 지금은 수요와 공급의 현격한 격차가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연일 이 공급과 관련된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 공급 관련된 그 내부 회의 때 주무부처 장관 아닙니다만은 들어가서 열심히 의견을 좀 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것은 두 단계로 갑니다. 내년도에 주택 관련된 예산이 한 44조 됩니다. 그중에 청년과 관련된 것만 18조 정도 저희가 투자를 하거든요.
1: 예.
0: 이 부분들의 다수는 소위 공공주택, 공적주택이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는 민영주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년들은 우선은 자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 시절에는 그런 신혼부부주택, 청년주택, 질 좋은 어떤 그런 공적주택에서 살기를 원하고요. 거기서 좀 이 재원이 마련되고 자금이 마련되면 나중에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마련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욕구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는 공급을 지금부터 충분히 해서
1: 예.
0: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이 수요 공급이 맞춰 떨어지는 시점을 맞춰 떨어지게 하는 게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좀더 공급의 속도를 낼
1: 예.
0: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금 있는
1: 예.
0: 것입니다.
1: 그 말씀하신 그 미성년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지원하면 그게 사실 4050에게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일 수도 있죠.
0: 부모들의
1: 예,
0: 그런
1: 그렇죠. 예.
0: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1: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아마 이제 오늘까지 엠바고고 최종 예산이 확정돼서 국회에 넘기면 법정 시간까지 이제 돼야 될 텐데 뭐 의원님도 오랜 의정생활 하셨지만 잘안 되더라고요. 그 법정 시간에 통과시키는 게.
0: 제가 과거 원내대표 때는 법정 시한을 6년 만에 지켜본 적은 있습니다. 야당을 잘 설득해가지고요. 네.
1: 이번에도 뭐 가능하시려 봅니까?
0: 물론 국민의힘이 호락호락하지 않겠죠. 여러 가지 이제 신규 사업도 많고 또 기금도 설치하고 그러니까 이제 따져보시긴 할 텐데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이 그냥 호시절이 아닙니다. 이 시기를 진짜 지혜롭게 여야가 합심해서 이겨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국민과 소통하고 여당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면은 협조해 줄 거라 기대합니다.
1: 네, 아까 잠깐 부동산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수도권 집중은 문제인 거고 대통령도 심각성을 이제 캐치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거잖아요.
0: 네.
1: 그 언제쯤 가능할까요? 뭐 오늘 민주당에서 그 여성 가족부도 옮겨야 된다. 지금 아마 법에 지금 그렇게 안돼 있어서 이제 새로운 법을 아마 만들려고 그러는 모양이던데 그 언제쯤 될것 같습니까?
0: 중앙부처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도 이제 이전을 위해서 그동안 준비를 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 중에서 아직 이전하지 않은 것도 세종으로 옮기는 것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께서 본인 임기 안에 세종 가서 직접 집무를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029년 정도에는 세종 가서 직접 일을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어렵게 모셨으니까 현안 얘기 좀 잠깐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0: 네.
1: 그 주말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개각을
0: 네.
1: 발표했습니다. 뭐 경제정책의 양대 축도 이제 교체가 됐고 뭐 교체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총평은 이제 장관 말고 국회의원으로서.
0: 몸이 분리되는 겁니다.
1: 예.
0: 사실은 요즘 너무 바빠갖고 신문을 못 봅니다. 그냥 헤드라인 정도만 보는데, 우선 이제 경제 쪽에 재경부, 그리고 국토부, 그리고 중기부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관료들 중에서 그래도 실력 능력 검증된 사람들 들어오게 되었고요. 또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도 젊지만은 그동안 자기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정된 분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경제 분야는 아무리 그런 실력, 유능함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좀 더 활기차게 이런 국가의 성장, 경제 안정 이런 것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하시려고 한 거 아닌가 싶고요. 예. 그동안 이제 알다시피 부동산 문제나 또는 주식과 관련해서 국민들 걱정이 좀 컸잖아요.
1: 예.
0: 이런 것을 이제 이번 기회에 좀 더 뭔가 좀 새로운 어떤 그 전기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0: 같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제 좀 진보적인 정당의 인사도 이번에 등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촛불로 만들어져 있는 이저 국민들의 응원문으로 만들어진 그런 정부다 보니까 그런 어떤 또 개혁적 의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보다 좀 이렇게 분명히 하고 가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야당에서는 그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질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삼던데.
0: 뭐 이제 1년 좀 넘은 1년 이제 한그 2개월 정도 되는 정부입니다. 저는 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늘 정책실장이 질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늘뭐 청와대 참모들이건 그리고 내각의 장관들이 간에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뭐 교체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늘 시점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또 새로운 내각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청와대하고 또 호흡을 맞춰야 되는 시간도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서 또 필요할 경우에 또 청와대의 참모들도 바꿀 수 있는 또 시점도 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1: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폭 개각이라면 개각이고 또 비서진진도 좀 교체가 됐어요. 그 진보진영 야당 있었던 분들도 이제 좀 와서 이제 일하게 될 텐데 그 지지율이 지금 정체에서 하락 상태거든요. 그이 개각으로 인해서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뭐 기대를 좀할 텐데 청와대에서는.
0: 그동안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등 지도부 선거 과정에서 너무 좀 내부의 갈등이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게 일단락됐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내부적인 어떤 그런 그 유기 요인 그런 부분은 좀 1차적으로는 일단은 지금 저 제거된 거다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새 여당의 원내 그당 지도부가 이제 선출되면서 그래도 좀 당이 안정감 있게 이 소위 연대와 통합 또는 정책적인 어떤 유능함과 성과 이걸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제 뭐좀더 기여 요인은 분명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도 이제 서로 인사를 하신 만큼 그런 심기 일전해서 그동안 이제 국민들의 그런 그 염려와 우려 이런 것을 이제 부동산의 공급 문제든지 또 주식시장의 안정 문제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또 국민하고 보다 좀 직접적인 소통을 좀 늘리면서 풀어나가면 이제 좀더 이제 2년 차 접어든 정부로서 국민에게 좀더 다시 신뢰를 좀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근데 그 내부 갈등이 일단락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0: 1차적으로는 일단락됐다고 보죠.
1: 전당대회 이후에 유시민 씨가 등장해서 또막 난사를 했단 말이에요. 청와대 또 대통령을 향해서. 그 이후로 다시 그뭐 유시민 팬덤, 뭐 김무중 팬덤 이런 분들이 또뭐 대통령을 밀칭으로 부르면서 공격하기도 하던데 일단락 됐다고 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0: 물론 그게 완전히 사라지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부터 여러 가지 또 감정적인 측면까지 다 섞여 있을 텐데 그래도 전당대회가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분출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그 전당대회가 끝난 상황에서는 이제는 수습하고 서로 통합하는 과정을 밟아야 될것 같고요. 뭐 외부에서의 여러 가지 뭐 비판과 평가 그리고 비평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또 합리적인 부분은 받아들이되 또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명하고 넘어가야 될 테고요. 저는 아마 국민 다수는 이 정부와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것은
1: 그럼요.
0: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죠.
1: 그럼요.
0: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대통령과 또 여당과 또 여당 지지층들이 그런 마음을 함께 가졌을 때 성공하는 이 정부와 나라가 될 것인지 이게 가장 큰 공통분모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방향으로 대통령도 당도 이끌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0: 네, 수고했습니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워킷 안전화.
9: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0: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0: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오늘 방송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3: . 교통안전 1분 터.
4: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900명을 넘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실종자도 5,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네팔과 중국 당국의 발표를 바탕으로 현지 시각 31일 사망자는 919명, 실종자는 4,793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이 발표한 사망자는 903명, 실종자는 4,247명입니다. 티베트 자치구 지역에선 16명이 숨지고 546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전망으로 개장 직후 급락하던 코스피가 장중 반등에 6,800대를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전장보다 0.46% 오른 6,820.02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1,400억 원을 순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도 각각 6,400억 원, 7,90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영향으로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17% 오른 26만 원으로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도 1.27% 오른 167만 4천 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폭락 엄극과 관련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집값 폭락 예견도 황당하지만 근거가 벙벙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계획조차 없는 정부의 공급 발표를 조기 대량 공급이라 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실제 공급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합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기존의 구속 집행정지를 취소하지는 않아서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제주에서 경찰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실종 사건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실종 사건의 위험도를 판단해 수색이나 수사에 신속히 나설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수사 인력이 야간에 한 명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종팀 인력을 장기적으로 보강해야 한다면서 충원이 필요한 적정 인력을 분석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유화 기조를 보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한 데 대해 북한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반복적인 비핵화 입장과 적대시 정책에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그러면서 핵은 주권 수호를 위한 절대적 담보이고 북한의 핵 보유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한 가장 정확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이 다음 달 정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진행하기로 한데 대해서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산 위기에 직면했던 홈플러스가 다시 문을 연 지난 13일 이후 총 1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홈플러스는 어제까지 총 1,16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개장 후 매출은 지난달 같은 기간 대비 57%, 구매 회원 수는 255% 늘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영업 정상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객 기반이 건재하다는 걸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3.9도, 습도는 92%입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

0: 합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3: 고향 특례시.
4: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5: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지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0: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5: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 높은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6: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7: 인천 무의도의 한 선착장. 주민 한 명이 수상한 여행용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누가 버린 짐이려나 싶었다고 하죠.
8: 어휴, 저 가방 뭐야? 누가 저기다 또 쓰레기 버렸나 보네.
9: 그런데 꽤 큰데. 그리고 왜 하필 선착장 뒤에 저렇게 놔뒀지?
8: 하긴 좀 이상하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7: 결국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방을 연 순간,
8: 어? 이게 뭐야? 어우, 냄새!
7: 가방 안엔 20대 남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시간을 이틀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8: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9: 돈 문제도 그렇고 뒤에서 우리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계속 아니라고 하면 돼? 말로는 안 되겠구만.
10: 야, 이거 받아.
9: 오호.
7: 세 사람은 동갑내기 친구 사이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험담과 금전 문제를 두고 말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두 사람이 한 명을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10: 아니, 분명 싸우다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죽어 있었어요. 겁이 나서 살인하려던 게 절대 아니라고요.
7: 가해자는 당시 마약을 흡입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가 됐고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 살인의 고의는 부인했습니다. 사람을 때려 숨지게 했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 깨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 이건 과연 살인일까요? 상해치사일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임웅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1: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임웅준 변호사입니다.
7: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날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11: 네, 세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험담 문제 그리고 금전 거래 문제로 감정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2020년 7월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세 사람이 만났는데 말다툼이 시작됐고 결국 두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하기 시작한 거죠. 당시 가해자 두 사람은 마약을 흡입한 상태였고 피해자를 결박한 뒤 스테인리스 봉 같은 둔기로 무려 7시간이 넘도록 폭행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결국 정신을 잃었고 그 상태로 2시간가량 방치되다 숨졌습니다.
7: 그런데 보도를 보면요, 가해자들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아, 죽을 줄 몰랐다, 자다 깨보니까 숨져 있었다,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법적으로 상해치사, 살인, 뭘 기준으로 가리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번 사건도 결국 살인의 고의가 문제였던 건데 직접 죽이겠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거죠?
11: 네, 맞습니다. 일단 핵심은 하나입니다.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느냐, 즉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상해치사는 때리다 보니 죽게 된 것, 살인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한 것,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꼭 죽여야겠다는 확정적인 마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이걸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행위에 나아갔다면 이것만으로도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도 살인죄의 범위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고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결국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7: 그렇죠. 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정이 안 되고 확정적 고의만 된다고 하면은 총으로 쏴놓고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를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이런 행동이 살인의 고의를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 아니면 뭐 양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잔혹성 여부로 고려가 되는 정도인지 어떻습니까?
11: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고의 판단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가 피투성이가 된 상태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는 건 그 순간 피해자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두 사람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심각한 상태인 걸 알면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이게 바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했다는 미필적 고의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2심 재판부도 한 씨는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 앞에서 인증샷을 남길 목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는 등 가학적 엽기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양형 측면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범행의 잔혹성, 반인륜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형량을 높이는 데 작용하겠죠. 이 사건에서 항소심 형량이 크게 올라간 데도 이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또 하나가 피해자가 이미 심각한 상태였는데도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상당 시간 그대로 뒀다, 2시간 방치했다고 했죠. 이렇게 피해자를 방치한 행동,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데 영향이 있죠?
11: 네,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살인의 고의를 판단할 때는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의 모든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봅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2시간 동안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방치했다는 건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인식, 적어도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버려 뒀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반대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사건들을 보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거나 구호 조치를 취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런 행동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고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7: 그렇죠. 자기가 뭐 죽일 생각은 없이 때렸는데 누군가가 정신을 잃는다고 하면은 놀래서 어떤 이제 뭐 응급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데려간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 당연히 양형에 또는 고의 판단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당시 가해자들이 마약을 흡입한 상태였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런 경우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심신미약 주장, 심신상실 주장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11: 네, 뭐 주장 자체는 할 수 있겠습니다. 형법상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형법 제10조 제3항인데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장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마약을 흡입해서 그 상태가 된 거잖아요. 본인이 자초한 거니까 그걸 이유로 형을 깎아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마약 흡입 사실이 심신미약 감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7: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가 숨진 뒤의 행동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서 무의도까지 옮겨서 유기했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했었던 것 같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거짓 연락까지 했고요. 이런 부분들, 아 참, 이 살인 사건에 이어지는 그 시신 유기 사건들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패턴들처럼 보여서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법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11: 네, 법적으로 하나씩 짚어드리면, 우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무의도 선착장에 버린 건 사체 유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인의 집에서 여행용 가방을 훔친 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다음에 피해자 어머니에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거짓 문자를 보낸 것도 중요한데요. 이건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고 양형에서도 불리한 범행 후 정황으로 작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후 행동들은 아까 말씀드린 살인의 고의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인터넷으로 시신 유기 장소를 검색하고 거짓 문자를 보내고 계획적으로 시신을 옮긴 일련의 행동들은 겁이 나서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범행 전체를 은폐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처음부터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7: 네, 사건이 발생하고 가해자들이 자수했다라는 표현도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 아니라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던 중이었단 말이죠. 이런 경우도 법률상 자수로 인정이 됩니까? 유효한 자수가 되나요? 결론적으로는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 형을 깎아줍니까?
11: 네, 아마 흥미로운 쟁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망이 좁혀지던 중에 자진 출석했더라도 법률상 자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 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자수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수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출석만 한 게 아니라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범죄 사실을 부인하면서 출석만 했다면 진정한 자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 사람은 자진 출석 후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자수의 효력이 온전히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7: 그러네요.
11: 네, 둘째, 설령 자수가 인정된다 해도 형을 반드시 깎아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형법상 자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이기 때문에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7: 네, 이 사건 자수가 어떤 수사나 재판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하지 않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네요.

0: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1심과 2심에서 형량 차이가 꽤 났거든요. 두 사람 다 그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부분을 더 무겁게 본 거죠?
1: 네, 1심에서는 한씨 징역 18년, 백씨 징역 10년이었는데 2심에서는 한씨 30년, 백씨 20년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특히 무겁게 본건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범행의 잔혹성이에요.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잔혹하다고 봤고요. 다른 하나는 반성의 부재입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는데도 피고인들은 고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명시했습니다. 범행 자체의 중대성에 더해 법정에서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형량을 끌어올린 거죠. 이후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2심형은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가해자가 두 명이에요. 둘다 살인죄가 인정이 됐는데요. 한 사람은 징역 30년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20년으로. 어떻게 보면 뭐둘다 많지만 1.5배예요. 10년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함께 범행을 저질렀지만 두 사람의 책임 정도 확연히 달랐던 건데 어떤 부분이 크게 다르게 작용을 한 겁니까?
1: 이 사건에서 한 씨와 백 씨의 차이를 보면 한 씨는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고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됐습니다. 반면 백 씨는 범행 도구를 제공하고 폭행에 가담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은 한 씨가 했다고 본 거죠. 공동정범에서 형량 차이를 가르는 건 결국 누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느냐입니다. 같은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기능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더 무거운 책임을 지는 거고, 이 사건에서는 그 차이가 10년이라는 형량 차이로 나타난 겁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최유리의 숲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내일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최대 100mm 이상, 수도권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5에서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더위가 주춤하게 반면에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덥겠습니다. 퇴근길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서부외선 지하도로에는 고장차도 발생을 했습니다. 일직 쪽으로 1차로상에 고장차가 세워져 있는데 이 지점 앞두고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사근램프에서 기름램프 사이로 밀리고 있고 다시 홍제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 정체인데요.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이 하위차로 따라서 길 밀립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남산 1호 터널이 정체입니다. 1호 터널 진입 이전인 퇴계로 2가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한남이 고가차도 쪽으로 차간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4: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진도 기자,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이유가 나왔습니까?
5: 네, 그렇습니다. 심야 시간대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장윤기가 받는 혐의에 대해 전형적인 성범죄 목적의 납치 범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윤기가 케이블타이 등 범행을 미리 치밀하게 준비했고 잔혹한 방법으로 여고생의 생명을 빼앗았으며 도우려고 나선 남학생까지 중상을 입혔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장윤기의 재질이 불량해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윤기는 피해자에게 송구하고 평생 죄값을 가져가겠다며 유가족과 주변분들께 사죄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새벽 전남 광주 광산구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쫓아가 성폭행하려 하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여고생을 도우러 온 고등학교 남학생도 흉기로 다치게 했고 앞서 또 다른 이주 여성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장윤기에게 내려진 강간 등 살인죄는 법정행위 사형과 무기징역으로만 정해져 있어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지난달 열린 3차 공판에서는 피해 여고생 유가족이 재판에 참석해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장윤기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진우입니다.
3: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인에 대해 부패가 심해서 알 수 없다는 경찰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4: 시신이 발견된 초기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뒀던 경찰의 태도가 성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6: 경찰의 허위 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 씨. 경찰은 시신 발견 직후부터 줄곧 타살 혐의점이 낮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7: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8: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입니다.
6: 이후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장 경찰여시 특이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고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장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고 발견 장소도 평소 장 씨가 무서워했던 곳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타살 혐의점이 낮다는 결론을 내리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9: 경고 압박에 의한 질식이라는 것은 추정은 네. 가능한데
8: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입니다.
9: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는 거죠.
10: 네.
6: 가시 많은 야자나무 숲에서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끊이지 않자 경찰이 재형 검증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수사본부장이 밝힌 입장은 지금까지 경찰이 무게를 둔 것과 달랐습니다. 시신 부패가 심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초기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하려 성급히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경찰은 추가로 입장을 내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추정성 보도를 방지하기 위해 사실 부분만 언급한 것으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와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4: 장윤기 봐주기 수사와 제주 부모 경장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 수사 최고 책임자인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본부장은 오늘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매뉴얼에 따라 수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휘 감독에 최선을 다했어야 하지만 저를 포함한 관리자들이 그러지 못했다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홀로 서기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 우려를 잘 알고 있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역량 강화와 조직 문화 개선 등 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수사권 남용과 지휘감독 부실에 대해선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엄호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공세를 펼친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충돌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다음 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 취재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정부 핵심 기조인 국민주권과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검찰개혁 완수 의지도 거듭 천명했습니다.
11: 종국에는
1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1: 정말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 주권자이신 국민들한테 체감시키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다하겠다.
10: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며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비롯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과거 대장동 사건 수임 의혹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법무법인 내 지시에 따라 남욱 변호사를 한 차례 접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판사 출신 민주당 재선 의원으로 친명계로 꼽히는 김 후보자는 법사위 소속으로 이른바 검찰개혁 입법을 국회에서 주도해왔습니다.
11: 사법 경찰관의 적정한 보안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12: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11: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이력을 부각하면서 70년 만에 바뀔 형사사법체계를 구현할 적임자라고 김 후보자를 치켜세웠습니다.
13: 개정 형사소수법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도 높습니다.
12: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13: 법무장관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10: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이나 배임죄 폐지 법안을 주도한 이력을 고리로 민심 역주행 개각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14: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1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4: 결국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겁니다.
10: 검찰개혁부터 공소취소까지 전국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현안이 집중된 만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기국회 청문장국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3: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권에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15: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명 이튿날 국회 출근길에서 쏟아지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16: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2: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6: 혹시 의원직 겸직 논란 관련해서도 한 말씀.
15: 지난 2024년 총선에서 범여권 위성정당 소속으로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용 후보자는 장관 취임 뒤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소득당 안에서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능한 만큼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원외 정당이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에 취임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이 정치권의 관례였던 만큼 국민의힘에선 기득권 지키기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또 기본소득당 당직을 맡고 있는 용 후보자 배우자의 급여 문제 때문이냐는 지적까지 나왔는데 성별 갈라치기의 선봉장이었던 용 후보자가 여성 안전을 외쳐오면서 민주당의 보안수사권 폐지엔 앞장섰다며 후보 자격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14: 청년들의 분노에 터무니없는 용혜인 카드를
1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4: 2030 분노지수는 폭발 직전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15: 날선 목소리는 진보 진영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용 후보자가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하고도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다는 비판부터 장관 임명은 사실상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용 후보자 등의 발탁을 계기로 진보 진영 연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17: 진보 개혁 연대 정당들과 선거제도, 정당제도, 정치제도들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과거에 했던 것과 앞으로 필요한 것을 함께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15: 나아가 용 후보자를 두둔하는 발언까지 내놨는데
18: 만약 의원직을 사퇴하면은 원외 정당이 되는 거예요.
12: 박지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18: 굉장히 고심했을 거예요.
15: 의원직 겸직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90년대생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무사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진수입니다.
3: 오늘 오후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공지를 통해 현안 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 회의는 조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한 가운데 청와대에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빈소를 찾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 오후 조 대법원장 부친의 빈소가 마련된 포항 성모병원을 찾아 조문하고 이 대통령 명의 조화를 전달했습니다. 30분가량 빈소에 머문 강 실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오시지 못해 비서실장을 보낸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고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께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4: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됐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합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기존의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지는 않아서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특별집회 형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통일교 안에서의 한 총재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불법 자금 260억 원 압수를 포함한 이 수사 결과 발표로 8개월여의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종교단체 유착 의혹은 단 한 명의 정치인 기소 없이 마무리되며 반쪽 수사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우정원 기자입니다.
19: 얼핏 보면 수상할 게 없는 침실 벽면을 뜯어보니 현금 다발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개인 금고입니다. 금고에 보관한 여행용 가방을 열어보니 돈 뭉치로 빈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정교유착 압수본이 이렇게 금고에서 압수한 불법 자금만 260억 원에 달합니다. 합수본은 한 총재가 교회 자금을 예물비 명목으로 빼돌려 거액의 돈을 자신의 금고에 은닉했다고 보고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 합수본에서 추가 기소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 아직도 윤영은 본부장 단독범이라고 생각...
19: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합수본은 8개월간의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당원들의 특정 정당 가입을 조직적으로 지시한 혐의로 95세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등 모두 32명을 기소했습니다. 다만 활동 결과에 대해 아쉬움 섞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1월 종교단체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부정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닻을 올린 합수본.
22: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공명함 없이 오직 증거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9: 특히 전재수 부산시장이 통일교로부터 고가 명품 시계를 받았는지 등이 관심이었는데 종교단체 관계자 32명이 기소된 반면 전 시장을 포함해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시계 등 금품 수수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통일교가 전 시장 자서전 수백 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혐의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 시장과 함께 금품 수수 논란이 불거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4: 여자 축구 간판 지소연 선수가 경기 도중 여성 심판으로부터 성희롱성 발언을 들은 이후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수협회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고 대한축구협회는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0: 공이 터치라인 밖으로 나간 뒤 공과 상관없는 곳에서 지소연 선수에게 심판이 옐로카드를 꺼냅니다. 이에 격하게 항의하는 지소연. 벤치까지 와서 지소연은 목소리를 높여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수원FC 위민과 서울시청의 경기 중 지소연이 심판으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지소연은 자신을 향한 성희롱성 발언에 항의하자 심판이 부당하게 옐로카드까지 꺼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심판은 부심과 부적절한 단어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선수 한 명을 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근호 프로축구선수협회장은 심판이 특정 선수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기고 이를 무마하려고 카드를 무기삼아 권력을 휘두른 행태는 전 세계 어느 프로리그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여자축구연맹은 심판 관리를 책임지는 대한축구협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간담회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명확한 한국여자축구연맹 팀장입니다. 예, 경위랑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뭐 구단 쪽 지도자나 구단분들하고 협회 심판 쪽이랑 저희랑 이렇게 네. 간담회 같은 거.
0: 대한축구협회는 해당 주심과 부심, 심판 평가관으로부터 관련 보고서를 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오는 목요일 아마평가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2: 현재 중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북과 경북 중북부는 밤까지, 수도권은 내일 오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도는 늦은 오후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고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전남과 영남은 오늘 저녁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내일 오후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 31도, 전주 32도, 대구 33도로 충청 이남은 예년보다 3~4도가량 높겠고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3: 지금 여러분은 뉴스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0: 장윤기, 제주 실종 사건 등 최근 불거진 경찰 내부 문제, 수사 최고 책임자인 국가수사본부장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실종 사건의 위험도를 더 꼼꼼하게 따지고 인력도 확충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최근 잇따라 터진 경찰 비위에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부 담당자의 일탈뿐 아니라 지휘, 감독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수사 역량 강화는 물론 조직 문화를 신속히 개선하고 문제가 된 관련자는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제주 사건을 계기로 최근 3년 동안 종결된 전국의 실종 사건 처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지시 이후 15,100여 건을 점검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관리자 이중 확인과 비대면 종결 원칙적 금지에 더해 신고 접수 단계에서 위험도 평가를 고도화해 종결할 사건은 종결하고 수사로 전환할 사건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간에 실종 전담 수사관이 홀로 근무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관계 기관과 협의해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실종 성인에 대한 강제 수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0: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오늘 6차 회의를 열고 피해자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형사사법 절차의 권리 주체로 보장하는 내용의 첫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사건 경과나 처분 이유를 알 권리, 기록 접근권, 불송치, 불기소 사건에 대한 이의 제기권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위원회는 또 전국 경찰서에 범죄 피해자 보호계를 설치하고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처럼 보복 위험이 큰 범죄는 가해자의 석방이나 출소 예정 사실을 피해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권고했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윤기에게 내려진 강간 등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으로만 정해져 있어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새벽 전남 광주 광산구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쫓아가 성폭행하려고 하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사성 장군 출신 예비역 대장이 지명되면서 첫 문민 장관 시대가 1년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물러나는 안 장관에게는 군무 이탈 의혹 해소 과제가 남겨졌고, 신임 장관은 굵직한 국방개혁 과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혜은 기자입니다.
2: 64년 만에 문민 국방 시대를 열고 조직과 국방개혁을 강하게 추진해온 안규백 장관. 최근 불거진 자신의 군무 이탈 의혹 속에 결국 1년여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탈영 의혹에 대해선 장관직을 물러난 뒤에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3: 이제 이 부분이 물러나면은 여러 가지
4: 안규백
3: 절차를
4: 국방부 장관입니다.
3: 밟고 여러 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안 장관이 물러나면서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굵직한 개혁 과제는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로 넘겨집니다. 강 후보자는 육사 46기로 합참 작전본부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거친 대표적인 전략 작전통입니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를 거치며 안보실 국방개혁 비서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쳐 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년 만에 다시 군 출신 장성을 국방수장에 낙점한 건 우선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둔 걸로 풀이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와 통합사관학교 추진 등 굵직한 국방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하려면 군 내부 사정에 밝고 전문성을 갖춘 군 출신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특히 강 후보자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내면서 브런슨 현 주한미군 사령관과 함께 근무하는 등 한미연합작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점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5: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주

0: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혁신의 새로운 길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열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속에서 군 조직의 안정과 국방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2: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지선 현 2차관은 치솟는 서울 집값과 전월세 불안 속 신속한 주택 공급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최대의 관심사인 서울시와의 공급협의 문제에 대해 홍 후보자는 실무 경험을 강조하며 정책 조율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3: 국토부 장관 지명 이후 첫 출근길. 현 2차관인 홍지선 후보자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거운 표정으로 운을 뗐습니다.
4: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5: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4: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3: 홍 후보자가 말한 대로 최대 과제는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입니다. 당장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를 앞두고 규모감 있는 서울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서울시와의 협상 상황은 막막하긴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녹지 훼손에 반대하는 서울시 입장이 워낙 강경하고 물꼬를 트는 듯했던 탄천 공급도 신경전으로 이어져 불투명해진 상황. 경기도청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홍 후보자는 현장 실무 경험을 내세우며 이견 조율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4: 중앙 정책이 지방 정부에 내려와서 어떻게 현장에 반영이 되는지 작동이 되는지를 충분히 경험을 해왔습니다.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해갖고 그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3: 기존 공급 대책을 착착 이뤄내는 일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약 150만 가구 착공을 약속했지만 태릉, 과천 등 핵심 입지에서 주민 등 반대가 워낙 거세 난항이 예상됩니다. 홍 후보자가 거듭 현장 경험을 언급하긴 해도 동시다발적으로 지자체와 조율하고 이해관계자들 설득하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력한 규제에도 공포에 질린 내 집 마련 수요가 중저가 지역 집값을 끌어올리고 전월세난이 극심해지며 서민 주거 사다리가 위태로워진 상황. 공급 확대와 시장 신뢰 회복, 집값 안정,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는 중대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폭락 언급과 관련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집값 폭락 예견도 황당하지만 근거로 내세운 조기 대량 공급과 투기 수요 억제 등의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계획조차 없는 정부의 공급 발표를 조기 대량 공급이라 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실제 공급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집값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 대량 매입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6: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에도 우리 증시가 장중 하락분을 반납하면서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2.6%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반도체주가 낙폭을 줄여주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7: 2.58% 내린 6,613선에서 개장한 코스피는 장중 낙폭을 키워 3% 넘게 급락해 6,540선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도체주가 낙폭을 줄였고 지수도 6,700을 넘어서는 등 상승세로 전환했고 0.46% 강보합인 6,820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의 하락 개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케빈 워시 의장의 연설이 매파적으로 해석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생겼지만 시장에서는 워시 의장의 발언이 원론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는데 이것이 증시 반등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8: 생각보다는 매파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좀 공감대가 형성이
9: 키움증권 연구원입니다.
8: 반등을 이끌지 않았나.
7: 3%대 하락 출발한 삼성전자는 장중 낙폭을 모두 반납하며 1%대 오른 26만 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도 3.5%가량 하락 개장했지만 1.27% 올라 167만 4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모두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 대형 반도체주가 상승 전환하는 등 삼전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10: 기관 순매도가 한 8천억 좀 됐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한 6천억 개인이 한 1,500억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자사주 매입 규모가 이 부분을 흡수했다고 또 해석을 할 수 있고
7: 코스닥은 2% 내린 821선에서 개장했지만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며 장중 낙폭을 줄였고 0.49% 약보합인 834에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368.6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만에 1,370원을 밑돌기도 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6: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성과급 확대가 내년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0.1%포인트 가까이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늘어난 소비금액 상당 부분은 주택 매입이나 고가 자동차 구매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천, 화성 등 반도체 산업 종사자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의 소비 파급 효과를 조사한 결과 이들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지급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내년 GDP 성장률은 최대 0.09%포인트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1월 이후 자동차 등 고가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월별 소비액이 최대 4% 정도 늘었는데 올해 말까지의 누적 소비 증가액은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전남 보성의 1시간 강우량은 124.6mm로 역대 네 번째로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영광 나골도에는 이틀 연속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9월을 앞두고 강한 2차 장맛비가 전국에 내리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1: 예상보다 일찍 우리나라 남해안을 따라 형성된 긴 장마 전선. 일요일 오후 6시 10분. 가장 무거운 비구름은 전남 보성 지역을 덮쳤습니다.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이 무려 124.6mm. 불과 2주 전 역대급 물폭탄이 쏟아졌던 경남 거제의 1시간 강수량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네 번째로 강한 비입니다. 만 하루 사이 발송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만 6차례. 전남 광주 영광과 울산, 경북 청도, 전남 화순, 그리고 전남 보성 순이었습니다. 시간당 100mm 수준의 극한 호우가 쏟아진 곳들인데 발령된 횟수로는 최다입니다. 특히 영광 나골도에는 15분 강수량 50mm에 달하는 비현실적인 강도의 비가 쏟아지며 아침까지 두 차례 재난성 호우 문자가 내려졌고 이틀 누적 강수량은 550mm를 넘어섰습니다. 밤낮 없이 전국에 비를 뿌린 건 새로 형성된 정체 전선입니다.
12: 한반도 북쪽으로는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반시계 방향인 저기압성
9: 기상청 예보관입니다.
12: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아오고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에서 기인한 성질이 다른 공기가 부딪히면서 형성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11: 밤에 주로 비를 뿌릴 거란 전망과 달리 낮부터 장대비가 쏟아졌는데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유입되는 수증기가 예상보다 더 많았던 탓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고 특히 충남 서해안에 최대 100mm에 이르는 많은 비를 예상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6: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린 전남 광주 영관군에선 주민 고립과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광주 소방본부는 아침 8시 10분쯤 영관군 백수 백암리에서 집 앞에 물이 넘쳐나 고립된 주민 2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영광군 법성면과 염산면 등지에서도 집 앞마당과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배수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호우경보 속에 전북 정읍에서 논에 일을 하러 간 70대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색 중입니다.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밖에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70대 A씨는 오늘 아침 6시 30분쯤 아내에게 논에 가보겠다고 말을 한 뒤 집 밖으로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두산 에너빌리티가 연락이 끊긴 직원들을 찾기 위해 네팔 당국 승인을 받고 헬기 한 대를 띄워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6: 가족들 요청에 따라서 그간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계곡 상류 위어댐에서 시작해 아래쪽 캠프까지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13: 연락이 끊긴 직원을 애타게 찾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네팔 당국에 이른 새벽부터 헬기 이륙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0: 힘을 띄운 건 자체 대응 팀 급파 나흘 만에 처음입니다. 반면 앞서 헬기를 띄운 적 있는 남동발전은 드론 수색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홍수와 산사태가 휩쓴 지역에 육로를 이용해 최대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사고 지점에 통신이 닿는 범위까지 다가간 뒤 드론을 띄우겠다는 겁니다. 다만 헬기와 마찬가지로 드론도 네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두산에선 박정원 회장이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남동발전 사정 대행도 네팔에 도착하면서 양측 기업 모두 현지 대응팀을 각각 16명씩으로 늘리며 총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우리 기업들은 육로로 사고 지점에 접근하는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에 현지에서 파악된 정보를 공유해주는 등 후방 지원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2: 외교부가 네팔이 우리 측에 수색 및 구조와 관련된 인력과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 씨는 오는 물자 공지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정부는 네팔 측의 요청을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 투입까지 결정했지만 네팔 정부가 허가하지 않아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3: 조현 외교부 장관은 시시를 커널 네팔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우리 국민의 수색을 위한 네팔 측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 장관은 네팔 대홍수 발생 이후 지난 2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통화에서 네팔 측이 우리 국민 10명을 무사히 안전지대로 이송해 준데 대한 사의를 전했습니다. 또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우리 국민 9명의 수색과 구조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팔 측에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수색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팔군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2: 네팔 당국이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 900여 명을 구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학교를 덮친 홍수 속에서는 교장과 교사들의 빠른 대피 결정으로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4: 진흙과 바위가 뒤엉킨 터널 입구를 향해 중장비가 쉴새 없이 잔해를 퍼냅니다.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 900여 명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트리슐리 3A 발전소에서는 구조대가 터널 상부에 구멍을 뚫어 내부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구조대원들을 공사 지점까지 투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 현재 구조 작업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험난한 지형과 충분하지 않은 자원입니다. 현재 경찰관입니다.
4: 일부 학생들은 교사들의 신속한 판단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누아코트의 한 학교에서는 교장이 홍수 경고 전화를 잇따라 받은 뒤 학생 약 900명을 모두 고지대로 대피시켰습니다. 다딩에서도 점심시간에 교실을 나왔거나 교사의 대피 지시에 따라 서둘러 학교를 빠져나온 학생들이 화를 면했습니다.
5: 선생님들이 홍수가 났으니 가방과 도시락을 두고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생존 학생
4: 시간이
5: 어머니입니다.
4: 지날수록 인명 피해는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900명 넘게 숨졌고 외국인들을 포함해 5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실종됐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2: 갑작스러운 홍수로 1,000명 가까이 숨진 네팔에서 전염병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3: 특히 시신 처리가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서 네팔 정부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은 일괄 매장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6: 숲속에서 중장비를 동원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은 화분에는 임시로 만든 팻말이 나란히 꽂혀 있습니다. 시신이 쌓여가면서 처리가 한계에 다다르자 희생자들을 인근 숲에 일괄 매장하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시신들이 빠르게 부패하면서 전염병 우려가 커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장시간 물에 잠겨 절단되고 부패한 유해들은 임시로 매장 조치했습니다. 네팔 외무차관 아무리트 바하두르 라이입니다.
6: 이미 지난 주말과 휴일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수백 구의 시신을 홍수 피해 지역 인근 숲에 묻었습니다. 다만 시신 촬영과 유전자 조사는 물론 매장 장소도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신원이 확인되면 시신을 꺼내

0: 당내 절차를 진행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실종자 가족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안내도 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1: 화장장을 다 돌아다녀도 안내조차 없고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아요. 도대체 정부는 뭐 하는 건가요? 실종자 가족입니다.
0: 특히 외국인 시신들의 신원 확인이 큰 문제입니다. 네팔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적 같은 기본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인도 정부는 법의학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했고 중국 역시 네팔 측과 공동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네팔 대홍수로 최소 69개 학교가 파괴돼 19,000명의 어린이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영리 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은 이 같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구조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 분야의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팔 당국은 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 3일간의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추가 홍수 경보까지 계속해서 발령되고 있어 홍수 피해 지역에서 언제 수업이 재개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네팔과 중국 접경에 2차 홍수 위험으로 꼽혔던 언세코 외에도 또 다른 시한폭탄이 발견됐습니다.
3: 네, 빙하 붕괴 충격으로 생긴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서 호수를 이룬 건데 연쇄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4: 깎아지른 절벽에서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그 아래 흙탕물이 고여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거대한 호수를 이룬 게 중국 정찰 드론에 포착됐습니다. 이로써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에 산사태 잔해가 강물을 막아 생긴 언세코는 세 곳이 됐습니다.
5: 세 번째 언세코는 두 번째 호수 하류 2.8km 지점에 있어요. 200만 세제곱미터 규모 산사태가 또 났고 퇴적물 제방이 생기면서 중국 종합방재공장입니다.
4: 걱정했던 것과 달리 하류의 언세코 두 곳은 며칠 사이 물이 대부분 빠져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대신 해발 3,700m 상류에서 새로운 복병이 발견됐습니다. 언세코와 달리 빙하 붕괴의 충격으로 함몰된 자리에 물이 고여 생긴 호수입니다. 중국어론 충격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론 충격 함몰 호수 정도로 풀이됩니다. 면적 10만 8천 제곱미터, 저수량 140만 톤으로 주변엔 합계 7만 제곱미터 규모의 저수구역 3곳이 딸려 있습니다. 첫 빙하 붕괴 지점 바로 밑 고도 4,950m에 있는 언세코와 가까워 연쇄 붕괴 우려도 제기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 예보까지 겹쳤습니다.
5: 앞으로 사흘간 지름현은 대체로 흐리고 비 오는 날씨가 예지겠습니다. 강수량은 10mm에서 35mm 사이로 중국 기상국 일기 예보관입니다.
4: 히말라야 계곡에서 또 다른 시한폭탄이 발견되면서 겨우 재개된 구조수색 작전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네팔 대홍수를 일으킨 거대 안반 산사태를 두고 기후변화 탓으로만 단정하기엔 무분별한 인간 활동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온난화로 산비탈 지반이 썩은 문지방처럼 약해진 상황에서 수천 명의 등반객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기가 빙하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6: 네팔 티베트 대홍수는 고지대에서 발생한 거대 안반 산사태가 원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기후변화 탓으로만 단정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온난화 현상 자체가 거대한 붕괴를 곧바로 일으킨 직접적인 방아쇠로 작용하진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후변화가 고산지대를 지탱하던 얼음과 영구 동토층을 녹여 한 전체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린 점은 분명합니다.
5: 온난화로 빙하가 가파른 곳으로 후퇴하면 중력에 의해 균열이 커지는데 이 얼음과 암석 틈새로 녹은 물이 스며들면서 산사태를 급격하게 가속하는 겁니다. 중국 환경연구소 연구원입니다.
6: 이렇게 뚜렷한 징후 없이도 언제든 지반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밀집한 인간 활동은 대형 재난을 앞당기는 또 다른 뇌관입니다. 국제연구진에 따르면 등반객 수천 명이 머무는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의 상업활동이 엄청난 양의 얼음을 직접적으로 녹이고 있습니다. 봄철 등반 시즌 50여일 동안 텐트 난방과 취사를 위해 태우는 막대한 화석연료가 빙하에 고스란히 치명적인 열기를 가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빙하 위에 그대로 배출하는 따뜻한 소변 열기만으로도 한 시즌에 150여 톤의 얼음이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립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인위적인 열기를 모두 합치면 한 시즌에만 무려 2,500톤의 빙하가 녹습니다. 실제로 위성 관측 자료를 확인해보면 인간이 머무는 텐트촌 지표면의 온도 상승 속도는 인접한 순수 빙하보다 두 배나 빨랐습니다. 온난화로 이미 약해진 얼음벽 위에 수천 명이 텐트를 치고 불을 피우는 현재의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복합 산악 재난을 막기 위해선 당장 베이스 캠프를 단단한 지반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막연하게 자연탐만 하기보단 붕괴를 앞당기는 우분별한 인간의 상업활동에 대한 뼈아픈 통제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2: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 재판부는 통일교 자금력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7: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8: 오늘 징역형 선고되셨는데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9: 항소하실 겁니까?
8: 저희 아버지 항소심에서 추가 구속으로 이루어졌는데 입장 말씀이세요.
7: 한 총재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친윤 핵심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1억 원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 교단 자금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정치적 영향력을 얻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삼았다며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침해됐다고 질타했습니다. 한 총재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윤 전 본부장이 사건 전반을 주도한 거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총재가 해외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 일부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통일교는 항소를 예고했는데 앞서 한 총재의 징역 13년을 구형한 특검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2: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불법 자금 260억 원 압수를 포함한 수사 결과 발표로 8개월여 만에 활동을 마쳤습니다.
3: 하지만 정치권과 종교단체 유착 의혹은 단 한 명의 정치인 기소 없이 마무리되며 반쪽 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10: 얼핏 보면 수상할 게 없는 침실 벽면을 뜯어보니 현금 다발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개인 금고입니다. 금고에 보관한 여행용 가방을 열어보니 돈 뭉치로 빈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정교유착 압수본이 이렇게 금고에서 압수한 불법 자금만 260억 원에 달합니다. 합수본은 한 총재가 교회 자금을 예물비 명목으로 빼돌려 거액의 돈을 자신의 금고에 은닉했다고 보고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8: 합수본에서 수사 기소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아직도 윤영호 본부장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
10: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합수본은 8개월간의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당원들의 특정 정당 가입을 조직적으로 지시한 혐의로 95세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등 모두 32명을 기소했습니다. 다만 활동 결과에 대해 아쉬움 섞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1월 종교단체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부정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닻을 올린 합수본.
12: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고 면함 없이
2: 정규유착 합동수사 본부장입니다.
12: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0: 특히 전재수 부산시장이 통일교로부터 고가 명품 시계를 받았는지 등이 관심이었는데 종교단체 관계자 32명이 기소된 반면 전 시장을 포함해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0: 시계등 금품수수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통일교가 전시장 자서전 수백 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혐의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시장과 함께 금품수수 논란이 불거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1: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은 의원이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3: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은 의원은 지명 이튿날 국회 출근길에서 쏟아지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4: 소감 한 말씀 없죠?
5: 용혜은 후보자입니다.
6: 대변인들과 논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 혹시 의원직 겸직 논란 관련해서도 한 말씀.
3: 지난 2024년 총선에서 범여권 위성정당 소속으로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용 후보자는 장관 취임 뒤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소득당 안에서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능한 만큼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원외 정당이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에 취임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이 정치권의 관례였던 만큼 국민의힘에선 기득권 지키기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또 기본소득당 당직을 맡고 있는 용 후보자 배우자의 급여 문제 때문이냐는 지적까지 나왔는데 성별 갈라치기의 선봉장이었던 용 후보자가 여성 안전을 외쳐오면서 민주당의 보안수사권 폐지엔 앞장섰다며 후보 자격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8: 청년들의 분노에 터무니없는
9: 장동혁 국민의힘
8: 용혜인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2030 분노지수는 폭발 직전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3: 날선 목소리는 진보 진영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용 후보자가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하고도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다는 비판부터 장관 임명은 사실상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용 후보자 등의 발탁을 계기로 진보 진영 연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10: 진보 개혁 연대 정당들과
9: 김민석 민주당
10: 선거제도,
9: 대표입니다.
10: 정당제도, 정치제도들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과거에 했던 것과 앞으로 필요한 것을 함께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3: 나아가 용 후보자를 두둔하는 발언까지 내놨는데
11: 만약 의원직을 사퇴하면은 원외 정당이 되는 거예요.
9: 박지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11: 굉장히 고심했을 거예요.
3: 의원직 겸직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90년대생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무사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은 의원에 대해 여성단체에서 자격 미달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와 법 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 입성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왜곡한 주혁이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의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선도할 능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은 의원은 국회의정 활동 중 성평등 가족이 소관 법률을 대표 발의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보면 용 후보자의 21대에서 22대 대표 발의 법안 116건 가운데 여가위 성평등위 소관 법률은 0건으로 공동 발의 법안은 21대 국회 20건, 22대 국회 6건입니다. 용 후보자는 21대 국회에선 전반기 기획재정이었고 후반기에는 행정안전위와 여가위 겸임위원을 22대 국회에서는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행안위원으로 소속돼 있습니다.
1: 홈쇼핑을 운영하는 GS 리테일의 고객 정보 160만 건이 유출돼 100억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조사 결과 GS 리테일은 해킹 방어는 물론 피해 사실을 제때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진도 기자입니다.
12: 해커들은 GS 리테일의 홈쇼핑 사이트를 먼저 겨냥했습니다. 사용된 수법은 이른바 크리덴셜 스터핑. 이미 다른 곳에서 확보한 사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목록을 무작위로 계속 대입하는 수법입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0: 돌려 사용하는 걸 노린 건데 로그인에 성공하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에 접속해 GS샵 158만여 명, GS25 7만 9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훔쳐냈습니다. 하지만 GS리테일 측의 보안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로그인 시도가 계속됐는데도 이를 탐지하거나 차단하는 기본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1: 위원회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2: 송경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입니다.
1: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 통제 조치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GS25 이용자 일부에게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0: 개인정보인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통지 지연의 책임을 물어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 여원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했던 접근 통제 시스템을 즉시 강화하고 전사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Walk it, walk it.
4: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 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7: 고향 특례시.
8: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0: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중부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앞으로 충남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대 30에서 6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도 남부지방의 경우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에 머물면서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반면에 남부지방은 전주 32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교통량이 빠르게 줄어들고는 있지만 곳곳에 돌발 상황이 끊이지 않습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데 천호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잠실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을 지날 때까지 시속 20, 30km 안팎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편 일산 가는 길은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여의도권 중심으로 밀리 는데요. 올림픽대로도 비슷한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고장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영동대교 목간 지점 4차로에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고요. 뒤쪽으로 반포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북부간 선도로도 구리 쪽으로 묵동나들목 부근 2차로에 고장차 때문에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어제와 오늘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550mm가 넘는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5: 하천이 범람해서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주택으로 빗물이 밀려들어서 긴급 대피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6: 흙탕물로 변한 하천물이 둑을 넘어 거세게 흐릅니다. 마을 옆 농경지 역시 통째로 물에 잠겨 어디가 논이고 길인지조차 구분하기 힘듭니다. 평생 처음 보는 기습폭우와 순식간에 불어난 하천물에 주민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7: 지금 내가 56년 살았지만 이쪽에 이렇게 물이 많이 흐른 적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물이 이렇게 넘쳐가지고 뭐 논이고 뭐고 지금 보시다시피 논으로 물이 많이 들어간 걸로.
8: 한 두 시간 사이에 이렇게 와버렸어요. 하천이 무너졌다거나 이 뚝이 무너져갖고 논으로 막을 도로로. 이 돌도 어마어마한 넓이가 돌인데 이 물이 넘쳤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6: 마을 주택가에도 사방에서 물이 밀려들었습니다. 집안까지 물이 차오르고 마당이 침수되면서 꼼짝없이 갇혔던 주민은 119 구조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대피했습니다.
9: 계곡 물이 다 이 집으로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올 수도 못했고 여기 대나무 밭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119가 와가지고 노인장에다 대놔줘가지고 지금 왔어요.
6: 섬 지역 피해도 극심했습니다. 무려 552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영광 나골도에서는 배수구에서 흙탕물이 분수처럼 솟구치고 무너져 내린 토사로 도로가 통째로 막혔습니다. 이번 폭우로 전남 광주에서 집계한 피해는 총 40여 건. 그 가운데 영광군에서만 26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밖에 광주와 보성 등 내륙과 일부 섬 지역에도 밤사이 시간당 50에서 120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등산객 고립과 도로 침수 등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4: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현지에서 고립됐다가 구조된 한국인 10명 가운데 9명이 조금 전 귀국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한 명인 두산 에너빌리티 현장 소장은 수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잔류했다는 소식입니다.
5: 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극한 호우가 주말과 일요일 새벽 사이 전북 지역을 덮쳐서 고창에서는 저수지와 하천 인근 주민의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1: 농경지도 많이 물에 잠겨서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2: 동백으로 유명한 전북 고창 선운산과 서해 사이에 있는 궁산 저수지. 그동안 가뭄에 목말라 있었는데 폭우로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비가 내려 저수지는 누런 흑색으로 변했고 논밭에도 물이 들어찼습니다.
3: 이제 나이 먹고 힘도 없는데 겁나 그 큰 게서 쳐진 것이 싹 몰아가지고 지금 논바닥에가 논에가 쳐진 것이 이렇게 많잖아요. 좀 빠졌는데 바닷물 들어오니까 지금 못 빠져나가잖아요.
2: 선운산 넘어 주진천의 부정교 부근도 폭우로 범람우려가 나와 마을 주민들이 고지대로 대피했습니다. 한때 범람 직전까지 갔던 이곳 고창 부정교는 홍수 경보가 내려져 주민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70년 넘게 이 마을에서 살았다는 주민도 수십 년 만에나 볼 법한 장대비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4: 아이 무서운 게못 자지 아무리도. 옛날에 난 기억이 없으면 괜찮은데 옛날에 난 기억이 있어놔서 무서워. 사방에서 전화 오고 난리요.
2: 주말과 일요일 새벽까지 2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내린 전북 고창. 정미소도 침수됐고 주택 마당에 물이 찼다거나 산 비탈면 일부가 쓸려 내려왔다는 신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고창뿐 아니라 익산과 군산 등에도 많은 비가 내려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잠기거나 토사 유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북 소방과 행정 당국에 접수된 신고 건수만 120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농경지 침수 상황은 아직도 계속 집계 중인데 알이 들어차고 있는 벼와 콩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0: 보신 것처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오늘 밤 사이에는 충남에 많은 비가 예보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1: 네,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현 캐스터.
5: 네, 기상센터입니다.
0: 네, 지금도 비가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습니까?
5: 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충남 서해안에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까지는 이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고, 전북과 경북 중북부에는 밤까지, 수도권은 내일 오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도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충남 서해안에는 100mm가 넘는 호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최고 40mm로 양이 많지 않지만 그동안 내린 비로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무더위도 이어집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23도, 전주 24도, 부산 26도로 남부를 중심으로 오늘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 31도, 대구 33도로 충청 이남은 예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0: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일단 만나 대화의 물꼬를 트고 11월 중간 선거 뒤 2차 회담을 할수 있다는 전직 미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기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는 미 PBC 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김정은을 그냥 만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1월 초에 열리는 중간선거 이후나 내년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기억해 둘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나토와 다른 국가들 일례로 한국 같은 나라를 돕는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는데 미국은 그들을 돕지만 그들이 미국을 도와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참여하겠느냐고 묻자 모두 아니요, 괜찮습니다라고 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어서 예컨대 한국의 경우 4만 명의 미군이 그곳에 있어서 이란과 관련해서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한국 정부가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답하더라고 주장했습니다.
0: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0: 고소하고 있다며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1: 미국의 대북 유화 체계에 거리를 두면서도 비핵화 프레임 폐기 등 북한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2: 북한은 이번엔 한미일 다영역 연합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를 예정대로 열려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외무성 명의 담화를 통해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을 유감없이 재확인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미국에 날을 세운 지 나흘 만인데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적대 정책에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겠다는 북한의 대미 정책에는 추후의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미 국무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한 걸콕 집어 반발했습니다. 한미일 공조와 일본의 재무장화 움직임 등이 지역 안보 불안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권 수호 차원의 핵 보유 정당성을 거듭 항변했습니다. 북한이 대화 손길을 내미는 미국을 향해 일종의 선결 조건을 요구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으로 대표되는 대북 정책 기조를 아예 바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취지입니다.
3: 국제사회에서 비핵화
4: 이물치를
3: 프레임을
4: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3: 완벽하게
4: 교수입니다.
3: 무력화시키겠다.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2: 협상 전 몸값을 최대치로 높이려 한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미국이 비핵화 기조를 바꿔 핵 군축회담에 나설지도 미지수여서 당분간 북미 대화가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정부 대응팀이 지상 수색에 나섰습니다.
1: 이틀 만에 헬기 수색도 재개된 가운데 드론 투입 검토까지 그야말로 총력전입니다. 네팔에 나가 있는 YTN 취재팀을 연결합니다. 김철희 특파원.
5: 네, 네팔 카트만두 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먼저 헬기 수색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5: 네, 지난 토요일 신속 대응팀 헬기가 이곳 공항을 이륙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현지 시각 오후 2시쯤 신속 대응팀 헬기가 추가로 이륙했습니다. 앞서 실종자 가족이 수색을 요청했던 위어댐 지역과 둔체, 하부 파워하우스까지 순서대로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또 오전 11시쯤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확보한 헬기가 카트만두 공항에서 이륙하는 등 오늘만 두 차례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헬기가 떴다고 해도 현장 수색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거센 물살에 험준한 지형까지 민간 헬기를 사용하는 우리로선 착륙은 물론 강하 작전도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 대응팀의 판단입니다.
1: 예, 헬기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항공 수색을 할 수는 없습니까?
5: 네, 당장 드론 수색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 카트만두를 떠난 육로 수색팀이 드론을 챙겨 떠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네팔 당국이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드론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시간이 맞으면 장비를 활용할 전망입니다. 다만 네팔이 자국 중심으로 구조 활동을 벌이겠다며 다른 나라 지원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어 우리 자원을 투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네팔이 가진 장비라도 우리 실종자 수색에 쓰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게 대응팀의 판단입니다. 도착 직후부터 헬기를 운용하는 군 설득에 주력했던 대응팀은 이제 경찰로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 고위급 인사를 직접 만나 우리 국민 수색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고 네팔 경찰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0: 네, 육로 수색팀 활동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5: 네, 소방청 인력으로 구성된 실종 수색팀이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람체 지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후 람체 쪽에 베이스 캠프를 마련하고 수경하면서 수색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대응팀은 처음 예상과 달리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돌아가는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워낙 길이 험하고 멀리 돌아가 현지인들도 잘 가지 않는 산길인데요. 단거리 경로는 홍수로 모두 끊겨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대응팀 요청에 따라 본격적인 산길이 시작되는 산 능선 무렵까지만 동행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발 전 대응팀 목소리 들어보시죠.
6: 수색 정보 수집을 위해
4: 조현문 소방청 중앙119 구조본부 본부장입니다.
6: 안전에 유의해서 신속한 수색과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 육로를 통한 수색에 더해 드론과 헬기까지 동원한 대응팀은 마지막까지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네팔 카트만두 국제공항에서 YTN 김철입니다.
1: 조현 외교부 장관은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우리 국민 수색을 위한 네팔 측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 장관은 네팔 대홍수 발생 후 지난 28일에 이은 두 번째 통화에서 네팔 측이 우리 국민 10명을 안전지대로 이송해 준 데 사의를 전하고 연락이 두절된 9명의 수색과 구조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수색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팔군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2: 외교부는 네팔이 우리 측에 수색 및 구조와 관련한 인력과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 실은 이같이 말하며 우리 정부는 네팔 측 요청을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해외 긴급 구호대 파견을 적극 검토하며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 투입까지 결정했지만 네팔 정부가 허가하지 않아서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 대홍수 사망자 수가 9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 900여 명을 구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홍수가 덮친 학교에서는 교장과 교사들의 빠른 대피 결정으로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한성욱 기자입니다.
3: 진흙과 바위가 뒤엉킨 터널 입구를 향해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잔해를 퍼냅니다.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 고립된 거로 추정되는 노동자 900여 명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트리슐리 3A 발전소에서는 구조대가 터널 상부에 구멍을 뚫어 내부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구조대원들을 공사 지점까지 투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 현재 구조 작업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험난한 지형과 충분하지 않은 자원입니다. 현재 경찰관입니다.
3: 일부 학생들은 교사들의 신속한 판단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누아코트의 한 학교에서는 교장이 홍수 경고 전화를 잇따라 받은 뒤 학생 약 900명을 모두 고지대로 대피시켰습니다. 다딩에서도 점심시간에 교실을 나왔거나 교사의 대피 지시에 따라 서둘러 학교를 빠져나온 학생들이 화를 면했습니다.
4: 선생님, 이제 홍수가 났으니 가방과 도시락을 두고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3: 시간이 지날수록 인명 피해는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900명 넘게 숨졌고 외국인들을 포함해 5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실종됐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1: 갑작스러운 홍수로 1,000명 가까이 숨진 네팔에서는 전염병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 특히 시신 처리가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서 네팔 정부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은 일괄 매장하고 있습니다. 김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숲속에서 중장비를 동원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은 화분에는 임시로 만든 팻말이 나란히 꽂혀 있습니다. 시신이 쌓여가면서 처리가 한계에 다다르자 희생자들을 인근 숲에 일괄 매장하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시신들이 빠르게 부패하면서 전염병 우려가 커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장시간 물에 잠겨 절단되고 부패한 유해들은 임시로 매장 조치했습니다. 아무리트 바하두르 라이 네팔 외무차관입니다.
5: 이미 지난 주말과 휴일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수백 구의 시신을 홍수 피해 지역 인근 숲에 묻었습니다. 다만 시신 촬영과 유전자 조사는 물론 매장 장소도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신원이 확인되면 시신을 꺼내 장례 절차를 진행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실종자 가족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안내도 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4: 화장장을 다 돌아다녀도 안내조차 없습니다.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뭐 하는 겁니까? 실종자 가족입니다.
5: 특히 외국인 시신들의 신원 확인이 큰 문제입니다. 네팔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적 같은 기본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인도 정부는 법의학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했고 중국 역시 네팔 측과 공동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8: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0: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4: 고향 등일시.
15: 듀엣토의 더 클래식.
16: 8월 31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글루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정령들의 춤 김범소리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8월 31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글루크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케 중에서 정령들의 춤, 김봄소리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0: 김봄소리는 지금 서울시향과 함께 유럽 무대에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조곡을 협연합니다. 서울시향은 지난 8월 25일부터 오늘 31일까지 유럽 순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4년 만에 유럽 투어인데요. 음악감독 야판 치베드니 서울시향을 이끌고 스페인 산세바스티안과 이탈리아 메라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차례로 찾아 모두 5차례 공연합니다.
1: 이 첫 무대는 스페인 산세바스티안의 음악축제 퀸세나 무지카리였습니다. 8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공연하고 28일에는 이탈리아 메라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투어의 마지막 이틀 30일과 31일에는 세계적인 콘서트홀인 암스테르담 콘세르트 헤바옥 대공연장에 오르는 겁니다.
0: 암스테르담을 찾은 건 지휘자 야판 치베덴 때문이겠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인 그는 19살에 로열 콘세르트 헤바옥 오케스트라의 최연소 악장으로 발탁돼 오랫동안 이 악단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했죠. 이제는 서울시향의 음악감독으로 자신에게 익숙한 암스테르담 무대에 다시 서게 된 거죠.
1: 이날 그 프로그램에서는 또 하나 눈길을 끄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영화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의 이 음악으로 세계에 이름을 알린 작곡가 정재일의 관현악곡 인페르노입니다. 서울시향이 위촉한 작품으로 이번 투어를 통해 유럽에서 처음 소개되는 곡입니다.
0: 이 곡을 위촉한 사람이 바로 지휘자 야판 치베덴이라고 하죠. 정재일은 클래식 작품을 작곡하는 것은 자신에게 너무 벅찬 일이라고 여러 차례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치베덴이 강하게 요청한 끝에 이 곡이 나왔다고 합니다.
1: 이 밖에도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과 레스피기의 로마의 소나무를 연주하는데 고전과 낭만 20세기 관현악 작품에 한국의 현대음악까지 함께 들고 유럽의 청중을 만나는 셈입니다.
0: 야판 치베덴은 현재 서울시향과 함께 말러의 교향곡 전집 음반을 녹음하고 있죠. 그중 한 곡 준비했습니다. 말러 교향곡 1번 중 2악장 야판 치베덴이 지휘하는 서울시향의 연주입니다.

0: 말러 교향곡 1번 중 2악장 야판 츠베덴이 지휘하는 서울 시향의 연주였습니다.
1: 야판 츠베덴이 이끄는 서울 시향은 지난 25일부터 오늘 31일까지 유럽 투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유럽 투어에서는 또 하나의 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서울 시향은 8월 26일 스페인 산세바스티안에서, 그리고 투어의 마지막 날인 31일 오늘 암스테르담 콘서트 헤바오에서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0: 독창진이 눈에 띕니다. 소프라노 최지은, 메조 소프라노 이하경, 테너 손지훈이 함께하고 바리톤은 독일 가곡의 거장 마티아스 괴르네가 맡습니다.
1: 국내 성악가들을 이끌고 유럽을 다니는데 여기 마티아스 괴르네가 합류한 거네요. 상당히 보기 드문 조합인 것 같은데 합창단은 안 갑니까?
0: 네, 스페인 샌사바스티안에서는 EASO 합창단, 암스테르담에서는 프라 피라모닉 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선다고 합니다. 근데 합창단까지 유럽에 가려면 그 비행기부터 해서
1: 엄청나죠.
0: 숙소까지 돼.
1: 베토벤 합창은 매년 12월에 항상 연주하는 곡이니 서울 시향에게는 익숙한 곡이겠죠. 그리고 정명훈의 지휘로 서울 시향의 음반으로 남긴 적도 있습니다. 이제 이 곡을 야판 츠베덴의 지휘로 유럽 무대에서 연주하는 거죠.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4악장에서 바리톤 독창이 나오는 부분부터 준비했습니다.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 시향의 연주입니다.
1: 저희는 내일 화요일 뿌띠 듀더콜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에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셋다 디지털 단지 안에 있는 회사에 다녔거든요. 퇴근하고 대학 동기와 남편, 저 셋이 삼총사처럼 자주 만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친구가 빠지고 남편과 둘이 만나는 일이 많아졌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고 3년간 연애하다가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맞벌이를 하면서 전세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다가 딸아이를 낳은 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결혼 7년 차, 딸아이는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남편은 몇년 전부터 술을 지나치게 자주 마셨고 술주정을 했어요. 집안일이나 육아에는 무관심했죠. 제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집에서 애 보는 게뭐 그렇게 힘드냐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심한 폭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남편이 순순히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잦은 음주와 폭언, 가사와 육아에 무관심했던 것도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할까요? 재산 문제도 걱정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세 보증금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지만 결혼 초에는 맞벌이를 하면서 저도 함께 돈을 모았어요. 제가 따로 조금씩 모아둔 적금도 있고 직장을 그만둔 뒤에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왔죠. 이런 경우 제가 어느 정도의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딸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제가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짝 떠봤더니 남편은 네가 아이를 키울 순 있어도 친권만큼은 절대 못 넘겨준다라고 합니다. 만약 친권을 남편이 갖거나 공동친권으로 정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전학이나 해외여행 그리고 병원에서 큰 치료를 받게 됐을 때 괜찮은 건가요? 게다가 제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남편이 재산을 빼돌릴까 봐도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이혼을 결심했지만 마음처럼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건 아니죠. 뭐 잠시 후에 찬찬하게 이야기 나눠보긴 할 텐데 친권과 양육권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1: 네, 실제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양육권과 친권을 헷갈려 하시는데 누가 아이를 직접 키울 것인지와 아이의 중요한 법률 행위를 누가 결정할 것인지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남편이 끝까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제 협의 이혼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이혼을 진행해야 할까요?
1: 네, 한쪽이 이혼을 반대하면 협의 이혼은 진행할 수가 없고 네.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0: 네.
1: 다만 소송을 제기하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0: 그렇죠.
1: 네, 만약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 가정소홀, 대화 거부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를 입증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무조건 판결로만 가는 것은 아니며 중간에 조정 절차나 화해 공고 결정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재판상 이혼을 할 때 남편의 폭언이나 가정소홀 같은 사정을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를 미리 모아두는 게 좋을까요?
1: 네,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0: 네.
1: 폭언이나 협박의 경우에는 대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캡처, 통화 녹음, 주변인의 진술서 등이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0: 네.
1: 만약 폭행이 동반되었다면 병원 진단서, 112 신고 내역, 경찰 출동 확인서, 상처 부위 사진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0: 네.
1: 대화 녹음의 경우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여 녹음한 것은 불법 녹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없이

0: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그럼 재산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전세보증금 뭐그 포함해서 재산이 대부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혼인 중 함께 마련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거죠.
0: 네, 재산분할 대상은 명의와 상관없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은 모두 부부 공동재산이 됩니다.
1: 네.
0: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부동산, 예금, 주식은 물론이고 퇴직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의 연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1: 네.
0: 심지어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채무도 생활비나 주거 마련 등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1: 그렇죠. 뭐 전세 담보 채무 이런 거다 포함이 되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소주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결혼 초기에는 맞벌이를 했고요. 출산 이후에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았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맞벌이 기간과 전업주부 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에 기여도를 어떻게 정할까요?
0: 네, 법원은 단순히 경제적 소득 액수만으로 기여도를 판단하진 않고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 가사노동과 육아 전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혼인 기간이 5에서 10년 이상 지속되었고 전업주부로서 독박 육아와 가사를 전담했거나 맞벌이로 경제 활동을 병행했다면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1: 네.
0: 보통 7년 차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 수준과 가사 분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40에서 50% 안팎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 지출 줄이기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자료 정리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아이 문제로 좀 넘어가 보면 내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딸아이가 있습니다. 친권양육권 정할 때 법원이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0: 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최우선 기준은 오직 정서적 안정과 복리입니다.
1: 네.
0: 법원은 누가 더 경제적으로 풍족한가 보다는 현재 누가 자녀를 주 양육자로서 양육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와의 애착관계가 누구와 더 깊은지,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양육 의지와 도덕적 성품, 주거 및 보육 환경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1: 네.
0: 만 6세 이하의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기존에 주로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 쪽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경제력 부족은 양육비 지급으로 보완될 수 있다고 보므로 자녀에게 유리한 양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해야 합니다.
1: 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남편은 아이를 이제 사연자분이 키우더라도 친권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친권 양육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친권 양육권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나뉘면 실생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0: 네,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거나 공동친권으로 지정되면 자녀의 전학, 여권 발급, 수술 등의 법적 행위마다 남편의 동의가 필요해서 실생활에 큰 불편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부모 간의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친권을 분리하는 것을 지향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동안 주 양육자로서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가 깊고 남편의 음주 폭언으로 정상적인 협의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서 어머니를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또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에 상대방의 재산 먼저 빼돌리거나 처분할까 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일 막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0: 소송 전으로 상대방이 명의 변경, 부동산 매각, 예금 이주 등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1: 네.
0: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1: 네, 가압류 가처분이요.
0: 네,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이나 예금 계좌, 부동산 등의 가압류를 설정해 두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1: 네, 만약에 이미 처분을 했다면요.
0: 네, 만약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은닉했다면 해당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이혼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보전 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폭언과 가정소홀 등으로 파탄이 된 상태라고 하면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이제 형성 과정이랑 기여도를 따지기 때문에요.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0: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가을방학의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남부에 머물렀던 비구름이 중부로 이동하면서 오늘은 서울에도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는데요. 충남 서해안에는 최대 100mm 이상, 수도권에도 10에서 60mm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호남과 영남, 충청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인데요. 지방 이 약해진

0: 곳이 많은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7도 예상이 됩니다. 밤 시간 빗길에 사고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2, 3차로에 걸쳐서 버스 관련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는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뒤쪽으로 차량이 밀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도 여의 하류나들목 부근 하위 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밀리지는 않지만 미리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짧게 정체가 남아 있고 일산 쪽으로도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로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엿새째를 맞는 네팔 사태,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네,
1: 재난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72시간은 이미 지난 주말, 토요일 정오에 지났고요. 오늘은 엿새째입니다. 지금 사망 919명, 실종 4,793명으로 늘었는데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실종자도 늘어나는 걸까요?
2: 예,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사망자가 한 600여 명, 그리고 또 실종자도 한 3천여 명이었는데요.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많은 숫자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당분간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적극적인 구조가 진행될수록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사망자 이런 상황들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사실은 이제 매몰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일반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신원 파악들 이런 것들 하면서 사실 실종자들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 확인 과정에서나 구조 과정에서 계속 이런 피해 집계 사망자라든지 실종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3: 예, 그나마 두산 에너빌리티 측에서 확보한 헬기 한 대가 그 수색 뭐 그러니까 뭐 상공을 날면서 확인을 하는 작업에 나섰는데 그마저도 네팔 안전관리자 그리고 뭐 우리 한국인은 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좀 어려움은 없을까요?
2: 예, 사실은 뭐 헬기를 이제 승인을 받아서 사실 수색 작업에 투입했다라는 건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만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게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제 여기에 전문적인 수색 인력, 우리나라 이제 구조대나 이런 팀들이 직접 탑승한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적극성은 좀 떨어지고요. 또 대부분 비행 시간 1시간 정도 내 정도로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1시간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수색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시간은 한 20에서 25분 내외 정도 또 그리고 또 비행할 수 있는 구역 자체도요 대부분 제한을 해놓고 요 에어리어 안에서만 지금 이제 수색을 해라라고 이렇게 정해지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은 큰 기대를 하기에는 좀 한계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1: 네, 지금 이곳이 V자형 협곡인데다가 돌풍이 또 많아서 헬기 운항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신속 대응팀이 탑승하지 않았고 두산 측 두 명만 탑승을 했고요. 민간 헬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착륙도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은 실종자 가족이 요청한 대로 상부 위어댐을 좀 수색을 한 뒤에 강 하부 캠프 구역도 살펴보기로 한 거죠?
2: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위어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근로자분들께서 실제로 마지막에 사고가 발생하는 시점에 그 위어댐 근처에 있었다라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강하게 이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 중심으로 이제 수색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위어댐 같은 경우도 당시 이 무너질 당시에

0: 보면은 사실은 이제 공정률이 84%였는데 이 중에서 사실은 거의 90% 이상이 물막이가 다 손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 가면 흔적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색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큰 소득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정부 신속 대응팀 중에서 소방청 인력 9명이 현지 시간으로 오전 7시에 이제 사고 현장에 가까이 가서 육로를 통해서 이제 구조 수색을 하려고 출발을 했는데 그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까지 도착할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0: 예.
1: 얼마나 걸려서 도착할까요?
0: 예, 아침 오전 7시에 출발해서 오후 3시도 도착 목표니까 한 7, 8시간 정도 이런 목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약간 35km를 걸어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지금 차량으로 장비나 인력들이 최대한 접근 가능한 곳까지는 가서요. 거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바타르 지역 이쪽으로 이제 수색을 진행을 하는데 이 바타르 지역이 사실은 목적은 아니고요. 바타르 지역에서 이제 이동 경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해서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은 남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남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이 발전소 현장에를 가려면 꼭 거쳐야 되는 거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체 지역 같은 경우는 사고 현장에서 약 1, 2km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 수색 구조대들도 이 남체 지역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현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또이 주변 지역을 수색을 해 나가면서 사실 활동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2: 네. 네팔이 뭐 자체적으로 수색하겠다면서 구호대 파견을 거부를 했었다가 또 일부 국가의 일부 지원은 받겠다면서 뭐 법의학조, 수색 터널대, 아니, 터널 수색대 이 정도만 받겠다고 했다가 또 외교부가 밝힌 거는 우리 측에도 수색 및 구조와 관련한 인력과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0: 네.
2: 어떤 상황입니까?
0: 사실 지금 현재 이제 외신을 통해서나 또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서 또 외교부의 발표를 통해서 계속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그 시시각각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네팔 정부에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달되고 있지 않은 상황 또 혹은 또 상황 판단이나 여러 가지 요청 상황들이 사실은 기민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이런 하나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또 일부 네 개 국가의 이런 이제 수색이라든지 구조에 대한 부분을 일부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자국군의 어떤 이제 자국군만으로 현장을 이제 수색하겠다는 이런 기조 자체가 바뀐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도 자국의 군경을 통해서 대부분 수색이나 구조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일부 기능들만 실제로 이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러한 상황들도 사실 그렇다면 왜이 부분을 이제 일부만 허용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헬기 승인이라든지 항공의 구조 수색 이런 것들을 사실 승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런 요청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사실 다 막을 수는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지상으로의 어떤 이제 활동들 이런 것까지는 일부 허용한 상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앞으로 지금 시간이 조금 더 지날수록 점차 이런 구조라든지 수색에 다른 나라들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 예, 지금도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는 영상에서 진흙이 땅을 뒤덮고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걷기도 힘들거니와 산길을 간다고 하면 35km 거리라고 하는데 구조대들 괜찮을까요?
0: 예, 사실 뭐 구조대들 사실 안전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산악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로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뻘 자체 이런 토사류가 흘러내린 그래서 퇴적돼 있는 쌓여 있는 이런 곳들이 아닌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구조 수색 장비를 가지고 35km 이동해야 되는 상황들 또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사실은 워낙에 히말라야 산맥에 여기 굉장히 좀이 험준한 이런 지형들을 띠고 있어서 정상적인 도보가 가능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좀더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 빨리 도착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현장에 접근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지금 우리 정부 신속 대응팀이 육로로 접근을 해서 수색해야 할 지역에 토성류가 한몇 미터 정도로 쌓여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0: 최초의 사고가 붕괴가 발생한 지역 가장 최초로 발생한 지역 인근 지역에 보시면 그 호수 주변에 퇴적층 같은 경우가 약한 1.5m 정도 그러니까 가장 얕은 곳이 1.5m 정도 쌓여 있다. 라고 보면은요. 사실 호수 한가운데 혹은 또 토성류가 직접 쏟아져 내려온 이 지점 같은 경우는 수미터 이상의 이 퇴적물들 또 그리고 토사류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예. 비도 여전히 예보돼 있고 2차 홍수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응팀이 도보로 이동하는 것 괜찮을까도 걱정인데 사실 그 대응팀 관계자가 기자들한테도 위험하니까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여기는 사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0: 뭐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취재진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다른 일반인분들이 함께 갈수 없을 정도로 조금 험준한 지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위험할 거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단순히 험로인 것뿐만 아니라 기상 상황들이 계속 바뀌는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가 점점 지금 현재 쌓이고 있는 고조가 되는 곳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은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네, 일단은 그 지역의 지형도 변하고 뭐 토양이랑 안반 자체도 불안한 상황인데 도착하면은 그곳에서 어떤 지역을 어떻게 수색을 하게 되는 겁니까?
0: 예, 사실은 현장 근처에 인근에 간다 하더라도요, 지금 현재 피해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현장에 근접해서는 사실 넓은 지역을 다시 다 들여다보는 상황들은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사실 또 중요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마 현장에 도착하면 우리나라 수색팀이 이제 가지고 간 드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드론을 가지고 공중에서 그 지역 중심으로 일단 수색을 하고요. 또 그런 수색 과정에서 뭔가 이상징후라든지 혹은 또 생존 흔적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지상 접근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수색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드론 운영이라든지 또 현장에서 이제 직접적인 어떤 이제 구조 활동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아마 내일 혹은 또 내일 모레 요 근처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2: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응팀이 드론 장비를 가져갔는데, 네팔 당국이 헬기도 아닌데,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운용하라고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0: 예, 사실 뭐 우리가 운영하고 싶은 만큼 충분히 이런 수석에 활용을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침 7시부터 오후 다 3시까지 이렇게 이제 한정을 해놨는데요. 아마도 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사실 이 지역이 워낙에 험준한 지역인데다가 사실은 기상 상황도 오후 3시 이후가 되면요, 급변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이제 기상 상황들이 변하게 되는데 일몰 전, 이 오후 늦게부터는 사실은 이 기상 상황들이 굉장히 열악해지기 때문에 특히 또 드론 같은 경우는 이런 바람이라든지 기류가 이상해졌을 때 사실 운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어떤 위험에 대한 부분들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드론 이외에도 사실 네팔 당국에서는 계속 헬기를 통해서 수색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또 이제 이렇게 저녁대가 가까우면 사실은 헬기 운영에 혹시라도 이제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될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들 때문에 이제 사용하는 시간들,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현재는 제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지금 한국인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유티 발전소 터널 진입은 우리 수색대는 좀 불가할까요?
0: 예, 지금 현재까지는 이 터널에 관련된 구조 작업들은 사실은 지금 네팔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인도라든지 중국의 전문화된 산악대원들 혹은 또 이제 구조대원들이 일부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구조대들은 이런 현장에 지금 현재 직접 투입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요. 또 지금 투입된 인원들이 사실은 또 굉장히 제한적이고 숫자가 적기 때문에 사실은 우선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생존자가 있을 곳을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서 확인하는 과정들, 정보 수집에 관련된 부분들이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예, 그러면 우리 실종된 한국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도 참 관심사인데, 유티원 발전소 지역에 있을 것인가?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0: 지금 우리나라 현장, 우리나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남동전 이 발전소들을 이 작업자들이 주로 있었던 곳이 유티원 발전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지역에 있는 발전소보다는 이 유티원 발전소 지역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그나마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를테면 매몰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터널 쪽으로 이동해서 그 안쪽으로 들어갔다면 대피를 했다면 혹시라도 생존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유티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사실은 주말에 이제 외교부에서 발표한 바로 바에 따르면 현장에 이제 작업하는 작업 위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유티원 현장도 상당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토사들이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작업자분들이 어디 있었나 이런 그 시점을 보면 사실은 이 터널과는 상당히 좀 떨어진 곳에 대부분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 터널 안쪽까지 이동할 만한 겨를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터널 쪽에 사실은 이제 이 안쪽에 구조 작업들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 근로자분들이 그 안에 계실 확률들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1: 네.
0: 있습니다.
1: 오늘 그 유티원 발전소 터널에서 중국 터널 전문 구조팀이 터널 안에 300m까지 진입을 해서 시신 한 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아마도 추가적인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터널 안 한 300m까지 지금 이제 구조 수색

0: 한 상황인데요. 사실 터널이 사실 수키로 이상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메인 터널 이외에도 사실 이 주변에 복잡하게 작은 이 터널들이 연결돼 있는 이런 구조들이기 때문에 이런 곳들에 사실은 이제 이 구조자들이 있을 가능성들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시간이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지금 300m 전진하는데도 한 2, 3일 정도 걸렸는데요. 이 안에 내부 상황들이 이제 일단 토사가 들어가서 사실은 이제 매몰된 상황도 막힌 상황도 혹은 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안쪽에 구조물들 일부 붕괴된 상황들 여러 가지 좀 가혹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은 있어서 계속 진행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구조 작업들 또 이제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 작업들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구멍을 뚫어서
0: 네.
1: 뭐 어떤 작업들을 해주게 됩니까?
0: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구멍을 뚫어서 산소를 주입하는, 공기를 주입하는 이런 과정들 많이 이제 아마 알려주셔서 접하셨을 텐데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매몰이 된 상황에서 그 안에 이제 에어포켓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또그 안에 지하수라든지 혹시라도 물이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에 사실 생존 확률들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밀폐가 된 상황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작은 구멍을 천공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비를 통해서 구멍을 뚫고 그 안쪽으로 산소를 넣어주는 이런 작업들을 우선 하게 됩니다. 사실 산소와 그다음에 여기 공간들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생존 시간 72시간이 사실은 2주에서 3주까지도 가능한 상황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조치들 취한 이후에 구조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보를 한 이후에 지금 계속 수색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지금 네팔에서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총 938명이 실종됐다고 밝혔고, 그리고 3A, 3B 수력발전소 터널에 100여 명이 갇힌 채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서 이곳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0: 네.
2: 그런데 이곳이 우리 한국인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까?
0: 사실 아까 말씀드린 UT1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이 근로자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작업을 하셨던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UT3A, 그다음 3B 발전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있었던 이런 이 건설 현장과는 거의 한 수키로 이상, 6키로 이상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곳에 한국인이 있었을 가능성들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예, 터널 구조 작업에는 중국 그리고 인도의 전문 구조팀이 투입이 됐는데 이들의 역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0: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런 터널이라든지 구조 작업 또 산악 지형에 적합한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갖춘 전문 구조대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히말라야 산악 지역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악천후인 지역들 이런 지역에서 구조 작업이나 경험들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는 터널 구조 전문 구조대가 한 11명 정도 지금 현재 투입이 된 상황이라고 보고요. 중국도 또 터널 전문 구조팀 9명을 네팔에 급한 이런 상황들입니다.
2: 지금 이정 날씨도 수색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지난주에 중국에서 언세코 수위가 9월 1일, 그러니까 내일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0: 네.
2: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0: 뭐 지금 여전히 그런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뭐 지난 주말부터 일주일, 지금 이제 오늘부터는 한 사흘간 계속 비 소식이 있는 상황이라서요. 비가 내리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빙하호수, 자연댐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안정적이지 않은 이런 이제 이댐 형태의 이제 물이 고인 곳이 사실은 이제 비가 오면서 사실 수위가 높아져서 무너질 가능성 이런 위험성도 있고요. 또 비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온도가 높아지면서 사실은 빙하 부분이 일부 균열이 있거나 녹아내리면서 이런 것들.
3: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9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실종자 수색과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홍수로 인해 지형도 변하고 토양이 불안한 상황에서 비가 오면서 2차 홍수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7: 고향 등일시.
8: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9: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연금 받고 있다고 안심해도 될까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9명은요.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금액이죠. 연금 받는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월 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은퇴 바로 그 직후인데요. 64세에서 60세 사이에 그 소득이 끊기는 시기에 연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4명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연금을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언제부터 내가 그 돈을 받아 쓸 수 있느냐이겠죠. 그래서 오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주목하실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 20대 자녀를 둔 청취자님이 보여주신 사연 만나봅니다. 자녀보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고민들에 대한 해결책 짚어봅니다.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역시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봅니다.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니, 두 분 진짜 오랜만에 뵈요.
2: 그렇죠.
0: 네. 그냥 공휴일이 딱 하루가 껴버리니까 거의 한 달 만에 뵙게 되는데 오늘 그래서 정말 벼르고 별로 알찬 정보들 준비했다고 방송 전부터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자,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해서 방송을 들으시면 좋을까요?
1: 일단 자녀가 있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자녀들의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신경 써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자녀들의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됐는지 또 이 상황에서 부모, 자녀에게 모두 만족스러운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0: 자녀 보험이 사실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싸지 않을 텐데 왜 그런 건지 한번 짚어보고요.
2: 네, 저는 이제는 뭐 노후에 내 연금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연금 준비 내가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바로 이 부분 노후 연금 재원 마련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첫 코너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전문가 도움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머니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10명 중에 9명이 연금은 받고 있지만 절반 이상은 월 50만 원 이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연금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912만 2천 명으로 수급률은 91.2%였습니다.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73만 7천 원이었지만 연금 수급자의 절반 이상은 한 달에 50만 원 이하를 받고 있었는데요. 퇴직 후에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60세에서 64세의 경우 연금 수급률은 40%대에 그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문가 픽 뉴스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노후 생활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예전에는 한 60세부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62세 때 퇴직하는 회사도 많다 보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이 그냥 65세가 내가 퇴직하는 시기야라고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자, 10명 중에 9명이 일단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우리 이것도 헷갈리는 게 국민연금은 곧 노령연금인데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적연금을 받고는 계신 거예요.
1: 그렇죠. 사실 10명 중 9명이면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자체가 워낙 제도화가 되어 있다 보니 경제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면 대부분 연금 수령이 가능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수령 금액을 살펴보면은 보통 연금을 우리가 노후소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노후소득이라고 할 만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수령하시는 분들의 평균 금액은 약 73만 원 정도. 그리고 연금 수령하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은 5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수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작아요.
0: 그렇죠.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지만 이 연금만으로 생활을 전체 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맞아요.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결국에는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겠죠.
2: 그렇죠. 우리가 평균 금액 73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사실 기본 생활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절반 이상의 노인분들은 5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33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그 이상의 연금을 받는 분들은 약 15%, 10명 중에 한 명, 두 명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은 결국에는 내가 뭐 돈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결국 자녀들한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데요. 연세는 60에서 65세가 훌쩍 넘었지만 결국에는 내 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경제 활성을 해야 되는 경우 뭔가 발생하는 거죠.
0: 그렇죠. 노후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다라는 뉴스는 되게 자주 접했잖아요. 근데 연금 수령 상황을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왜 그런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노후 연금 준비를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1: 제가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꼭 강조로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억지로라도 국민연금은 꼭 준비를 하셔라라는 거고요.
0: 억지로라도.
1: 네. 반대로 가장 말리는 게 국민연금 내시다가 중간에 해지해서 그냥 찾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절대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소액으로 준비하기에는 국민연금이 효율성이 가장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 의무 납입 금액을 10년 동안 납부를 했다라고 하면 내가 연금 수령할 때 평생 22만 8천 원씩 수령이 가능해요. 즉 낸 돈보다 두 배 이상이죠. 마찬가지 10만 원씩 만약에 20년을 냈다라고 하면은 월 45만 원 수령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총액으로 따졌을 때 10년을 내면 1200, 20년을 내면 2400만 원인데 이 정도 내고서 이만큼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은 어디를 찾아봐도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경제활동을 이제 못하고 계시는 또는 안 하고 계시는 주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주부분들은 임의가입이라도 꼭 해서 이 납입기간을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0: 그렇죠. 항상 공적연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많이 짚는 게 바로 이 임의가입 제도인데 이것도 반드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맞아요.
0: 국민연금은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억지로라도 준비를 꼭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뭐 선택의 여지로 볼 게 아니다 짚어주셨고요.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이 사적연금, 개인연금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저는 일단 퇴직연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직장

0: 다니시는 분들 다 퇴직연금 있을 텐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퇴직연금은 중간에 찾아 쓰시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누적해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요즘 이직하신다라고 하면 IRP 계좌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누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주택 마련이나 개인 사정으로 찾아 쓰시는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찾아서 소비하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10년, 20년 정말 길게 경제생활 할고도 결국에는 퇴직연금은 거의 남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이 또한 결국에는 내 노후연금을 줄어들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퇴직연금 손대지 않고 잘 쌓아가시면서 운영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네, 그리고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개인연금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일단 연령대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좀 젊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개인연금 준비하실 때 가급적이면 가늘고 길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1: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오래 내라.
2: 그렇죠. 왜냐면 작은 금액으로 시작을 해야 부담 없이 유지가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 길게 유지를 해야 장기간 좀큰 수익을 추구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큰 수익 발생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크게 난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쌓아온 금액들이 크게 수익을 낸 거기 때문에 가늘고 길게,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나 개인연금 상품을 활용하실 때도 뭐 주식형 펀드라든지 ETF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수익성을 추구를 하면서 주식 비중을 높여서 운영하시는 걸 추천을 많이 드려요. 다만 이제 내가 좀 40대 후반, 50대에 접어들었다. 이제 나이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공격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운영 방안을 바꾸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기존 상품들도 주식형 비중보다는 좀 채권형 비중을 조금 일부라도 가져가신다든지 또는 보증형 연금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면 내가 어떤 수익을 내든 수익을 내지 못하든 상관없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연금액을 보증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안정적으로 연금 자산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연금 준비의 핵심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리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도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시작하는 게좀 먼저일 것 같다라는 조언을 많이 드리고요. 그래야지 투자 수익도 받고 보증형 연금에서는 보증형 이율도 보증 이율도 더 많이 적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조금이라도 아 연금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시면 빨리 알아보고 시작하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1: 그러니까요. 자격증 따고 싶으면 일단 공부를 시작하는
2: 그렇죠.
1: 거예요.
2: 응시를 해야 돼요.
1: 그렇죠. 살을 빼고 싶으면 이제 덜 먹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1: 노후 대비를 하고 싶으면 일단 뭐가 됐든지 간에 연금 준비를 할수 있게끔
2: 맞아요.
1: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이건 장기 레이스니까 조금 조금씩 꾸준히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중간에 반드시 이 돈은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
2: 맞습니다.
1: 그럼요. 이렇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노후 자산을 차곡차곡 마련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지금 현재 매달 매달 나가는 생활비에 대한 점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항상 가계부 점검하다 보면은 보장성 보험이 과해서 이거 되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거 점검받는 것도 하나의 세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0: 그렇죠. 매달 나가는 돈에서 부담되는 보험료도 사실 점검의 이유지만 저는 결국에는 연금액이 만약에 작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노후의 생활이 굉장히 빠듯할 거란 말이죠.
1: 그렇죠.
0: 그런데 이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생활비 이외에 갑자기 목돈을 지출되는 상황에 맞닥뜨린다라고 하면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목돈 지출이 뭐냐면 바로 치료비, 의료비에 대한 지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 준비와 함께 미리 보장성 보험을 점검해 두시는 게 요즘 같은 아파도 오래 산다라는 유병장수 시대에는 굉장히 필수 요소고요. 그래서 연금과 의료비에 대한 대비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노후 준비는요, 조금만 미리 신경 쓴다면 더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뭐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저희 굿모닝굿나잇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긴밀한 상담 통해 맞춤 재무 플랜 짜고 싶으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운영하고 계신데 마침 식당 그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죠. 휴식 시간이 딱 4시에서 5시래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저희 방송을 열심히 청취 중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식당 직원 중한 분이 상담 받으시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저희 방송을 꾸준히 청취하고 계세요.
1: 그렇군요. 굿모닝 굿나이프는 매일 오후 4시 20분부터 그리고 평일 밤에는 9시 20분부터 되니까 아마 우리 청취자님은 지금도 생방송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것
0: 맞아요.
1: 같은데 자녀보험 좋은 거 했다고 자부했는데 그게 맞는지 불안하신 거 보니 저도 불안해집니다. 하나씩 좀 들여다보죠. 좋은 보험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부터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좋은 보험 이건 뭐 어떤 보험이라고 봐야 돼요?
2: 아, 참 좋은 보험이라고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괜히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1: 약간 또 애매하기도 하고.
2: 네, 이
1: 그렇죠.
2: 좋은 보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는데,
1: 맞아.
2: 일단은 우리가 히스토리를 보면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이 보험 설계사셨고요. 그래서 그분 표현으로는 자녀분들한테 정말 좋은 보험이다라고 하면서 가입을 하신 건데, 일단 보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돈으로 찾아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플 때 당연히 보장되고요. 그런데 죽어서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상품이다라고 강조를 하셨더라고 해요.
1: 진짜 좋네요.
2: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상황에 다 좋구나 해서 가족, 제 자녀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신 건데, 일단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오래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님들도 느끼실 거예요. 일단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찝찝하다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근데 우리가 너무 그냥 의심만 하고 살면 안 돼요.
0: 그건 맞아요.
1: 그래서 또 모르잖아요. 곳에 또 진짜 이렇게 좋은 보험이 생겨났을 수도 있을지 좀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이렇게 좋다고 해서 가입하신 보험료가 두 자녀 합산 78만 원 정도 돼요.
1: 역시 좋은 건 비싸네요.
0: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직 20대 초반인 두 자녀치고는 보험료가 상당히 높죠.
1: 맞아요.
0: 네, 아직까지는 청취자님이 부담하고 계시고 또이 정도는 자녀들 위해서 충분히 낼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언젠가 물려받을 자녀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일단 과하죠. 그러니까 내용을 떠나서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보험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비싸요.
1: 그렇죠.
2: 그런데 제가 비용도 비용, 비싼 것도 문제일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보장 내용에서 좀 문제가 많았어요. 일단 보장 내용의 대부분이 사망보험금입니다. 두 자녀가 각각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면 1억 5천, 그리고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3억씩 지급이 되는데요. 이마저도 보험료의 3분의 2 정도가 이제 사망 보장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아팠을 때 보장을 좀 살펴보면 암진단비 3천만 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3천만 원, 입원비 그리고 중대한 치료 등이 전부였는데, 우리가 좋은 보험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보장 내용이 이제 비용 대비 좀 부실하고요. 그리고 범위도 좀 좁은 상황이에요.
1: 그렇군요. 보장 목적으로 일단은 자녀 앞으로 사망보험금 받기 위해서 이렇게 비싼 보험을 지출하는 것도 조금
0: 그렇죠.
1: 찝찝한데, 거기다가 아플 때 받을 수 있는 보장도 굉장히 적고 보험료도 비싸서 청취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 진짜 좋은 보험에 맞는 거야? 의심이 들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요. 설명 듣기로는 이거 나중에 저축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목돈 찾아 쓸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0: 맞아요.
1: 요 목돈 마련 목적으로는 괜찮았을까요?
0: 아, 이런 경우가 참 아쉬운 게 이게 아쉬우면 저것도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목돈 마련 목적으로도 아쉬운 점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목돈은 만들어져요. 근데 이자가 없어요. 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 네.
0: 안 선생님, 1년에 1천만 원씩 모아요. 그럼 10년이면 얼마죠?
1: 1억이죠, 1억.
0: 그쵸?
1: 1억. 네. 너무
0: 네.
1: 쉬운데 이거 왜 물어보세요?
0: 그죠? 그러면 20년이면?
1: 2억이죠.
0: 그렇죠.
1: 아, 시험에 들 뻔했어요.
0: 20년 동안 2억을 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찾을 때 얼마가 나오면 좋을까요?
1: 그래도 뭐 최소 한 2억 5천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0: 그렇죠. 우리가 은행 이자 단순하게 계산해도 뭐 1년에 2%만 잡아도 20년이면 4%니까, 아, 40%니까. 근데 지금처럼 유지를 하시게 되면은 20년 뒤에 찾을 때 원금은커녕 35% 정도 손해가 납니다.
1: 그럼 이게 무슨 저축이에요?
0: 그렇죠. 그러니까 2억을 내고 1억 3천만 원 정도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20년 뒤에. 근데 이 1억 3천만 원도 목돈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목돈은 목돈인데 내가 손해를 보면서 찾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저축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1: 없겠죠.
0: 근데 목돈을 찾을 때 문제가 하나 더 생겨요.
1: 아니, 저는 이미 너무 크게 화가 났는걸요? 내 원금이 2억인데 내가 20년 뒤에 찾게 될그 돈이 1억 3천밖에 안 된다. 이거를 목돈으로 찾아 쓸 수 있어라고 설명받은 것도 화가 나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다고요?
0: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0: 이렇게 찾으려면은 이 상품을 해지 환급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목돈을 찾게 되면은 보장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목돈을 찾으려면은 보험을 해지해야 되고 또 보장을 받으려면은 목돈을 찾을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만약에 이 상황에 맞닥뜨렸다? 그럼 정말 좀 속된 말로 멘붕이 올 수도 있는 거죠.
1: 아, 이거는 뭔가 가입할 당시 설명을 잘못 들어도 단단히 잘못 들었다는 생각이
0: 맞아요.
1: 듭니다. 말이 아무리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지만 이걸 이렇게 설명해서 소비자가 뭔가 유리해 보이게 가입하게 하는 건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하셨는데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저희도 알게 된 사실인 건데 청취자님이 약 4년 전에 협심증 진단을 받고 수술도 좀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력으로 나중에 내 자녀도 나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게 걱정이 되시고 또 이제 오히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했을 때 정말 잘 보장을 받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서 보험을 준비하신 건데 이때 당시에 만약에 자녀들이 같은 상황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0원입니다. 0원. 네. 수술비만 고작 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청취자님의 걱정도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결국엔 이 좋은 보험이 아니라 좋지 않은 보험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근데 저 진짜 이거 보이실까요?
2: 닭살 돋았어.
1: 저 소름 돋았어요. 아니, 자녀들 앞으로 매달 78만 원씩 내가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나처럼 협심증 진단받았을 때 사실 뭐 그렇게 큰 질병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받을 수 있는 진단금이 없다. 이걸 모른 채로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자식을 위해 내가 보험료를 빠듯해도 내고 있다. 이건 진짜 문제가 좀커 보이는데요.
0: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더 짚고 넘어갈 거는 일단 좋은 보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1: 그렇죠.
0: 안호선님, 보험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1: 당연히 나한테 좋아야겠죠?
0: 그렇죠.
1: 가입자인 본인.
0: 맞아요. 가입한 사람한테 좋은 보험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냥 보험이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한 보장도 좀 아쉽고 또 원하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이면 이런 보장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기준은 철저히 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 집은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다섯 식구란 말이에요.
1: 그렇죠. 대가족이죠,
0: 근데 네,
1: 대가족.
0: 다섯 식구가 같이 탈 차를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차라고 해서 2인승 스포츠카 3억 원짜리를 산다. 차는 좋은 게 맞는데 저희 식구한테는 안 맞아요. 트렁크에 사람을 넣을 수도 없고
1: 그렇죠.
0: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내용이 뭔지 필요한 게 뭔지를 정리하고 그거에 맞춰지는 게 좋은 보험인 건데 지금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만족이 안된 거죠. 그래서 원하는 내용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청취자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는 아 뭐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필요한 것도 잘 모르겠어 하시는 경우들은 굳이 좋은 걸 찾지 마시고요.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의논을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 또 내가 직접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고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죠.
1: 맞아요. 세상에 뭐 정말 나쁜 보험이라는 없을 텐데,
0: 없어요.
1: 그 나쁜 보험이 아니라 나한테 맞지 않는 보험이 결국 나의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거니까
0: 그렇죠.
1: 정확하게 진단하고 체크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도 이걸 좀 점검하고 제대로 알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 상품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필요한 건 뭔지 아쉬운 부분은 뭔지 전문가가 바로 진단해 드려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는지 애프터 사연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3: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4: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5: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6: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잇.
1: 와이텐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애프터 처방 결과 만나볼게요.
2: 네, 처방 바로 들어갑니다. 일단 우선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으로 두 자녀 78만 원 납입 중이셨는데 일단 두 자녀 합산 26만 원으로 딱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줄었다라고 해서 보장이 줄어들진 않았고요. 일단 암진단비, 뇌혈관, 심혈관 보장 일단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준비 를 했고 무엇보다 청취자님이 원하셨던 협심증 관련

0: 관련된 보장을 굉장히 넉넉히 넣습니다.
1: 네, 기존에 정말 당황스러웠던 게 협심증 진단받고 수술 받으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300만 원이 끝이었어요. 근데 조정 후에는 똑같이 협심증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했다. 그러면 진단금이 3천만 원, 수술비가 2,200만 원으로 총 5,2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족력에 대한 대비도 든든하게 준비해 드렸어요.
2: 이제는 자녀에게 좋은 보험이 갖춰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료도요, 자녀 2명에 78만 원이었던 게 이제 26만 원으로 줄어들게 됐는데, 혹시 목돈 마련에 대한 준비도 같이 됐을까요?
1: 그렇죠. 이게 사실 목돈 마련 목적도 있으셨기 때문에 두 자녀 모두 이렇게 줄어든 보험료를 가지고서 필요한 목돈을 준비할 수 있게끔 같이 계획을 세웠어요. 각각 한 자녀당 20만 원에서 25만 원씩 꾸준히 투자할 수 있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 결과 앞으로 20년 뒤에는 두 자녀 각각 만약에 이걸 연금으로 나중에 수령하겠다. 그러면은 최소 1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목돈으로 수령하겠다. 그러면 약 1억 원 정도씩 수령할 수 있게끔 목돈 마련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렇게 준비할 경우에는 두 자녀 합쳤을 때 연금 자산도 3억이 넘어가게 되고 목돈도 이제 20년 뒤에는 2억 원 이상 수령할 수 있는 플랜이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사망보험금으로 1억 5천만 원 받을래? 그냥 해지해서 한 5천만 원 찾을래? 이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훨씬 나은 상황으로 바꿔줄 수가 있었던 거죠.
0: 그리고 청취자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내 자녀가 사망해야 나오는 사망보험금이 있어야 좋은 보험일지, 아니면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받았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이 좋은 상품인지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자녀분이 살아있을 때 보장받고 연금 받는 상품이 좋은 상품일 텐데요.
2: 그럼요.
0: 이 상품의 좋고 나쁨은 결국에는 청취자님들의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파악하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나에게 좋은 보험,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금융상품,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265번님, 0665번님, 6569번님의 많은 분들이 상담 원한다고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의 상담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번호로 신청해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소개해드리고 속 시원하게 문제 해결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재무 AS 해드리는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재무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취자님 8027번님이에요. 지인 추천받아서 보험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보장 내용 괜찮다고 생각해서 가입을 하려고 하니 기존 보험을 일단 전부 해약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보험 새로 가입하려면 무조건 기존의 보험을 해약해야 하나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해약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가입하시는 보장이 만약에 중복해서 가입이 되는 상품이 아니거나 아니면 가입 한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전자 담보라든지 실손의료비 보장은 여러 개 보험사의 중복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가입하시려면 해약을 먼저 하셔야 되고 또 간병인 보험이나 요새 고액 항암 치료 보장도 보험사별로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약이 먼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해약하지 않고 가입 후에 조정하시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제가 상담하면서 종종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보장성 보험은 결정하시기가 되게 수월해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 상품이랑 다르게 결과를 보고 내가 가입이 가능한지 보험료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결과를 두고 비교해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섣부르게 선해약을 하시게 되면은 공백 기간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그래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꼭 결과를 보시고 나서 비교한 후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사실 보험은 가입도 해지도 정말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방금 김성민 팀장님이 이야기한 그 부분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보장 공백 맞아요. 발생하지 않게끔 그 사이 간격을 잘 확인하시고 또 가입 가능한 결과를 확실하게 보고 난 다음에 해지를 결정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 또 만나볼게요. 4055번님 오늘 방송 들으면서요. 저희 애들 보험 증권을 살펴봤는데요. 100세 만기로 가입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중간 30세 만기 항목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분명 100세 만기라고 들었거든요. 이거 저희가 속은 건가요? 갑자기 화가 나려고 합니다.
1: 충분히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증권을 확인해보고 말씀드린 게 정확하겠지만 만약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셨을 경우는 30세 만기 보장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 심장 수술비, 뭐 소아암 진단비, 선천 이상 수술비 같은 항목들은 보험의 기본 보장이 100세 만기라 할지라도 30세 또는 20세 만기로 가입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만 100세 만기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항목들이 있어요. 뭐 암이라든지 뇌혈관, 심혈관 아니면 수술비 보장 이런 것들은 100세 만기로 준비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더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데 간혹 보면 보험료를 좀 저렴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주요 항목들을 30세 만기로 준비해 놓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입하신 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런 경우다라고 하면 만약에 암진단비나 이런 것들이 짧게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경우는 앞서 서민정 팀장 얘기한 것처럼 증권을 보고서 확실하게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아, 그렇군요.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어요.
2: 맞아요.
0: 특약명들 보고 그게 다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사실 용어 보는 것도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자세한 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 맞습니다.
0: 6230번님, 6125번님, 5557번님 등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을 주셨는데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굿머니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만 발생하고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상담 문자는 계속 받고 두 분과는 인사 나눌게요. 재무설계 전문가 김성민 팀장님, 서민 정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오늘은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노후를 대비한 연금 준비 방법. 자녀를 위해 좋은 보험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았던 보험 다시 재정비한 사연 만나봤습니다. 좋은 금융상품 원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고 싶으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남 서해안과 일부 전북,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전북과 경북은 오늘 밤까지, 수도권은 내일 오전까지, 경기와 강원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또한 내일 오후에 남부와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과 달리 폭염특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은 내일도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이 서울이 27도, 광주와 대구 33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 빗길에 오늘 종일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데요. 현재도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외곽 쪽으로 가는 길 탄천 일교를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이 뒤쪽으로 청담대교 북단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밀리고 있고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2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천안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경부 동탄터널 부근 5차로에서도 역시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월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7: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정부 대응팀이 지상 수색에 나섰습니다.
8: 이틀 만에 헬기 수색도 재개된 가운데 드론 투입까지 검토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팔에 나가 있는 YTN 취재팀 연결합니다. 김철희 특파원.
9: 네, 네팔 카트만두 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7: 예, 어제 헬기 투입이 안 돼서 걱정했는데요. 오늘 다시 투입됐군요.
9: 네, 현지 시각 기준으로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신속 대응팀과 두산 측이 확보했던 헬기 한 대씩이 이륙했습니다. 지난주 모두 3번 헬기 이륙이 진행됐으니까 지금까지 5번 공중에서 수색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을 요청했던 위엇댐 지역과 둔체 지역 또 아래 파워하우스까지 순서대로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다만 헬기가 떴다고 해도 현장 수색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도 카트만두에서 거센 비가 내렸다 그치기 매일 반복하고 있는데요. 거센 물살에 험준한 지형까지 민간 헬기를 사용하는 우리로선 착륙은 물론 강화 작전도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대응팀의 판단입니다.
8: 헬기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항공 수색을 할 수는 없습니까?
9: 네, 우선 드론 투입이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길을 떠났던 육로 수색팀이 드론 장비를 챙겨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당국이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드론 사용 허가를 내준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시간이 맞으면 드론이 더 활용될 전망입니다. 다만 네팔이 자국 중심으로 구조활동을 벌이겠다면서 다른 나라의 지원은 대부분 거부하고 있어 우리 자원을 투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네팔이 가진 장비라도 우리 실종자 수색 에 쓰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게 대응팀의 판단입니다. 도착 직후부터 헬기를 운용하는 군 설득에 주력했던 대응팀은 이제 경찰로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 고위급 인사를 직접 만나 우리 국민 수색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고 네팔 경찰도 그렇게 하겠다 답변한 상태입니다.
7: 자, 앞서 김특파원이 육로 수색팀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9: 네, 소방청 인력으로 구성된 육로 수색팀이 람체를 향해서 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람체 쪽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곳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수경을 한 뒤 수색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응팀은 처음 예상과 달리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돌아가는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워낙 길이 험하고 멀리 돌아가 현지인들도 잘 가지 않는 산길인데 단거리 경로는 대홍수로 모두 끊겨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대응팀 요청에 따라 본격적인 산길이 시작되는 산 능선 무렵까지만 동행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발 전 대응팀 목소리 들어보시죠.
10: 수색 정보 수집을 위해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3: 조현문 소방청 중앙119 구조본부장입니다.
10: 신속한 수색과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 육로를 통한 수색에 더해 드론과 헬기까지 동원한 대응팀은 마지막까지 자원을 모두 동원해 실종자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네팔 카트만두 국제공항에서 YTN 김철입니다.
7: 네팔 홍수 현장에서 구조된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가운데 9명이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측은 보도 자료를 내고 이들이 귀국 직후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가족 품으로 돌아갔으며 현장 소장은 수색 작업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재난과 고립을 겪으며 육체적,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며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족과 조용히 재회해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리 국민 수색을 위한 네팔 측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 장관은 네팔 대홍수 발생 이후 지난 2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통화에서 네팔 측이 우리 국민 10명을 무사히 안전지대로 이송해 준 데 대한 사의를 전했습니다. 또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우리 국민 9명의 수색과 구조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팔 측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팔 측은 우리 정부에 구조 인력과 장비 파견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홍수 초기부터 해외 긴급 구호대에 파견을 제안했던 만큼 구조대 파견을 신속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네팔 정부가 우리 정부에 구호대 파견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대홍수 초기부터 네팔 측에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12: 뭐 긴급구조대든 어떤 인도적 지원은
3: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12: 정부는 현재 피해 상황과 국제사회 동향 등을 종합거래하여 그런 지원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 네팔 측은 그러나 사태 초기에는 해외 구호대 파견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후 중국 등 일부 나라에 DNA 감식 등 전문 인력 파견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태 수습은커녕 사망자와 실종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가자 지원을 받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미 네팔 측에 지원 의사를 밝히고 답변을 기다려온 만큼 신속하게 검토한 후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구호대를 수송하기 위한 공군 다목적 수송기 시그너스도 이미 언제든 출발하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13: 네팔 상황 관련해서 외교부 요청이 오면
3: 정민나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13: 검토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 우리 정부가 네팔에 해외 긴급구호대를 파견하게 되면 지난 2023년 캐나다 산불 사태 이후 3년 만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8: 네팔 당국이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 900여 명을 구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를 덮친 홍수 속에서는 교장과 교사들의 빠른 대피 결정으로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보도에 한상욱 기자입니다.
14: 진흙과 바위가 뒤엉킨 터널 입구를 향해 종장비가 쉴 새 없이 잔해를 퍼냅니다.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 900여 명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트리슐리 3A 발전소에서는 구조대가 터널 상부에 구멍을 뚫어 내부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구조대원들을 공사 지점까지 투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구조 작업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험난한 지형과 충분하지 않은 자원입니다. 현지 경찰관입니다.
14: 일부 학생들은 교사들의 신속한 판단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누아코트의 한 학교에서는 교장이 홍수 경고 전화를 잇따라 받은 뒤 학생 약 900명을 모두 고지대로 대피시켰습니다. 다등에서도 점심시간에 교실을 나왔거나 교사의 대피 지시에 따라 서둘러 학교를 빠져나온 학생들이 화를 면했습니다.
3: 선생님들이 홍수가 났으니 가방과 도시락을 두고 나가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아이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생존 학생 어머니입니다.
14: 시간이 지날수록 인명피해는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900명 넘게 숨졌고 외국인들을 포함해 5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실종됐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8: 네팔과 중국 접경에 2차 홍수 위험으로 꼽혔던 이 언세코 외에 또 다른 시한폭탄이 발견됐습니다. 빙하 붕괴 충격으로 생긴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서 호수를 이룬 건데요. 연쇄 붕괴 우려가 나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5: 깎아지른 절벽에서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그 아래 흙탕물이 고여 10만

0: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거대한 호수를 이룬 게 중국 정찰 드론에 포착됐습니다. 이로써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에 산사태 잔해가 강물을 막아 생긴 언세코는 세 곳이 됐습니다.
1: 세 번째 언세코는 두 번째 호수 하류 2.8km 지점에 있습니다. 200만 세제곱미터 규모 산사태가 또 났고 퇴적물 제방이 생겼습니다. 중국 응급관리부 위험감시재방국장입니다.
0: 하류의 언세코 두 곳은 며칠 사이 물이 대부분 빠져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대신 해발 3,700m 상류에서 새로운 복병이 발견됐습니다. 언세코와 달리 빙하 붕괴의 충격으로 함몰된 자리에 물이 고여 생긴 호수입니다. 중국어론 충격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론 충격 함몰 호수 정도로 풀이됩니다. 면적 10만 8천 제곱미터, 저수량 140만 톤으로 주변엔 합계 7만 제곱미터 규모의 저수구역 3곳이 딸려 있습니다. 첫 빙하 붕괴 지점 바로 밑 고도 4,950m에 있는 언세코와 가까워 연쇄 붕괴 우려도 제기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 예보까지 겹쳤습니다.
2: 앞으로 사흘간 지룡현에는 대체로 흐리고 비오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수량은 10에서 35mm 사이일 겁니다. 중국 기상국 일기 예보관입니다.
0: 히말라야 계곡에서 또 다른 시한폭탄이 발견되면서 겨우 재개된 구조 수색 작전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3: 이번 네팔 대홍수를 일으킨 거대 안반 산사태를 두고 기후변화 탓으로만 단정하기엔 무분별한 인간 활동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산비탈 지반이 썩은 문지방처럼 약해진 상황에 수천 명의 등반객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기가 빙하의 붕괴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네팔 티베트 대홍수는 고지대에서 발생한 거대 안반 산사태가 원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기후변화 탓으로만 단정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온난화 현상 자체가 거대한 붕괴를 곧바로 일으킨 직접적인 방아쇠로 작용하진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후변화가 고산지대를 지탱하던 얼음과 영구 동토층을 녹여 산 전체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린 점은 분명합니다.
1: 온난화로 빙하가 가파른 곳으로 후퇴하면 중력에 의해서 균열이 커지는데 이 얼음과 암석 틈새로 녹은 물이 스며들면서 산사태를 급격히 가속하는 겁니다. 중국과학원 환경연구소 연구원입니다.
4: 이렇게 뚜렷한 징후 없이도 언제든 지반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밀집한 인간 활동은 대형 재난을 앞당기는 또 다른 뇌관입니다. 국제연구진에 따르면 등반객 수천 명이 머무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의 상업 활동이 엄청난 양의 얼음을 직접적으로 녹이고 있습니다. 봄철 등반 시즌 50여일 동안 텐트 난방과 취사를 위해 태우는 막대한 화석연료가 빙하에 고스란히 치명적인 열기를 가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빙하 위에 그대로 배출하는 따뜻한 소변 열기만으로도 한 시즌에 150여 톤의 얼음이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립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인위적인 열기를 모두 합치면 한 시즌에만 무려 2,500톤의 빙하가 녹습니다. 실제로 위성 관측 자료를 확인해보면 인간이 머무는 텐트촌 지표면의 온도 상승 속도는 인접한 순수 빙하보다 두 배나 빨랐습니다. 온난화로 이미 약해진 얼음벽 위에 수천 명이 텐트를 치고 불을 피우는 현재의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복합 산악 재난을 막기 위해선 당장 베이스 캠프를 단단한 지반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막연하게 자연 탓만 하기보단 붕괴를 앞당기는 우분별한 인간의 상업 활동에 대한 뼈아픈 통제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5: 네, 네팔 대홍수 참사 엿새째인데요. 이번에는 이성규 한국 안전 전문가 협회 회장 모시고 조금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3: 네,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5: 네.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72시간은 이미 이제 지난 토요일에 지났고 네. 오늘까지 사망자가 919명, 실종자 4,793명. 대부분 이제 네팔에 많이 집중돼 있는데 네. 이런 그 실종자 수 언제까지 늘어날까요?
6: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26일부터 지금 참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27일부터 이제 실종자가 나타나죠. 근데 그때부터 보니까 하루에 500에서 1,000명 정도 늘어났어요.
5: 하루에요.
6: 27일 날이 1,500명 정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0: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4,700명의 실종자가 나타나고 지금 사망자는 900명이잖아요. 이런 추세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며칠 정도까지는 더 늘어나는데 그러냐 무한정까지는 늘어나지 않겠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실종자는 그대로 있으면서 사망자 숫자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1: 실종자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
0: 그렇죠.
1: 대부분은.
0: 그리고 지금 실종자와 사망자가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9명이 연락이 두절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연락 두절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신이 너무 많아서 DNA만 채취하고 바로 매장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중에서도 우리 9명이 있을 확률도 배제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인이 안된 상태잖아요. 그러나
1: 그러니까
0: 이제
1: DNA를 분석하는 작업 말고 채취만 하고 매장
0: 그렇죠.
1: 간다고요?
0: 왜냐하면 DNA를 분석한 다음에 가족의 DNA하고 일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치시킬 시간이 없죠.
2: 그러니까 수습까지는 되지 않고 사망 확인을 할수 있도록 DNA를 채취만 할수 있다. 지금 이런
0: 그렇죠.
2: 상황이라는
0: 채취만
2: 말씀이시죠?
0: 해놓고 이제 매장한 다음에 이제 실종자가 나타나면 DNA를 산 가족에게 채취한 다음에 이제 사망자와 채취를 하면 위치를 알지 않겠습니까? 번호를 매겨놓으면 그때 시신 있으면 다시 이제 파묘해서 이제 인수인계하는 이런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취지로 본다면 지금 9명이 아예 지금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종자였다라고 해서 그 안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망자에.
1: 제발 그러지 않기를
0: 네,
1: 바랍니다.
0: 그렇습니다.
2: 네, 그래도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이제 헬기를 빌려서 계속 희망을 놓지 않고 수색을 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또 우리 기업이 토요일에는 정부에서 각각 빌리는 헬기가 수색을 했지만 큰 소득은 없었고, 이제 어제는 헬기를 띄우지 못했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빌린 헬기 한 대가 떴습니다. 이번에는 실종자 가족이 요청한 대로 이제 상부, 위어댐 쪽을 수색하고, 또 강하부 캠프 구역 이쪽을 또 수색한다고 해요.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헬기로 일단 지금 수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면적이 넘습니다. 200km까지 가잖아요. 근데 전체를 다할수 없어요. 그러면은 수색하는 순서가 제일 먼저 하는 곳이 이제 어느 지점이냐는 얘기죠. 이 지점은 생존해 있을 때 어떤 문자나 전화 통화를 했었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지점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별로 수색을 해 갑니다. 그냥 전체를 다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제 두번 했거든요. 한 번은 갔다 와서 뭐 촬영을 했으면 다시 와서 분석을 하고 아, 여기를 한번더 봐야 되겠다라고 한번 더 봐야 되겠죠. 그래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다음에 어제는 날씨가 안 좋아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안 됐고. 근데 이제 오늘 다시 했었죠. 근데 오늘 또 아직 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떤 지점의 어떤 수색보다는 지역 조금 더 이제 범위가 더 커지겠죠. 그런 상태로 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전반적인 지속으로 가는데
1: 아이고.
0: 일단 이제 단계적인 1, 2단계에서는 지금 아예 소식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헬기 운항도 뭐 이제 V자형 계곡 뭐 돌풍 이런 것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작동이 이제 여의치는 않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지금 지상 수색에도 이제 오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소방청 인력 9명이 이제 육로로 현장 진입을 시도한다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0: 그러니까는 지상으로 이제 가는데 가장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인이 있는 어떤 숙소라든지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지역이 지금 남채 지역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남채 지역이 지금 우리 지역과 그 현장, 사고 현장에서 1, 2k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1, 2km까지 가는 데는 지금 걸어서 35km, 3 km을 걸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다행히 어떤 식으로든지 가면 지금 우리 현장에 있는 것은 합동 대응팀이 지금 11명이 갖고 9명까지 총 20명이 있거든요. 20명이 이제 분할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분해서 뭐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육로로, 왜냐하면 지금 헬기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육로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육로로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뻘밭이라 가지고 발이 쑥쑥 빠지더라고요,
0: 아, 중요한
1: 보니까.
0: 건 그렇죠. 우리가 터널에 들어가는데 포복 자세로 들어가는 거 보셨죠? 이거는 구조대거든요. 구조대가 왜 그러냐면 걸어가게 되면 어떤 움푹 패인 침화된 곳이나 어떤 싱크홀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진흙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2: 지금의 영상처럼요. 저렇게 그냥 걷기만 해도 어려운데 이렇게
0: 그렇죠.
2: 뭐 뻘밭 같은 지역을 지금 35km 정도의 산길을 걸어가야 하는 상황인 거죠?
0: 아, 여기는 이제 뻘밭이고요. 이제 산길을 간다는 얘기는 이 정도 뻘밭이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경사가 어느 정도냐에 또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지금 저분도 지금 올라오지
1: 저희
0: 못하는데.
1: 우리 특파원입니다. 권중기 특파원.
0: 그래서 지금 포복으로 가고 있는 이유도 우리 몸의 균형을, 체중을 분산시키는 목적이거든요. 네. 혹시라도 앞에 어떤 치마가 되고 있으면
1: 그렇죠.
0: 손만 들어가지 뒤에 부분, 우리 체중의 네. 뭐 90%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1, 2km 떨어진 남체 지역까지 갔다 하더라도 1, 2km를 어떻게 갈 거냐는 얘기예요. 저런 식으로 갈 거냐는 얘기죠. 이런 것이 문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2차 안전, 어떤 수색대. 우리 20명의 어떤 안전
2: 맞습니다.
0: 이것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2: 네, 아, 네팔 당국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뭐 해외 다른 구호대들 파견을 좀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수색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우리 대응팀의 육로 수색은 허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지금 왜 지금 네팔에서 전부 거절했냐면요. 2015년에 네팔의 지진이 7.8 규모가 났잖아요.
2: 그 당시에도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죠.
0: 9천 명 네. 이상이 사망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고 나자마자 3시간 이후에 전 세계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는 도움을 요청하니까 물 밀듯이 가죠. 근데 뭐 3, 40개 국가가 어떤 구조대로 거기에 이제 들어갔는데 공항에서부터 이제 무질서가 이루어집니다. 비행기가 이제 많아지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시간표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컨트롤 타워를 네팔에서 하고 있는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전부 중구난방으로 뭐 언어까지 소통이 안 되는 데다가 또 거기다가 뭐가 있었냐면 또 각국에서 수색을 하잖아요. 수색하는데 또 경쟁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팔에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다수의 30여 개 국가가 지원을 받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번에 우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아하. 필요한 국가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도움을 요청한 국가가 4개 국가밖에 안 되거든요.
1: 예.
0: 중국, 인도, 호주, 대한민국.
2: 네.
0: 근데 중국은 바로 국경.
2: 거기서 티베트 자치구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0: 네. 네. 그리고 그렇죠. 인도는 또 바로 밑에. 여기도 사망자가 네. 많거든요. 호주도 사망자가 많고. 그럼 한국도 이제 9명이 어떤 실종 상태는 아니지만 연락 두절된 상태로 보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한국에는 지금 터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터널에 대한 어떤 지형을 어느 누구보다도
1: 그렇죠.
0: 아마 네팔에 있는 사람보다도 그 지점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이런 그 허가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1: 예. 어쨌든 지금 네팔 재난관리청이 이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한 933명
0: 네.
1: 정도가 지금 이제 실종됐다고 이제 밝혀서 그 안에 이제 우리 작업자들도 9명도 이제 그 안에 포함이 됐을 텐데 지금 그 UT1 네. 발전소 터널에서 중국 그 전문 구조팀이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0: 네. 우리가 UT1이 그는 지금 여기에서 발전소가 세 개가 있어요.
1: 네.
0: UT1, 어퍼, 상부에 있는 트리슐리강 해가지고 UT1. 여기는 우리 남동 발전이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가 시공업체거든요.
1: 네.
0: 근데 여기를 하고 있고 올 12월 달에 준공되는 그런 발전소가 하나 있고 또 그 밑에 또 3A라는 또 발전소가 있어요.
1: 네.
0: 여기는 가동 중이었어요.
1: 아.
0: 가동 중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정비를 하며 있기 때문에 또 작동을 안 되는 그런 발전소. 또 세 번째 3B가 있었거든요.
1: 예.
2: 네.
0: 여기도 건설 중. 세 개의 어떤 건설 발전소가 있는데
1: 예.
0: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세 개가 다 작동이 안 됐잖아요. 작동이 안 됐다는 얘기는 여기에 전부 터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2: 네.
0: 지금 우리가 수력 발전소는 어떻게 했냐면 산이 있겠죠. 산이 있으면 여기에 지금 강이 있잖아요.
1: 네.
0: 이 강의 물을 낙차를 이용하는데 반대편에까지 뚫어요.
1: 예.
0: 산이 이렇게 볼펜 이게 터널입니다.
1: 네.
0: 이걸 뚫어요. 뚫어서 여기서 낙차. 이 낙차가 341m로 돼 있습니다. 이 낙차를 이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력 발전소는 전부 다 터널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터널이 세 개가 다 비어 있었다라고 보면 지금 대피할 때 그래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2: 네.
0: 뭐 1, 2분간의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1: 저런 식으로 터널이 생긴다는 거예요.
0: 그렇죠. 전역 네. 터널.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터널이냐면 고속도로에 있는 터널 있죠. 그만큼 큽니다. 저기에 물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 물이 낙차 340m에
2: 네.
0: 떨어지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생하는 이게 이제 수력 발전소입니다.
1: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UT1.
0: 저게 UT1.
1: 트리슐리.
0: 우리 대한민국이 예. 했었던 그 터널입니다.
1: 거기서 이제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게 한국인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0: 아 이제 그거는 이제 DNA나 이걸 확인해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1: 위치적으로.
0: 왜 그러냐면 예. 거기에 지금 공사 관리자가 지금 우리 한국이지 않습니까?
2: 네.
0: 발주처는 지금 남동이고 시공 업체는 지금 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확률을 배제할 수는 하면 안 되겠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어디서 발견했냐 보면 또 터널

0: 이렇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큰 터널이. 그럼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 터널을 보더라도 옆에 대피 터널이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이런 터널이 있는데 여기서는 공사용 터널이 옆으로 또 있어요. 지금 도면상으로는 지금 세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세 개가 작업자가 들어갈 수 있는 터널이기 때문에 이 터널에도 공간이 좀 비어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빈 공간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또 예측이 가능합니다.
1: 네, 네팔 구조대가 이제 조금 전 말씀하신 유티원 외에도 트리슐리강 하류에 위치한 이 3A, 3B 수력 발전소 터널, 여기에도 100명 정도가 이제 갇혀 있는데 여긴 좀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조 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트리 원, 유티원보다는 조금 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해발 고도가 낮아요. 해발 고도가 낮다는 얘기는 지금 물이 넓게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또 유속은 또 낮기 때문에 어떤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터널 세 개, 큰 터널 세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발전소가 세 개였으니까. 이 터널 세 개가 전부 다 볼로 차지 않았을 것이다. 그 중에 어떤 에어포컷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 섞인. 지금도 보면은 저기가 지금 뿡 뚫려 있지 않습니까? 저 정도 됐다는 얘기는 이미 이 생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볼수 있다.
2: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그곳 날씨가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변화무쌍한 것 같기도 하고,
0: 그렇습니다.
2: 날씨라든가 지금 언세코 지금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구조 활동을 하는데.
0: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언세코, 지금 새로운 용어가 나오거든요. 언세코는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땜언자 색은 땜으로
2: 막은.
0: 만들어진 막아낸 호수. 이게 얘기거든요. 지금 어떤 지금 그 시스템적으로 되냐. 맨 처음에 얼음이 있겠죠. 이 얼음이 녹아서 내리면 그 얼음으로 인해서 웅덩이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빙하호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호가 되겠죠. 얼음 물로 돼 있으니까. 또 빙하가 지금 100m 두께 되는데 빙하가 얼음에서 다 녹아버리면 또 홈이 생기겠죠. 이런 호가 하나 있고. 그러면 이 호가 어느 정도 임계점이 지나면 또 무너지겠죠. 무너지면은 더큰 어떤 모래나 돌 토속류가 함께 내려가죠. 내려가다 보면 우리 또랑이도 물 내려가다가 막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언세코입니다. 그럼 이 언세코도 어느 임계점이 지나면 또 무너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무너질 확률이 있다. 왜? 비가 오기 때문에. 이미 홍수란 얘기는 비하고 물하고 바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2: 이건 지금 계속 상수를 두고 구조 활동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0: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1차에 대해서 어떤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2차에 대해서 더 무너질 확률이 높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1차가 무너지기 전에는 그래도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돼 있는데 지금 안정화 자체가 파괴된 상태잖아요. 저 외부에서 조금만 더 어떤 바람이라도 어떤 물이라도 비라도 있으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1: 네, 이런 천문학적인 재난이 발생한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계속 꼽히고는 있는데요. 2015년에도 이제 네팔 이곳에 큰 지진이 났었고 거기에 지구 온난화는 계속 심해지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매년 수천 명이 에베레스트를 방문하면서 이 사람들이 내뿜는 열기도 집안을 불안정하게 하는데 더 한몫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0: 그렇습니다.
1: 나오더라고요.
0: 지금 앞에도 지금 얘기가 나왔었죠. 그 등산객들의 그 여행객들로 소변만으로 인해서 뭐 500m니 녹는다는 얘기예요. 한 시즌에. 보통 한 시즌 2, 3개월로 보더라고요. 5월에서 7월 이 정도로. 근데 이 정도가 돼서 얼음이 정 녹는다는 얘기죠. 이미 이번에 지금 대홍수는 간단하거든요. 얼음이 녹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녹았냐는 얘기죠. 이런 요인도 있죠. 우리가 캠프 치면서. 또 하나는 지금 지구 온난화잖아요. 지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요. 지구가 뜨거워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구를 싸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지금 감싸고 있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면 이산화탄소 햇빛을 통과를 하는데 복사돼서 반사돼서 나가는 그 에너지는 얘가 또 반사를 시키니까 지구가 계속 뜨거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뭐냐면 또 우리 인류가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나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계속 뜨거워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5년 지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국 지질 조사국에서 지금 발표된 내용인데 2015년에 지진이 났었는데 그때 규모가 7.8이었어요. 굉장히 컸죠.
2: 굉장히 컸네요.
0: 네. 그런데 여기에 사망자가 9천 명이 사망했거든요. 실종자 포함해서. 근데 지질 조사국에서 조사한 결과가 뭐냐면 지금 여기 그 네팔의 그 경계선상, 중국의 티베트 고원과 경계선상에 에베레스트 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산의 정상이 3cm가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2015년도 네팔 지진 때. 그렇기 때문에 3cm 옮겼다는 얘기는 안에 있는 안반과 얼음이 옮겼을 거란 얘기죠. 거기도 추가적으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구 온난화 플러스 또 우리 또 인류가 뭐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네. 어떤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합된 것으로 인해서 이런 진이 낫지 않느냐라는 이런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드려 봅니다.
1: 네. 네,
2: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어제와 오늘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55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천이 범람해서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주택으로 빗물이 밀려들어 긴급 대피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3: 흙탕물로 변한 하천물이 둑을 넘어 거세게 흐릅니다. 마을 옆 농경지 역시 통째로 물에 잠겨 어디가 논이고 길인지조차 구분하기 힘듭니다. 평생 처음 보는 기습폭우와 순식간에 불어난 하천물에 주민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4: 지금 내가 56년 살았지만 이쪽에 이렇게 물이 많이 흐른 적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물이 이렇게 이게 넘쳐가지고 뭐 논이고 뭐고 지금 보시다시피 논으로 물이 많이 들어간 걸로.
5: 한 2시간 사이에 이렇게 와버렸어요. 하천이 무너졌다거나 이 뚝이 무너졌고 또 논으로 마을 여기 도로로. 이 돌도 어마어마한 넓이가 또 돌인데 이 물이 넘쳤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3: 마을 주택가에도 사방에서 물이 밀려들었습니다. 집안까지 물이 차오르고 마당이 침수되면서 꼼짝없이 갇혔던 주민은 119 구조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대피했습니다.
6: 계곡 물이 다 이 집으로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올 수도 못해갖고 대나무 밭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119가 와가지고 노인장에다 데려줘가지고 지금 왔어요.
3: 섬 지역 피해도 극심했습니다. 무려 552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영광 나골도에서는 배수구에서 흙탕물이 분수처럼 솟구치고 무너져 내린 토사로 도로가 통째로 막혔습니다. 이번 폭우로 전남 광주에서 집계한 피해는 총 40여 건. 그 가운데 영광군에서만 26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밖에 광주와 보성 등 내륙과 일부 섬 지역에도 밤사이 시간당 50에서 120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등산객 고립과 도로 침수 등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2: 예, 이렇게 전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고 지금은 충남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에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영 캐스터.
7: 네, 기상센터입니다.
2: 예, 지금은 충남을 중심으로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다고요?
7: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남에는 매우 강한 비구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홍성에는 1시간 전 시간당 50mm 이상, 3시간 동안 9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충남 아산에 시간당 40mm로 가장 강하게 내리고 있고 그 밖에 충남과 경기 남부에도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충남에 시간당 50mm 이상, 경기 남부에도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비와 함께 충남 서부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오겠고 그 밖에 중서부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린 뒤 내일 오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 한때 소나기만 지나겠고 양도 최고 4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내린 비로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1: 심야 시간대에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8: 법원에 호송차가 들어오고 이어 수의를 입은 장윤기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법정으로 향합니다.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을 쫓아가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이주 여성에게도 성범죄를 저지른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범행이 잔혹한 데다 계획적이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큰 고통을 안겼다며 극형 선고가 정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피해 여고생 유가족들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0: 주장했습니다.
1: 피고인이 뭐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2: 공정은 유족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1: 이 사건 범행에 쓰이기 위해서 미리 구입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고요.
0: 흉기로 여고생을 살해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도우러 온 남학생까지 중상을 입힌 장윤기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30일에 이루어집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3: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인에 대해 부패가 심해 알 수 없다는 경찰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초기에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뒀던 이 경찰의 태도가 성급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경찰의 허위 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 씨. 경찰은 시신 발견 직후부터 줄곧 타살 혐의점이 낮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5: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6: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4: 이후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장 경찰여 씨 특이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고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장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고 발견 장소도 평소 장 씨가 무서워했던 곳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타살 혐의점이 낮다는 결론을 내리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7: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이라는 것은
2: 배창원 감찰과학연구소장입니다.
7: 법학적으로는 규명하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는 거죠.
8: 네.
4: 가시 많은 야자나무 숲에서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끊이지 않자 경찰이 재형 검증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수사본부장이 밝힌 입장은 지금까지 경찰이 무게를 둔 것과 달랐습니다. 시신 부패가 심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초기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하려 성급히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경찰은 추가로 입장을 내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추정성 보도를 방지하기 위해 사실 부분만 언급한 것으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와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3: 장윤기 또 제주 실종 사건 등 최근 불거진 경찰 내부 문제에 수사 최고 책임자인 국가수사본부장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실종 사건의 위험도를 더 꼼꼼하게 따지고 인력도 확충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9: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최근 잇따라 터진 경찰 비위에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부 담당자의 일탈뿐 아니라 지휘, 감독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수사 역량 강화는 물론 조직 문화를 신속히 개선하고 문제가 된 관련자는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제주 사건을 계기로 최근 3년 동안 종결된 전국의 실종 사건 처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지시 이후 15,100여 건을 점검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관리자 이중 확인과 비대면 종결 원칙적 금지에 더해 신고 접수 단계에서 위험도 평가를 고도화해 종결할 사건은 종결하고 수사로 전환할 사건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간에 실종 전담 수사관이 홀로 근무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관계 기관과 협의해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실종 성인에 대한 강제 수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인 어제 전격적으로 2기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 새롭게 정부에 합류할 장관직 6명, 그리고 이제 청와대 참모 등 해서 4명을 포함해서 이제 총 10명.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개각 총평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부대변인님.
1: 네, 지금 집권 이제 2년 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2: 임세은
1: 시기입니다.
2: 전 청와대
1: 국정 운영의 성과와 이제 실행 중심으로 이제 개편을 했다.

0: 특히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인사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경제, 국토, 국방부처럼 전문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에는 관료 출신이나 군 전문가가 배치가 됐고요. 그 법무부 또 중소벤처기업부 등 성평등부처럼 입법이나 사회적 조정이 중요한 부분에는 이제 정치인이 배치가 됐습니다.
1: 현역 의원들.
0: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소영 의원은 85년생이고요. 용해인 의원은 이제 90년생이어서 또 비교적 또 젊은 정치인들이 전진 배치되면서 이제 내각의 세대 교체 효과도 노렸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 예, 소장님.
2: 이재명 대통령 집권 1년 2개월 지나면서
3: 정광재 동양정치연구소장입니다.
2: 지지율 함께 많이 떨어졌다라는 평가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반전의 모멘텀을 개각에서 찾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하고 기존의 한성숙 총리가 자리를 비운 중기벤처부까지 개각 수요가 있었죠. 그런데 이 6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감동과 비전 또 성찰이 전혀 없었던 개각이 아니었나라고 좀 인색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왜 떨어졌습니까? 그리고 왜 개각을 했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내놨어야 하는데 과연 이 정도의 개각으로 6명이면 비교적 중폭의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폭 인사를 통해서도 국민들이 과연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부처에 보냈기 때문에 이 정도 개각은 박수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앤다거나 기존에 있었던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 대신에 그 잘못된 방향을 고수하려고 했던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 분명히 국민들은 다르게 할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에 있었죠. 그래서 이번 개각이 과연 그걸 뒤집을 만한 모멘텀이 될까 하는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긍정평가가 38.9%, 부정평가가 58.7%. 리얼미터 기준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을 했고 긍정과 부정 차이가 거의 2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모멘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0: 아무래도 뭐 뼈아프고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저 수치가 반대였죠. 긍정이 뭐 60에 가까웠고 부정이 30% 정도였는데 그 뒤바뀐 점에 대해서 아마도 정부와 또 대통령실에서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봅니다. 전 이번에 개각을 통해서 특히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까지 이렇게 동시에 교체한 것은 아마도 대통령이 민생과 부동산 문제를 또 얼마나 심각하고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막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인 효과를 보여준다면 아마도 모멘텀이 돼서 우리 그런 식은 여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예. 자, 그러면은 한번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명 장관 후보자 가운데 용해긴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야 최고위원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4: 성별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느끼는 어려움과
3: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4: 서로의 권리를 경쟁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으로 답할 사람입니다.
5: 대한민국의 성과 가족의 제도적 기준이 어디까지 무너질지 우리 아이들이 성과 가족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받게 될지
1: 자, 1990년생 용해인 의원, 그러니까 30대 중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각을 하면은 역대 최연소 장관이 되는 건데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 이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입니다.
2: 뭐 여러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아까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용해인 의원의 성평등 가족부 장관 임명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2030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2030 남성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는 거의 지지를 대부분 철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해인 지명자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젠더 감수성과 관련해서 젠더 갈등의 어떤 주역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지나치게 페미니즘을 강조한다든가 그래서 2030 남성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이 젠더 갈등과 관련해서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했었는데 용혜인 의원을 지명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과연 2030 남성 청년들을 위한 거냐 아니면 본인들 지지자들만 결집시켜서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비례대표는 그동안 장관 임명과 함께 비례대표를 사퇴했죠. 이게 법으로 의무화된 건 아닙니다만 정치에서는 법보다 앞서는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용혜인 의원이 장관도 하고 비례대표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전반에 동의를 구할 수 있겠는가. 본인은 뭐 자기가 사퇴할 경우에 원외 정당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김재섭 의원이 얘기했던가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런 사정까지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까?
1: 예.
2: 그리고 그 기본소득당에 그만한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단히 잘못된 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대 총선 때, 22대 총선 때 모두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정말 이제 보기 힘든 그런 경우가 됐죠. 그래서 정의당에서도 오늘 비판을 했는데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인사다. 두 번 다 이제 위성정당으로 네. 해가지고 이제 당선이 됐단 말이죠. 네.
0: 그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사실 비례가 한 번 하기도 사실 어려운데 예. 이제 위성정당 연합으로 두 번이나 당선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기본소득당이라는 당에 대한 좀 배려가 좀 먼저 있었던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 용혜인 후보자가 어쨌든 비례도 유지하면서 또 장관직도 수행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많은 부분에서 뭐 여야를 막론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관행이 아니었고 또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과도한 특혜 아니냐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네. 이 부분도 용혜인 후보자가 현명하게 이런 여론들도 좀 잘 살펴서 본인이 어쨌든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나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앞으로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됐을 때 어떠한 효능감을 보여주고 어떠한 정책적인 능력을 보여줄지를 아마도 잘 보여줘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례대표 유지 문제에 대해서도 뭐 오늘까지 뭐 유지를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오긴 했는데요. 아마도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뭐 아마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부분도 용혜인 후보자가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1: 네, 아까들 말씀하신 것처럼 용혜인 후보자는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이다, 내가. 그래서 내가 사퇴를 하게 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헤아려달라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무엇보다도 과연 이 성별 갈등 해소의 적임자가 맞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여성계에서도 그런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2: 여성계 반대 근거 중에 하나는 네. 용혜인 의원이 이번에 그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적극 찬성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성계 특히 2030 여성들은 보안수사권이 완전 폐지됐었을 때 다양한 민생범죄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 여성들이 이런 데 그 취약 계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데 오히려 목소리를 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 예.
2: 여성계가 원하지 않는 법안에 오히려 찬성했기 때문에 과연 여성계를 대표하는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적임자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성평등 가족부라는 게 사회적 갈등이나 특권 해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 애써야 하는 부처인데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혼에 대한 혼인을 허용할 것이냐 이 부분 또 하나는 비동의 가늠죄라고 해서 남녀 간의 이 젠더 갈등이 첨예하게 붙고 있는 게 있어요.
1: 예.
2: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일방의 입장만 옹호하고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이 성평등 가족부 장관이 됐었을 때 사회적 갈등이 치유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안철수 의원도 상당히 이제 많은 오늘 비판을 했었고 앞으로 이제 청문회도 가시밭길인데 나경원 의원은 이 김승원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미끼 아니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분위기는.
0: 아니 그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을 네. 임명을 하는데 누군가의 미끼를 쓰려고 임명을 하는 것은 그건 인사권을 한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자 또 용인 후보의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0: 수가 없는 것이고요. 후보에 대한 비판은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이 임명 자체를 뭐 미끼로 쓰기 위해 했다라고 하는 건 저는 국회의원신 나경원 의원께서 정치 오래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뻔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튼 뭐 인사청문회 과정이 좀 남아있고 지금 예. 이제 임명된 지 이제 만 하루 됐습니다. 만 하루 만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전 앞으로 과정에서 뭐 언론에 나와 있는 언론의 뭐 의혹 해소라던가 또 더 중요한 것은 인사청문회에서 그걸 잘 이야기하고 그렇죠. 앞으로의 비전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임명하자마자 저렇게 비난과 뭐 원색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1: 자, 용혜인 의원 살펴봤고요.
2: 네. 아니, 근데 제가 한 마디만 붙일게요. 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2017년에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그 강을 건널 때 물소떼가 한꺼번에 다 가야지 한두 명은 그 한두 마리는 희생될 수 있지만 그 무리가 다 통과할 수 있다. 이른바 물소떼 전략이라는 걸 얘기했었어요. 예.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물소떼 전략을 펴서 몇 명은 그 낙마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자. 이걸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김수건 법무장관 임명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예. 한두 명 정도는 이런 식으로 배치했던 건 아니냐라는 뭐 의혹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예.
1: 물소떼 미끼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 정성호 장관이 사표를 내면서 물러난 법무부 장관 자리에 이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낙점이 됐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여야가 바라보는 시선이 확연히 다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3: 대정형사소수법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도 높습니다.
4: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3: 정착하는데 김승원 의원이 법무장관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5: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무슨 일을 할지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겁니다.
1: 자, 그러니까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의원을 과연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이 적절하냐 이 논란입니다.
0: 과거의 발언 갖고 지금 장관의 자질을 이야기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 들고요. 실제로 김승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 방향을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안착이 필요한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또 이분이 그 법률위원장도 하셨고 그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간사도 거쳤고 예. 또 특히나 이번에 개정된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또 직접 참여한 만큼 전문성을 아주 잘 갖추고 있는 분입니다. 현안을 또 가장 잘 아는 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즉 설계도를 함께 만든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공사를 마무리하게 맡긴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단순히 이번 그 검찰개혁이 단순한 이 검찰청, 뭐 공소청 만든 것에만 여기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기관 간 업무 조정을 하고 수사 공백을 방지하고 사건을 지연 방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네.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실력 중심으로 이번 인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이 민주당의 이제 법사위 간사고 법사위 간사였던 분이 이제 장관직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 것이고 정성호 전 장관이 이제 다시 국회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네. 묘하게 됐습니다.
2: 네. 우리가 그 300명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개별적 헌법기관이 저는 반헌법적인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부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 공소취소와 관련한 시나리오는요. 특검을 통해서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특검을 통해서 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 검찰 내에서 지금 법무부에서 미래인권위원회인가요? 이게 작동하고 있는데 불법 조작 기소였기 때문에 그 공소 취소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 이 두 가지가 거론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김수건 법무장관이 되면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갖게 됩니다. 이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검찰이 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공소 취소,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이렇게 행정권을 이용해서 없애려고 하는 부분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은 받아야 한다라는 일반적인 국민 정서에는 완전히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법

0: 머스크 지우기용 법무장관 인선 아닌가라는 판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소장님, 김 후보자가 보니까 과거에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 SNS에 GSGG라고 적어서 논란이었어요. 그게 누구였나는 기억이 안 났었는데
0: 네.
1: GSGG가 김성환 의원이 했었던 이야기네요.
0: 정치인 한분한 분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글을 남기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또한번 하게 됩니다.
1: 이게 2021년이니까
0: 그렇죠.
1: 한 5년 전
0: 네.
1: 이야기인데.
0: 언론중재법을 박병석 의장이 통과를 시켰는데 박병석 의장은 본인이 속한 정당에서 배출한 국회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GSGG는 누가 보더라도 아주 비속어, 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뭐라고 또 그 해명을 했냐면 Governance of General Good, 그러니까 정부는 공공선에 봉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해명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궤변이었죠, 당시에.
1: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장관의 품격과 자질이 있느냐 이 문제로 지금 다시 소환된 거거든요.
2: 예, 뭐 과거 5년 전에 뭐 일단 본인이 어쨌든 실수이든지 어쨌든 작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도 아마 청문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아마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은 SNS나 말에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저도 어디서 말 실수한 거 없나 되돌아보게 됐는데 하여튼 김승원 후보자가 어쨌든 과거에 특정 사건이나 어떤 발언을 한 것과 실제로 법무장관으로서 실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 건지는 전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막 임명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인사청문회 과정이나 혹은나 있을 인터뷰 과정에서도 전 이런 부분을 다 해소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용혜인 의원, 김승원 의원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청문회 과정이 상당히 이제 험난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세원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이 네팔에 파견된 신속 대응팀이 대홍수로 도로가 끊긴 악조건을 뚫고 실종 추정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험준한 산길을 한나절 내내 달린 끝에 수색과 구조를 위한 베이스 캠프를 쳤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1: 네팔 신속 대응팀으로 파견된 소방 인력 9명이 이른 아침 길을 나섭니다.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인근의 람체를 향해 처음으로 육로 이동을 시도한 겁니다.
2: 오늘 람체 쪽으로 저희들은
3: 조현문 소방청 중앙 119 구조 본부장입니다.
2: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안전에 유의해서 신속한 수색과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하지만 람체로 가는 길은 모두 차단된 상황. 대홍수로 도로가 유실되고 다리가 모두 끊겼기 때문입니다.
3: 육로로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헬리콥터를 타면 모를까 도로는 안 됩니다. 네팔 주민입니다.
1: 신속 대응팀이 찾아낸 건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돌아가는 산길이었습니다. 울퉁불퉁 산악도로에서 자동차가 심하게 요동치고 YTN 취재팀이 탄 차는 타이어에 구멍이 날 정도.
4: 워낙 구불구불 돌아가는 데다 산세가 험해 현지인들도 잘 선택하지 않는 산길입니다. 신속 대응팀은 이 길로 대여섯 시간을 올라가는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2: 길이 앞으로 더 험해지고
3: 조현문 소방청 본부장입니다.
2: 수색 현장에 가는 루트를 찾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1: 취재진은 요청에 따라 산 능선까지만 통행했고 대응팀은 한나절 내내 달린 대장정 끝에 람체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람체에 베이스 캠프를 친 대응팀은 당분간 수경을 하며 우리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과 구조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네팔 누아코트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0: 연락이 끊긴 직원들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팔 당국 승인을 받고 헬기 한 대를 띄워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가족들 요청에 따라 그간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계곡 상류 위어댐에서 시작해 아래쪽 캠프까지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연락이 끊긴 직원을 애타게 찾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네팔 당국에 이른 새벽부터 헬기 이륙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 모두 전날 이륙 승인을 못 받아 이틀 연속 수색이 무산될까 불안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현지 시각 11시쯤 두산 에너빌리티가 임차한 헬기 두 대 중 한 대가 이륙 허가를 받고 수색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범인은 계곡 상부인 위어댐 쪽부터 아래쪽 캠프까지입니다. 일부 직원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상류 쪽은 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일부 가족 요청에 따라 시작 지점은 계곡 위쪽으로 정했습니다. 이처럼 실종된 직원 9명 중 6명이 소속된 두산 에너빌리티가 헬기를 띄운 건 자체 대응팀 급파 나흘 만에 처음입니다. 반면 앞서 헬기를 띄운 적 있는 남동발전은 드론 수색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홍수와 산사태가 휩쓴 지역에 육로를 이용해 최대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사고 지점에 통신이 닿는 범위까지 다가간 뒤 드론을 띄우겠다는 겁니다. 다만 헬기와 마찬가지로 드론도 네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두산에선 박정원 회장이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남동발전 사장 대행도 네팔에 도착하면서 양측 기업 모두 현지 대응팀을 각각 16명씩으로 늘리며 총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 우리 기업들은 육로로 사고 지점에 접근하는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에 현지에서 파악된 정보를 공유해주는 등 후방 지원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0: 네팔 홍수 현장에서 구조됐던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10명 가운데 9명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현장 소장은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남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들의 추가 수색과 구조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7: 네팔 대홍수로 건설 중이던 수력발전소 시설 대부분이 쓸려 내려간 두산 에너빌리티 건설 현장. 이곳에 고립돼 있다가 지난 27일 구조됐던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근로자 10명 중 9명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근로자들은 귀국 직후 건강 상태를 점검했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건강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귀국한 근로자들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많이 지쳐 있었고 귀국 상황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를 원해 사후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귀국한 근로자들과 현장에서 함께 구조됐던 현장 수장은 수색 작업을 돕기 위해 현장에 남았습니다.
8: 심리적으로 좀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이
3: 두산 에너빌리티 현장 소장입니다.
8: 어떤 생각도 없고 오롯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할까 하고 있습니다.
7: 이들 10명은 홍수 당시 하천 지역에서 떨어진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머물러 화를 면했습니다. 낮은 지역에 있던 직원들은 아직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네팔 홍수로 연락이 닿지 않는 한국인은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남동발전 직원 3명 등 모두 9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연락이 두절된 근로자들의 귀환을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수색과 구조를 최우선에 두고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0: 네팔 측이 우리 정부에 구조 인력과 장비 파견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홍수 초기부터 해외 긴급 구호대 파견을 제안했던 만큼 구조대 파견을 신속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네팔 정부가 우리 정부에 구호대 파견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대홍수 초기부터 네팔 측에 해외 긴급 구호대 파견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10: 뭐 긴급 구조대든 어떤 인도적 지원이든
3: 박두선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10: 피해 상황과 국제사회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그런 지원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 네팔 측은 그러나 사태 초기에는 해외 구호대 파견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후 중국 등 일부 나라에 DNA 감식 등 전문 인력 파견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태 수습은커녕 사망자와 실종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가자 지원을 받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미 네팔 측에 지원 의사를 밝히고 답변을 기다려온 만큼 신속하게 검토한 후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구호대를 수송하기 위한 공군 다목적 수송기 시그너스도 이미 언제든 출발하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11: 네팔 상황 관련해서 외교부 요청이 오면 아마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 정빈나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11: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 우리 정부가 네팔에 해외 긴급구호대를 파견하게 되면 지난 2023년 캐나다 산불 사태 이후 3년 만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2: 대홍수 사망자 수가 9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 고립된 걸로 추정되는 노동자 900여 명을 구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를 덮친 홍수 속에서는 교장과 교사들의 빠른 대피 결정으로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13: 진흙과 바위가 뒤엉킨 터널 입구를 향해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잔해를 퍼냅니다.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 900여 명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트리슐리 3A 발전소에서는 구조대가 터널 상부에 구멍을 뚫어 내부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구조대원들을 공사 지점까지 투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4: 현재 구조 작업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험난한 지형과 충분하지 않은 자원입니다. 현지 경찰관입니다.
13: 일부 학생들은 교사들의 신속한 판단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누아코트의 한 학교에서는 교장이 홍수 경고 전화를 잇따라 받은 뒤 학생 약 900명을 모두 고지대로 대피시켰습니다. 다딩에서도 점심시간에 교실을 나왔거나 교사의 대피 지시에 따라 서둘러 학교를 빠져나온 학생들이 화를 면했습니다.
14: 선생님들이 홍수가 났으니 가방과 도시락을 두고 나가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아이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13: 시간이 생존 학생 어머니입니다. 인명 피해는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900명 넘게 숨졌고 외국인들을 포함해 5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실종됐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12: 이처럼 갑작스러운 홍수로 1,000명이 가까이 숨진 네팔에서는 전염병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신 처리가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서 네팔 정부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은 일괄 매장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숲
1: 숲속에서 중장비를 동원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은 화분에는 임시로 만든 팻말이 나란히 꽂혀 있습니다. 피신이 쌓여가면서 처리가 한계에 다다르자 희생자들을 인근 숲에 일괄 매장하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피신들이 빠르게 부패하면서 전염병 우려가 커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4: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장시간 물에 잠겨 절단되고 부패한 유해들은 임시로 매장 조치했습니다. 아마리트 바하두르 라이 네팔 외무차관입니다.
1: 이미 지난 주말과 휴일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수백 구의 시신을 홍수 피해 지역 인근 숲에 묻었습니다. 다만 시신 촬영과 유전자 조사는 물론 매장 장소도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신원이 확인되면 시신을 꺼내 장례 절차를 진행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실종자 가족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안내도 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14: 해장장을 다 돌아다녀도 안내조차 없습니다.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실종자 가족입니다.
1: 외국인 시신들의 신원 확인이 큰 문제입니다. 네팔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적 같은 기본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인도 정부는 법의학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했고 중국 역시 네팔 측과 공동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2: 이 참담한 네팔 홍수 현장이지만 그래도 기적적인 생환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60시간 가까이 건물 잔해에 깔려있던 어린아이가 구조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팔 무장 경찰대원들이 건물 잔해 아래에서 맨손으로 무언가를 꺼내기 위해서 한근힘을 씁니다. 나무 기둥을 들어 올리려 해봐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데요. 잔해 아래에서 들리는 이 희미한 울음소리에 구조대원들의 손이 바빠집니다. 그렇게 한참을 씨름한 끝에 만난 6살 소녀. 마침내 마니샤 마가르를 무사히 구조해냈습니다. 홍수가 마을을 덮친 지 60시간이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발견된 소중한 생명인데요. 이 소녀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구조대원들이 먹여주는 죽을 받아먹으며 점차 기운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 행방을 찾지 못한 실종자는 현재 4천 명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계속 들려오기를 기도합니다. 이른바 이 괴물 급류가 휩쓸고 간 트리슐리 강 주변 마을들은 거의 초토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강력한 물살을 버텨낸 한 건물이 있었는데요. 대홍수 이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함께 보시죠. 대홍수 당시 촬영된 영상입니다. 거센 물살이 사방을 휩쓸고 가는 상황에서도 이 초록색 집 한 채만이 꿋꿋이 버텨내고 있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집안 테라스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어린아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집에 살던 일가족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사방에서 흙탕물에 건물 잔해와 바위 등이 떠내려오는 걸 위태롭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신들도 언제 휩쓸릴지 모른다는 공포감마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집 어떻게 됐을까요? 천만다행이죠. 초록색 집은 버텨냈습니다. 옥상에서 가족 중 누군가가 안도의 마음으로 빨간색 천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 외에 이웃집들이 허망하게 유실된 모습을 바라보는 이 가족의 심정이 어땠을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네팔과 중국 접경에 2차 홍수 위험으로 꼽혔던 언세코 외에도 또 다른 시한폭탄들이 발견됐습니다. 빙하 붕괴 충격으로 생긴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서 호수를 이룬 건데요. 연쇄 붕괴 우려가 나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5: 깎아지른 절벽에서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그 아래 흙탕물이 고여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거대한 호수를 이룬 게 중국 정찰 드론에 포착됐습니다. 이로써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에 산사태 잔해가 강물을 막아 생긴 언세코는 세 곳이 됐습니다.
16: 세 번째 언세코는 두 번째 호수 하류 2.8km 지점에 있습니다. 200만 세제곱미터 규모 산사태가 또 났고 퇴적물 제방이 생겼습니다. 중국 응급관리부 종합방재국장입니다.
15: 걱정했던 것과 달리 하류의 언세코 두 곳은 며칠 사이 물이 대부분 빠져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대신 해발 3,700m 상류에서 새로운 복병이 발견됐습니다. 언세코와 달리 빙하 붕괴의 충격으로 함몰된 자리에 물이 고여 생긴 호수입니다. 중국어론 충격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론 충격 함몰 호수 정도로 풀이됩니다. 면적 10만 8천 제곱미터, 저수량 140만 톤으로 주변엔 합계 7만 제곱미터 규모의 저수구역 3곳이 딸려 있습니다. 첫 빙하 붕괴 지점 바로 밑 고도 4,950m에 있는 언세코와 가까워 연쇄 붕괴 우려도 제기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예보까지 겹쳤습니다.
14: 앞으로 4일간 지룡현에는 대체로 흐리고 비오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10에서 35mm 사이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중국 기상국
15: 임기 예보관입니다. 또 다른 시한폭탄이 발견되면서 겨우 재개된 구조수색 작전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2: 이번 네팔 대홍수 참사는 이른바 기후 불평등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례이기도 합니다. 17년 전 네팔은 녹아내리는 히말라야의 위기를 알리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는데 결국 기후 재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가져온 돌. 2009년 네팔 총리가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전했던 겁니다. 녹아내리는 히말라야의 위기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14: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에말라드 지역의 눈이 전례 없이 녹고 빙하호 붕괴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다브 쿠라브 당시 네팔 총리입니다.
17: 네팔 청년 20만여 명이 서명한 기후 불평등 반대 청원도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흘러 네팔은 빙하와 암석 붕괴로 발생한 거대한 홍수에 휩쓸리며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온난화로 빙하와 영구동토가 녹은 것이 근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기후위기에 책임이 큰 나라와 피해를 보는 나라는 엇갈립니다. 이른바 기후불평등입니다.

0: 1851년 이후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미국은 전 세계의 17.7%, 중국은 13%를 차지하지만 네팔은 0.14%에 불과합니다. 반면 피해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곳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국가협의체 IPCC는 홍수와 가뭄, 폭풍으로 인한 사망률이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보다 15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1: 조기에 사람들을 피신시키는 그 얼리 워닝
2: 김영준 카이스트 기후 환경 에너지 연구소장입니다.
1: 이제 발동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었다. 이런 것이 결국에 이제 기후 변화가 얘기라는 기후 불평등의 범주에 들어가는 되게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국제 사회도 대응에 나섰지만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비해 그 속도는 빠르다 할 수 없습니다. 2014년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0에서 취약국의 적응과 손실과 피해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 10여 년이 흐른 지난해 손실과 피해 기금 첫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기후 불평등의 결과를 혹독하게 겪고 있는 네팔. 기후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이제라도 가속도를 실어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3: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 재판부는 통일교 자금력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 유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6: 오늘 징역형 선고되셨는데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7: 항소하실 겁니까?
6: 저희 어제 항소심에서 추가 고소 이루어졌는데 입장 하셨습니다.
5: 한 총재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친윤 핵심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1억 원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 교단 자금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정치적 영향력을 얻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삼았다며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침해됐다고 질타했습니다. 한 총재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윤 전 본부장이 사건 전반을 주도한 거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총재가 해외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 일부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통일교는 항소를 예고했는데 앞서 한 총재의 징역 13년을 구형한 특검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한학자 총재의 불법 자금 260억 원 압수를 포함한 수사 결과 발표로 8개월여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4: 하지만 정치권과 종교단체 유착 의혹은 단 한 명의 정치인 기소 없이 마무리되며 반쪽 수사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8: 얼핏 보면 수상할 게 없는 침실벽면 안쪽을 보니 현금 다발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개인 금고입니다. 금고에 보관한 여행용 가방을 열어보니 돈 뭉치로 빈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정교유착 합수본이 이렇게 금고에서 압수한 불법 자금만 260억 원에 달합니다. 합수본은 한 총재가 교회 자금을 예물비 명목으로 빼돌려 거액의 돈을 자신의 금고에 은닉했다고 보고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6: 합수본에서 수사 기소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아직도 윤영훈 본부장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합니다.
8: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합수본은 8개월간의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당원들의 특정 정당 가입을 조직적으로 지시한 혐의로 95세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등 모두 32명을 기소했습니다. 다만 활동 결과에 대해 아쉬움 섞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1월 종교단체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부정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닻을 올린 합수본.
10: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고 우면함 없이
2: 김태훈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장입니다.
10: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7: 특히 전재수 부산시장이 통일교로부터 고가 명품 시계를 받았는지 등이 관심이었는데 종교단체 관계자 32명이 기소된 반면 전 시장을 포함해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시계 등 금품 수수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통일교가 전 시장 자서전 수백 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혐의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 시장과 함께 금품 수수 논란이 불거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3: 심야 시간대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11: 법원에 호송차가 들어오고 이어 수의를 입은 장윤기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법정으로 향합니다.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을 쫓아가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이주 여성에게도 성범죄를 저지른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범행이 잔혹한 데다 계획적이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며 극형 선고가 정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피해 여고생 유가족들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호소해왔습니다.
12: 제 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2: 송진 여고생 유가족입니다.
12: 무너뜨린 저 악마 같은 자에게 법이 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 법정 최고형이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11: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차량으로 납치하기 위해 준비한 정황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조수석 옆에서 나온 길이 40cm 케이블 타이 26개가 피해자를 결박하려고 사용한 주요 증거물로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장윤기 측은 케이블 타이를 범행에 쓰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평소 차량에 내버려 둔 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3: 피고인이 뭐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2: 송창훈 유족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13: 사건 범행에 쓰이기 위해서 미리 구입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고요.
11: 흉기로 여고생을 살해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도우러 온 남학생까지 중상을 입힌 장윤기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30일에 이루어집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3: 제주에서 실종 100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인을 부패가 심해 알 수 없다는 경찰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초기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뒀던 경찰의 태도가 성급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경찰의 허위 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 씨. 경찰은 시신 발견 직후부터 줄곧 타살 혐의점이 낮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15: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10: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2: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입니다.
14: 이후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장 경찰 역시 특이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고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장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고 발견 장소도 평소 장 씨가 무서워했던 곳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타살 혐의점이 낮다는 결론을 내리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16: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
2: 배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입니다.
16: 법의학적으로는 규명하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는 거죠.
17: 네.
14: 가시 많은 야자나무 숲에서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끊이지 않자 경찰이 재형 검증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수사본부장이 밝힌 입장은 지금까지 경찰이 무게를 둔 것과 달랐습니다. 시신 부패가 심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초기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하려 성급히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경찰은 추가로 입장을 내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추정성 보도를 방지하기 위해 사실 부분만 언급한 것으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와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3: 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 23일까지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거나 삭제한 실종 사건이 63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부경장이 자체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은 제주 전체 사건의 30% 수준으로 비슷한 기간 다른 경찰관이 종결한 137건, 또 다른 37건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습니다. 경찰은 112 신고 단계에서 5인으로 파악했거나 실종자가 곧바로 발견됐을 경우에는 사건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경장이 누락한 63건이 미입력 대상이었는지 허위 종결한 사건인지는 확인 중입니다.
4: 전남에 폭우를 쏟아낸 비구름이 잦아드나 싶더니 다시 강해지면서 충남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충남 홍성에는 시간당 6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밤 9시쯤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기상 상황 알아봅니다. 박소정 기자, 지금 밤 11시 막 지나고 있는데 지금은 홍성 상황 어떻습니까?
17: 네, 지금은 비구름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홍성에 내리던 비는 잦아들었습니다. 오늘 밤 9시쯤 충남 홍성에 시간당 최대 6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는데요. 강한 비구름이 충남 서해안에서 옮겨가 현재는 세종, 대전 그리고 경기 남부에 주로 걸쳐 있습니다. 종일 비구름이 중부와 전북, 경북까지 넓게 펼쳐져 있었는데 지금은 더 위로 올라와서 수도권과 충청, 강원까지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현재는 충남 곳곳과 경기 남부에 시간당 10에서 20mm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수준입니다. 충남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차츰 해제되고 있습니다. 충남 홍선과 예산의 호우경보는 해제됐고요. 충남 천안과 아산에 호우주의보가 남아있습니다. 경기 평택과 안성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비구름이 옮겨가면서 수도권으로는 호우특보가 확대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앞서 충남 홍성과 예산에 내린 폭우로 금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삽교천 일부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홍수주의 수위는 5.8m에 임박했는데 침수가 우려되는 구만교 인근 지역은 예산군과 홍성군, 당진시와 아산시 등입니다. 금강 홍수통제소는 침수 우려 지역을 확인하고 강 주변이나 저지대 주민들은 미리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게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4: 네. 그런데 내일이면 이제 9월이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이 비가 장맛비라고 하던데 얼마나 더 내리는 겁니까?
17: 네, 그렇습니다. 여름철은 끝나가지만 다시 정체 전선이 형성되면서 2차 장마 혹은 가을 장마라고도 부르는데요.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번 장맛비는 전남부 곳곳에 극한 호우를 쏟아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수증기량이 많아지고 대기가 불안정해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되고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 기억하실 텐데요. 거제 통영에 쏟아졌던 물폭탄에 비해서는 비구름이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편은 아니라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에 최대 100mm, 다른 충청 지역은 최대 80mm, 수도권과 강원에는 60mm까지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 새벽까지 충남에 시간당 50mm까지, 경기 남부에 시간당 30mm까지 거센 폭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침수 피해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요. 저지대나 지하 공간에는 들어가지 말고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4: 홈쇼핑을 운영하는 GS 리테일의 고객 정보 160만 건이 유출돼 100억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조사 결과 GS 리테일은 해킹 방어는 물론 피해 사실을 제때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18: 해커들은 GS 리테일의 홈쇼핑 사이트를 먼저 겨냥했습니다. 사용된 수법은 이른바 크리덴셜 스터핑. 이미 다른 곳에서 확보한 사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목록을 무작위로 계속 대입하는 수법입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돌려 사용하는 걸 노린 건데 로그인에 성공하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에 접속해 GS샵 158만여 명, GS25 7만 9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훔쳐냈습니다. 하지만 GS 리테일 측의 보안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로그인 시도가 계속됐는데도 이를 탐지하거나 차단하는 기본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19: 위원회 조사 결과 GS 리테일은 이상행위 탐지
2: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입니다.
19: 적분 통제 조치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정

0: 부당한 사유 없이 GS25 이용자 일부에게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인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통지 지연의 책임을 물어 GS 리테일에 과징금 128억여 원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했던 접근 통제 시스템을 즉시 강화하고 전사적인 보호 관리 체계를 개선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2: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남성 두 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두 남성이 부자 지간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흉기를 들고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3: 아파트 입구로 경찰차 한 대가 들어갑니다. 잠시 뒤 구급차도 도착하더니 10여 분뒤 사이렌을 울리며 아파트를 빠져나옵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과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4: 흉기에 찔린 남성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3: 병원으로 옮겨진 20대는 끝내 숨졌고, 용의자를 쫓던 경찰은 숨진 남성의 아버지인 60대 남성을 본인의 주거지에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60대 남성 역시 흉기에 찔린 상태로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5: 집주인이 내려오다가 현관에 피가 있어서 그거 보고
6: 아파트
5: 숨졌는데 그
6: 관계자입니다.
5: 이후로는 전혀 잘 모르겠고.
3: 경찰은 부자지간인 두 사람이 거주지 내에서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아들이 숨지자 아버지인 60대가 흉기를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이들이 사용했던 흉기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사건 발생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이 한달 만에 무력 공방을 재개한 가운데 이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을 기만해 전쟁에 끌어들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에 네타냐후는 히브리어로 미국 행정부를 속여 이란과의 전쟁에 끌어들였다고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영어로는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을 찬양한다면서 독사 같은 인간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올해 초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축출돼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 보이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의 연방구치소에 수감된 마두로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옥중근황을 전했습니다. 지난 6월 25일자 날짜가 찍힌 두 장의 사진 속에서 마두로는 죄수용 회색 체육복을 입은 채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V자를 취했습니다.
7: 제작사 동의 없이 드라마나 영화 요약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채널이 적발됐습니다. 직접 긴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극장에서 영화를 보지 않아도 줄거리와 결말을 다 알 수 있게 만든 이른바 몰아보기 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려서 37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지난 2019년 연말부터 인기리에 방영된 16부작 드라마입니다. 누군가 전체 분량이 24시간에 이르는 드라마를 3시간 45분으로 요약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290만 회를 넘겼습니다. 전체 줄거리와 결말까지 다 보여주는 영상을 제작사나 방송사 동의 없이 만들었습니다.
9: 핵심 장면을 활용해서
6: 결말까지 CJENM 저작권팀 관계자입니다.
9: 그 확장하는 것들을 보게 됐고요. 시청자가 정식 플랫폼에서 이 원작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방관하게 된다면 정식 유통 경로에 유입을 줘야 우리가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8: 방송사와 제작사 7곳 고소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인천에 사무실을 둔 A씨 등 유튜브 채널 운영진을 붙잡았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부터 3년 넘게 이른바 몰아보기 영상을 무단으로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당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4시간으로 요약한 영상 300여 개는 평균 조회수 53만 회를 기록했고 많은 것은 600만 회가 넘었습니다. 저작권자 신고로 차단되면 다른 채널에 다시 올리는 방법으로 모두 26개 채널을 만들어 범행을 이어나가 광고 수익으로 37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10: 저작권자와 정당한 홍보
6: 송혜련,
10: 협의가
6: 경남
10: 완료된
6: 양산경찰서
10: 채널과 달리 일부 채널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결말까지 무단으로 유통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8: 경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운영진 8명을 검찰에

0: 의뢰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 동안 무선 RD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요즘 러닝 많이 하죠? 그런데 종종 공원에서 상의를 벗은 채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상탈 러너들에 대해서 날이 더워서 어쩔 수 없다라는 의견과 공공장소에서 상의 탈의는 민망함과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마구 나오고 있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 한강공원에서 상의를 벗고 러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원에 상탈 자제 권고, 상탈 금지 등의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내걸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현행법상 상의를 벗고 야외를 달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는 과다 노출죄라고 있는데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나 엉덩이 등 주요 부위를 노출해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만 처벌합니다. 상의 탈의 정도는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때문에 보기 불편한 것 말고는 피해주는 게 뭐가 있냐,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다, 이런 입장이 나오는가 하면 이럴 때만 자유를 찾는다, 공공장소에선 에티켓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한국 특유의 정서 때문에 이번 논쟁이 불붙은 것 같다며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적 권고나 시민의식 개선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8월 31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글루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정령들의 춤, 김범소리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8월 31일 월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유실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글루의 오르페오와 에우리티체 중에서 정령들의 춤 김봄소리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0: 김봄소리는 지금 서울시향과 함께 유럽 무대에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조곡을 협연합니다. 서울시향은 지난 8월 25일부터 오늘 31일까지 유럽 순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4년 만에 유럽 투어인데요. 음악감독 야판 치베드니 서울시향을 이끌고 스페인 산세바스티안과 이탈리아 메라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차례로 찾아 모두 5차례 공연합니다.
1: 이 첫 무대는 스페인 산세바스티안의 음악축제 퀸세나 무지카리였습니다. 8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공연하고 28일에는 이탈리아 메라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투어의 마지막 이틀 30일과 31일에는 세계적인 콘서트홀인 암스테르담 콘서트 헤바우크 대공연장에 오르는 겁니다.
0: 암스테르담을 찾은 건 지휘자 야판 치베덴 때문이겠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인 그는 19살에 로열 콘서트 헤바우크 오케스트라의 최연소 악장으로 발탁돼 오랫동안 이 악단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했죠. 이제는 서울시향의 음악감독으로 자신에게 익숙한 암스테르담 무대에 다시 서게 된 거죠.
1: 이날 그 프로그램에서는 또 하나 눈길을 끄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영화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의 이 음악으로 세계에 이름을 알린 작곡가 정재일의 관현악곡 인페르노입니다. 서울시향이 위촉한 작품으로 이번 투어를 통해 유럽에서 처음 소개되는 곡입니다.
0: 이 곡을 위촉한 사람이 바로 지휘자 야판 치베덴이라고 하죠. 정재일은 클래식 작품을 작곡하는 것은 자신에게 너무 벅찬 일이라고 여러 차례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치베덴이 강하게 요청한 끝에 이 곡이 나왔다고 합니다.
1: 이 밖에도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과 레스피기의 로마의 소나무를 연주하는데 고전과 낭만 20세기 관현악 작품에 한국의 현대음악까지 함께 들고 유럽의 청중을 만나는 셈입니다.
0: 야판 치베덴은 현재 서울시향과 함께 말러의 교향곡 전집 음반을 녹음하고 있죠. 그중 한 곡 준비했습니다. 말러 교향곡 1번 중 2악장 야판 치베덴이 지휘하는 서울시향의 연주입니다.

0: 말러 교향곡 1번 중 2악장 야판 츠베덴이 지휘하는 서울 시향의 연주였습니다.
1: 야판 츠베덴이 이끄는 서울 시향은 지난 25일부터 오늘 31일까지 유럽 투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유럽 투어에서는 또 하나의 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서울 시향은 8월 26일 스페인 산세바스티안에서, 그리고 투어의 마지막 날인 31일 오늘 암스테르담 콘서트 헤바우에서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0: 독창진이 눈에 띕니다. 소프라노 최지은, 메조 소프라노 이하경, 테너 손지훈이 함께하고 바리톤은 독일 가곡의 거장 마티아스 괴르네가 맞습니다.
1: 국내 성악가들을 이끌고 유럽을 다니는데 여기 마티아스 괴르네가 합류한 거네요. 상당히 보기 드문 조합인 것 같은데 합창단은 안 갑니까?
0: 네, 스페인 샌세바스티안에서는 EASO 합창단, 암스테르담에서는 프라 피라모닉 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선다고 합니다. 근데 합창단까지 유럽에 가려면 그 비행기부터
1: 비용이
0: 해서
1: 엄청나죠.
0: 숙소까지 돼.
1: 베토벤 합창은 매년 12월에 항상 연주하는 곡이니 서울 시향에게는 익숙한 곡이겠죠. 그리고 정명훈의 지휘로 서울 시향의 음반으로 남긴 적도 있습니다. 이제 이 곡을 야판 츠베덴의 지휘로 유럽 무대에서 연주하는 거죠.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4악장에서 바리톤 독창이 나오는 부분부터 준비했습니다.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 시향의 연주입니다.
1: 저희는 내일 화요일 뿌띠 뒤덕골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뜹니다. 평생 처음 보는 기습 폭우와 순식간에 불어난 하천물에 주민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2: 지금 내가 56년 살았지만 이쪽에 이렇게 물이 많이 흐른 적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물이 이렇게 이게 넘쳐가지고 뭐 논이고 뭐고 지금 보시다시피 논으로 물이 많이 들어간 걸로.
3: 한 두 시간 사이에 이렇게 와버렸어요. 하천이 무너졌다거나 이 뚝이 무너져갖고 또 논으로 마을 저 도로로. 이 돌도 어마어마한 넓이가 돌인데 이 물이 넘쳤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1: 마을 주택가에도 사방에서 물이 밀려들었습니다. 집안까지 물이 차오르고 마당이 침수되면서 꼼짝없이 갇혔던 주민은 119 구조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대피했습니다.
4: 계곡 물이 다 이 집으로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올 수도 못했고 여기 대나무 밭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119가 와가지고 노인장에다 데려줘가지고 지금 왔어요.
1: 섬 지역 피해도 극심했습니다. 무려 552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영광 나골도에서는 배수구에서 흙탕물이 분수처럼 솟구치고 무너져 내린 토사로 도로가 통째로 막혔습니다. 이번 폭우로 전남 광주에서 집계한 피해는 총 40여 건. 그 가운데 영광군에서만 26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밖에 광주와 보성 등 내륙과 일부 섬 지역에도 밤사이 시간당 50에서 120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등산객 고립과 도로 침수 등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5: 그제 전남 보성의 1시간 강우량은 124.6mm로 역대 네 번째로 강한 비가 쏟아졌고 영광 나골도에는 이틀 연속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6: 9월을 앞두고 강한 2차 장맛비가 전국에 내리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7: 예상보다 일찍 우리나라 남해안을 따라 형성된 긴 장마 전선. 일요일 오후 6시 10분, 가장 무거운 비구름은 전남 보성 지역을 덮쳤습니다.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이 무려 124.6mm. 불과 2주 전 역대급 물폭탄이 쏟아졌던 경남 거제의 1시간 강수량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네 번째로 강한 비입니다. 만 하루 사이 발송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만 6차례. 전남 광주 영광과 울산, 경북 청도, 전남 화순, 그리고 전남 보성 순이었습니다. 시간당 100mm 수준의 극한 호우가 쏟아진 곳들인데 발령된 횟수로는 최다입니다. 특히 영광 나골도에는 15분 강수량 50mm에 달하는 비현실적인 강도의 비가 쏟아지며 아침까지 두 차례 재난성 호우 문자가 내려졌고 이틀 누적 강수량은 550mm를 넘어섰습니다. 밤낮 없이 전국에 비를 뿌린 건 새로 형성된 정체 전선입니다.
8: 한반도 북쪽으로는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반시계 방향인 저기압성 회전을 따라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고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에서 기인한 성질이 다른 공기가 부딪히면서 형성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7: 밤에 주로 비를 뿌릴 거란 전망과 달리 낮부터 장대비가 쏟아졌는데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유입되는 수증기가 예상보다 더 많았던 탓입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고 특히 충남 서해안에 최대 100mm에 이르는 많은 비를 예상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6: 나흘 동안 전국 곳곳에 내린 송곳 호우에 한 명이 실종되고 주택 수십 채가 침수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호우로 전국에서 논에 나갔던 70대 한 명이 실종됐고 6개 시도에서 29가구 42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또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주택 39채와 시설하우스 200동이 호우 또는 돌풍 피해를 입었고 183곳에서 토사와 낙석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전남에 폭우를 쏟아내는 비구름이 이제는 중부에 걸쳐 있습니다.
6: 충남 홍성에는 어젯밤 시간당 6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 어디인가요?
9: 네, 현재는 비구름이 경기 남부에 주로 머물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를 전후해 충남에 강한 비를 뿌리던 비구름은 현재는 경기 동남부로 이동해서 이곳에 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에 한때 시간당 최대 6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는데요. 지금은 충남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현재는 경기 이천과 여주에 시간당 30에서 40mm에 이르는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천과 여주에는 밤 11시 25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빠른 편이라 밤사이에 호우특보는 계속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충남 홍성과 예산에 내린 폭우로 금강 수위가 홍수 주의 수위인 5.8m에 임박하면서 삽교천 일부에는 홍수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는 수위가 좀 내려가기는 했는데요. 금강 홍수 통제소는 침수 우려 지역을 확인하고 대피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5: 예, 이번에 내리는 폭우가 장맛비라고 하는데 얼마나 더 내리는 겁니까?
9: 네, 여름철은 끝나가지만 다시 정체 전선이 형성되면서 2차 장마 혹은 가을 장마라고도 부르는데요. 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번 장맛비, 전남부 곳곳에 극한 호우를 쏟아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수증기량이 많고 대기가 불안정해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되고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 거제와 통영에 쏟아진 물폭탄에 비해서는 비구름이 빠르게 움직이는 편이라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비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에 최대 100mm, 다른 충청 지역은 최대 80mm, 수도권 강원에는 60mm까지 예상됩니다. 다만 새벽에 충남에 시간당 50mm, 경기 남부에는 시간당 30mm까지 거센 폭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침수 피해 위험이 있는 만큼 저지대나 지하 공간에는 들어가지 말고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5: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에도 우리 증시가 장중 하락분을 반납하며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6: 2.6%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반도체주가 낙폭을 줄이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2.58% 내린 6,613선에서 개장한 코스피는 장중 낙폭을 키워 3% 넘게 급락해 6,540선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도체주가 낙폭을 줄였고 지수도 6,700을 넘어서는 등 상승세로 전환했고 0.46% 강보합인 6,820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의 하락 개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케빈 워시 의장의 연설이 매파적으로 해석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생겼지만 시장에서는 워시 의장의 발언이 원론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는데 이것이 증시 반등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11: 생각보다는 매파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게 증시에 좀 반등을 이끌지 않았나.
10: 3%대 하락 출발한 삼성전자는 장중 낙폭을 모두 반납하며 1%대 오른 26만 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도 3.5%가량 하락 개장했지만 1.27% 올라 167만 4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모두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 대형 반도체주가 상승 전환하는 등 삼전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12: 기관 순매도가 한 8천억 좀 됐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한 6천억, 개인이 한 1,500억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자사주 매입 규모가 이 부분을 흡수했다고 또 해석을 할 수 있고.
10: 코스닥은 2% 내린 821선에서 개장했지만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며 장중 낙폭을 줄였고 0.49% 약보합인 834에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368.6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만에 1,370원을 밑돌기도 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5: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홍디선 후보자가 성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어제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수도권 주택 공급 과제가 시급한 가운데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주택 공급을 놓고 서울시와 평행선을 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 7월까지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7월 주택 통계를 보면 1월에서 7월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은 2만 900여 가구로 1년 전보다 43% 넘게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 준공은 1만 7,600여 가구로 1년 전보다 49% 가까이 줄었습니다.
1: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 재판부는 통일교 자금력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 유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3: 오늘 징역형 선고되셨는데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4: 항소하실 겁니까?
3: 저희 어제 항소심에서 추가 고소 이루어졌는데 입장 하셨습니다.
2: 한 총재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친윤 핵심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1억 원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 교단 자금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정치적 영향력을 얻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삼았다며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침해됐다고 질타했습니다. 한 총재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윤 전 본부장이 사건 전반을 주도한 거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총재가 해외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 일부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통일교는 항소를 예고했는데 앞서 한 총재의 징역 13년을 구형한 특검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6: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7: 당신은 나의 동반자.
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정부 대응팀이 지상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틀 만에 헬기 수색도 재개된 가운데 드론 투입까지 그야말로 총력전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철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네팔 도착 닷새째를 맞은 신속 대응팀은 두 조로 찢어졌습니다. 차와 도보를 활용하는 육로 수색팀과 카트만두에 남은 헬기 수색팀입니다. 이른 아침 육로 수색팀이 주 네팔 한국 대사관에 집결해 출발했고
6: 위험하니까 안전에 유의해 주십시오.
5: 헬기 수색팀은 카트만두에 남아 혹시나 있을지 모를 네팔 당국의 운항 허가를 기다렸습니다. 네팔 당국의 허가는 예측 불허라지만 신속 대응팀은 매일 카트만두에서 혹시 모를 헬기 수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통했던 걸까? 일요일에는 이륙을 불허했던 네팔 정부가 하루에만 두 차례 수색을 허락했습니다. 현지 시각 오전 11시쯤 두산 에너빌리티가 빌린 헬기가 먼저 사고 지역으로 향했고 3시간여 뒤 신속 대응팀 헬기도 추가 이륙했습니다. 두 헬기 모두 실종자 가족이 수색을 요청한 계곡 상류, 위어댐과 둔체부터 캠프, 파워하우스까지 꼼꼼하게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응팀은 드론 투입에도 나섭니다. 네팔 당국이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비행 허가를 내준 거로 전해진 가운데 여기에 맞춰 육로 수색팀이 드론을 활용할 전망입니다. 또 네팔군과 경찰이 수색 자원을 우리 국민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고위급 인사와 면담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1: 네팔 당국이 피해 지역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600여 명의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네팔 재난관리청은 대홍수로 인해 약 6곳의 수력발전소 현장 터널 안에 최소 933명의 노동자가 고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가 실종자 수를 639명으로 수정했습니다. 당국은 피해 지역인 네팔 중부 바그마티주의 트리슐리 3A, 3B 수력발전소를 비롯해 이들 발전소의 터널에 접근하는 데 구조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또 이날 홍수 피해 지역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시신 3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이 근무했던 네팔 수력발전소의 터널에서 시신 1구가 발견됐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AFP 통신에 따르면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어퍼트리슐리 1 발전소의 터널에서 구조대가 시신 1구를 수습했다고 네팔군이 밝혔습니다. 군은 네팔 구조대에 참여한 중국 터널 전문 구조팀이 터널 내부 약 300m까지 진입해 수색 작업을 벌여 시신을 찾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팔 홍수 현장에서 구조됐던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10명 가운데 9명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현장 소장은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남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직원들의 추가 수색과 구조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네팔 대웅수로 건설 중이던 수력발전소 시설 대부분이 쓸려 내려간 두산 에너빌리티 건설 현장. 이곳에 고립돼 있다가 지난 27일 구조됐던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근로자 10명 중 9명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근로자들은 귀국 직후 건강 상태를 점검했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건강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귀국한 근로자들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많이 지쳐 있었고 귀국 상황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를 원해 사후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귀국한 근로자들과 현장에서 함께 구조됐던 현장 소장은 수색 작업을 돕기 위해 현장에 남았습니다.
8: 심리적으로 좀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뿐입니다. 머릿속에 뭐 어떤 생각도 없고 오로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할까 하고 있습니다.
7: 이들 10명은 홍수 당시 하천 지역에서 떨어진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머물러 화를 면했습니다. 낮은 지역에 있던 직원들은 아직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네팔 홍수로 연락이 닿지 않는 한국인은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남동발전 직원 3명 등 모두 9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연락이 두절된 근로자들의 귀환을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수색과 구조를 최우선에 두고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연락이 끊긴 직원들을 찾기 위해 이번엔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팔 당국 승인을 받고 헬기 한 대를 띄워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그간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계곡 상류 위어댐에서 시작해 아래쪽 캠프까지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연락이 끊긴 직원을 애타게 찾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네팔 당국에 이른 새벽부터 헬기 이륙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 모두 전날 이륙 승인을 못 받아 이틀 연속 수색이 무산될까 불안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현지 시각 11시쯤 두산 에너빌리티가 임차한 헬기 두 대 중 한 대가 이륙 허가를 받고 수색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범인은 계곡 상부인 위어댐 쪽부터 아래쪽 캠프까지입니다. 일부 직원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상류 쪽은 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일부 가족 요청에 따라 시작 지점은 계곡 위쪽으로 정했습니다. 이처럼 실종된 직원 9명 중 6명이 소속된 두산 에너빌리티가 헬기를 띄운 건 자체 대응팀 급파 나흘 만에 처음입니다. 반면 앞서 헬기를 띄운 적 있는 남동발전은 드론 수색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홍수와 산사태가 휩쓴 지역에 육로를 이용해 최대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사고 지점에 통신이 닿는 범위까지 다가간 뒤 드론을 띄우겠다는 겁니다. 다만 헬기와 마찬가지로 드론도 네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두산에선 박정원 회장이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남동발전 사장 대행도 네팔에 도착하면서 양측 기업 모두 현지 대응팀을 각각 16명씩으로 늘리며 총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 우리 기업들은 육로로 사고 지점에 접근하는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에 현지에서 파악된 정보를 공유해주는 등 후방 지원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1: 네팔과 중국 접경에 2차 홍수 위험으로 꼽혔던 언세코 외에도 또 다른 시한폭탄이 발견됐습니다. 빙하 붕괴 충격으로 생긴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서 호수를 이룬 건데 연쇄 붕괴 우려가 제기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1: 깎아지른 절벽에서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그 아래 흙탕물이 고여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거대한 호수를 이룬 게 중국 정찰 드론에 포착됐습니다. 이로써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에 산사태 잔해가 강물을 막아 생긴 언세코는 세 곳이 됐습니다.
12: 3호 연세호는 위치 2호 호의 하류 2.8공리处 유발한
11: 걱정했던 것과 달리 하류의 언세코 두 곳은 며칠 사이 물이 대부분 빠져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대신 해발 3,700m 상류에서 새로운 복병이 발견됐습니다. 언세코와 달리 빙하 붕괴의 충격으로 함몰된 자리에 물이 고여 생긴 호수입니다. 중국어론 충격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론 충격 함몰 호수 정도로 풀이됩니다. 면적 10만 8천 제곱미터, 저수량 140만 톤으로 주변엔 합계 7만 제곱미터 규모의 저수구역 3곳이 딸려 있습니다. 첫 빙하 붕괴 지점 바로 밑 고도 4,950m에 있는 언세코와 가까워 연쇄 붕괴 우려도 제기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 예보까지 겹쳤습니다.
13: 今后三天的吉隆县还是多阴雨天气，普遍呢是小雨为主，降水量将会保持在10毫米到35毫米。
11: 히말라야 계곡에서 또 다른 시한 폭탄이 발견되면서 겨우 재개된 구조 수색 작전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이번 네팔 대홍수 참사는 이른바 기후 불평등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례이기도 합니다. 17년 전 네팔은 녹아내리는 히말라야의 위기를 알리며 국제사회에 대응을 촉구했는데 결국 기후재난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가져온 돌. 2009년 네팔 총리가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전했던 겁니다. 녹아내리는 히말라야의 위기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15: Global warming has led to unprecedented melting of snow in the Himalayas. The threat of glacial lake outbursts has increased.
14: 네팔 청년 20만여 명이 서명한 기후 불평등 반대 청원도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흘러 네팔은 빙하와 암석 붕괴로 발생한 거대한 홍수에 휩쓸리며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온난화로 빙하와 영구동토가 녹은 것이 근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기후위기에 책임이 큰 나라와 피해를 보는 나라는 엇갈립니다. 이른바 기후불평등입니다. 1851년 이후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미국은 전 세계의 17.7%, 중국은 13%를 차지하지만 네팔은 0.14%에 불과합니다.

0: 반면 피해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곳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국가협의체 IPCC는 홍수와 가뭄, 폭풍으로 인한 사망률이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보다 15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1: 조기에 사람들을 피신시키는 그 얼리 워닝 시스템이라고 하죠. 조기 경보 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동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었다. 이런 것이 결국에 이제 기후변화가 얘기라는 기후불평등의 범주에 들어가는 되게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국제사회도 대응에 나섰지만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비해 그 속도는 빠르다 할 수 없습니다. 2014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0에서 취약국의 적응과 손실과 피해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 10여 년이 흐른 지난해 손실과 피해 기금 첫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기후불평등의 결과를 혹독하게 겪고 있는 네팔. 기후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에 이제라도 가속도를 실어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2: 세계적인 관광지인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도 돌발 홍수로 계곡이 순식간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15명이 실종됐습니다. 신홍진 기자가 전합니다.
3: 콜로라도강 상류에서 거센 물살이 쏟아집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의 브라이언트 에인젤 크릭과 팬텀 렌치가 돌발 홍수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시간당 25mm의 폭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홍수에 다리가 끊어지고 각종 구조물이 떠내려갔습니다.
4: One of the couples that I talked to, they could see that the bridges that they had crossed just like 15 minutes earlier had been washed away.
3: 계곡에서 캠핑하던 사람 등 60여 명이 헬리콥터 등을 통해 긴급히 구조됐습니다. 콜로라도 강변에서는 46살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공원은 15명이 행방불명됐다고 밝혔는데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간 방문객 600만 명에 이르는 그랜드 캐니언은 우기에는 맑은 날씨에도 순식간에 내린 비로 급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지난 2024년에도 돌발 홍수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5: I've been down into the Grand Canyon many, many times, but never during monsoon season. I always hike down during the winter months, and you know, it never rains. It's fine. But this is the first time I've experienced anything like this.
3: 기상 당국은 비가 더 내릴 것이라며 그랜드 캐니언 일대와 미국 남서부 지역 700만 가구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2: 이른바 극한 호우가 주말과 일요일 새벽 사이 전북 지역을 덮쳐 고창에서는 저수지와 하천 인근 주민까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농경지도 무한히 물에 잠겨 피해 규모가 커질 걸로 보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동백으로 유명한 전북 고창 선운산과 서해 사이에 있는 궁산 저수지. 그동안 가뭄에 목말라 있었는데 폭우로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비가 내려 저수지는 누런 흑색으로 변했고 논밭에도 물이 들어찼습니다.
7: 이제 나이 먹고 힘도 없는데 겁나 더 큰 게서 쳐진 것이 싹 몰아가지고 지금 논바닥에가 논에가 쳐진 것이 이렇게 많잖아요. 좀 빠졌는데 바닷물 들어오니까 지금 못 빠져나가잖아요.
6: 선운산 넘어 주진천의 부정교 부근도 폭우로 범람우려가 나와 마을 주민들이 고지대로 대피했습니다. 한때 범람 직전까지 갔던 이곳 고창 부전교는 홍수 경보가 내려져 주민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70년 넘게 이 마을에서 살았다는 주민도 수십 년 만에나 볼 법한 장대비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8: 아이 무서운 게 못 자지 아무리도. 옛날에 난 기억이 없으면 괜찮은데 옛날에 난 기억이 있어놔서 무서워. 사방에서 전화 오고 난리요.
6: 주말과 일요일 새벽까지 2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내린 전북 고창. 정미소도 침수됐고 주택마당에 물이 찼다거나 산비탈면 일부가 쓸려 내려왔다는 신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고창뿐 아니라 익산과 군산 등에도 많은 비가 내려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잠기거나 토사 유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북 소방과 행정당국에 접수된 신고 건수만 120건이 넘었습니다.

0: 특히 농경지 침수 상황은 아직도 계속 집계 중인데 알이 들어차고 있는 벼와 콩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1: 나흘 동안 전국 곳곳에 내린 송곳호우에 두 명이 실종되고 주택 수십 대가 침수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호우로 전북 정읍에서 논에 나갔던 70대와 전북 고창에서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던 60대가 실종됐고 6개 시도에서 60가구 83명이 대피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또 어젯밤까지 나흘 동안 주택 42채와 시설하우스 200동이 호우 또는 돌풍 피해를 입었고 204곳에서 토사와 낙석 피해가 발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남에 이어 충남에도 폭우를 쏟아낸 비구름이 차츰 약해지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에는 어젯밤 시간당 60mm에 달하는 폭우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 현재는 강원도로 비구름이 옮겨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지금은 비구름이 약해졌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어제 종일 수도권과 충청, 강원, 전북, 경북까지 비구름이 넓게 펼쳐져 있었는데요. 자정 전부터는 비구름 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1시간 전 경기 동남부에 비를 뿌리던 구름은 이제 강원 영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강원 횡성과 원주에 시간당 20에서 30mm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어젯밤 9시쯤에는 충남 홍성에 한때 시간당 최대 6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는데요. 지금은 이곳은 비가 그쳤고 충남에 이어 이천과 여주에 내려졌던 호우특보까지 모두 해제됐습니다.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빠른 편이라 차츰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충남 홍성과 예산에 내린 폭우로 금강 수위가 홍수 주의 수위인 5.8m에 임박하면서 삽교천 일부에는 홍수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의 비는 그쳐서 유량은 줄었지만 수위가 여전히 높은 만큼 홍수 주의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1: 9월에 들어섰는데 이번에 내리는 폭우는 장맛비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남쪽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강하게 충돌해 정체전선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시기상 9월, 즉 가을에 들어섰지만 장마철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2차 장마 혹은 가을 장마라고도 부릅니다.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번 장맛비는 전남북 곳곳에 극한 호우를 쏟아냈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수증기량이 많고 대기가 불안정해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되고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 거제 통영에 쏟아졌던 물폭탄에 비하면 비구름이 빠르게 움직이는 편이라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에 최대 100mm, 다른 충청 지역은 최대 80mm, 수도권 강원에는 60mm까지 예상됩니다. 침수 피해 위험이 있으니까 저지대나 지하 공간에는 들어가지 말고 미리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네팔에 파견된 신속 대응팀이 대홍수로 도로가 끊긴 악조건을 뚫고 실종 추정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험준한 산길을 한나절 내내 달린 끝에 수색과 구조를 위한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5: 네팔 신속 대응팀으로 파견된 소방 인력 9명이 이른 아침 길을 나섭니다.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인근의 람체를 향해 처음으로 육로 이동을 시도한 겁니다.
6: 오늘 람체 쪽으로 저희들은 수색 정보 수집을 위해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안전에 유의해서 신속한 수색과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 하지만 람체로 가는 길은 모두 차단된 상황. 대홍수로 도로가 유실되고 다리가 모두 끊겼기 때문입니다.
7: 산마바나 차이나 이게 차이나 헬리콥터
8: 바로 맞죠? 헬리콥터. 그리고 아르고 남지자나 이것도 아니고 남지자나 이래를.
5: 신속 대응팀이 찾아낸 건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돌아가는 산길이었습니다. 울퉁불퉁 산악도로에서 자동차가 심하게 요동치고 YTN 취재팀이 탄 차는 타이어에 구멍이 날 정도.
9: 워낙 구불구불 돌아가는 데다 산세가 험해 현지인들도 잘 선택하지 않는 산길입니다. 신속 대응팀은 이 길로 대여섯 시간을 올라가는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6: 길이 앞으로 더 험해지고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수색 현장에 가는 루트를 찾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5: 취재진은 요청에 따라 산 능선까지만 동행했고 대응팀은 한나절 내내 달린 대장정 끝에 람체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람체에 베이스캠프를 친 대응팀은 당분간 수경을 하며 우리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과 구조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네팔 누아코트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4: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의 9명이 근무했던 네팔 수력발전소의 터널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AFP 통신에 따르면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어퍼트리슐리 원 발전소의 터널에서 구조대가 시신 한 구를 수습했다고 네팔군이 밝혔습니다. 다만 희생자의 국적 등 신원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구조대는 또 다른 발전소인 칠림의 수력발전소 터널에서도 시신 두 구를 수습했습니다. 시신들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 홍수 현장에서 구조됐던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10명 가운데 9명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현장 소장은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남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들의 추가 수색과 구조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네팔 대홍수로 건설 중이던 수력발전소 시설 대부분이 쓸려 내려간 두산 에너빌리티 건설 현장. 이곳에 고립돼 있다가 지난 27일 구조됐던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근로자 10명 중 9명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근로자들은 귀국 직후 건강 상태를 점검했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건강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귀국한 근로자들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많이 지쳐 있었고 귀국 상황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를 원해 사후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귀국한 근로자들과 현장에서 함께 구조됐던 현장 소장은 수색 작업을 돕기 위해 현장에 남았습니다.
11: 심리적으로 좀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뿐입니다. 머릿속에 뭐 어떤 생각도 없고 오롯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할까 하고 있습니다.
10: 이들 10명은 홍수 당시 하천 지역에서 떨어진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머물러 화를 면했습니다. 낮은 지역에 있던 직원들은 아직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네팔 홍수로 연락이 닿지 않는 한국인은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남동발전 직원 3명 등 모두 9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연락이 두절된 근로자들의 귀환을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수색과 구조를 최우선에 두고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4: 대홍수 사망자 수가 9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 고립된 걸로 추정되는 노동자 900여 명을 구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를 덮친 홍수 속에서는 교장과 교사들의 빠른 대피 결정으로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12: 진흙과 바위가 뒤엉킨 터널 입구를 향해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잔해를 퍼냅니다.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 고립된 거로 추정되는 노동자 900여 명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트리슐리 3A 발전소에서는 구조대가 터널 상부에 구멍을 뚫어 내부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구조대원들을 공사 지점까지 투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3: The biggest problem we are facing right now in rescue operation is the geography. And the resources we have got isn't that enough.
12: 일부 학생들은 교사들의 신속한 판단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누아코트의 한 학교에서는 교장이 홍수 경고 전화를 잇따라 받은 뒤 학생 약 900명을 모두 고지대로 대피시켰습니다. 다딩에서도 점심시간에 교실을 나왔거나 교사의 대피 지시에 따라 서둘러 학교를 빠져나온 학생들이 화를 면했습니다.
14: 미사리 바디 아야 우라라 니갈에 뛰어 जान पर भने टिफिन झोला छोडेर बाट्न सफल हुनुभाछ
12: 시간이 지날수록 인명 피해는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900명 넘게 숨졌고 외국인들을 포함해 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실종됐습니다.

0: YTN 한상욱입니다.
1: 네팔 당국이 피해 지역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600여 명의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네팔 재난관리청은 대홍수로 인해 약 6곳의 수력발전소 현장 터널 안에 최소 933명의 노동자가 고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가 실종자 수를 639명으로 수정했습니다. 당국은 피해 지역인 네팔 중부 바그마티주에 트리슐리 3A, 3B 수력발전소를 비롯해 이들 발전소의 터널에 접근하는 데 구조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팔 측이 우리 정부의 구조 인력과 장비 파견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홍수 초기부터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을 제안했던 만큼 구조대 파견을 신속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네팔 정부가 우리 정부에 구호대 파견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대홍수 초기부터 네팔 측에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3: 긴급구조대든 어떤 인도적 지원이든 정부는 현재 피해 상황과 국제사회 동향 등을 종합고려하여 그런 지원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 네팔 측은 그러나 사태 초기에는 해외 구호대 파견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후 중국 등 일부 나라에 DNA 감식 등 전문 인력 파견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태 수습은커녕 사망자와 실종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가자 지원을 받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미 네팔 측에 지원 의사를 밝히고 답변을 기다려온 만큼 신속하게 검토한 후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구호대를 수송하기 위한 공군 다목적 수송기 시그너스도 이미 언제든 출발하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4: 네팔 상황과 관련해서 외교부 요청이 오면 아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우리 정부가 네팔에 해외 긴급구호대를 파견하게 되면 지난 2023년 캐나다 산불 사태 이후 3년 만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갑작스러운 홍수로 1,000명 가까이 숨진 네팔에서는 전염병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신 처리가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서 네팔 정부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은 일괄 매장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숲속에서 중장비를 동원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은 화분에는 임시로 만든 팻말이 나란히 꽂혀 있습니다. 시신이 쌓여가면서 처리가 한계에 다다르자 희생자들을 인근 숲에 일괄 매장하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시신들이 빠르게 부패하면서 전염병 우려가 커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 The mortal remains of dead, especially those not recognizable, amputated, and decomposed due to longer time exposure to water, have been temporarily buried.
5: 이미 지난 주말과 휴일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수백 구의 시신을 홍수 피해 지역 인근 숲에 묻었습니다. 다만 시신 촬영과 유전자 조사는 물론 매장 장소도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신원이 확인되면 시신을 꺼내 장례 절차를 진행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실종자 가족들의 속은 타들어 갑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안내도 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시신들의 신원 확인이 큰 문제입니다. 네팔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적 같은 기본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인도 정부는 법의학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했고, 중국 역시 네팔 측과 공동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네팔 대홍수를 일으킨 거대 안반 산사태를 두고 기후변화 탓으로만 단정하기엔 무분별한 인간 활동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산비탈 지방이 썩은 문지방처럼 약해진 상황에서 수천 명의 등반객이 뿜어나는 엄청난 열기가 빙하 붕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0: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네팔 티베트 대홍수는 고지대에서 발생한 거대 안반 산사태가 원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기후변화 탓으로만 단정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온난화 현상 자체가 거대한 붕괴를 곧바로 일으킨 직접적인 방아쇠로 작용하진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후변화가 고산지대를 지탱하던 얼음과 영구 동토층을 녹여 산 전체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린 점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뚜렷한 징후 없이도 언제든 지반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밀집한 인간 활동은 대형 재난을 앞당기는 또 다른 뇌관입니다. 국제 연구진에 따르면 등반객 수천 명이 머무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의 상업 활동이 엄청난 양의 얼음을 직접적으로 녹이고 있습니다. 봄철 등반 시즌 50여일 동안 텐트 난방과 취사를 위해 태우는 막대한 화석 연료가 빙하에 고스란히 치명적인 열기를 가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빙하 위에 그대로 배출하는 따뜻한 소변 열기만으로도 한 시즌에 150여 톤의 얼음이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립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인위적인 열기를 모두 합치면 한 시즌에만 무려 2,500톤의 빙하가 녹습니다. 실제로 위성 관측 자료를 확인해보면 인간이 머무는 텐트촌 지표면의 온도 상승 속도는 인접한 순수 빙하보다 두 배나 빨랐습니다. 온난화로 이미 약해진 얼음벽 위에 수천 명이 텐트를 치고 불을 피우는 현재의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복합 산악 재난을 막기 위해선 당장 베이스 캠프를 단단한 지반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막연하게 자연 탓만 하기보단 붕괴를 앞당기는 우분별한 인간의 상업 활동에 대한 뼈아픈 통제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미국 대표 국립공원인 그랜드캐니언에서 갑작스럽게 홍수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15명이 실종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현지 시간 29일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 내 브라이트 에인절 크릭과 팬텀 렌치 일대에 갑작스럽게 홍수가 발생해 다리가 파괴되고 관광객 15명이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브라이트 에인절 크릭에서 1시간 동안 25mm의 강한 비가 내렸고 빗물이 가파른 암벽지대를 그대로 흘러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흘 동안 전국 곳곳에 내린 송곳호우에 2명이 실종되고 주택 수십 대가 침수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호우로 전북 정읍에서 논에 나갔던 70대와 전북 고창에서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던 60대가 실종됐고 6개 시도에서 60가구 83명이 대피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또 어젯밤까지 나흘 동안 주택 42채와 시설하우스 200동이 호우 또는 돌풍 피해를 입었고 204곳에서 토사와 낙석 피해가 발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틀 동안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550mm가 넘는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하천이 범람해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주택으로 빗물이 밀려들어 긴급 대피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2: 흙탕물로 변한 하천물이 둑을 넘어 거세게 흐릅니다. 마을 옆 농경지 역시 통째로 물에 잠겨 어디가 논이고 길인지조차 구분하기 힘듭니다. 평생 처음 보는 기습 폭우와 순식간에 불어난 하천물에 주민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3: 지금 내가 56년 살았지만 이쪽에 이렇게 물이 많이 흐른 적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물이 이게 넘쳐가지고 뭐 논이고 뭐고 지금 보시다시피 논으로 물이 많이 들어간 걸로.
4: 한 2시간 사이에 이렇게 와버렸어요. 하천이 무너졌다거나 이 뚝이 무너졌고 또 논으로 막을 도로로 이 돌도 어마어마한 넓이가 또 돌인데 이 물이 넘쳤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2: 마을 주택가에도 사방에서 물이 밀려들었습니다. 집안까지 물이 차오르고 마당이 침수되면서 꼼짝없이 갇혔던 주민은 119 구조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대피했습니다.
5: 계곡 물이 다이 집으로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올 수도 못했고 대나무 밭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119가 와가지고 이렇게 노른장에다 태워줘가지고 지금 왔어요.
2: 섬 지역 피해도 극심했습니다. 무려 552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영광.

0: 나골도에서는 배수구에서 흙탕물이 분수처럼 솟구치고 무너져 내린 토사로 도로가 통째로 막혔습니다. 이번 폭우로 전남 광주에서 집계한 피해는 총 40여 건. 그 가운데 영광군에서만 26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밖에 광주와 보성 등 내륙과 일부 섬 지역에도 밤사이 시간당 50에서 120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등산객 고립과 도로 침수 등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정부 대응팀이 지상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틀 만에 헬기 수색도 재개된 가운데 드론 투입까지 그야말로 총력전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철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네팔 도착 닷새째를 맞은 신속 대응팀은 두 조로 찢어졌습니다. 차와 도보를 활용하는 육로 수색팀과 카트만두에 남은 헬기 수색팀입니다. 이른 아침 육로 수색팀이 주 네팔 한국대사관에 집결해 출발했고
5: 위험하니까 안전에 유의해 주십시오.
4: 헬기 수색팀은 카트만두에 남아 혹시나 있을지 모를 네팔 당국의 운항 허가를 기다렸습니다. 네팔 당국의 허가는 예측 불허라지만 신속 대응팀은 매일 카트만두에서 혹시 모를 헬기 수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통했던 걸까? 일요일에는 이륙을 불허했던 네팔 정부가 하루에만 두 차례 수색을 허락했습니다. 현지 시각 오전 11시쯤 두산 에너빌리티가 빌린 헬기가 먼저 사고 지역으로 향했고 3시간여 뒤 신속 대응팀 헬기도 추가 이륙했습니다. 두 헬기 모두 실종자 가족이 수색을 요청한 계곡 상류, 위어댐과 둔체부터 캠프, 파워하우스까지 꼼꼼하게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응팀은 드론 투입에도 나섭니다. 네팔 당국이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비행 허가를 내준 거로 전해진 가운데 여기에 맞춰 육로 수색팀이 드론을 활용할 전망입니다. 또 네팔군과 경찰이 수색 자원을 우리 국민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고위급 인사와 면담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3: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이 근무했던 네팔 수력발전소의 터널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AFP 통신에 따르면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어퍼스트리 슐리 원 발전소의 터널에서 구조대가 시신 한 구를 수습했다고 네팔군이 밝혔습니다. 다만 희생자의 국적 등 신원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끊긴 직원들을 찾기 위해 이번엔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팔 당국 승인을 받고 헬기 한 대를 띄워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그간 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계곡 상류 위어댐에서 시작해 아래쪽 캠프까지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연락이 끊긴 직원을 애타게 찾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네팔 당국에 이른 새벽부터 헬기 이륙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 모두 전날 이륙 승인을 못 받아 이틀 연속 수색이 무산될까 불안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현지 시각 11시쯤 두산 에너빌리티가 임차한 헬기 두 대 중 한 대가 이륙 허가를 받고 수색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범인은 계곡 상부인 위어댐 쪽부터 아래쪽 캠프까지입니다. 일부 직원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상류 쪽은 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일부 가족 요청에 따라 시작 지점은 계곡 위쪽으로 정했습니다. 이처럼 실종된 직원 9명 중 6명이 소속된 두산 에너빌리티가 헬기를 띄운 건 자체 대응팀 급파 나흘 만에 처음입니다. 반면 앞서 헬기를 띄운 적 있는 남동발전은 드론 수색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홍수와 산사태가 휩쓴 지역에 육로를 이용해 최대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사고 지점에 통신이 닿는 범위까지 다가간 뒤 드론을 띄우겠다는 겁니다. 다만 헬기와 마찬가지로 드론도 네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두산에선 박정원 회장이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남동발전 사장 대행도 네팔에 도착하면서 양측 기업 모두 현지 대응팀을 각각 16명씩으로 늘리며 총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 우리 기업들은 육로로 사고 지점에 접근하는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에 현지에서 파악된 정보를 공유해주는 등 후방 지원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3: 네팔 홍수 현장에서 구조됐던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10명 가운데 9명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현장 소작은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남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직원들의 추가 수색과 구조를 최우선에 두겠다며 강조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8: 네팔 대홍수로 건설 중이던 수력발전소 시설 대부분이 쓸려 내려간 두산 에너빌리티 건설 현장. 이곳에 고립돼 있다가 지난 27일 구조됐던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근로자 10명 중 9명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근로자들은 귀국 직후 건강 상태를 점검했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건강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귀국한 근로자들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많이 지쳐 있었고 귀국 상황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를 원해 사후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귀국한 근로자들과 현장에서 함께 구조됐던 현장 소장은 수색 작업을 돕기 위해 현장에 남았습니다.
9: 심리적으로 좀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뿐입니다. 머릿속에 뭐 어떤 생각도 없고 오로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할까 하고 있습니다.
8: 이들 10명은 홍수 당시 하천 지역에서 떨어진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머물러 화를 면했습니다. 낮은 지역에 있던 직원들은 아직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네팔 홍수로 연락이 닿지 않는 한국인은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남동발전 직원 3명 등 모두 9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연락이 두절된 근로자들의 귀환을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수색과 구조를 최우선에 두고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3: 네팔과 중국 접경에 2차 홍수 위험으로 꼽혔던 언세코 외에 또 다른 시한폭탄이 발견됐습니다. 빙하 붕괴 충격으로 생긴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서 호수를 이룬 건데 연쇄 붕괴 우려가 제기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0: 깎아지른 절벽에서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그 아래 흙탕물이 고여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거대한 호수를 이룬 게 중국 정찰 드론에 포착됐습니다. 이로써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에 산사태 잔해가 강물을 막아 생긴 언세코는 세 곳이 됐습니다.
11: 3호 연세호는 위유 2호호의 하유 2.8공리处 유파了大概 200만방의 화포 신청의 신의 연세티
10: 걱정했던 것과 달리 하류의 언세코 두 곳은 며칠 사이 물이 대부분 빠져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대신 해발 3,700m 상류에서 새로운 복병이 발견됐습니다. 언세코와 달리 빙하 붕괴의 충격으로 함몰된 자리에 물이 고여 생긴 호수입니다. 중국어론 충격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론 충격 함몰 호수 정도로 풀이됩니다. 면적 10만 8천 제곱미터, 저수량 140만 톤으로 주변엔 합계 7만 제곱미터 규모의 저수구역 3곳이 딸려 있습니다. 첫 빙하 붕괴 지점 바로 밑 고도 4,950m에 있는 언세코와 가까워 연쇄 붕괴 우려도 제기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 예보까지 겹쳤습니다.
12: 今后三天的吉隆县还是多阴雨天气，普遍呢是小雨为主，降水量将会保持在10毫米到35毫米。
10: 히말라야 계곡에서 또 다른 시한 폭탄이 발견되면서 겨우 재개된 구조 수색 작전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3: 세계적인 관광지인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도 돌발 홍수로 계곡이 순식간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15명이 실종됐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3: 콜로라도강 상류에서 거센 물살이 쏟아집니다.
12: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의 브라이언트 에인젤 크릭과 팬텀 랜치가 돌발 홍수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시간당 25mm의 폭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홍수에 다리가 끊어지고 각종 구조물이 떠내려갔습니다.
13: One of the couples that I talked to, they could see that the bridges that they had crossed just like 15 minutes earlier had been washed away.
12: 계곡에서 캠핑하던 사람 등 60여 명이 헬리콥터 등을 통해 긴급히 구조됐습니다. 콜로라도 강변에서는 46살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공원은 15명이 행방불명됐다고 밝혔는데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간 방문객 600만 명에 이르는 그랜드 캐니언은 우기에는 맑은 날씨에도 순식간에 내린 비로 급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지난 2024년에도 돌발 홍수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14: I've been down into the Grand Canyon many, many times, but never during monsoon season. I always hike down during the winter months, and you know, it never rains. It's fine. But this is the first time I've experienced anything like this.
12: 기상 당국은 비가 더 내릴 것이라며 그랜드 캐니언 일대와 미국 남서부 지역 700만 가구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3: 나흘 동안 전국 곳곳에 내린 송곳호우에 두 명이 실종되고 주택 수십 대가 침수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호우로 전북 정읍에서 논에 나갔던 70대와 전북 고창에서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던 60대가 실종됐고 6개 시도에서 60가구 83명이 대피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또 어젯밤까지 나흘 동안 주택 42채와 시설하우스 200동이 호우 또는 돌풍 피해를 입었고 204곳에서 토사와 낙석 피해가 발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극한 호우가 주말과 일요일 새벽 사이 전북 지역을 덮쳐 고창에서는 저수지와 하천 인근 주민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농경지도 많이 물에 잠겨 피해 규모가 커질 걸로 보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동백으로 유명한 전북 고창 선운산과 서해 사이에 있는 궁산 저수지. 그동안 가뭄에 목말라 있었는데 폭우로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비가 내려 저수지는 누런 흑색으로 변했고 논밭에도 물이 들어찼습니다.
16: 이제 나이 먹고 힘도 없는데 겁나 그 큰 게서 처진 것이 싹 몰아가지고 지금 논바닥에가 논에가 처진 것이 이렇게 많잖아요. 좀 빠졌는데 바닷물 들어오니까 지금 못 빠져나가잖아요.
15: 선운산 넘어 주진천의 부정교 부근도 폭우로 범람우려가 나와 마을 주민들이 고지대로 대피했습니다. 한때 범람 직전까지 갔던 이곳 고창 부전교는 홍수 경보가 내려져 주민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70년 넘게 이 마을에서 살았다는 주민도 수십 년 만에나 볼 법한 장대비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17: 아이 무서운 게 못 자지 아무리도. 옛날에 난 기억이 없으면 괜찮은데 옛날에 난 기억이 있어놔서 무서워. 사방에서 전화 오고 난리요.
15: 주말과 일요일 새벽까지 2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내린 전북 고창. 정미소도 침수됐고 주택 마당에 물이 찼다거나 산 비탈면 일부가 쓸려 내려왔다는 신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고창뿐 아니라 익산과 군산 등에도 많은 비가 내려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잠기거나 토사 유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북 소방과 행정당국에 접수된 신고 건수만 120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농경지 침수 상황은 아직도 계속 집계 중인데 알이 들어차고 있는 벼와 콩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3: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권에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명 이튿날 국회 출근길에서 쏟아지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19: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 자, 대변인들과 논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 혹시 의원직 겸직 논란 관련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8: 지난 2024년 총선에서 범여권 위성정당 소속으로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용 후보자는 장관 취임 뒤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소득당 안에서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능한 만큼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원외 정당이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에 취임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이 정치권의 관례였던 만큼 국민의힘에선 기득권 지키기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또 기본소득당 당직을 맡고 있는 용 후보자 배우자의 급여 문제 때문이냐는 지적까지 나왔는데 성별 갈라치기의 선봉장이었던 용 후보자가 여성 안전을 외쳐오면서 민주당의 보안수사권 폐지엔 앞장섰다며 후보 자격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21: 청년들의 분노에 터무니없는 용해인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2030 분노지수는 폭발 직전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18: 날선 목소리는 진보 진영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용 후보자가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하고도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다는 비판부터 장관 임명은 사실상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용 후보자 등의 발탁을 계기로 진보 진영 연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22: 진보 개혁 연대 정당들과 선거제도, 정당제도, 정치제도들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과거에 했던 것과 앞으로 필요한 것을 함께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18: 나아가 용 후보자를 두둔하는 발언까지 내놨는데
23: 만약 의원직을 사퇴하면은 원외 정당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심했을 거예요.
18: 의원직 겸직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90년대생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무사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진수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4: 네팔에 파견된 신속대응팀이 대홍수로 도로가 끊긴 악조건을 뚫고 실종 추정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5: 험준한 산길을 한나절 내내 달린 끝에 수색과 구조를 위한 베이스 캠프를 쳤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6: 네팔 신속대응팀으로 파견된 소방인력 9명이 이른 아침 길을 나섭니다.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인근의 람체를 향해 처음으로 육로 이동을 시도한 겁니다.
7: 오늘 남체 쪽으로 저희들은 수색 정보 수집을 위해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안전에 유의해서 신속한 수색과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 하지만 람체로 가는 길은 모두 차단된 상황. 대홍수로 도로가 유실되고 다리가 모두 끊겼기 때문입니다.
8: 3만원 차이나 이게. 차이나. 헬리콥터.
9: 헬리콥터로 말하는 거죠?
8: 헬리콥터.
6: 신속대응팀이 찾아낸 건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돌아가는 산길이었습니다. 울퉁불퉁 산악도로에서 자동차가 심하게 요동치고 YTN 취재팀이 탄 차는 타이어에 구멍이 날 정도.
10: 워낙 구불구불 돌아가는 데다 산세가 험해 현지인들도 잘 선택하지 않는 산길입니다. 신속대응팀은 이 길로 대여섯 시간을 올라가는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7: 길이 앞으로 더 험해지고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수색 현장에 가는 루트를 찾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6: 취재진은 요청에 따라 산 능선까지만 동행했고 대응팀은 한나절 내내 달린 대장정 끝에 람체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람체에 베이스캠프를 친 대응팀은 당분간 수경을 하며 우리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과 구조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네팔 누아코트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4: 네팔에 파견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이 현지시간 31일 사고 지역에 헬기와 드론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지만 한국인 실종자 9명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이날 팀원 일부가 육로로 도착해 하루 만에 둔체까지 이동했고 헬기 수색도 진행했지만 안타깝게도 유의미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5: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이 근무했던 네팔 수력발전소의 터널에서

0: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AFP 통신에 따르면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어퍼트리슐리 원 발전소의 터널에서 구조대가 시신 한 구를 수습했다고 네팔군이 밝혔습니다. 다만 희생자의 국적 등 신원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네팔 홍수 현장에서 구조됐던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10명 가운데 9명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0: 현장 소장은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남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직원들의 추가 수색과 구조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네팔 대홍수로 건설 중이던 수력발전소 시설 대부분이 쓸려 내려간 두산 에너빌리티 건설 현장. 이곳에 고립돼 있다가 지난 27일 구조됐던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근로자 10명 중 9명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근로자들은 귀국 직후 건강 상태를 점검했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건강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귀국한 근로자들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많이 지쳐 있었고 귀국 상황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를 원해 사후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귀국한 근로자들과 현장에서 함께 구조됐던 현장 소장은 수색 작업을 돕기 위해 현장에 남았습니다.
3: 심리적으로 좀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이 뿐입니다. 머릿속에 뭐 어떤 생각도 없고 오롯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할까 하고 있습니다.
2: 이들 10명은 홍수 당시 하천 지역에서 떨어진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머물러 화를 면했습니다. 낮은 지역에 있던 직원들은 아직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네팔 홍수로 연락이 닿지 않는 한국인은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남동발전 직원 3명 등 모두 9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연락이 두절된 근로자들의 귀환을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수색과 구조를 최우선에 두고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연락이 끊긴 직원들을 찾기 위해 이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팔 당국 승인을 받고 헬기 한 대를 띄워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0: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그간 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계곡 상류 위어댐에서 시작해 아래쪽 캠프까지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연락이 끊긴 직원을 애타게 찾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네팔 당국에 이른 새벽부터 헬기 이륙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 모두 전날 이륙 승인을 못 받아 이틀 연속 수색이 무산될까 불안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현지 시각 11시쯤 두산 에너빌리티가 임차한 헬기 두 대 중 한 대가 이륙 허가를 받고 수색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범인은 계곡 상부인 위어댐 쪽부터 아래쪽 캠프까지입니다. 일부 직원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상류 쪽은 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일부 가족 요청에 따라 시작 지점은 계곡 위쪽으로 정했습니다. 이처럼 실종된 직원 9명 중 6명이 소속된 두산 에너빌리티가 헬기를 띄운 건 자체 대응팀 급파 나흘 만에 처음입니다. 반면 앞서 헬기를 띄운 적 있는 남동발전은 드론 수색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홍수와 산사태가 휩쓴 지역에 육로를 이용해 최대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사고 지점에 통신이 닿는 범위까지 다가간 뒤 드론을 띄우겠다는 겁니다. 다만 헬기와 마찬가지로 드론도 네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두산에선 박정원 회장이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남동발전 사장 대행도 네팔에 도착하면서 양측 기업 모두 현지 대응팀을 각각 16명씩으로 늘리며 총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우리 기업들은 육로로 사고 지점에 접근하는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에 현지에서 파악된 정보를 공유해주는 등 후방 지원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1: 네팔 측이 우리 정부에 구조 인력과 장비 파견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0: 정부는 홍수 초기부터 해외 긴급 구호대 파견을 제안했던 만큼 구조대 파견을 신속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네팔 정부가 우리 정부에 구호대 파견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대홍수 초기부터 네팔 측에 해외 긴급 구호대 파견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7: 긴급 구조대든 어떤 인도적 지원이든 정부는 현재 피해 상황과 국제사회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그런 지원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 네팔 측은 그러나 사태 초기에는 해외 구호대 파견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후 중국 등 일부 나라에 DNA 감식 등 전문 인력 파견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태 수습은커녕 사망자와 실종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가자 지원을 받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미 네팔 측에 지원 의사를 밝히고 답변을 기다려온 만큼 신속하게 검토한 후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구호대를 수송하기 위한 공군 다목적 수송기 시그너스도 이미 언제든 출발하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8: 네팔 상황과 관련해서 외교부 요청이 오면 아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우리 정부가 네팔에 해외 긴급구호대를 파견하게 되면 지난 2023년 캐나다 산불 사태 이후 3년 만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네팔과 중국 접경에 2차 홍수 위험으로 꼽혔던 언세코 외에 또 다른 시한폭탄이 발견됐습니다.
0: 빙하 붕괴 충격으로 생긴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서 호수를 이룬 건데 연쇄 붕괴 우려가 제기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9: 깎아지른 절벽에서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그 아래 흙탕물이 고여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거대한 호수를 이룬 게 중국 정찰 드론에 포착됐습니다. 이로써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에 산사태 잔해가 강물을 막아 생긴 언세코는 세 곳이 됐습니다.
10: 3호 연쇄호는 위유 2호 호의 하유 2.8공리 쪽. 유발了 대概 200만 평의 화포 신청의 신의 연쇄티.
9: 걱정했던 것과 달리 하류의 언세코 두 곳은 며칠 사이 물이 대부분 빠져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대신 해발 3,700m 상류에서 새로운 복병이 발견됐습니다. 언세코와 달리 빙하 붕괴의 충격으로 함몰된 자리에 물이 고여 생긴 호수입니다. 중국어론 충격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론 충격 함몰 호수 정도로 풀이됩니다. 면적 10만 8천 제곱미터, 저수량 140만 톤으로 주변엔 합계 7만 제곱미터 규모의 저수구역 3곳이 딸려 있습니다. 첫 빙하 붕괴 지점 바로 밑 고도 4,950m에 있는 언세코와 가까워 연쇄 붕괴 우려도 제기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 예보까지 겹쳤습니다.
11: 今后三天的吉隆县还是多阴雨天气，普遍呢是小雨为主，降水量将会保持在10毫米到35毫米。
9: 히말라야 계곡에서 또 다른 시한 폭탄이 발견되면서 겨우 재개된 구조 수색 작전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세계적인 관광지인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도 돌발 홍수로 계곡이 순식간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0: 한 명이 숨지고 15명이 실종됐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 콜로라도강 상류에서 거센 물살이 쏟아집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의 브라이언트 에인젤 크릭과 팬텀 렌치가 돌발 홍수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시간당 25mm의 폭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홍수에 다리가 끊어지고 각종 구조물이 떠내려갔습니다.
13: One of the couples that I talked to, they could see that the bridges that they had crossed just like 15 minutes earlier had been washed away.
12: 계곡에서 캠핑하던 사람 등 60여 명이 헬리콥터 등을 통해 긴급히 구조됐습니다. 콜로라도 강변에서는 46살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공원은 15명이 행방불명됐다고 밝혔는데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간 방문객 600만 명에 이르는 그랜드 캐니언은 우기에는 맑은 날씨에도 순식간에 내린 비로 급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지난 2024년에도 돌발 홍수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14: I've been down into the Grand Canyon many times, but never during monsoon season. I always hike down during the winter months and, you know, it never rains. It's fine. But this is the first time I've experienced anything like this.
12: 기상 당국은 비가 더 내릴 것이라며 그랜드 캐니언 일대와 미국

0: 남서부 지역 700만 가구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1: 나흘 동안 전국 곳곳에 내린 송곳호우에 두 명이 실종되고 주택 수십 채가 침수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호우로 전북 정읍에서 논에 나갔던 70대와 전북 고창에서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던 60대가 실종됐고 6개 시도에서 60가구 83명이 대피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또 어젯밤까지 나흘 동안 주택 42채와 시설하우스 200동이 호우 또는 돌풍 피해를 입었고 204곳에서 토사와 낙석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틀 동안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550mm가 넘는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2: 하천이 범람해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주택으로 빗물이 들어 긴급 대피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3: 흙탕물로 변한 하천물이 둑을 넘어 거세게 흐릅니다. 마을 옆 농경지 역시 통째로 물에 잠겨 어디가 논이고 길인지조차 구분하기 힘듭니다. 평생 처음 보는 기습 폭우와 순식간에 불어난 하천물에 주민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4: 지금 내가 56년 살았지만 이쪽에 이렇게 물이 많이 흐른 적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물이 이렇게 넘쳐가지고 뭐 논이고 뭐고 지금 보시다시피 논으로 물이 많이 들어간 걸로.
5: 한 2시간 사이에 이렇게 와버렸어요. 하천이 무너졌다거나 이 뚝이 무너져갖고 논으로 막을 도로로 이 돌도 어마어마한데 넓이가 돗돌인데 이 물이 넘쳤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3: 마을 주택가에도 사방에서 물이 밀려들었습니다. 집안까지 물이 차오르고 마당이 침수되면서 꼼짝없이 갇혔던 주민은 119 구조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대피했습니다.
6: 계곡 물이 다 이 집으로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올 수도 못해갖고 여기 대나무 밭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119가 와가지고 이렇게 노인장에다 데려줘가지고 지금 왔어요.
3: 섬 지역 피해도 극심했습니다. 무려 552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영광 나골도에서는 배수구에서 흙탕물이 분수처럼 솟구치고 무너져 내린 토사로 도로가 통째로 막혔습니다. 이번 폭우로 전남 광주에서 집계한 피해는 총 40여 건. 그 가운데 영광군에서만 26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밖에 광주와 보성 등 내륙과 일부 섬 지역에도 밤사이 시간당 50에서 120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등산객 고립과 도로 침수 등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7: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잘 리 없다는 걸 언제나 내 자린 한 걸음 뒤란 걸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9월 1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선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 수백 명을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1: 당국은 지금까지 만명 이상을 구조했다고 밝혔지만 사망자 수는 910명을 넘어섰고 여전히 수천 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연락이 두절됐던 900여 명 가운데 300명가량은 구조됐다고 네팔 정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전소 터널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가 600여 명. 맹렬했던 물길을 피해 살아남았기를 기대하며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 대홍수가 덮쳤을 당시 터널 안에 있던 사람들을 찾기 위해 쌓인 진흙과 잔해를 파내고 굴착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조대원입니다.
2: 터널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 확보가 관건. 중장비로 진흙과 바위를 파내고 간신히 막힌 터널을 뚫어보지만 애타게 기다리는 생존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습니다.
3: 네팔군과 구조대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터널 3호 내부 2.5km 구간을 모두 수색했지만 아직까지 생존 증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터널 전문 구조팀입니다.
2: 구조대는 이날 한국인 실종자들이 근무했던 터널을 포함해 발전소 터널 두 곳에서 세 구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지역에서 만 명 넘게 구조됐지만 사망자는 1,000명에 육박하고 수천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3: 피해 지역에서 지금까지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조됐고요. 이 가운데 외국인이 323명입니다. 네팔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2: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을 기다리는 주민들은 애가 타는데 현장엔 악천후까지 예보돼 앞으로의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정부 대응팀이 지상 수색에 나섰습니다.
1: 이틀 만에 헬기 수색도 재개된 가운데 드론 투입까지 그야말로 총력전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철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네팔 도착 닷새째를 맞은 신속 대응팀은 두 조로 찢어졌습니다. 차와 도보를 활용하는 육로 수색팀과 카트만두에 남은 헬기 수색팀입니다. 이른 아침 육로 수색팀이 주 네팔 한국 대사관에 집결해 출발했고
5: 위험하니까 안전에 유의해 주십시오.
4: 헬기 수색팀은 카트만두에 남아 혹시나 있을지 모를 네팔 당국의 운항 허가를 기다렸습니다. 네팔 당국의 허가는 예측 불허라지만 신속 대응팀은 매일 카트만두에서 혹시 모를 헬기 수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통했던 걸까? 일요일에는 이륙을 불허했던 네팔 정부가 하루에만 두 차례 수색을 허락했습니다. 현지 시각 오전 11시쯤 두산 에너빌리티가 빌린 헬기가 먼저 사고 지역으로 향했고 3시간여 뒤 신속 대응팀 헬기도 추가 이륙했습니다. 두 헬기 모두

0: 실종자 가족이 수색을 요청한 계곡 상류, 위어댐과 둔체부터 캠프, 파워하우스까지 꼼꼼하게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응팀은 드론 투입에도 나섭니다. 네팔 당국이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비행 허가를 내준 거로 전해진 가운데 여기에 맞춰 육로 수색팀이 드론을 활용할 전망입니다. 또 네팔군과 경찰이 수색 자원을 우리 국민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고위급 인사와 면담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1: 네팔 홍수 현장에서 구조됐던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10명 가운데 9명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2: 현장 소장은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남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들의 추가 수색과 구조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네팔 대홍수로 건설 중이던 수력발전소 시설 대부분이 쓸려 내려간 두산 에너빌리티 건설 현장. 이곳에 고립돼 있다가 지난 27일 구조됐던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근로자 10명 중 9명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근로자들은 귀국 직후 건강 상태를 점검했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건강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귀국한 근로자들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많이 지쳐 있었고 귀국 상황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를 원해 사후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귀국한 근로자들과 현장에서 함께 구조됐던 현장 소장은 수색 작업을 돕기 위해 현장에 남았습니다.
4: 심리적으로 좀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이
5: 두산 에너빌리티 현장 소장입니다.
4: 어떤 생각도 없고 오롯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할까 하고 있습니다.
3: 이들 10명은 홍수 당시 하천 지역에서 떨어진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머물러 화를 면했습니다. 낮은 지역에 있던 직원들은 아직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네팔 홍수로 연락이 닿지 않는 한국인은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남동발전 직원 3명 등 모두 9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연락이 두절된 근로자들의 귀환을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수색과 구조를 최우선에 두고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세계적인 관광지인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도 돌발 홍수로 계곡이 순식간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2: 한 명이 숨지고 15명이 실종됐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콜로라도강 상류에서 거센 물살이 쏟아집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의 브라이언트 에인젤 크릭과 팬텀 렌치가 돌발 홍수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시간당 25mm의 폭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홍수에 다리가 끊어지고 각종 구조물이 떠내려갔습니다.
7: 한 부부는 불과 15분 전에 건넜던 다리가 휩쓸려간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6: 계곡에서 캠핑하던 사람 등 60여 명이 헬리콥터 등을 통해 긴급히 구조됐습니다. 콜로라도 강변에서는 46살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공원은 15명이 행방불명됐다고 밝혔는데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간 방문객 600만 명에 이르는 그랜드 캐니언은 우기에는 맑은 날씨에도 순식간에 내린 비로 급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지난 2024년에도 돌발 홍수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7: 그랜드 캐니언을 여러 번 가봤지만 우기에는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겨울에 하이킹을 했는데요.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괜찮았거든요.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봅니다.
8: But this is the first time I've experienced anything like this.
6: 기상 당국은 비가 더 내릴 것이라며 그랜드 캐니언 일대와 미국 남서부 지역 700만 가구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1: 이틀간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550mm가 넘는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2: 하천이 범람해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주택으로 빗물이 밀려들어 긴급 대피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9: 흙탕물로 변한 하천물이 둑을 넘어 거세게 흐릅니다. 마을 옆 농경지 역시 통째로 물에 잠겨 어디가 논이고 길인지조차 구분하기 힘듭니다. 평생 처음 보는 기습 폭우와 순식간에 불어난 하천물에 주민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10: 지금 내가 56년 살았지만 이쪽에
7: 명건군 백수 주민입니다.
10: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물이 이렇게 이게 넘쳐가지고 뭐 논이고 뭐고 지금 보시다시피 논으로 물이 많이 들어간 걸로
11: 한 두 시간 사이에 이렇게 와버렸어요. 하천이 무너졌다거나
7: 마을 주민입니다.
11: 이 뚝이 무너졌고 또 논으로 마을 저 도로로 이 돌도 어마어마한 넓이가 돌인데 이 물이 넘쳤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9: 마을 주택가에도 사방에서 물이 밀려들었습니다. 집안까지 물이 차오르고 마당이 침수되면서 꼼짝없이 갇혔던 주민은 119 구조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대피했습니다.
12: 계곡 물이 다 이 집으로 다 들어와 버렸어요.
7: 마을 주민입니다.
12: 나올 수도 못해갖고 여기 대나무 밭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119가 와가지고 이렇게 노른장에다 대가줘가지고 지금 왔어요.
9: 섬 지역 피해도 극심했습니다. 무려 552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영광 나골도에서는 배수구에서 흙탕물이 분수처럼 솟구치고 무너져 내린 토사로 도로가 통째로 막혔습니다. 이번 폭우로 전남 광주에서 집계한 피해는 총 40여 건. 그 가운데 영광군에서만 26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밖에 광주와 보성 등 내륙과 일부 섬 지역에도 밤사이 시간당 50에서 120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등산객 고립과 도로 침수 등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1: 나흘 동안 전국 곳곳에 내린 송곳 호우에 두 명이 실종되고 주택 수십 채가 침수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호우로 전북 정읍에서 논에 나갔던 70대와 전북 고창에서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던 60대가 실종됐고 6개 시도에서 60가구 83명이 대피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또 어젯밤까지 나흘 동안 주택 42채와 시설하우스 200동이 호우 또는 돌풍 피해를 입었고 204곳에서 토사와 낙석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제주에서 실종 100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인에 대해 부패가 심해 알 수 없다는 경찰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2: 시신이 발견된 초기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었던 경찰의 태도가 성급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경찰의 허위 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 씨. 경찰은 시신 발견 직후부터 줄곧 타살 혐의점이 낮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14: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7: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입니다.
13: 이후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장 경찰여시 특이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고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장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고 발견 장소도 평소 장 씨가 무서워했던 곳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타살 혐의점이 낮다는 결론을 내리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15: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이라는 것은 추정은 가능한데 법의학적으로는 규명하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는 거죠.
16: 네.
13: 가시 많은 야자나무 숲에서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끊이지 않자 경찰이 재형 검증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수사본부장이 밝힌 입장은 지금까지 경찰이 무게를 둔 것과 달랐습니다. 시신 부패가 심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초기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하려 성급히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경찰은 추가로 입장을 내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추정성 보도를 방지하기 위해 사실 부분만 언급한 것으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와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2: 부모 경장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깁니다. 부 경장은 30대 여성 장모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일부 기록을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부경장에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했고 이 가운데 63건이 시스템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1: 심야 시간대에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2: 검찰은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16: 법원에 호송차가 들어오고 이어 수의를 입은 장윤기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법정으로 향합니다.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을 쫓아가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이주 여성에게도 성범죄를 저지른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범행이 잔혹한 데다 계획적이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며 극형 선고가 정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피해 여고생 유가족들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호소해왔습니다.
17: 제 딸의 소중한 생명을 하나 여고생 다 가고 유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저 악마 같은 자에게 법이 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16: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차량으로 납치하기 위해 준비한 정황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조수석 옆에서 나온 길이 40cm 케이블타이 26개가 피해자를 결박하려고 사용한 주요 증거물로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장윤기 측은 케이블타이를 범행에 쓰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평소 차량에 내버려 둔 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8: 피고인이 뭐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케이블타이를 이 사건 범행에 쓰기 위해서 미리 구입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고요.
16: 흉기로 여고생을 살해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도우러 온 남학생까지 중상을 입힌 장윤기의 1심 선고는 오는 30일에 이루어집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2: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합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특별집회 형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통일교 안에서의 한 총재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불법 자금 260억 원 압수를 포함한 수사 결과 발표로 8개월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종교단체 유착 의혹은 단 한 명의 정치인 기소 없이 마무리되며 반쪽 수사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얼핏 보면 수상할 게 없는 침실벽면 안쪽을 보니 현금 다발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개인 금고입니다. 금고에 보관한 여행용 가방을 열어보니 돈 뭉치로 빈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정교유착 합수본이 이렇게 금고에서 압수한 불법 자금만 260억 원에 달합니다. 합수본은 한 총재가 교회 자금을 예물비 명목으로 빼돌려 거액의 돈을 자신의 금고에 은닉했다고 보고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 합수본에서 추가 기소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 아직도 인용은 봅니다.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9: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합수본은 8개월간의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당원들의 특정 정당 가입을 조직적으로 지시한 혐의로 95세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등 모두 32명을 기소했습니다. 다만 활동 결과에 대해 아쉬움 섞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1월 종교단체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부정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닻을 올린 합수본.
22: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고 면함 없이
5: 김태훈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장입니다.
22: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9: 특히 전재수 부산시장이 통일교로부터 고가 명품 시계를 받았는지 등이 관심이었는데 종교단체 관계자 32명이 기소된 반면 전 시장을 포함해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시계 등 금품 수수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통일교가 전 시장 자서전 수백 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혐의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 시장과 함께 금품 수수 논란이 불거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1: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남성 두 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남성은 부자지간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흉기를 들고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23: 아파트 입구로 경찰차 한 대가 들어갑니다. 잠실이 구급차도 도착.

0: 하더니 10여 분 뒤 사이렌을 울리며 아파트를 빠져나옵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과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1: 흉기에 찔린 남성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0: 병원으로 옮겨진 20대는 끝내 숨졌고 용의자를 쫓던 경찰은 숨진 남성의 아버지인 60대 남성을 본인의 주거지에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60대 남성 역시 흉기에 찔린 상태로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2: 주민이 내려오다가 현관에 피가 있어서 그거 보고 신고했어요.
3: 아파트 관계자입니다.
0: 경찰은 부자지간인 두 사람이 거주지 내에서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아들이 숨지자 아버지인 60대가 흉기를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이들이 사용했던 흉기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사건 발생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 교수입니다.
4: 사회 초년생에게 나체 사진을 담보로 급전을 빌려준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사진을 주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초고금리 이자를 뜯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5: 불법 사금융 조직원과 돈을 빌린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욕설과 반말은 기본이고 돈을 갚지 않으면 부모님을 괴롭히겠다는 말까지 서슴치 않지만 피해자는 반항하지 못합니다. 조직이 피해자 주변 사람 전화번호를 모두 가지고 있는 데다 나체 사진까지 찍어 협박해서입니다.
6: 수중에 돈이 없어.
3: 불법 사금융 피해자입니다.
6: 막 이런 막 나체 사진 막 보내라. 그 돈이라도 못 보내면은 이거 보내라. 오늘 하루는 뭐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5: 경찰이 적발한 불법 사금융 조직은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 등 주로 20, 30대에게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빌려주고 초고금리자를 챙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50만 원을 빌리고는 다음 날 105만 원을 갚았는데 연이율로 계산하면 4만%가 넘습니다.
7: 급전이 필요한 사정이
3: 윤성환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계장입니다.
7: 다른 사금융업자들한테 주심이 압박이 심하니까는 그 돌려받기 위해서.
5: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조직은 14억 원을 빌려주고 12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경찰은 불법 사금융 조직원 등 2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역할 분담, 수익 분배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를 본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불법 사금융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듀엣토의 더 클래식.
9: 9월 1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0: 샤미나드의 가을잎, 조안 포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9월 1일 화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조실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샤미나드의 가을잎, 조한 포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잘 알려진 곡은 아니지만 가을 정취가 잘 나타나는 아름다운 피아노 곡이었습니다.
0: 오늘은 9월의 첫날입니다. 아직 한낮의 햇볕은 뜨겁고 여름이 다 지나갔다고 하기에는 이른 것 같지만 그래도 9월이니까 가을 맞겠죠. 그래서 오늘은 음악으로 가을을 조금 먼저 만나보려고 합니다.
1: 계절을 소재로 한 작품, 바로 비발디의 사계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곡을 듣게 되는데 어찌 보면 지겹다 싶을 수도 있지만 음악을 들으면 그런 생각은 금방 사라집니다.
0: 아, 음악이 좋죠.
1: 네. 보통 가을을 제목으로 한 곡을 들으면 방금 들으신 가을잎, 낙엽처럼 쓸쓸하고 고요한 가을을 주로 그리고 있는데 비발디는 달라요. 사계의 가을은 쓸쓸하지 않고 수확을 마친 사람들의 기쁨과 축제, 이런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0: 특히 1악장은 아주 활기차게 시작하죠. 비발디는 풍성한 수확을 축하하며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포도주를 마시며 흥겨워하는 모습을 음악으로 그렸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결국 잠이 드는 모습까지 바이올린의 움직임 속에 생생하게 담겨 있죠.
1: 어떻게 보면 비발디는 티네요.
0: 감성보다는 현실을. 네,
1: 바로 이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집 4개 중에서 가을, 1악장, 강동석의 바이올린, 성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 연주입니다.

0: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집 4개 중에서 가을 1악장, 강동석의 바이올린, 성 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 연주였습니다.
1: 이 같은 계절을 그려도 작곡가가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음악 속 풍경은 달라지잖아요.
0: 네.
1: 비발디가 유럽 남부에 있는 이탈리아의 풍요로운 수확과 축제를 그리면 이 유럽 북부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을 음반은 노르웨이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가 그린 가을입니다.
0: 그리그가 22살 무렵에 쓴 초기 작품 중에는 가을에라는 제목의 연주회용 서곡이 있습니다. 원래 피아노 연탄곡으로 작곡했다가 나중에 관현악곡으로 다시 만든 작품이죠. 그런데 이 곡 역시 가을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조용하거나 쓸쓸

0: 하지만은 않습니다. 거친 바람이 불어오는 듯 힘차게 시작하고 음악은 때로 격렬하게 움직이다가 한편으로는 서정적인 선율을 들려주죠.
1: 방금 전 들은 비발디의 가을이 수확을 마친 사람들의 축제였다면 그리그의 가을에서는 계절이 바뀌면서 달라지는 이 자연의 공기, 냄새, 풍경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0: 그리그의 연주회용 서곡 가을에 오코 카무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두 달여 전 SNS에 아주 기괴한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서 있던 한 남성을 찍은 영상인데요. 그 모습이 마치 좀비 같았죠.
2: 어머머, 저 사람 좀 봐! 왜 저래? 마약한 거 아니야? 왜? 미국 영상 보면 저렇게 허리 완전히 굽히고 비틀거리는 사람들 나오잖아. 딱 그 모습 같은데?
3: 일단 찍어보자, 얼른.
1: 영상이 퍼지자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죠. 소변 정밀 감정 결과 놀랍게도 음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데, 남성 역시 경찰 조사에서 몸에 힘이 없어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 아, 소변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3: 예, 그래서 일단 석방됐습니다.
2: 아, 그래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다른 증거 있는지 더 확인해보자. 압수수색이랑 그 휴대전화 포렌식, 그것도!
1: 실제 경찰은 남성이 석방된 뒤에도 보강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됐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된 사람인데 어떻게 집을 압수수색하고 개인의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걸까요?
2: 선배!

0: 모발 정밀 검사 신청한 거요. 결과 나왔습니다. 양성 떴어요. 그 자식 마약 맞았어요.
1: 이렇게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모발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이 찍힌 바로 그날 이 남성이 마약에 취해 있었다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날 투약했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모발 검사 하나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걸까요? 생각보다 꽤 까다로운 사건인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감사합니다. 김상민 변호사입니다.
1: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사건으로 불리던 케이스인데 일단 처음 영상이 올라온 순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 네, 지난 6월 SNS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사건의 전말입니다. 대낮에 등을 굽힌 채 비틀거리는 남성의 영상이 퍼지자 경찰이 CCTV를 추적해 30대 남성을 찾아냈고 현장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났죠. 국과수의 1차 소변 감정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하루 만에 석방된 것입니다. 진짜 반전은 또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접지 않고 자택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고 결국 최근 나온 국과수 모발 정밀 감정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양성에서 음성으로 다시 양성으로 결과가 두 번이나 뒤집히면서 경찰은 이 남성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사 결과가 계속 뒤집혔는데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소변은 비교적 최근 투약 여부가 확인이 되고 모발은 수개월 전 흔적까지 볼 수 있다고는 하니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 자체는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봤을 때 드는 궁금증. 처음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영장 없이 체포가 되는지 그 다음에 길에서 행동이나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경찰이 마약 검사 받아보자라고 하면 무조건 또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긴급 체포의 정당성과 마약 검사 거부권 두 갈래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시 경찰의 긴급 체포는 적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필로폰 투약은 징역 10년 이하의 중범죄인데다 마약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몸속 성분이 빠져나가는 증거가 스스로 사라지는 범죄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간이 검사 양성이 나왔는데 영장을 받으러 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니 긴급체포 요건을 모두 갖춘 셈입니다. 그렇다고 마약 검사 좀 합시다 라는 경찰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변이나 모발은 신체 시료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만 강제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혐의점을 소명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오면 결국 강제 채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부하면 끝이 아니라 거부하면 절차가 한 단계 더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1: 아무튼 국과수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석방이 됐어요. 근데 이게 석방됐다고 해서 마약 혐의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었던 거죠. 경찰은 이후에도 계속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2: 네, 이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혼동하시는데 구금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냐와 수사할 혐의가 남아있는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체포와 구속은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우리 법의 대원칙은 어디까지나 불구속 수사입니다. 국과수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당장 과도둘 법적 근거가 약해지자 즉시 석방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상행동 영상이나 스트레칭을 했다며 말을 바꾼 진술 등 수사할 혐의는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불구속 상태에서 모발 감정과 포렌식 같은 보강수사를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특히 한 번 긴급체포 후 풀려난 사람은 영장 없이 다시 체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 재체포가 아니라 증거를 쌓아 정식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1: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어쨌든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아서 풀려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의 집을 막 압수수색을 하고 휴대전화를 또 뺏어서 포렌식을 하고 이게 어디까지 가능한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물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진행을 했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겠죠.
2: 네, 맞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도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압수수색 영장의 요건과 소변 검사의 한계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두는 구속영장은 기준이 매우 엄격하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과 수사의 필요성만 소명되면 비교적 폭넓게 발부됩니다. 특히 소변검사는 최근 사흘에서 열흘 이내에 투항 여부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즉 소변 음성은 최근 며칠간 안 했다라는 의미일 뿐 마약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무죄 증명이 아닙니다. 반면 모발은 길이에 따라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전 투약 이력까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결국 소변으로는 잡히지 않는 과거의 투약 증거를 모발 감정과 포렌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던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특히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문자, 뭐 사진, 검색기록, 금융정보 사실 한 사람의 생활 전체가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 경찰이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고 여기서 나온 정보를 정부 증거로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요즘 세상에 휴대전화는 마치 작은 집과 같죠. 그래서 법도 실무도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기기를 통째로 터는 것이 아니라 영장에 적힌 혐의와 직접 관련된 내용만 골라내는 선별 압수 원칙입니다. 마약 사건이라면 구매 대화나 송금 내역, 검색 기록처럼 혐의와 직결된 데이터만 합법적인 증거가 됩니다. 특히 피의자나 변호인이 어떤 파일을 추출하는지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는 포렌식 참여권이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이 절차를 어기고 확보한 자료는 나중에 증거 능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포렌식 중 우연히 다른 범죄 흔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별도의 영장 없이 곧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휴대전화를 열었다고 해서 내용 전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이죠.
1: 아무튼 보강수사를 거치면서 모발 정밀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모발에서 마약이 검출됐다는 것과 긴급체포 당일에 마약을 투약했다가 같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혐의를 입증하려면 긴급체포 당시 투약 사실을 반드시 입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해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건 팩트니까 처벌이 또 가능한 건지 어떻습니까?
2: 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바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두 가지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느 시점에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는가? 두 번째는 영상 속 그 순간에 마약에 취해 있었는가입니다. 국과수 모발 감정 양성은 첫 번째 사실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투약 날짜를 특정 기간 범위로 기재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죠. 하지만 두 번째, 영상 속 해당 시점에 그 이런 이상 행동이 과연 마약 때문이었느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건 직후 채취한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소변은 최근 며칠간의 투약을 잡아내는 만큼 그 시간에 마약에 취해 있었다라고 단정하기엔 수사기관에 불리한 정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도 영상 촬영 시점의 투약 여부는 수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처벌 여부는 모바일 감정과 휴대전화 물증으로 다투게 되고 영상 속 행동과 마약의 연관성은 유무죄보다는 양형 그리고 어떤 약물이 어떻게 작용했는지의 문제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1: 네, 또 보도를 보면 이 남성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신경정신과 약을 처방받은 사실도 확인이 됐거든요. 물론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 때문에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 남성이 병원에서 받은 약 때문이다 주장을 한다면 마약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2: 네,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현장 간이 검사는 감기약 같은 일반 약물에도 반응하는 위양성 가능성이 있어 법적 최종 판단은 늘 국과수 정밀감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번 사건의 성패를 가를 핵심은 정당한 처방약이냐 불법 마약이냐입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 수면제나 정신과약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대로 복용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수사기관은 국과수가 특정한 검출한 성분과 병원 처방 내역을 면밀히 대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처방전으로 소명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된다면 불법 투약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죠. 하지만 처방받은 약이라는 말이 무조건적인 방패막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중복 처방을 받는 의료 쇼핑이나 처방 한도를 넘긴 오남용, 또한 타인 양도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 역시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결국 단순 투약이냐,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오남용이냐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실제 불법 투약 사실이 확인됐다 가정을 해보고 전과 없는 초범이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떤 종류의 마약이었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까?

0: 네,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마약을 손댔느냐가 사법부의 잣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대마 흡연의 경우 법정형이 최대 징역 5년인 것과 달리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훨씬 더 극심한 필로폰이나 펜타닐은 징역 10년 이하로 법정형 자체가 훨씬 무겁습니다. 양형 기준상 단순 투약이라도 징역 10개월에서 2년이 권고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대나 버스 정류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시민들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안긴 정황은 아주 불리한 사유죠. 이 행동 자체가 별도의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 판단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라는 결정적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시 징역형뿐만 아니라 의무적인 재활교육 이수 명령과 마약 가액에 대한 전액 추징까지 뒤따르는 만큼 초범이니 집행유예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1: 그리고 마약은 보통 누구에게서 구했냐, 이것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함께 투약한 사람, 뭐 건넨 사람, 혹은 반대로 이 남성이 누군가에게 건넨 또 정황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의 무게도 달라지겠죠?
0: 네, 만약에 그러한 사정들이 추가적으로 발견된다면 맥락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 투약이 개인의 일탈에 가깝다면 매매나 유통, 수수는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중대범죄로 보아 법정형에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영리 목적의 유통은 최대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규정되어 있고,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건네면 법정형 하한선이 징역 5년이라 집행유예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지죠.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미스미스터의 널 위한 거야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첫 소식입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덮친 대홍수의 사망자가 950명을 넘어섰습니다.
2: 특히 수력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걸로 추정된 인원이 수백 명에 달해 이들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진 기자, 사망자 숫자가 더 늘어났네요.
3: 네, 네팔 재난관리청은 이번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939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종자는 4,247명에서 3,925명으로 수정했는데요. 중국 티벳 자치구 사망자까지 합하면 전체 사망자 숫자는 955명, 실종자는 4,471명입니다. 네팔 당국은 또 지금까지 외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1만 1,000여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어제 수력발전소에 진입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구조당국이 수력발전소 터널 수색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고요?
3: 네, 당국은 앞서 이번 대홍수로 인해 피해 지역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연락이 두절된 실종자가 9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했는데요. 네팔군은 발전소 현장에서 지금까지 270여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600명을 넘어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터널 진입이 관건인데요. 중국과 인도 등 터널 구조 전문팀과 함께 중장비를 동원해 진입률을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양의 진흙과 잔해물이 쌓여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터널엔 입구를 내고 내부로 들어가 수색을 벌였지만 기적같은 생존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군은 한국인 실종자 9명이 근무했던 발전소 터널에서 시신 한 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는데요. 희생자 신원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네팔에 파견된 우리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의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 네, 대홍수 발생 엿새째인 현지 시간 31일 우리 신속 대응팀이 피해 현장에서 수색에 나섰지만 한국인 실종자 9명의 흔적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신속 대응팀 가운데 육로 수색팀 9명은 31일 아침 수도 카트만두를 출발해 오후에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30km 떨어진 둔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네팔군 당국과 협조해서 수색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네팔군의 협조로 기존보다 수색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헬기 수색을 진행하고 또 드론을 활용한 수색도 벌였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대홍수로 한때 피해 지역에 고립됐던 한국인 10명 중 현장 소장을 제외한 9명은 어제 오후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박영진입니다.
1: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신속대응팀은 람체 베이스 캠프를 쳤습니다.
2: 대홍수로 도로가 끊겨 험준한 산길을 한나절 내내 달렸는데요. 네팔 현지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함께 이동해봤습니다.
4: 네팔 신속대응팀으로 파견된 소방인력 9명이 이른 아침 길을 나섭니다.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인근의 람체를 향해 처음으로 육로 이동을 시도한 겁니다.
5: 오늘
0: 조현문 소방청 순항 119 구조공호 본부장입니다.
5: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안전에 유의해서 신속한 수색과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하지만 람체로 가는 길은 모두 차단된 상황. 대홍수로 도로가 유실되고 다리가 모두 끊겼기 때문입니다.
0: 육로로 가는 방법 없어요. 헬리콥터 타면 모를까. 도로는 안 됩니다. 마을 주민입니다.
4: 신속대응팀이 찾아낸 건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돌아가는 산길이었습니다. 울퉁불퉁 산악도로에서 자동차가 심하게 요동치고 YTN 취재팀이 탄 차는 타이어에 구멍이 날 정도.
6: 워낙 구불구불 돌아가는 데다 산세가 험해 현지인들도 잘 선택하지 않는 산길입니다. 신속대응팀은 이 길로 대여섯 시간을 올라가는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5: 길이 앞으로 더 험해지고
0: 소방청 중앙 119 구조본부 본부장입니다.
5: 수색 현장에 가는 루트를 찾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4: 취재진은 요청에 따라 산 능선까지만 동행했고 대응팀은 한나절 내내 달린 대장정 끝에 람체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람체에 베이스 캠프를 친 대응팀은 당분간 수경을 하며 우리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과 구조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네팔 누아코트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1: 네팔과 중국 접경에 2차 홍수 위험으로 꼽혔던 언세코 말고 또 다른 시한폭탄이 발견됐습니다.
2: 빙하 붕괴 충격으로 생긴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서 호수를 잃은 건데요. 연쇄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7: 깎아지른 절벽에서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그 아래 흙탕물이 고여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거대한 호수를 이룬 게 중국 정찰 드론에 포착됐습니다. 이로써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에 산사태 잔해가 강물을 막아 생긴 언세코는 세 곳이 됐습니다.
0: 세 번째 언세코는 두 번째 호수 하루 2.8km 지점에 있습니다. 200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산사태가 또 났고 퇴적물 제방이 생기면서
7: 걱정했던 것과 달리 하류의 언세코 두 곳은 며칠 사이 물이 대부분 빠져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대신 해발 3,700m 상류에서 새로운 복병이 발견됐습니다. 언세코와 달리 빙하 붕괴의 충격으로 함몰된 자리에 물이 고여 생긴 호수입니다. 중국어론 충격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론 충격 함몰 호수 정도로 풀이됩니다. 면적 10만 8천 제곱미터, 저수량 140만 톤으로 주변엔 합계 7만 제곱미터 규모의 저수구역 3곳이 딸려 있습니다. 첫 빙하 붕괴 지점 바로 밑 고도 4,950m에 있는 언세코와 가까워 연쇄 붕괴 우려도 제기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 예보까지 겹쳤습니다.
0: 앞으로 사흘간 지룽현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수량은 10에서 35mm 사이로.
7: 히말라야 계곡에서 또 다른 시한폭탄이 발견되면서 겨우 재개된 구조수색 작전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은 네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위기를 꾸준히 부정해왔지만 세계적인 관광지인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 돌발 홍수가 발생해 계곡이 순식간에 쓸려 내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 한 명이 숨지고 15명이 실종됐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콜로라도강 상류에서 거센 물살이 쏟아집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의 브라이언트 에인젤 클릭과 팬텀 렌치가 돌발 홍수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시간당 25mm의 폭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홍수에 다리가 끊어지고 각종 구조물이 떠내려갔습니다.
0: 한 부부는 불과 15분 전에 건넜던 다리가 휩쓸려간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적십자사입니다.
8: 계곡에서 캠핑하던 사람 등 60여 명이 헬리콥터 등을 통해 긴급히 구조됐습니다. 콜로라도 강변에서는 46살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공원은 15명이 행방불명됐다고 밝혔는데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간 방문객 600만 명에 이르는 그랜드 캐니언은 우기에는 맑은 날씨에도 순식간에 내린 비로 급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지난 2024년에도 돌발 홍수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0: 그랜드 캐니언을 여러 번 가봤지만 우기에는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겨울에 하이킹을 갔는데요.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괜찮았거든요.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봅니다. 당시 등산객입니다.
8: 기상 당국은 비가 더 내릴 것이라며 그랜드 캐니언 일대와 미국 남서부 지역 700만 가구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1: 네, 우리나라에도 또 비가 쏟아졌죠. 나흘 동안 전국 곳곳에 내린 송곳호우에 두 명이 실종되고 주택 수십 채가 침수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호우로 전북 정읍과 정읍에서 논에 나갔던 70대와 전북 곡창에서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던 60대가 실종됐고 6개 시도에서 60가구 83명이 대피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또 어젯밤까지 나흘 동안 주택 42채와 시설하우스 200동이 호우 또는 돌풍 피해를 입었고 204곳에서 토사와 낙석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극한 호우가 덮친 전북 고창에서는 저수지와 하천 인근 주민의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2: 농경지도 많이 물에 잠겨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동백으로 유명한 전북 고창 선운산과 서해 사이에 있는 궁산 저수지. 그동안 가뭄에 목말라 있었는데 폭우로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비가 내려 저수지는 누런 흑색으로 변했고 논밭에도 물이 들어찼습니다.
10: 이제 나이 먹고 마을 주민입니다. 겁내 그 큰 게서 쳐진 것이 싹 몰아가지고 지금 논바닥에가 논에가 쳐진 것이 이렇게 많잖아요. 좀 빠졌는데 바닷물 들어오니까 지금 못 빠져나가잖아요.
9: 선운산 넘어 주진천의 부정교 부근도 폭우로 범람 우려가 나와 마을 주민들이 고지대로 대피했습니다. 한때 범람 직전까지 갔던 이곳 고창 부전교는 홍수 경보가 내려져 주민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70년 넘게 이 마을에서 살았다는 주민도 수십 년 만에나 볼 법한 장대비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10: 아이 무서운 게 못 자지 아무리.
11: 마을 주민입니다.
10: 옛날에 난 기억이 없으면 괜찮은데 옛날에 난 기억이 있어놔서 무서워. 사방에서 전화 오고 난리요.
9: 주말과 일요일 새벽까지 2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내린 전북 고창. 정미소도 침수됐고 주택 마당에 물이 찼다거나 산 비탈면 일부가 쓸려 내려왔다는 신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고창뿐 아니라 익산과 군산 등에도 많은 비가 내려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잠기거나 토사 유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북 소방과 행정당국에 접수된 신고 건수만 120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농경지 침수 상황은 아직도 계속 집계 중인데 알이 들어차고 있는 벼와 콩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1: 그제 전남 보성의 1시간 강우량은 124.6mm나 됐습니다. 역사상 네 번째로 강한 비였습니다.
2: 영광 나궐도에는 이틀 연속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2: 예상보다 일찍 우리나라 남해안을 따라 형성된 긴 장마 전선. 일요일 오후 6시 10분, 가장 무거운 비구름은 전남 보성 지역을 덮쳤습니다.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이 무려 124.6mm. 불과 2주 전 역대급 물폭탄이 쏟아졌던 경남 거제의 1시간 강수량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네 번째로 강한 비입니다. 만 하루 사이 발송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만 6차례. 전남 광주 영광과 울산, 경북 청도, 전남 화순, 그리고 전남 보성 순이었습니다. 시간당 100mm 수준의 극한 호우가 쏟아진 곳들인데 발령된 횟수로는 최다입니다. 특히 영광 나궐도에는 15분 강수량 50mm에 달하는 비현실적인 강도의 비가 쏟아지며 아침까지 두 차례 재난성 호우 문자가 내려졌고 이틀 누적 강수량은 550mm를 넘어섰습니다. 밤낮 없이 전국에 비를 뿌린 건 새로 형성된 정체 전선입니다.
13: 한반도 북쪽으로는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반시계 방향인 저기압성 회전을 따라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아하고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에서 기인한 성질이 다른 공기가 부딪히면

0: 에서 형성된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1: 밤에 주로 비를 뿌릴 거란 전망과 달리 낮부터 장대비가 쏟아졌는데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유입되는 수증기가 예상보다 더 많았던 탓입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고 특히 충남 서해안에 최대 100mm에 이르는 많은 비를 예상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인에 대해서 부패가 심해 알수 없다는 경찰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기존 입장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3: 시신이 발견된 초기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줬던 경찰의 태도가 성급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경찰의 허위 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 씨. 경찰은 시신 발견 직후부터 줄곧 타살 혐의점이 낮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5: 타살을 의심할 만한
6: 유재성 경찰청장 대입니다.
7: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4: 이후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장 경찰 역시 특이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고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장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고 발견 장소도 평소 장 씨가 무서워했던 곳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타살 혐의점이 낮다는 결론을 내리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8: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이라는 것은
9: 범죄과학연구소장입니다.
8: 법의학적으로는 규명하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는 거죠.
10: 네.
4: 가시 많은 야자나무 숲에서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끊이지 않자 경찰이 재형 검증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수사본부장이 밝힌 입장은 지금까지 경찰이 무게를 둔 것과 달랐습니다. 시신 부패가 심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초기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하려 성급히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경찰은 추가로 입장을 내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추정성 보도를 방지하기 위해 사실 부분만 언급한 것으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와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3: 부모 경장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깁니다. 제주경찰청은 부경장에 대한 구속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오늘 오전 수사 브리핑을 하고 부경장의 신병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부경장은 30대 여성 장모 씨와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일부 기록을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부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했고 이 가운데 63건이 시스템에 남아있지 않은 걸로 파악했습니다.
2: 심야 시간대에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윤기에게 내려진 강간 등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으로만 정해져 있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집중돼 왔습니다.
3: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전국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의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30일 동안 홈페이지에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열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죄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며 피해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썽.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9: 고양 특례시.
1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4: 아침 6시 19분 57초 58초 59초 이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유튜브 경제 통마늘 채널 FM 94.5MHz 와이텐 라디오로 보내드리는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일찍 일어난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를 마구 늘려드리는 통마늘 채널입니다. 신뢰, 확실한 정보만 신뢰를 주죠. 주황색 신호 아니고 초록색 신호여야 믿고 지날 수 있습니다. 경제가 그렇습니다. 시장의 성장에 대한 신뢰는 점점 쌓이는데요. 반대급부로 금융 불안에 대한 불확실성도 또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자꾸 쌓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차영주 소장과 분석해드립니다. 경찰은 신뢰가 핵심 자산이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주 실종 장모 씨 사건을 두고서는 경찰의 오락가락이 신뢰를 깎아먹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과 주요 뉴스들 신뢰의 아나운서 강영구가 전합니다. 전쟁터의 무의미한 죽음을 멈추자고 나선 강대국들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못 믿겠습니다. 이용규 외신캐스터와 그 뉴스들 살펴드립니다. 신뢰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신뢰할 만한 것에 붙여주는 평가죠. 신뢰할 만한 뉴스와 경제 소식으로 이 아침을 여러분들께 열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잘 될 겁니다. 해봅시다.

0: 네, 출근길 시간 낭비 제로, 꼭 알아야 될 뉴스만 쏙쏙 골라 전하는 실내 아나운서, 실뇌 아나운서 강영구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예, 우리말에 참 발음이 어려운 게 많아요. 실뢰 한번 해주시죠.
1: 실뢰.
0: 예, 실뢰. 자연스럽게.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날씨입니다. 남부지역 비 피해가 컸고요. 걱정입니다.
1: 네, 어제와 그제 이틀간 전남 영광 나골도의 누적 강수량이 552mm였습니다.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진 건데 광복절 연휴에 경남 거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죠. 그때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겁니다. 폭우로 피해 소식 이어졌는데요. 어제 전북 정읍에선 70대 남성이, 고창에선 60대 남성이 호를 뚫고 논과 비닐하우스로 향하다가 아이고.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색을 벌였지만 찾지 못했고요. 오늘 오전에 계속 수색 작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또 어제 호남에서 에서만 도로와 주택, 또 농경지 침수, 나무 쓰러짐 등 침수 피해 신고가 200여 건 접수됐습니다.
0: 예, 우리 앱으로도 비모닝입니다. 굿모닝이 아니라 비가 내려서 비모닝입니다라고 P7427 이구님 예, 사연 주시면서 저하고 강영관 아나운서한테 인사해 주시면서 미남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예, 걱정입니다. 제발 이렇게 비가 오거나 더울 때는 밭에 안 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날씨는 어떨까요?
1: 남부지방의 비는 어젯밤에 좀 그쳤고요. 중부지방도 오늘 오전에 비가 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곳곳에 소나기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오늘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0: 비가 아니어도요. 기후 재난, 이 기후 때문에 오는 재난. 지금 네팔이 큰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 네팔 당국에 따르면 피해가 좀 늘고 있는데요. 사망자 수는 995명, 실종자 수는 4,410명 정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피해가 점점 늘고 있는데.
0: 우리 국민들 지금 실종수색 작업 진행 중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1: 아직 성과 소식이 들려오진 않았지만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헬기 띄우려면 네팔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고 또 드론 띄우려면 드론 운영 시간에 맞춰서 또 띄워야 하는데요. 신속대응팀은 계속 헬기와 드론 사용 승인 허가를 신청하면서도 육로로도 현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0: 여기가 국경지대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 때마다 또 아주 나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네팔 당국에 신뢰가 없는 상황이어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근무했던 곳 근처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건 어떤 소식이죠?
1: 네팔군과 중국 터널 전문 구조팀이 함께 수력발전소

0: 터널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근무했던 터널을 포함해서 터널 두 곳에서 시신 세 구가 나왔는데요. 희생자의 국적이나 신원 정보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1: 네.
0: 발전소 터널에 노동자 600여 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좀 구조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1: 예, 뭐 여럿이 모여 있으면 또 극복하기 쉬우니까요. 모두 무사히 안전하게 귀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립됐다가 구조된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현장 소장은 남기로 했고 나머지 9분은 귀국했죠.
0: 네, 어제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고요. 가족
1: 예.
0: 품으로 돌아갔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 소장은 현지 직원이 모두 구조될 때까지 네팔 현지에 남기로 했고 현재는 안전 지역에 있습니다.
1: 빙하 붕괴가 걱정이 많은데 온난화 자체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잖아요. 그
0: 네.
1: 여파도 있다고요?
0: 맞습니다. 이번 홍수 빙하 붕괴로 인한 산사태로 보고 있는데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등반객들로 인해서 텐트 난방, 취사를 위해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마다 빙하가 녹는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1: 예.
0: 등반객들의 소변이 영향을 준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1: 네.
0: 봄철 등반 시즌인 50여 일 동안 이렇게 녹는 빙하만 2,500톤, 소변 열기로만 150여 톤의 빙하를 녹인다 이런 분석입니다.
1: 예, 그렇게 좀 민감하게 섬세하게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개강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 의원직 유지 때문에 좀 이야기가 많네요.
0: 네, 국회법에 따르면 장관하면서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 예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임 후에 국회로 돌아왔는데요.
1: 그랬죠.
0: 그런데 비례대표 의원은 입각, 그러니까 장관이 되면 다음 비례 순번에게 의원직 승계를 해주는 게 오랜 관례입니다.
1: 네.
0: 그런데 용 후보 의원직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자, 해명을 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의원이 용혜인 후보 한명 때문이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0: 네, 기본소득당 의석은 용혜인 후보 한석입니다. 용 후보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로 국회에 입성해서 이후 형식적 출당인 제명 거쳐서 기본소득당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용 후보가 사퇴를 하면 기본소득당 후보에게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1: 예.
0: 민주당 측 인사가 승계를 받게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부분 또 금전적인 부분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1: 예, 이게 원내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한테 지원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판단이긴 한데 그래서 또 비판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오랜 관례를 깼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용 후보 개인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용 후보는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했는데요.
1: 네.
0: 비례대표 취지가 다양한 계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임을 고려하면 비례 두 번은 특혜라고 볼수 있는 거죠. 또용 후보 남편이 기본소득당 당직을 맡고 있어서 일각에선 기본소득당 이거 가족 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1: 예, 청문회 상황 저희가 지켜보고 계속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유학생 사례인 중국인 강사 오늘 신상정보 공개해야 된다고 방금도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0: 네, 자신의 수업을 듣던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 씨의 신상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9월 30일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모 씨, 살인, 시체손괴, 유괴, 은닉,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1: 예. 자, 이 국내에서 처벌 가능하니까요.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심지어는 경찰을 기만하기도 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0: 네.
1: 제주 장모 씨 실종 사건. 8년 초반에 경찰이 좀 성급한 거 아니냐 저희도 지적을 했잖아요.
0: 네.
1: 성급하게 자살 얘기를 한거 아니냐인데 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0: 어제 홍석희 국가수사본부장이 장씨 사망 원인 관련해서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씨 시신 수습 후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 여러 번 밝혔던 경찰이었는데요. 국과수 부검 결과 보고도 또 야자수 농장에서 재현 실험하고도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말을 바꾼 겁니다.
1: 이게 3개월이나 지나서 시신이 부패를 했는데 성급하게 사인을 단정 짓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저희도 지적을 했는데 어떤 그 국민분은요 야자수를 직접 키우시는데 보여주면서 여기서 어떻게 끈을 묶느냐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고 아 이게 비판이 계속 커질 것 같고요. 이러면 경찰 말을 어떻게 믿나라는 여론도 커질 것 같아요.
0: 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너무나 성급하게 발표를 한게 아닌가 이런 지적 나오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팩트만 밝힌 거지 번복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필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라 진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실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그 장모 씨가 돌아가신 시점을 전후로 해서 그 기지국에 접속한 모든 폰들도 살펴보시고 원래 하는 거 있잖아요. 좀 잘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왜 이러나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0: 네, 신뢰 얘기로 오늘 문을 열었잖아요. 이렇게 경찰의 신뢰도 중요하고요. 또 경제도 신뢰가 중요합니다. 믿을만 해야 되는 건데요. 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사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이분 항상 아침에 얼굴을 보여주시는 신뢰의 이영주 캐스터. 근데 오늘은 목소리 신비주의로 전환했습니다. 이영주 캐스터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전화로도 이 익살스럽고 아주 웃는 표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볼게요. 시진핑과 푸틴이 3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한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이 보통 레드팀이라고 하죠. 반서방 국가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어제부터 개막을 했는데요.
0: 네.
1: 이번 회의에는 시 주석 포함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 인도 모디 총리, 그리고 페제키스탄 이란 대통령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어제 말씀 주신 대로 이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회담을 나눴는데요. 양국 정상이 직접 마주 앉은 것은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 이후에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경제를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함께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는 역량을 강화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그 회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사업이 있습니다.
0: 예.
1: 요게 뭐냐면 이제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와 전쟁 이후에 유럽에 가스,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게 어려워지니까 이 총 2,600km에 달하는 초대형 육상 파이프라인을 이제 중국 쪽으로 연결을 해서
0: 예.
1: 중국에다가 이제 가스를 팔기 위한 거였는데 요게 이제 이번 회담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특별한 최종 합의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아무래도 거기에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가 이런 또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0: 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네요. 레드팀인데 김정은 네. 위원장은 빠진 것 같네요. 어쨌든. 예. 자, 유럽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사실상 러시아는 일단 지금 뭐 뒷배가 없고 고립되어 있는 국가들끼리 좀 우리끼리 생존을 모색하자 이게 다 다변화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담에서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이 공식적이진 아니어도 우회적으로 뭐 언급이 됐다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네.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유럽 국가들과 이 나토 회원국들이 최근에 뭐 1,050억 달러의 신규 지원을 또 승인하기도 했고요. 동시에 이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추가 지원 패키지도 논의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뒷배가 있는 것이죠.
0: 예.
1: 그런데 러시아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서 모든 전쟁 비용을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러시아가 그걸 계속하기는 좀 부담이 돼서 최근에 뭐 사이버 공격이나 뭐 이 정보전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 전쟁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그래서 중국이 그 푸틴을 만나서 이번에 전쟁 중단 뭐 이런 것들까지 뭐 얘기가 나올까 싶었는데
0: 네.
1: 그런 얘기까지는 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 예, 미국 CIA 국장이 또 러시아 정보 당국을 만나서 뭐 일선의 군인들 생존 시간이 몇십 분밖에 안 된다 이런 비극 멈추자 얘기도 나오는데 좀 전쟁 멈췄으면 좋겠지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란에 대한 추가 금융 제재를 얘기를 하면서 또 중국을 겨냥한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이 베선트 장관이요. 중국도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대립을 꺼린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베선트 장관이 언론이 만들어낸 잘못된 이야기라고 하면서 미국과 중국 모두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아야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도 분명히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지만
0: 예.
1: 아직까지는 제재를 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0: 예, 직접적 충돌은 정말 뭐 세계 경제, 뭐 세계 안보에 재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한테 계속 우리 친하잖아,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핵화 관련해서 발언을 했더니 또 북한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요. 어제 오후 담화를 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미국의 변함없는 적대시 정책을 재확인했다면서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대미 정책에 우리는 아직 변화가

0: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지난 이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알아봤더니 2019년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만약에 그때와 같은 태도와 같은 조건으로 미국이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이번에 북미 간 대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조금 뭔가 확실하게 좀 보여준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1: 예.
0: 그리고 또 동시에 이 북한의 핵 보유라는 이 달라진 현실에 맞는 대북 제안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금 더큰 선물 패키지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조금 한 것이 아닌 말한 것이 아닌가
1: 이게
0: 이런
1: 미국 정부의 일관된 비핵화라는 태도와 그러니까 방침 정책과 트럼프가 자꾸 얘기하는 뉴클레어 파워와 57개 핵무기 이 사이에서 사실 갈팡질팡하니까 북한은 할 거면 똑바로 해 지금 이렇게 나오는 상황 같은데 모두각이죠. 지금 크리스마스도 멀리 남았는데 트럼프 또 한국에 한마디 했습니다. 이란 전쟁 안 돕는다고.
0: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잊을만 하면 자꾸 한국을 언급을 하는데요. 최근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고 지난번 했던 얘기를 또 하면서
1: 네.
0: 기억할 것이다. 아니, 이를 기억할 것이다. 기억해 두시라 진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또 약간 뒤끝
0: 참고.
1: 세네요.
0: 네, 뒤끝이 너무너무 깁니다.
1: 네. 자, 이렇게 좀 감정적 표현까지 썼는데요. 이게 뭐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예전에는 어려웠는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뉴 노멀이 된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북한 내부 소식 좀 들어볼게요. 이것도 신기하고 재미있는 뉴스예요. 북한 스마트폰이 있고 뭐 지금 북한의 명품 매장도 들어섰다 얼마 전에 보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검색어 쓰고 뭐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데 김정은, 대한민국 이렇게 입력하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0: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기사를 냈는데요. 이 북한에서 북한이 만든 스마트폰, 해양 701이라는 스마트폰이 이 북한에서 반출돼서 그걸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입수를 해서 그걸 이제 한번 써봤나 봐요.
1: 예.
0: 그런데 그 안이 그 생각보다 조금 최신화되어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 게,
1: 와.
0: 거기 안에서 뭐 금융 어플리케이션으로 뭐 돈도 뭐 이체를 할수 있고요.
1: 예.
0: 심지어 QR코드를 이용해서 물품 결제까지 할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와.
0: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 스마트폰과는 조금 다르게 이 외부 인터넷을 이용할 수가 없었는데요.
1: 그렇죠. 폐쇄망이잖아요, 북한은.
0: 맞습니다.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1: 네.
0: 이 인트라넷망이라 그래가지고
1: 네.
0: 안에서만 쓰는 그 인터넷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런 거를 쓸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
1: 예.
0: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은 이 기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입력을 하면은
1: 네.
0: 글자가 자동으로 금지어가 되고요.
1: 아, 그렇게 되는군요.
0: 네,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름을 쓰면은
1: 네.
0: 글씨가 자동으로 굵게 표시가 된다고
1: 굵게 표시가
0: 합니다.
1: 돼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한국에서 늘 널리 쓰이는 표현이죠. 남친 입력하면 남자친구로 바뀐다고 하는데
1: 예.
0: 북한에서는 이 한국의 유행어들을 쓰는 게 이제 금기가 되어 있으니까
1: 맞아요.
0: 이런 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1: 예.
0: 제일 무서웠던 부분은요,
1: 예.
0: 이 사용자가 이뭘 했는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뭘 했는지,
1: 네.
0: 이 스마트폰이 꾸준히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하는
1: 아,
0: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1: 이거 뭐 감시 기능인가요?
0: 맞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감시하는 기능을 자동으로 넣어놨고 이그 기능을 끄는 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었다라고 좀
1: 예.
0: 밝혔습니다. 근데 또 이런 스마트폰 일반 주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뭐
1: 네.
0: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아무리 뭐 발전을 했다 그래도
1: 네.
0: 결국에는 이런 스마트폰을 쓸수 있는 것은 북한에서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 네.
0: 북한이 스마트폰 보급 현황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진 않아서 뭐몇 명이나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뭐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건 아니라는 또 보도였습니다.
1: 예. 남친이라고 쓰면 남자친구로 바꿔주고 김정은이라고 쓰면 굵게 변하고 이게 예. 사용자가 쓰는 건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요지경 같은 외신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이용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0: 네, 오늘 신뢰라는 화두로 문을 열었잖아요. 믿으려고 하면 뭐가 확실해야 됩니다. 줄 건지 안 줄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제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주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경제 핵심 심리적인 요소이기도 한데요. 이걸 잘 설명해 주실 분입니다. 오락가락 경제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밤사이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요즘 네. 뉴욕 증시 보면 여러 뭐 우리가 이제 이거 지표 발표되면 PC 발표되면

0: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오늘 좀 말씀드려야 그러니까 주제랑 좀 벗어나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7월 달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뉴욕에서는 레오폴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 헤지펀드에 대한 변동성.
1: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죠.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8월 달에 사라지고 나니까 네.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정상화됐다.
1: 안정화됐다. 이렇게
0: 예, 안정화 표현이 더 적절한 거네요.
1: 아우 답답해. 왜 9000피로 다시 안 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시장이 바닥을 다지면서 믿을 만한 것만 따져서 가고 있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서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어쨌든 워시 연준 의장의 지난 주말 발언이 여파가 있습니다.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면서 유가도 뛰고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수는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거랑 연결돼서 말하면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봐도
0: 되죠. 일단 조금 아직까지 의사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드렸어요. 예, 그때 어느나 간밤사이 이제 중동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하나 단락적으로 볼 수 없고요. 연결고리로 봐야 되는데 네. 중동에 있어서 정말 언제 전쟁 끝나죠? 중요한 건 뭐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네. 게 트럼프도 잘 모른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끝내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이번에 뭐 다시 뭐 서로 간에
1: 시선을 북한으로 다시 돌렸어요. 지금.
0: 뭐 그랬다가 다시 이제 또 이렇게 또 치고받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일단은 먼저 뉴욕 증시에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장기물 국채금리가 네.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어시가 드디어 이제 성향을 드러냈죠.
1: 네.
0: 그전에는 원래 처음에는 매파적이었다가 올 봄에는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네. 그래서 매둘기 아니냐 이런 매둘기. 그런 표현을 네. 했는데 드디어 이제 본인이 매파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면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움직인다. 앞서 언급드렸던 중동 문제가 불거지면 유가가 또 뛰게 되고
1: 그렇죠.
0: 유가가 이제 80달러대까지 올라오니까 유가가 뛴다라는 것은
1: 올라가죠.
0: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이제 네. 물가를 올리게 되고 이것은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우리가 끈을 놓고 보면 내가 이제 끈을 흔들면 가까운 데 있는 거 흔들리는 것보다 먼 데 있는 게 뭐 더 크게 흔들리지
1: 네,
0: 않습니까?
1: 맞아요.
0: 그게 이제 30년물입니다. 지금 이제 2년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흔들림이 좀 적어요.
1: 예.
0: 그렇지만 10년물, 30년물, 특히 30년물 같은 경우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있어서 경기의 어떤 불확실성을 대변하는 지표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손잡고 가다가 방향 약간 틀면 한 100m까지 갈 때는 서로 볼 수 있는데 네. 한 1km 가면 어딘지 서로 못 보죠.
0: 그렇죠. 예.
1: 큰 영향은 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결국은 이 장기금리가 다시 부메랑이 돼서 이렇게 주식에 들어오는 자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장기국채 오르면서 좀 놀라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0: 지금 이제 주식시장, 이제 자산시장에 있어서 가장 우려한 것이 장기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1: 네.
0: 장기국채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금리는 가격에 역의 관계죠.
1: 예.
0: 반대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건 뭐죠? 30년물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1: 네.
0: 그러면 그 수요가 기존에 있었던 것이 어떻게 가느냐?
1: 네.
0: IT 쪽 회사채로 가고 있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부 뭐 AI 관련 기업들 뭐 우리가 저기 뭐 우리가 메타라든지
1: 네.
0: 이런 쪽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이라든지
1: 그렇죠.
0: 이런 쪽에서 회사채를 발행하고 알파벳이죠. 페이스북이 아니라 알파벳 같은 경우는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게 가상금리가 한 1.2에서 1.5BP 정도 붙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30년물 같은 경우 지금 5.3인데
1: 네.
0: 여기서 1.2가 붙으면 6.5가 되는 거죠.
1: 아, 훨씬 더 수익률이
0: 그러면 뭐 IT 쪽에 6.5 회사채를 사시겠습니까? 5.3인 장기국채를 사시겠습니까?
1: 네.
0: 당연히 회사채를 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바이백이라는 걸 통해서
1: 네.
0: 단기 국채를 발행해서 장기 국채를 자기네가 삼으로써 금리를 낮추겠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지금 배센트 장관이 하긴 했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전혀 통용되고 있지 않는 얘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찌됐든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또 상관관계에 따라서 회사채 금리를 또 끌어올리게 되고
1: 네.
0: 이런 것들은 빅테크 기업들의 자금 부담이 되면서 증시에 있어서는 불안정한 요소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1: 네. 기준금리,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거기 위에 여러 가지 가산금리가 붙고 이렇게 하는 건데 또 미국과 우리의 금리 차이가 커지면 미국 돈이 더 가치가 있으니까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악순환이 또 금리는 너무 올라가면 자칫하면 또 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0: 그렇죠.
1: 지갑을 닫아버릴 예. 수 있거든요. 이런 걱정 속에서

0: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다 우리 증시의 반도체 주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의외로요.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실적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외부 환경들이 계속 변한다. 아까 말씀하신 그 뭐랄까요? 펀드 사태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1: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그 아침에 지금 이제 저희 방송 보기 직전에 뉴욕 증시를 이제 살펴보셨던 분들
0: 네.
1: 조금 전에 이제 뭐 이용주 캐스터도 뭐 북한 핸드폰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핸드폰에 뉴욕 증시 치면 쫙잘 나옵니다.
0: 맞아요.
1: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뭐 대부분 다우지수라든지 S&P라든지 다 마이너스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플러스였습니다.
0: 네.
1: 소폭으로.
0: 0.57
1: 예,
0: 올랐습니다.
1: 그러면서 반도체주들이 선방했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많은 분들이 보는 SK하이닉스 ADR은 2% 올랐습니다.
0: 네.
1: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반도체주들은 지금 이제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 다시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0: 네.
1: 여러 가지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주수라든지 이런 쪽들 반도체주들은 오늘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예.
1: 더군다나 이제 이것을 뭐 우리 국내 시장과 맞물려서 보면 당장 오늘 이제 SK하이닉스가 시간 내에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제 장 막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플러스를 만들어 놓고
0: 네.
1: 끝났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뭐 국내외적으로 반도체주들에 대한 변동성은 이제 조금 잦아들면서 상승 흐름으로 약간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어제 그 워씨의 발언 여파로 초기에 밀리다가 끝날 때쯤에 이제 에잇 이러고 나갔다가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들은 올랐네 이러고 또 보신 분들도 꽤 많아요.
1: 그렇습니다. 이제 의외인데 그게 우리가 이제 현상을 놓고 보면 국내 주식 시장이 현재 지금 굉장히 강하다라는 움직임으로
0: 네.
1: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다라기보다는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 매도가 있었고
0: 예.
1: 어제는 뭐 개인 외국인 그다음에 그 기관 다 팔았는데
0: 네.
1: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자사주 기타 법인이라고
0: 네.
1: 불리우는 자사주가 들어온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 기준으로 25만 원을 안겠고 SK하이닉스 기준으로 160만 원이 지지라인 때라는 인식이 이제 좀더
0: 네.
1: 확고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시장에 있어서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0: 예, 이게 단기적으로 내리냐 오르냐라는 급변침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좀 장기적 방향으로 판단할 시점도 된것 같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워낙 심리적인 면도 많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도 사실 이 얘기할 때 금리도 올랐는 그러니까 증시 지수도 높을 때 1,500원대 막 넘고 이랬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지금
1: 예.
0: 1,360원대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유리해졌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1: 일단 뭐 환율이 좀 떨어지게 된다라면 우리 이제 수입 물가가 줄어들게 되죠.
0: 네.
1: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섰다라는 거기 때문에
0: 네.
1: 기업의 이제 부담이 조금 줄어든다라는 거고 물론 수출 기업들에게는 역외작용을 할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물가라든지 경기가 안정화되는 데는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0: 네.
1: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굳이 금리를 서둘러서 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그런
0: 네.
1: 거죠.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1,500원 1,400원대 후반이면 금리를 올려서라도 우리가 가계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금리를 올려서라도 원화를 강세로 돌려야 되는데
0: 네.
1: 워낙 강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의외는 지금 이제 환율이 1,400원대에서 1,300원대 중반까지 왔는데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
0: 네.
1: 거예요. 이게 상당히 좀 의외적인 경우고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이 왜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까라고
0: 네.
1: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환율이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졌어요.
0: 네.
1: 우리가 이제 한 100원 정도, 150원 정도 떨어지는데 불과 한두 달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0: 네.
1: 외국인들이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면도 한편으로 이해는 가요.
0: 예.
1: 그러다가 또 미국이 금리를 먼저 올리고 우리가 금리를 안 올리게 되면 달러가 강세로 되면서 우리가 원화 약세 되니까 의외로 환차손을 볼 수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1,400원대에서 1,300원대로 내려왔으니까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지만
0: 네.
1: 현재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0: 예.
1: 지금 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다시 1,400원이 되면 환차손을 볼 수도 있는 거죠.
0: 손해를 볼 수 있죠.
1: 여러 가지 뭐 고민거리도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구간에 있어서 환율이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 우리가
0: 예.
1: 이제 어떻게 보면 1,400원이 조금 의외적인 경우였고 1,300원대가 우리 경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데 지금 환율과 외국인들의 상관관계는 전혀 조금 뭐 영광을
0: 기대와는 달리
1: 달리
0: 나타나고
1: 움직이고 있다.
0: 있습니다.
1: 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0: 하지만 안정되어 가고 이 정도 환율에서 저희가

0: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외국인의 수급이 시장을 급격하게 흔드는 일은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1: 예,
0: 같은
1: 그렇습니다.
0: 기대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8월 수출입 동향도 발표되고 반도체는 일단 엔비디아 실적과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1: 그게
0: 뭐 거기에 묶여 있는 게 이제 한국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좀 상승 동력에 대한 기대도 있고 더 나와서 지수도 더 끌어올릴까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1: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 한 증권사에서 해프닝이 하나 있었죠.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00만 원대로 낮추면서 또 하나의
0: 삼성은 또 올리고요.
1: 삼성을 올리고 이제 또 그런 것들 해프닝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서로 간에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걱정을 사서 하는 게 아니겠나. 앞으로 벌어질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 리포트도 제가 이제 어제 꼼꼼히 읽어봤어요. 저녁 때. 그랬더니 가정법을 쓴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되고 뭐 아니면 아니고 뭐 이런 건데 뭐 그러고 나서 가정법으로 갖고 결론을 내렸던데 어찌됐든 그거를 뭐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뭐 삼전닉스 같은 경우 그리고 국내 지수도 바닥을 형성하는 7천선 이하라면 바닥을 형성하면서 앞으로는 상승 쪽의 무게를 둬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7천을 바닥으로 다시 9천 고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 심리가 좀 성급한 면도 있습니다.
1: 그렇죠.
0: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1년 전에 3천피 박스피 이랬는데
1: 그렇죠.
0: 지금 굉장히 좋아지면서 아마 눈높이가 높아졌을 텐데 아유 코스피 한국장 이제 싫어. 다시 미국장 갈래. 이런 보도들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흐름 일시적인 걸까요? 아니면 다시 또좀 국내 증시를 강화하는 쪽으로 돌아설까요?
1: 저는 뭐 가십분은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너무 자극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곳이 싫다 그래서 떠난 곳에서 낙원이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소설에서도 보고 시에서도 보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내가 저는 살궁리를 해야지 내가 이게 싫다고 다른 쪽으로 하셨던 분이 만약에 미장하시다가 국내장 들어오셨으면 미장을 가시는 건 좋은데 국내장만 하다가 국내장이 싫어서 미장을 간다? 글쎄요.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국내장에서도 따박따박 잘 수익이 낼수 있고 아직까지 삼전닉스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는 높아지고 있다라는
0: 뭐
1: 것은
0: 자사주
1: 우리가
0: 소각
1: 이해
0: 배당 뭐
1: 받아들여야 되는
0: 문제도
1: 상황이 아니겠나
0: 많으니까요.
1: 싶습니다.
0: 예. 자, 자꾸 개미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만 개미가 모이면 또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현명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주 속 시원하게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 네, 정말 경제가 그렇습니다. 투자를 다양하게 하시죠.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시간 단위로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여러 가지 형태이긴 한데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을 염두에 두신 분들은 좀 돌다리 두드려 보면서 장기적 성장을 잘 함께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모든 선택과 그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 개인이 지시는 겁니다. 제주 장모 씨 실종 사건 얘기하면서 제가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나요? 서울역 가보 신 분들 개찰구에 표검 사시는 분들 없죠? 그 비용 절감액이요 100억 뭐 엄청납니다. 서로 믿으니까 그만큼의 이득이 생기는 거거든요. 믿으면 신뢰가 가득하면 이익이 됩니다.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이번 달도 여러분 해보면 잘 될 겁니다.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일부 강원 지역 충청권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과 강원도에 최대 40mm,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남 북부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은 서울 27도 선에 그치겠지만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지역 32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화요일 출근길 빗길에 앞차의 안전거리 충분히 유지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수원 부근부터 교통량이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신갈 분기점까지 4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7km 구간 출근길 정체가 이어져 있는데요. 수도권 제주남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방향 계양 부근부터 송내 나들목까지 6km 구간 밀리는 가운데 시흥 요금소를 지나서 안현 분기점까지 다시 1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퇴계원부터 남양주 나들목까지 5km 구간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국민그룹 세고 가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이 근무했던 네팔 수력발전소의 터널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AFP 통신에 따르면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어퍼트리슐리 다시 1 발전소의 터널에서 구조대가 시신 한 구를 수습했다고 네팔군이 밝혔습니다. 군은 네팔 구조대에 참여한 중국 터널 전문 구조팀이 터널 내부 약 300m까지 진입해 수색 작업을 벌여 시신을 찾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희생자의 국적 등 신원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 공간을 통해 신원 관련 정보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팔 홍수 현장에서 구조된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가운데 9명이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들이 귀국 직후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가족품으로 돌아갔으며 현장 소장은 수색 작업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재난과 고립을 겪으며 육체적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며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족과 조용히 제외해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950명을 넘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실종자도 4,500명에 육박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네팔과 중국 당국 발표를 바탕으로 현지 시각 31일 사망자는 955명, 실종자는 4,471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이 발표한 사망자는 939명, 실종자는 3,925명입니다. 티베트 자치구 지역에선 16명이 숨지고 546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동안 전국 곳곳에 내린 송곳 호우에 2명이 실종되고 주택 수십 채가 침수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호우로 전북 정읍의 논에서 논에 나갔던 70대와 전북 고창에서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던 60대가 실종됐고 6개 시도에서 60가구 83명이 대피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 4시 기준으로 주택 43채와 시설하우스 200동이 호우 또는 돌풍 피해를 입었고 218곳에서 토사와 낙석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우는 잦아들었지만 4개 국립공원 79개 구간과 하상도로, 둔치 주차장 등 침수 위험 지역 1,900여 곳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부모 경장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에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깁니다. 제주경찰청은 부경장에 대한 구속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오늘 오전 수사 브리핑을 하고 부경장의 신병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부경장은 30대 여성 장모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일부 기록을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부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했고 이 가운데 63건이 시스템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기국회 첫날인 오늘 여야는 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엽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민의힘 이미자 정책위 의장과 함께 양당 정책위 부의장단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야 정책위 의장 모두 최근 임명된 만큼 상견례를 겸한 자리로 민생 공통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는 계획입니다. 심양 시간대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윤기에게 내려진 강간 등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으로만 정해져 있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전국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의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30일 동안 홈페이지에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 정 씨는 지난 20일 20대 중국인 유학생 여성을 경북 경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전국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약 한 달 만에 무력 공방을 재개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7% 하락한 53,185.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33% 내린 7,686.1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12% 하락한 26,370.89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륙 곳곳에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3.1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6.4mm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7: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8: 고향 특례시.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0: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0: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0: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장성철의 뉴스 명단.
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정부의 깜짝 개각 이후 여야는 계속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혜인, 김승원 두 후보의 논란이 가속화되는 모습인데요. 장관이 돼도 비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용혜인 후보자.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김승원 후보자. 이 두 사람 모두 이 난관을 청문회 때 어떻게 돌파하는지, 또 여야는 어떠한 창과 방패로 실드와 공격을 할지 여의도가 또 한참 시끄럽겠습니다. 오늘 뉴스 명당이 준비한 소식은요.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 최근 이루어진 당직 인선과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개각 이슈까지 다양한 쟁점들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이슈와 인물들을 노련한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인재 영입위원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 왓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뉴스 특보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유하.
1: 유하 9월의 첫날입니다.
0: 그러니까요. 9월의 첫날 정윤경 기자님 브리핑으로 시작해서 네. 너무나 기쁩니다.
1: 감사합니다.
0: 첫 번째 뉴스 바로 가보시죠.
1: 네, 용해인 십자포화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네.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1: 네.
0: 우선 용해인 의원.
1: 네.
0: 어떤 인물입니까?
1: 그러니까 기본소득 대표회원 90년생 재선 의원입니다.
0: 네.
1: 뭐 90년대생이 온다 이런 책도 있었잖아요.
0: 오.
1: 그런데 이제는 말 그대로 90년대생 장관이 온다 이렇게 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임명이 되면 역대 최연소 여성 장관이 된다고 합니다. 용 후보자는요. 경희대에 재학 중이던 때 그 세월호 참사가 있었는데 그때 가만히 있으라 이런 침묵행진 제안하면서 이름을 네. 좀 알렸고요. 이후에는 노동당 비례대표로 뭐 총선에 나서긴 했는데 그때는 낙선이 됐고 이후에 기본소득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국회 입성 과정은 기본소득당 간판이 아니라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을 통해서였는데요. 2020년에는 더불어시민당, 2024년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두 차례 당선이 됐습니다.
0: 네.
1: 기본소득당 소속이긴 한데 두 번 총선 모두 민주당이랑 손잡고 국회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이랑은 가까워요?
1: 왜냐하면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요.
0: 네.
1: 그걸 통해 접점을 좀 좁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야당뿐만 아니라 진보 정당 여성 단체에서도 반발이 좀 있어요.
1: 그렇죠.
0: 용해인 후보자 왜 비판을 받는 겁니까?
1: 제가 크게 세 가지로
0: 정리를
1: 해왔습니다.
0: 가보시죠.
1: 먼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위성 정당 논란이에요. 용 후보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랑 손잡고 국회에 입성을 했다 보니까
0: 네.
1: 아무래도 제3지대 정치인 내세우는데 과연 제3지대 맞아?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심이 지금 정의당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정의당 출신이었던 장혜영 전 의원은 위성정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 네.
1: 그리고 또 박원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임승차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두 번째는 이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인데 용 의원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없애는 데 앞장을 섰기도 하고요. 또 관련 법이 국회 통과하자마자 감개무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처럼 보안수사권의 유지를 좀 외쳤던 여성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그 피해자들은 이 약자를 지켜야 될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성평등 장관 후보자가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 없애는 데 앞장선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8개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용 후보자 지명 철회까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 네.
1: 그리고 용 의원이 재선 의원을 지내긴 했는데 성평등이 소관 법률 중에 대표 발의한 게 하나도 없다.
0: 이런 하나도 없어요?
1: 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대표 발의가 뭐냐면 쉽게 설명드려서 내 이름 걸고
0: 그렇죠.
1: 법안 만들어서 국회 제출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 법안 하나도 없다는 점을 아이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0: 네.
1: 세 번째는 의원직 겸직 문제인데요. 이게
0: 네.
1: 어떤 거냐면 사실 법적으로는 장관이랑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0: 맞아요.
1: 그런데 그 지금 관례들을 쭉 보면 비례대표 의원은 다음 후보로 승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겸직을 하지 않는 것이
0: 맞아요.
1: 원칙이었는데
0: 네.
1: 겸직하겠다고 나서면서 비판이 있는 겁니다.
0: 욕심이다. 그런 비판 받는 거군요.
1: 그렇죠.
0: 결국 용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1: 돈이죠.
0: 돈이에요?
1: 금고가 닫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0: 네.
1: 용 후보자가 의원직 내려놓으면 그 자리는 기본소득당 사람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에게 넘어가거든요.
0: 아, 네.
1: 그렇게 되면 기본소득당은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원외 정당이 됩니다.
0: 네.
1: 그러면 이제 분기마다 받던 국고보조금도 당장 4분기부터 끊기게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기본소득당 최근 3분기에만 2억 7천만 원 정도의 보조금 받았습니다.
0: 네.
1: 이런 기준이라면 1년에 한 11억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0: 네.
1: 전혀 적은 돈이 아니죠.
0: 아, 그럼요.
1: 네, 그래서 작은 정당에게는 사실상 당의 생명줄과도 같다 이런
0: 네.
1: 비유가 함께 나오는데요.
0: 네.
1: 그리고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남편 박기홍 씨가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일한다는 점, 이것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남편의 월급마저 지금 보조금으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이다 이런 비판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0: 지금도 당직자로 일해요? 저는 얼마 전까지 뭐 사무총장으로 일했다.
1: 네네 맞아요.
0: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일하고 있군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두고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어떠한 점이 문제점입니까?
1: 공추모죠.
0: 공추모.
1: 네.
0: 공추모가 뭐죠?
1: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요구해온 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데요. 아. 여기에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점, 이걸 좀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0: 네.
1: 사실 김 후보자가 과거에 대장동 핵심 인물로 좀 꼽혔던 남욱 변호사 있잖아요.
0: 네.
1: 남 변호사 변호인단의 이름을 올렸던 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김 후보자 말을 좀 들어보면 소속 법무법인의 요청으로 사건 초기에 남 변호사를 한 차례 정도만 접견을 했고 그리고 법률 상담을 잠깐 했을 뿐이고
0: 네.
1: 2015년 7월에는 변호인단에서도 사임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0: 네.
1: 상황입니다.
0: 근데 어쨌든 뭐 변호인으로 활동한 거는 맞긴 맞네요.
1: 그렇죠.
0: 만나고 뭐
1: 그렇죠.
0: 얘기한 거 보면. 하여튼 이 문제는 이 추석 전까지 계속
1: 네.
0: 논란이 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내일도 한번 짚어볼게요. 새로운 또 의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1: 네.
0: 두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요.
1: 한 발 물러선 장동혁입니다.
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한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
1: 네.
0: 이 카드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전부 다시 뽑겠다고 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지금 비어있는 한 34곳 정도만 직선제 실시하는 방향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당협위원장 있는 곳은 사실상 자리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장 대표가 물러선 가장 큰 이유 아무래도 당내 반발입니다.
0: 네.
1: 지난달 21일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도 반대 의견 정말 많았고요.
0: 네.
1: 핵심 참모들도 당원당규상 정말 무리다 이렇게 만류한 걸로 알려집니다.
0: 네.
1: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보도를 좀 보고 왔는데
0: 네.
1: 특히 장 대표가 주요 현안 논의하는 이른바 당직자 10인방의 설득이 결정적이었다.
0: 네.
1: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0: 네.
1: 이게 누군지 봤는데
0: 네.
1: 좀 직함만 빼고 이름만 말씀드리면
0: 네.
1: 박준태, 정희용, 강명구, 서천호, 서지영, 박성훈, 박충권, 최보윤, 김장겸, 조승환인데요.
0: 네.
1: 장 대표가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불러서 의견을 듣는 사실상 핵심 참모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이분들은 지금 장동혁 대표의 핵심 참모지만
1: 네.
0: 만약에 당대표랑 지도부가 바뀌면 이 명단이 과연 명예일지 훈장일지
1: 네.
0: 아니면 흑역사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 기자님이 지난주에 국민의힘 연찬에 직접 다녀

0: 다녀오셨잖아요.
1: 그렇죠.
0: 실제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핵심 그룹이 있다는 인상을 받으셨다고요?
1: 네. 네. 뉴 장동혁. 뉴 장동혁이 좀 느껴졌어요. 뉴 이재명을 넘어서. 그러니까 제가 뭐 개인적으로 느낀 느낌이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표정이 밝아 보였던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었냐면 이미자 정책위의장 박충권 수석 대변인 물론이고요. 장 대표 체제에서 국회 들어왔던 김태규 윤용근 의원 거기다가 이제 인재 영입위원장 맡았던 조정훈 의원도 표정이 상당히 밝아 보였고요. 사회를 봤던 최수진 의원이랑 결의문 읽었던 조지현 의원 표정에도 좀 활기가 돌았고 장대표 중심으로 새로운 당의 주류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인상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반대로 친한계 의원들 불참하거나 늦게 왔다가 좀 일찍 돌아가는 모습 포착이 됐고요. 징계받았던 진종호 의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의원 참석은 했는데 주변에서 좀 어서 왔나 이렇게 뭐 응원을 하거나 다독이거나 힘을 실어주는 모습 거의 보이지 않았고요. 누가 중심이 있고 누가 주변으로 좀 물려놨는지 말보다 표정이랑 자리에서 좀 보였다.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장 대표가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시장 직접 좀 밀어냈다기보다요. 당의 운동장 자체를 장동혁 중심으로 바꿔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연찬의 비하인드도 있어요?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1: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한 두 장면 정도였는데 첫 번째는 의원들이 든 좀 손팻말이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연찬에 딱 시작을 하자마자 직접 손글씨로 적어서 손팻말이랑 사진 촬영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썼는데 여기에 민생, 뭐 청년, 단합, 대여투쟁 이런 문구는 있었는데 반대로 장 대표에게 쇄신 요청하거나 변화라고 요구하는 문구 거의 없었습니다.
0: 그래요?
1: 사실 뭐 연찬회 장에서 그런 공식 행사기 때문에 장 대표한테 직접적으로 쓴소리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직전까지 뭐 당협위원장 선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6.3 지방선거에 책임을 지고 어찌됐든 뭐 공교롭게도 민주당이랑 개혁신당 대표는 바뀌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당은 뭐하냐 이런 지적 좀 나오고 있었는데 그날 그 다음날에는 연찬회 장에서는 전혀 그런 목소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당의 쇄신 외쳤던 의원들도 사실 뭐 청년이나 민생 문제 꺼내들었지 장 대표에 대한 쓴소리는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박 전 대통령의 참석 문제인데
0: 화제였어요.
1: 네, 사실 처음에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불러서 장 대표를 견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언론에서 좀 나왔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데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등장과 퇴장을 통틀어서 나에게 역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인상을 좀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나가자마자 기자들 눈에는 장 대표의 눈이 좀 글썽글썽해하는 상당히 좀 자신감을 얻어서 좀 감동받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읽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세가 오른 장 대표가 그날 밤에 좀 참모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올림픽 공원까지 직접 가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함께 듣기도 했습니다.
0: 저희 뉴스명당에서 장동혁 대표 인터뷰를 계속 요청하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얘기 여쭤보고 싶으니까 인터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포스트 이준석 찾는다입니다.
0: 개혁신당 문제군요. 이준석 대표 사태로 개혁신당이 새 얼굴 찾기에 들어갔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개혁신당은요. 약 두 달 안에 전당대회 열어서 새 지도부를 뽑아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원당규상 비대위 이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빨리 열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준석을 대신한 얼굴 안 보인다는 겁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그러니까 현재 천하람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고요. 어제 천 권한대행이 이전 대표랑 계속 소통하고 있다. 다음 지도부도 이전 대표랑 상의를 하면서 당을 이끌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기 후보군으로는 지금 김성열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정철 전 서울시장 후보 같은 지도부 인사들 좀 눈에 꼽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시 이들이 지도부 맡게 되면 그 얼굴이 그 얼굴 아니냐 이런 비난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원내에서 이전 대표만큼 인지도랑 확장성 갖춘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비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0: 당대표는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아야 돼요. 안 그러면 관심을 못 받아요.
1: 맞아요.
0: 그 메시지와 행동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어요.
1: 그러니까 사실 조국 혁신당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죠.
0: 그러니까요. 정의당도 좀 마찬가지고.
1: 맞습니다.
0: 참 고민이 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개혁신당 뭐 이준석 대표 뭐 국민의힘 합당 가능성 뭐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돌던데 뭔 얘기예요?
1: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준석이 와도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0: 어제
1: 있었고요.
0: 어제 박지원 의원께서 그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1: 네. 그리고 국민의힘 얘기도 제가 좀 들어봤는데 네. 돌아온 답이 상당히 좀 현실적이었습니다.
0: 뭡니까?
1: 어떤 거였냐면 정치는 서로 주고받는 거래인데 지금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에 줄 수 있는 카드가 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이익이 뭘까?
1: 네 맞아요.
0: 없네요.
1: 아무래도 의석, 지지율, 조직력 면에서 다 국민의힘이 앞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굳이 합당 협상에 나설 이유 크지 않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총선도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줄 카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0: 네. 이것도 참 쉽지 않다 그런 네. 생각이 들고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1: 네팔 소식입니다. 기적의 네. 생환입니다.
0: 그 수력발전소 터널에 최대 900여 명이 갇힌 것으로 추정되면서 네. 구조작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이 수력발전소 터널에서요.
0: 네.
1: 시신 한 구가 수습이 됐다고 오. 합니다. 그런데 수습된 시신이 실종된 이 한국인인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아이고. 됐다고 하고요.
0: 네.
1: 이 발전소 한국 남동발전이랑 두산 에너빌리티가 건설 중인 곳인데요. 실종된 한국인 9명도 이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0: 이 가운데 60시간 만에 어린 소녀가 극적으로 구조됐다고요?
1: 네, 정말 기적 같은 소식이었어요. 잔해 속에서 들린 작은 울음소리가 생명의 신호였다고 하는데요. 구조대가 홍수 피해 지역을 좀 수색을 하다가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시간 동안 잔해를 좀 파헤친 끝에 마니샤라는 6살 소녀를 구조했다고 하고요.
0: 네.
1: 마니샤는 무너진 건물 사이에 공간이 하나 작게 생겼는데
0: 네.
1: 그 사이에서 60시간을 버텼다고 합니다. 그 공간이 이제 쏟아지는 물이랑 추가 붕괴 막아줬다고 하고요.
0: 네.
1: 얼굴에 상처를 입었는데 다행히 생명의 지장이 없고 카트만두의 병원에서 부모와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0: 아이고 정말 다행이네요.
1: 네.
0: 저러한 기적적인 생존, 생환, 구조 계속 보도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1: 네.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 기자님
1: 네.
0: 오늘도 정리 잘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0: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우이우아아 쨍쨍
5: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뉴스 명당 2부 명당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그제 2기 개각안을 발표한 이후에 야당의 공세가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추석 전에 청문회를 완료하겠다는데 소명해야 할 후보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박선홈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목소리가 왜 이렇게 차분하세요? 왜?
1: 네, 아침이지 않습니까?
0: 네. 아니, 오늘 민주당 TV 첫 방송인데 저희 뉴스명당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
0: 조만간 위원님도 민주당 TV 출격하시는 거예요?
1: 아, 해야죠. 오늘 지금 아까 이제 7시 7분, 8분 이때만 해도 네. 동시 접속자가 3만 7천, 3만 8천 이렇더라고요.
0: 네.
1: 아주 뜨겁습니다. 예.
0: 아유, 그렇게 아침에 하시면 저희 같은, 이렇게 골목상권, 어? 저희 소상공인 어떻게 해요? 이렇게.
1: 아, 그래서, 아, 김민석 대표가 오늘 예. 첫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0: 예.
1: 37분만 하겠다고.
0: 예.
1: 30분은 좀 짧고 40분 이상이면 길고.
0: 네.
1: 그래서, 간단하게 아침에
0: 네.
1: 너무 장황하게 하지 않고
0: 네.
1: 현안이라든지 우리 당과 정부가 오늘은 어떤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정도로 해서
0: 네.
1: 37분 정도로 민주당 TV 아침에 하니까 7시부터 7시 37분이니까
0: 네.
1: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0: 저희는 조회수가 잘 나와가지고 괜찮습니다.
1: 아이고 예 네. 축하드립니다.
0: 네 최고위원님 최민희 네. 최고위원과 찐명 러브샷2 요즘 뭐 네. 최고위원회 분위기 네. 좀 어때요? 좀 괜찮아요? 전당대회 때 정말 뭐 이렇게 갈등 분란 네. 심해 보였었거든요.
1: 전당대 분위기는 이제 정리된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무엇보다도 일하는 분위기, 대통령과 함께 속도감 있게 일을 해야 된다. 국정을 잘 뒷받침해야 된다. 생산적이어야 된다. 또 모든 현안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어떤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분위기이고요.
0: 네.
1: 그 뭐 최민희 의원만이 아니고 한민수 의원님, 이성윤 의원님 모두 자신의 분야가 있잖아요. 한민수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이고 또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 부분인데 자신의 분야에 맞게 열심히들 화합을 하는 방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크게 네. 문제 전혀 없습니다.
0: 그런데 네. 지난주 민주당 네. 워크숍에 보면
1: 네.
0: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를 막 좀 비판하고 공격하는 뭐 노선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조금 심기가 불편한 네. 내용을 좀 얘기했잖아요. 두 예. 분도 괜찮으실까요? 두 분 사이?
1: 네, 예, 괜찮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그날 약 32분 정도 당의 방향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강연을 했는데요.
0: 네.
1: 일단은 서로의 어떤 방향에 대한 차이,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지 두 사람 간에 어떤 인간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당대회가 본래 그 당의 노선이나 방향,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0: 네.
1: 충분히 이야기를 못했기 때문에
0: 네.
1: 국회의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본인이 어떻게 당을 운영하고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겠다,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는데
0: 네.
1: 그 중간중간에 이제 정청래 대표의 실명을 이제 거론한 부분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도 그 플로어에 앉아 있는 정청래 전 대표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지만 그게 어떤 감정적인 대결, 대립은 아니었기 때문에
0: 네.
1: 두 분이서 뭐 또 풀지 않으셨겠어요. 그 사이에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0: 네.
1: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싸우셔야 저희가 참 네. 방송 아이템이 많아지는데
1: 네.
0: 근데 집권 여당이 막 갈등 분란 네. 일으키시면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니까
1: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안 좋아하세요.
0: 네. 네. 박선원 최고위원님께서 이렇게 네. 분위기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1: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0: 김민석 대표가요. 그저께 네. 전대 여조 조작 의혹에 관련해서 유튜버에 네. 대해서 긴급 감찰을 좀 하라고 지시를 내렸더라고요. 당원인 네. 것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1: 그렇죠.
0: 좀
1: 네.
0: 확인해라.
1: 그런데
0: 네. 이 좀 지시가 좀 적절했다고 보세요?
1: 원래 이제 제가 그 당원 기반에 대한 건전성을
0: 네.
1: 검증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0: 네.
1: 그때 처음부터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여론조사, 두 번째가 신천지, 세

0: 번째가 이중병적.
1: 네.
0: 이세 가지를 동시에 지금 다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여론조사가 어떻게 세팅이 됐고 누가 결정을 했고 RDD냐 아니면은 뭐 안심번호냐 이런 것들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해당 유튜버 분이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공개적으로 그 사실상 불법적인 말씀을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당원이기 때문에 긴급 감찰하는 거죠. 유튜버이시니까 문제를 삼는다가 아니고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이 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긴급 감찰하는 것이고, 그것은 여론조사 신천지 이중당적하고 조금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그러겠네요. 네.
0: 네.
1: 이 부분에 상당히 조금 좀
0: 네.
1: 사실관계를 밝혀야
0: 사실,
1: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0: 네. 본인은 자꾸 이제 나와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1: 예, 강하게 반발하더라고요. 예.
0: 반발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고발을 거의 한 단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0: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법정에서 혹은 그 차분하게 잘 대응을 해주시면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최고위원님, 정부
0: 예.
1: 개각안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0: 예,
1: 이게 최대 현안 문제이기
0: 그러시겠죠.
1: 때문에요. 6개 부처 중폭 개각 단행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능력에 기반한 쇄신형 인사다라고 호평을 하셨어요.
0: 예, 그렇습니다.
1: 가장 잘된 점.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좀 꼽아주세요.
0: 예, 그러니까 재경부하고 국토교통부는 이제 차관들이 승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경부나 국토교통부는 이제 현안도 많고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두분 차관이 업무를 계속 이어간다 하는 점에서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부, 그다음에 중기부 이쪽은 확실하게 쇄신형. 전문성과 쇄신이 함께 이루어진 능력에 기반한 인사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된 부분은 저는 중기부의 이소영 의원 가신 부분이 제일 잘 됐다고 보거든요. 이소영 의원하고는 저는 이제 그 지난 24년에 그 금투세 논란이 있을 때 우리나라의 그 증권 시장이 안정화되고 힘을 회복할 때까지는 금투세를 미뤄야 된다라고 주장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일을 해본 경험도 있고 보면은 확실히 유능하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소영 의원이 김앤장 변호사를 했었다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아주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어머니의 어떤 작은 가게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러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분이고 해서 정말 잘된 인사의 어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소영 의원님의 중기부 후보로 임명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아쉬운 점은요? 없어요?
0: 아쉬운 점은 대체적으로 다잘 됐고요. 김경수 전 지사님도 대통령 정무특보로
1: 맞아요.
0: 나왔기 때문에 그 영남 지방의 민심이랄까, 현안이랄까, 이런 걸잘 전달할 수 있어서 잘 됐다고 보고요. 아쉬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각자가 이제 그 인사청문회에 잘 대비하셔야 되는데, 1인 일각으로 다 1주택자로 이렇게 돼 있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쉬운 부분은 이제 뭐, 용해인 의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용해인 후보님 본인이 현명하게 잘 풀어가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최고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0: 네.
1: 이렇게 비례대표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0: 비례대표직의 경우에는 이제 다음 순번이 되게 이미 선관위에 등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순번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그 비례대표직을 관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용해인 의원이 이제 해명을 한거 보면은 다음 순번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1: 있죠. 민주당 뭐 계신
0: 그러니까
1: 분이
0: 이제
1: 아닌가요?
0: 그러면 원외 정당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순번이 이미 선관위에 등록이 돼 있다라고
1: 그럼요.
0: 한다면은 그러면은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된다 저는 봅니다. 너무도 당연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비례대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직종이나 분야에 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지역구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그 정말 본인의 어떤 전문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0: 하세요? 아니면 좀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세요?
1: 전체적으로 이번 개각의 성격이 확실하게 쇄신형이고 능력에 기반했고 좀, 좀 젊어졌고 그다음에 색깔도 좀 폭이 넓어졌다 그럴까요? 용해인 의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야 장관 자리는 아니지만 AI 수석 비서관의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
0: 이혜인
1: 이혜민
0: 의원,
1: 의원이 이제 청와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점은 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현재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성공의 역설인데요. 너무 일을 잘하셨기 때문에 국가의 부가 크게 늘었거든요. 국가의 부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유동성이 약 400조 가까이 지금 증가했어요.
0: 그렇죠.
1: 수출이 잘 되고, 일본보다 우리가 수출을 잘한다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지
0: 맞아요.
1: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국내에 지금 워낙 현금 유동성이 풍부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유동성이 풍부해진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많은 돈의 흐름이 한 곳으로 뭉쳐 다니면 굉장히 그 부동산 같은 경우 뭉쳐 다니면은 비생산적인 투기성 돈으로 바뀌어버리게 되거든요. 이걸 잘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긴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국가의 부가 늘어난 것을 차분하게 잘 관리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에서 지금 닥쳐 있고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 부동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정말 현명하게 잘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 한 건으로는 그러니까 지지율이 확 오른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차분하게 조금씩 조금씩 국민의 신뢰를 더 확보해가고 우리 민주당이 특히 잘해야 된다. 지지율은 대통령님보다는 민주당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최고위원님 되셨기 때문에 어깨가 더 무거우시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용해인 장관 후보자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 용해인 후보자의 남편이 기본소득당 당직자로서 거기서 뭐 월급을 타간다. 그리고 용해인 의원이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인데 성평등과 관련된 법안을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청문회에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될것 같고 여론도 좀안 좋은 것 같은데 돌파가 가능할까요?
1: 잘 대처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은 워낙 그 작은 당이었기 때문에 기본소득당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 민주당처럼 큰 당이 있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용해인 후보님이 현명하게 잘 극복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러한 분을 인사청문회에 딱 올리면은 우리 의원님 대단히 막 질타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정의롭게 여러
1: 그랬을
0: 가지 얘기
1: 수
0: 많이
1: 있죠.
0: 하셨잖아요.
1: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 있는다 하는 거하고 공직의 한 부처의 책임자로 장관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차이점을 인지하시고 잘 대처를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승호 의원 두고도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본뜻은 공수치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어떠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1: 그런 비난에 대해서 참 대통령은 좀 답답하고 약간 억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당에 이제 검사 출신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공소시효 문제를 제일 처음에 제기하고 조작기소 문제로 쭉 활동을 해왔던 이건태 의원, 박근태 의원도 계시고 양분한 의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만약에 검사 출신을 이렇게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많은 비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법무장관이 돼가지고 바로 후배들에게 무슨 어떠어떠한 압력을 행사하려고 왔다. 더 많은 비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단 정성호 장관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고 지금 자리를 떠난 상태이시잖아요. 누군가가 법무장관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검사 출신이 왔다라고 하면은 더욱 그러한 비판이 세졌겠죠. 그래서 공소청 중수청하고 분리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법행정체계를 잘 이끌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로 대통령께서 법관 출신 김승원 의원을 이렇게 후보자로 지명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선택지 안에서 가장 국민들을 위해서 잘 봉사할 수 있고 객관성을 가진 법관 출신

0: 김성원 의원이 후보자이기 때문에 지금 조작 기소가 있는 부분, 조작 기소가 있는 부분대로 해결을 잘 해나갈 것이고,
1: 네.
0: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법 행정 체계를 안정화시키고 정착시키는 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게 중점이 될 겁니다.
1: 그 최고위원님 개인적으로는 그
0: 네.
1: 공소취소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0: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는 조작 기소한 흔적이 분명하다 그러면은
1: 네.
0: 검찰이 됐던, 이제 앞으로 공소청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검찰이 됐던, 법관이 됐던, 다 자신의 권한과 자신의 직권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가 있겠죠.
1: 네.
0: 아니면은 재판에 조작 기소가 됐다는 그 증거가 있으면 그에 맞게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법관은 법관대로 이제 공소 각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소를 한 분도 검찰에서도 이거는 조작 기소이구나라고 하는 점을, 기소를 했던 당사자인 검사가 아닌 새로운 공판 검사가 들여다봤을 때, 아, 이건 조작 기소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공소 취소를 할수 있겠죠. 그것은
1: 네.
0: 객관적으로 확보된 물증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제 입장입니다.
1: 조작 기소가라는 증거가 없으면은 공소 취소를 밀어붙일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해도
0: 법적으로
1: 되겠습니까?
0: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1: 그렇죠.
0: 아마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국방부
0: 예.
1: 장관 얘기 좀 여쭤볼게요. 그
0: 예.
1: 안규백 원에서 강신철 후보자로 다시 군 출신 장군으로 바뀌었는데
0: 예.
1: 최고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저는 이제 안기백 장관을 문민 장관으로 국방부에 이제 이렇게 임명하신 것은
1: 네.
0: 계엄 이후에 국방부를 좀 차분하게 정상화시켜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현역 출신 고위 장성 장군급이 가면은 뭐 계엄에 대해서 은폐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소용돌이 말려들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문민 출신 안규백 의원이 계속해서 국회 국방위에서 5선까지 해왔기 때문에 국방장관을 맡았고, 지금 이제 계엄 상황 이제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특검, 종합특검도
1: 네.
0: 끝난 상황이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의 정세를 반영한 인사다. 그러니까 세계의 군사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을 미국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이란에 대해서 카스피해를 통해 가지고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란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하는 거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영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지금 첨단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1: 네.
0: 그 유럽과 중동에서 전선이 불안해지면은 동북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동북아시아도. 그런 점에서 적절한 인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그 연합부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1: 네.
0: 한미 간에 좀더그 긴밀한 협의와 협력이 가능한 인사. 그래서 세계 정세의 급변 가능성을 대비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한미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지금 시점에서 강신철 전 연합부사령관을 임명한 것은 잘된 인사라고 봅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그
0: 예.
1: 송영길 의원
0: 예.
1: 있잖아요. 이번에 혹시 뭐
0: 예.
1: 외교부 장관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전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0: 예.
1: 우리 최고위원님하고도 상당히 호흡 맞춰서 전당대회 잘 치르셨잖아요.
0: 예. 예.
1: 좀 아쉽지 않으세요? 아니면 송영길 의원하고 좀 연락해 보셨어요? 아, 나 됐어야 되는데 막.
0: 송영길 전
1: 예.
0: 대표는 벌써 6선이시고, 사실 뭐라 그럴까, 폭이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리저리 할 사람은 아니고,
1: 네.
0: 어디서나 본인의 할 일을 하겠다고 하는 분인데, 입각 가능성은 여전히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 네.
0: 국방장관이 교체됐기 때문에 이제 안보팀은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또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입각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1: 오,
0: 하고요.
1: 네.
0: 또 송영길 의원이 이런 거 가지고 일희일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1: 알겠습니다.
0: 당에 살 일도 많으시고요.
1: 예.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0: 네.
1: 조이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문제인데, 대법관
0: 네.
1: 재청 문제 때문에 민주당과 청와대랑 조이대 대법원장 간의 긴장과 갈등이 좀 높아졌잖아요.
0: 그랬죠. 예.
1: 근데 뭐,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약간
0: 네. 예. 네.
1: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0: 그렇죠. 예.
1: 같은데,
0: 네. 예. 네.
1: 좀 어떤 입장이세요? 기본적으로.
0: 네, 어제 아침에 이제 김민석 대표가
1: 네.
0: 조희대 대법원장님에 대해 사실 말씀이 있더라도 발언의 수위를 잘 조정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1: 아,
0: 하셨습니다.
1: 그러셨군요.
0: 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입장 정리를 하신다고 했으니 좀 기다렸던 것이 지금 상을 당하신 그 법원 대법원장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 네.
0: 그리고 김민석 대표도 어젯밤에 지금 문상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1: 그렇죠.
0: 있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아무리 그 현안으로 갈등을 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1: 네.
0: 상중이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지금 이름을 거명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일은 잠시 좀 중단하자 하는 입장이고
1: 네.
0: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하셨으니 기다리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0: 네.
1: 아유
0: 예.
1: 이렇게 각종 현안에 대해서 불편한 질문도 있었을 텐데 답변
0: 예.
1: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0: 아, 예, 괜찮습니다. 어떤 것이든 현안이기 때문에 답변을
1: 네.
0: 성심성의껏 해야죠.
1: 다음에는 네. 또 스튜디오에서 직접 뵈면서 여러 가지 좀
0: 예.
1: 현안 여쭤보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상
0: 네.
1: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이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는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 2,509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 인터뷰했잖아요. 내일은 나경원 의원 인터뷰로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마치고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9: 합성목재 예스팀바
8: 경동산업 주식회사
1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3: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4: 다이어트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5: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6: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7: 답 나왔네.
18: 가자.
16: 어딜요?
18: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9: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20: 평택시!
21: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6: 얼마나 걸릴까요?
21: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8: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21: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6: 세계 반도체 수도,
18: 대한민국 수소 1번지,
20: 바로 평택시.
22: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23: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24: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25: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26: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2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0: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1: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30: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31: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30: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31: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3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3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내려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일부 강원 지역 충청권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내리는 비 양은 서울과 강원도에 최대 40mm, 인천과 경기 남서부에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3도로 선선한데요. 한낮 서울 27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출근길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노원교에서 도봉 터널 입구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일대 차량들 많이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성수 분기권 출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고 교차는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구리 시계 일대부터 종암 분기점까지 출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문호 구리 방향 행주 일대부터 서강대교 지나 동작대교 북단까지 긴 정체가 이어져 있는데요. 반대 일산 쪽으로도 구리 시계 일대부터 영동대교 일대까지는 시속 30km 안팎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34: 오늘 폼 미쳤다
35: 미쳤다
36: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7: 미쳤다 우와 우와 야.
38: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39: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홍철의 뉴스명당 화요일 3부와 4부는 인재 영입 위원단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과 이슈를 집중 해부해 볼 텐데요. 인재 영입 위원장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감사합니다. 인재 영입 위원회 서종욱 변호사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하원기 대변인은 지금 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저희들 국민의힘 연찬회 형식으로 친한계, 친장계 이렇게 패널분들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서종욱 변호사님, 그 연찬회 박근혜 전 대통령 온 거 어떻게 보셨어요? 반가웠어요?
3: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항상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의 적통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0: 끝이에요?
3: 아니 뭐 잘 오셔가지고 지도부에 네. 힘을 실어주고 네. 또 이제 그 호랑이 이야기 그게 제일 기억이 남아요. 네. 호랑이는 이제 무늬가 밖에 있는데 네. 사람 안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에게 속마음을 몰라요. 네. 그만큼 이게 배신자들이 판친다는 거죠.
0: 아, 배신 얘기 좀 그만해요.
3: 박근혜 대통령 신의가 중요하다. 네. 계속 배신.
0: 본인은 자신... 국민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탄핵당한 거 아니에요? 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3: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네.
0: 박근혜 그 이야기가... 탄핵당한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의힘 전면에 나서는 거.
3: 아니, 뭐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의결은 됐잖아요. 네.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좌파에서는 제일 떠받들잖아요. 네. 그분도 탄핵 의결됐어요. 네. 따라서 저는 박 대통령 탄핵도 네. 상당히 좀 억울한 점이 있다 봐요.
0: 한숨을 쉬고 계신 김종인 최고위원님. 박 전 네. 대통령 연찬회 참석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저는 뭐 여러 차례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뚝심과 결단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렇게 내서 결국은 지금의 현재가 있게 했다라는 데 대해서 그걸 높이 평가하고 박 대통령이 굉장히 과도 있었지만 공이 훨씬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모가 모두 흉탄에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안타까움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과연 박정희 아버지인 박정희 된 전 대통령의 레거시 그러니까 유산 혹은 그 업적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고 존경받는 쪽으로 가게 했느냐 네. 아니면 그 반대쪽이냐라면 불행하게도 그 반대쪽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당이 지금 미래로 나가야 되고 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과거의 대통령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의 힘에 기대서 갈 수밖에 없다면 네. 그러면 이 정당의 미래가 과연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뭐랄까 답답한 그런 느낌이에요.
0: 알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지금 하원기 대변인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하원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0: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거예요? 민주당 TV 지금 갔다 오신 거예요 지금?
4: 아 민주당 TV는 관심이 없고 네. 뉴스 명당이 더 중요합니다.
0: 민주당 TV도 출연하세요?
4: 안 합니다.
0: 안 해요?
4: 뉴스 명당 나와야 되잖아요.
0: 뉴스 명당과의 의미를 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4: 그렇습니다.
0: 개각 잡음이 많아요. 김종현 최고위원님 일단 한 문장으로 그 일요일 날 발표된 개각 총평해 주세요.
1: 아, 이거 이제 굉장히 심한 버전이 있고 약한 버전이 있는데
0: 심한 버전 해주세요.
1: 심한 버전으로 하면 안 돼요.
0: 욕설만 하지 마세요.
1: 문제 생기고 생겨요. 아니, 진짜로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엊그제잖아요. 딱 본 다음에 뭐 이게 개각이야? 웃기고 앉았네. 막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솔직히 저는 네. 이제 야당이니까 네. 그렇게 좀 격렬하게 얘기했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고요.
0: 총평으로.
1: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이없네.
0: 어이없다.
1: 이런 걸 개각이라고 하고 있어. 어이없네. 이런 생각이었어요.
0: 좀 이따 하나하나씩 뜯어볼게요. 서정욱 변호사님은 한 문장으로 총평.
3: 한 문장으로 하면 이제 이거 왼쪽 챙기기 개각. 네. 왼쪽 챙기기. 조국당 네. 그다음에 뭐 용해인 부득이 전부 좌쪽으로 김경수까지 네. 중도 확장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는 뭐 왼쪽 챙기기라고 보는데 그러나 그 용해인 때문에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0: 망쳐버렸다.
3: 용해인 때문에 네. 우리 지지율이 더 가속 하락할 것을.
0: 네. 그럼 좀 이따 그것도 뜯어볼게요. 네. 하원기 대변인님.
4: 저는 급한 불 진화 개각 이렇게 봅니다.
0: 아,
4: 국방부,
0: 그래요?
4: 국토부, 네. 경제, 2030 여성, 네. 뭐 진영 내부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곳들 위주로 이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개각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0: 그 불이 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4: 더 붙은 데도 있더라고요.
0: 더 붙은 데 얘기해 볼게요. 용해인 후보자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아요.
4: 네.
0: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도 지지율 하락을 가속화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썩 네. 여론이 호의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4: 매우 좋지 않죠.
0: 어떻게 보세요?
4: 이 30대 여성층 지지자들이 민심 위반이 좀 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챙길 필요가 있었다고 아마 대통령도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0: 네.
4: 근데 이제 막상 임명을 해놨더니 뭐 이 30대 여성들뿐만 아니라 이 30대 전반적으로 영해인 의원의 어떤 비례대표 의원 두 번 하고 또 장관하면서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모습 때문에 이게 너무 기득권적인 모습 아니냐 아니면 너무 좀 욕심이 많은 모습 아니냐 뭐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기존에 있었던 것과는 새로운 버전의 일단 불이 다시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해결할
0: 걱정되는 포인트는 뭐예요?
4: 일단은 다른 뭐 드러나지 않은 것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랑 장관 겸직하는 거죠.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사실상 그런 관례가 만들어졌던 이유가 있는 것이고
0: 그럼요.
4: 그리고 용해인 의원이 말하는 그 당내 사정은 그 당 사정인 거거든요. 우리 유권자들이 기본소득당이나 용해인 의원에게 표를 줘서 기본소득당이 비례 한석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성정당이라고 비판받는 소위 비례연합정당의 표를 줬고 그 틀 안에서 용해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내려놓고 그냥 장관도 아니, 한다 그러면 일단 비례연합 정신 그러니까 보통 그 용해인 의원이 소위 제도 해킹을 통해서 처음에 의원이 될 때는 그랬거든요. 비례연합 정신을 얘기했거든요. 비례연합 정신에도 위배되는 거라
0: 이해해 주세요. 우리 원외정당 돼요.
4: 그래도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 그럼 장관을 안 받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김종인 최고위원님. 아니 어떻게 보세요?
1: 기본소득당이 더 먼저입니까? 국민이 먼저입니까?
0: 국민이 먼저죠.
1: 아니 그럼 기본소득당의 비례대표 그 원외정당 되는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불법적이고 불법은 아니더라도 이런 편법적인 것들을 국민이 받아들여줄 이유가 네. 뭐가 있습니까? 네. 국민이 무슨 호구입니까? 봉입니까? 뭐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당이 저 뭐야 원외정당 되니까 나 그냥 하게 해주세요. 그 무슨 소리입니까? 네. 나는 그 얘기 자체가 진짜로 듣는 국민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거 민주당이 더 나빠요.
0: 왜요?
1: 아니 민주당 지금 그 용해인 씨 두 번 비례대표 준 거 아닙니까? 용해인 씨가 그렇죠. 기본소득당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연동형 맞아요. 비례대표제라는 시대의 사기극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건 민주당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 정의당하고 손잡고 네. 공수처법 받으려고 서로 짝짝꿍해서 그거 받았다가 정의당은 박살이 났어요.
0: 네.
1: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받아낸 다음에 두 번씩이나 그 이 사람을 비례대표를 줘서 대표가 의원이 되게 한 다음에 또 제명을 해줘요. 제명을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당으로 가서
0: 맞아요.
1: 당대표도 하고 원내대표도 하고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대국민 사기극을 계속 펼쳐왔던 그 시나리오 작가가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0: 네.
1: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그래서 본인은 보세요. 국회의원 한 명 유지하는데 본인의 연봉뿐만이 아니라 밑에 있는 보좌관 뭐 쭉 해서 9명 있잖아요.
0: 네.
1: 최소한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0: 맞아요.
1: 그렇죠?
0: 맞아요.
1: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의원을 됨으로 해 갖고 그 기본소득당은 국가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900만 원 얼마씩 받고 그다음에 선거 때는 뭐 2억 얼마씩 받고
0: 네.
1: 뭐 이래서 이 선거 굉장히 자주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도대체가 이분 하나를 위해서 도대체 왜 국가가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많이 지출이 돼야 되는지 도저히 저는 알 수가 없고
0: 남편도 뭐 당직자라고 하던데요.
1: 아, 그렇죠. 뭐 거기서 무슨 지금 보니까 정체 조직 부총장인가 하고 그 이전에도 무슨 다른 당직을
0: 사무총장도 했었단 얘기가 있죠.
1: 예,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니 도대체 여기가 무슨 뭐 용의원 한 사람의 나라입니까?
0: 네.
1: 국가가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야 돼요?
0: 네. 한 대변인 그,
4: 하도 이제 저희 당 비난을 이제 퍼부으셨으니까 저도 반론을 좀 하자고요. 일단은 저는 위성정당은 그 당시에도 매우 비판했습니다.
0: 네.
4: 제도 해킹했기 때문에 준연동 비례대표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지금 단순다수 대표제 소선거구 단순다수 대표제니까 한 표만 많아도 표를 다 그 의석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게 민심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있어서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이제 지역구 의석이 적은 경우 그러면은 네. 이제 이 사람 이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권자들을 국회에서 대입 못하니까 그건 비례대표로 좀 보정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공수처를 엿바꿔 먹은 게 아니라. 그런데 물론 국민의힘은 그 제도에 동의를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했으면 네. 사실은 제가 지금 말한 대로 됐을 텐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드니 네. 민주당을 이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형적인 모델이 생겼고 물론 저는 그걸 비판했습니다만 이게 무슨 민주당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3: 알았어요.
4: 그래서 저는
0: 그러니까
4: 아니, 뭐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얘기를 먼저 방금 하고 제가 드려야 되는 얘기 때문에
1: 아니, 노회인 사태가 난 거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4: 그러니까요.
1: 그 한 번 선거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공약도 했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없애겠다. 그래놓고 2024년도에 또 도입했잖아요.
0: 그러니까
1: 아니 그거를 뭐라고 그 방어를 할 수 있어요.
4: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모든 기형적인 사태는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양당이 정치를 그 모양으로 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말씀처럼 두 번이나 제도 특히 마지막 지금 두 번째 비례대표 의원은 제도를 해킹해서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 네. 만큼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이거를 한 번 더 뭐 장관할 때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방어가 안 되는 사안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0: 그러면은 네. 그 비례대표만 사퇴하면 다른 네. 논란들은 다 돌파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세요?
4: 다른 논란들은 청문회에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네. 이를테면은 뭐 배우자가 당직자로 있다 이거는 뭐 창당 과정에서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창단 과정에서 같이 했던 소위 동지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도 뭐 당에서 아무것도 뭐 역할을 맡으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쏙 동의하기 어렵고 특히 소수 정당인 만큼 다른 사안들은 하나하나 꼼꼼히 청문회에서 챙겨보더라도 지금 위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직을 갖고 장관을 하겠다라는 것은 국민의 정서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조금 빨리 돌파를 해야 될 것 같다.
0: 서 변호사님.
3: 저는 이게 보면서 제2의 조국 사태다. 지금
4: 아니
3: 구글이 없어요.
4: 아니
3: 조국 때문에 이거 문재인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0: 그때 많이 떨어졌죠.
3: 저는 조국 사퇴하고 거의 뭐 버금가는 충격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정의당이나 좌파들도 비판하고요. 그다음에 여성 단체들도 보안 수사권 때문에 저기 비판하고 네. 우군이 아마 전용기 정도가 친하다고 도와줄까? 없어요 우군이.
0: 네.
3: 근데 조국 사태 때 책임이 누가 제일 크냐?
0: 네.
3: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내가 뭐 조국한테 마음에 빚이 있어 뭐 어쩌고 하면서 빨리 안 잘랐잖아요.
0: 네.
3: 저는 이번에 용해인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야기했을 것 같아. 아니 대통령님 저는 이게 당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편도 그 뭐 월급 받고 사는데 그 당을 버릴 수도 이야기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야 둘 다 해. 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다 해. 양해했을 것 같아요.
0: 네.
3: 이걸 이야기 안 해서 서로 대화를 안 나눴을까요?
0: 네.
3: 그러니까 저는 이게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 갑니다 결국.
0: 예.
3: 그리고 용해인은요 이번에 둘 다 잃을 것 같아요.
0: 둘 다 잃어요?
3: 예. 왜 처음에는 이제 여론이 워낙 안 좋잖아.
0: 네.
3: 일단 장관에 보려고 의원직을 던져.
0: 던져요?
3: 이걸로 돌파하려고 청문회.
0: 예.
3: 그런데 청문회 갔더니 또 어마어마한 게 나올 겁니다.
0: 예.
3: 새로운 게. 그리고 여론이 안 좋고 장관도 결국 그만두면
0: 예.
3: 둘 다 잃는 걔도 그룹도 다 잃고 저는 비참하게 끝날 거다.
4: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용해인 네. 의원이 절대 비례의원직을 안 던질 것 같네요. 진짜
0: 안 던지고 이게 참 돌파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박선원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께서도 현명한 판단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거는 비례대표는 사퇴하는 게 맞아. 그 뜻으로
1: 그러니까 민주당 패널들이 다 그런 얘기 하세요. 현명한 판단을 해라. 현명한 판단을 해라. 박선원 씨뿐만 아니라 서영주 그 소장도 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걸 보면 내부에서는 야 이거 던지지 않고는 돌파하기 어렵네라고 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던지면은 과연 돌파가 가능할까? 그건 이제 우리 저 서 변호사님 말씀도 상당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4: 제가 화요일마다 서정국 변호사님 그 약간 오버하는 평론에 항상 그 찬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곤 하거든요. 조국 사태라 그러고 막.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그 와닿는 게 하나 있는데 장관직을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지명받은 거를 후보직을 보니까 지금 비례의원직 그만뒀다가 나머지 것들 여론에 뭐 비토를 맞아가지고 돌파가 안 되면 진짜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지금 이렇게 국민적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네. 장관 후보직을 고사하고 그 당을 챙기는 게 정치인으로서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 너무 급작스럽게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흔적들이 좀 보여요. 뭐 전임 장관 아니죠. 지금 현 장관은 9시간 전에 좀 통보를 했고 구윤철 뭐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출국하려고 하는데 당신 바뀌어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충분하게 이렇게 검토된 그런 흔적은 안 보이고 급작스럽게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참 의아해요.
1: 의아하죠. 네. 그러니까 좀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일단 용인 의원 같은 경우는 서정욱 변호사 말 맞다나 그걸 몰랐을까?
0: 그러니까
1: 당연히 알았을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거는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네. 이제 뭐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라고 아주 쉽게 봤던 것 같고
0: 네.
1: 구윤철 부총리 같은 경우는. 아니 그 G20의 국제 행사가 외국에 지금 결국 나갔잖아요.
0: 나갔죠.
1: 다시.
0: 예.
1: 근데 나갔는데 나가면은 다른 나라 장관들이 아 쟤는 이제 그 나가는 애인데 왜 여기 왔어?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국제 무대에서 다들 빠삭히 알고 있는데
0: 네.
1: 뭐 상대나 제대로 해 주겠습니까? 근데
0: 네.
1: 그런 것도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아, 그 갔다 온 다음에 하든지 그러지. 그렇게까지 밀어붙였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 적어도 개각을 하면은 이게 위기 상황에서 개각을 하니까
0: 네.
1: 제일 좋은 건 감동을 주는 거지만 뭐 감동 줄 수는 없다 치더라도
0: 네.
1: 최소한 고개를 끄덕끄덕 아 뭐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하려고 저런 노력을 했구나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0: 네.
1: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 제가 그저께 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개각 났다 야 개각했대 그러더니 바보들이 다들 헐 반응이 다 그거예요. 네. 이게 뭐야 도대체?
0: 그러니까
1: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런 개각을 왜 이렇게 했지?
0: 네.
1: 더 궁금한 게 대통령은 누구하고 상의하지?
0: 근데
1: 그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0: 네.
1: 누구하고 상의하길래 이런 말이 안 되는 개각을 하지?
0: 네.
1: 그런 느낌이었어요.
0: 청와대 핵심 관계자랑 친하시잖아요. 좀 상황 알아보셨어요?
4: 아, 금시초문입니다.
0: 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3: 예.
0: 나경원 의원은 용해인은 미끼다. 본질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지낸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뭐 공소취소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어요. 이 말씀에 어떻게 좀 동의하세요?
3: 저는 동의를 안 하는 게
0: 동의를 안 해요?
3: 용해인을 자꾸 버리는 카드라 믿기 정도로 생각하는데
0: 네.
3: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용해인을 제일 좋아할 겁니다.
0: 그래요.
3: 그 장관 중에 기본소득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본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용해인을 너무 좋아하니까
0: 네.
3: 비대 두 번 시켜주고 최연소 장관 시켜주고
0: 네.
3: 막 이렇게 한 거예요.
4: 네. 네.
3: 믿기가 아니에요.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니까.
0: 네.
3: 저는 근데 이번에 아마 용해인 낙마하고요.
0: 네.
3: 그다음에 김성원은 뭐 이분에게 공소취소 대표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맞고요. 공소취소 목적으로
0: 네.
3: 저는 맞다 보고 이번에 저는 개각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은 김용범으로 봐요.
0: 왜요?
3: 이분이 원래는 교체 대상 1호인데
0: 그런 얘기가 있었죠.
3: 지금 재정경제부나
0: 네.
3: 국토부나
0: 네.
3: 그 차관들이 그대로 갔어요.
0: 그렇죠.
3: 그러면 기존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0: 맞아요.
3: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김용범이 정책실장이고 기존 정책 밀고 가고 이 차관 두 명이 장관 패싱하고 김용범한테 직접 가서 보고했다는 말도 바다합니다.
0: 아.
3: 그러니까 제 말은 가장 그래요. 교체 1호가 김용범인데 김용범은 살아남고
0: 네.
3: 꼭 김용범한테 몰래 보고 했던 의혹이 있는
0: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시고
3: 소문이 파다한데
0: 네.
3: 그 차관이 그대로 올라갔다는 말은 기존의 국토부나 재정경제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0: 김용범 실장의 그립 권한 장악력이 더 세질 수가 있다.
3: 그렇죠. 이제 일극 체제예요.
0: 일극.
3: 왜냐하면 재정경제부 이분은 내보다 저보다 한 살 어려요. 행시 기수가 아주 낮아요. 원래 사법고시는 행시는 기수가 중요하거든요.
0: 네.
3: 그러니까 결국에 전부 다 자기보다 높으니까 컨트롤 타워가 안 돼요.
0: 서 변호사님보다 몇 기수예요?
3: 아, 쟤보다는 행시 기수는 약간 높은데 나이가 쟤보다 한살 어리고 시험 좀 빨리 됐어요.
0: 기수라며. 기수가 중요하다며.
3: 그러니까 근데 김용범보다는 한참 아래다 말이에요.
0: 네.
3: 그럼 김용범을 모셨던 분이에요.
0: 네.
3: 재정경제부 장관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김용범 1급 체제가 될 거고요. 그다음 외교안보는 왜 송영길이 가기로 했는데 왜 못 가고 조용히 그대로 됐냐.
0: 네.
3: 저는 위성락의 또 힘이라 봐요.
0: 아 그래요?
3: 위성락하고 모든 게 동기예요.
0: 오.
3: 완전히 뭐 중학교부터 조연하고 위성락 짝짝고 한 몸이거든요.
0: 네.
3: 모든 게.
0: 네.
3: 그러니까 아마 이게 외교안보라인은 못 바꿨다. 그래서 송영길이 저는 못 갔다 이래 봐요.
4: 서 변호사님. 송영길 대표가.

0: 외교안보 라인으로 가는 걸 마치 기정사실화
1: 외교부
0: 해서 말씀을
1: 가서
0: 하시니까.
1: 있었거든요.
2: 혹시 서 변호사님이 이 개각 과정에 좀 참여하셨어요?
1: 제가 어떻게 참여해요? 제가
2: 내막을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시죠.
1: 인사혁신처장 표면적으로 보니까 네. 관가에 이제 뭐 행정고시 동기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2: 네.
1: 어제도 제 장관급 친구 제 동기 몇 명 이야기를 오래 했거든요.
2: 네. 김종인 최고위원님, 네.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공소취소 막 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받을 게 뻔한데 이분을 이렇게 임명한 의도가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3: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네. 그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률가 중 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 그렇죠.
3: 역대로 그렇게 네. 해오지 않았지만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2: 그렇죠.
3: 그런데 이제 김승원 씨를 시켰어요. 그런데 김승원 씨가 어떤 분입니까? 1973년도에 워터게이트 사건 났을 때
2: 네.
3: 그때 닉슨 대통령이 법무장관한테 야 특검이 자꾸 나를 수사하는데 야 특검 그 백악관에서 있었던 도청 테이프 다 내 제출하라고 지금 특검 요구하는데 특검 해임해
2: 네.
3: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법무장관이 그 얘기 듣자마자 내가 사임합니다. 그러고 나가버렸어. 그리고 그 법무차관한테 그 당신이 대신해. 그랬더니 법무차관이 나도 사임합니다. 이렇게까지 나갔어요.
2: 맞아요.
3: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정반대 아닙니까?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그래서 특검을 임명을 해서 그 공소취소 권한을 주겠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였어요. 아니 그 법무부 장관이 법을 대신하고 대한민국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특정 권력에 그 네. 특정 대통령에 무슨 하수인처럼 행동하는 이런 분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한다?
2: 네.
3: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 딱 보자마자 헐이라고 했던
2: 네.
3: 것이 제일 크게는 아마 용해인 의원보다도 더 이
2: 아,
3: 김성원 네. 의원에 대한
2: 그렇게
3: 이런 일 때문에 그럴 거예요. 더구나
2: 네.
3: 이분 다 알다시피 박병석 그 국회의장에 대해서 GSGG, 개 XX라는 그것을 한 다음에 논란이 되니까 그게 무슨 거버먼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른
2: 맞아요.
3: 말도 안 되는 변명하다가 또 더 두드려 맞고 그다음에 그 박병석 의장 찾아가서 사과했던
2: 맞아요.
3: 그런 분 아닙니까?
2: 네.
3: 론스타 관련해서는 한동훈 저 당시 법무부 장관 불러다가 왜 그거 항소했냐고
2: 네.
3: 그러면서 그 난리구슬 폈던 분 아닙니까?
2: 인사청문회 장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3: 아 그러니까 아니 이분은 말이야. 인성의 측면에서 GSGG 국회의장을 갖다 그렇게 욕했고
2: 네.
3: 그다음에 론스타 관련해서 그 론스타 관련해서 항소했다고 그렇게 닥달을 할 정도로 무능한 법률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위해서 앞장서서 공소취소 모임했던 사람의 대표. 어떻게 이런 3종 세트의 문제점이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
2: 네.
3: 법무부 장관 시킵니까? 그 이전에 다른 법무부 장관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2: 네.
3: 계엄 때 그걸 막지 못한 법무부 장관도 있었어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거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슷하게 또 이런 분 그 법무부 장관 시킨다니까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것도 그 진짜 양심적인 법학 교수라든가 법조인들이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다라고
2: 네.
3: 생각할 것이고 아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에 크게 일조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하은기 대변인님.
4: 뭐 GSGG 이런 건 실제로 저는 잘못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나 이럴 때 잘못했다고 하겠죠?
2: 네.
4: 그 물었으면 핵심적인 건 이제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였다는 것 같은데 그 뭐 야당 입장에서는 비판하실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 비판하는 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비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분이 조작 기소 혹은 뭐 윤석열 검찰이 뭔가 위법하게 수사하거나 이런 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취소를 시도하는 건 그건 녹록치 않을 거예요.
2: 불가능하죠.
4: 지금 사실 네. 저희 당에서도 법사위 의원들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2: 네.
4: 저만 해도 누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반대한다고 온 방송마다 질문하는 데마다 얘기를 하는데 저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최근에.
2: 그래서 민주당 TV에서 안 부르는 거 아니에요?
4: 아 제가 안 가는 거죠.
2: 안 가는 거. 잠깐.
4: 제가 안 가.
2: 섭외 전화를 왔어요?
4: 섭외 전화가 아니라 제가 뭐 미리 말하는 거죠. 뭐냐면은 거기 가서 나중에 공소취소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럼 당의 컨센서스를 위반하는 해당 행위를 내가 할 수가 있다.
2: 네.
4: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정신 승리를 미리 하고 안 가는 거죠.
2: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은기 대변인.
4: 그래서 김종혁 그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견 타당하기는 들리지만.
2: 네.
4: 그 일종의 예견적 걱정인 거잖아요. 김승원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이 되고 나서 그런 식으로 권한을 행사할 때 그때 비판하고 하셔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김승원 의원 말고 다른 두 분의 하마평에 올랐던 그분들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 지명됐어도 무슨 대장동 변호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판했을 거고 어차피 네. 공소 취소 가지고 또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갖다 놔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에 대해서는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비판하는 게 합리적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2: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각 인선으로 지지율 좀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4: 저는 뭐 사실 김승원 의원이 여의도 전장에서는
2: 많이 길어진다.
4: 그어질 건데 영해인 의원권이
2: 그게 뭐예요?
4: 좀 불이 더 크게 번질 것 같아서 네. 걱정입니다.
3: 30대 여성에서 지지도 폭락할 겁니다.
2: 네.
4: 40대는 괜찮나요?
1: 그것도 그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 딱 적임자는 한 명 있더라고요.
2: 또 누구 얘기하려고 겁나요.
1: 이원주 메가 그 보좌관 있잖아요. 그건 천재입니다. 천재.
2: 어 그래요?
1: 네, 제가 거기 고등학교 때 대구 잘나는 친구인데 곧 동기예요. 네. 진짜 그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네. 윤석열 정권 때 산자부 대변인 했거든요.
2: 네.
1: 윤석열 정권 때 제일 잘 나갔는데 네. 그 워낙 중요하니까 아마 메가 프로젝트는 워낙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을 쓴 거예요. 이렇게 써야 돼요.
4: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해주세요. 그러면
1: 이원주를 이게 쓰고 그다음에 여왕구 후임에 박정성 쓰고 이거 두 명은 진짜 잘한 거예요.
2: 네.
1: 왜 그분의 최고 전문가를 쓰는데 둘 다 절친입니다.
2: 아이고 서 변호사님이 얘기하셔가지고 그분들 자리가
1: 아니 그분들은 그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동기들 사이에서
2: 알았어.
3: 아니 나는 소변 얘기할 때마다 다 나하고 술 먹었던 사람 훌륭한 사람이고 나한테 전화해 준 사람 내 결혼 내 자식 결혼식장에 뭐 해준 사람 다 사적인 것들만으로 기준을 해서
4: 사람을 겪어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1: 뭐 제가 모르는 사람 한 명만 칭찬하면요.
2: 누구야?
1: 이소영.
2: 네.
1: 이 사람은 제가 전혀 몰라요.
2: 네.
1: 그래도 이게 평가가 좋더라고요.
2: 네.
1: 실력이나 그러니까 네. 이런 사람 쓰면 되잖아요.
2: 네, 알겠습니다.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실장이셨다.
1: 원래 실장이었고 이번에 보좌관으로 된 거죠.
2: 보좌관으로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 네.
2: 자, 좀 이슈를 넘겨서 민주당 TV 좀 얘기 좀 할게요. 민티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뭐 아주 동접자 되게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은기 대변인님
4: 네.
2: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있죠.
4: 네.
2: 골목상권 침해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민주당의 네. 중요한 노선과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4: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외람되지만
2: 아 을지로 의원회에 내가 제소할 거라니까.
4: 그분들은 어차피 다른 방송 안 봤을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그러면 뭘 보지?
4: 아니 근데 저는
2: 경공 봤다가 이렇게
4: 정당이라는 게 방송국은 아니니까 그리고 뭐 정치 콘텐츠 제작하는 프로덕션은 아니기 때문에
2: 예.
4: 굳이 뭐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들이랑 경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2: 네.
4: 오늘은 이제 오픈발이라고 하나요?
2: 네.
4: 개업발이 좀 있는 거고
2: 네.
4: 실제 목적은 정당이 당원들한테 충분하게 정보를 주지 않으니까
2: 네.
4: 당원과 정당 핵심 관계자 사이에 정보 불균형이 벌어지고 그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니 당원들 입장에서는 뭘 보고 판단해야 되나 이거 지금 당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이거를 유튜버들 찾아가가지고 이제 듣고 그 해석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지난 전당대회에서 공약이나 이 사람 이력이 아니라 개파에 줄 서가지고 뭐 몇 월 달에 태어났으면 이 사람 찍고 이런 식의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 당도 그렇고 다른 당도 그렇고 뭐 이거를 좀 방지를 하려면
2: 네.
4: 뭐 보고서 형태가 됐든 아니면은 뭐 방송 형태가 됐든 이거를 조금 정보 불균형을 당에서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2: 네.
4: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민주당 TV도 접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2: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도. 골목상권 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진짜.
4: 근데 여기 골목상권 아닌 것 같습니다.
2: 아, 그래요?
1: 네. 아니 네. 제가 보기에 민주당 TV가 오늘 한 5만 2천까지 제가 봤거든요.
2: 5만 4천 지금. 5만 4천.
1: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개업발이죠.
2: 개업발이요.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할래요?
1: 제 생각에는 좀 가다 보면요, 네. 폭망합니다.
4: 네. 아, 왜 또 악답을
1: 폭망해요?
2: 네.
1: 오히려 장성철 명당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2: 네.
1: 저는 그래 봐요. 다섯
2: 네.
1: 개 뭐 대기업처럼 그냥 아니고 국민의힘 유튜버가 똑같을 거예요.
2: 네.
1: 뭐 민주당이라고 다르겠어요?
2: 네.
1: 정당 유튜버 그래요.
2: 네.
1: 처음에 계속 땡 하면 이제 김민석 대표께서는 어쩌고 저쩌고
2: 그렇겠죠.
1: 땡 석 이거 누가 보겠어요? 저는 뭐 곧 아마 쭉 동시대로 빠지면서. 나중에는 이게 뉴스 명단보다 내려갈 거다.
4: 근데 장 대표 어디 가는 개업발도 없었잖아요.
2: 어?
4: 장 대표 어디 가는
1: 그 지금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2: 장동혁 후보
4: 장동혁 개업발 노선잖아요.
1: 왜 그래요?
2: 그래도 주유소에서 일하시고 그랬는데 왜 넘어가신 김종인 최고위원님 짧게 뭐 이 부분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3: 저는 평생 언론에 있었잖아요.
2: 네.
3: 공이 할 수, 그러니까 민간이 할 수 있는 거를 공이 개입하면 안 돼요.
2: 네.
3: 그건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무슨 뭐 공기업이니 뭐니 하는 것들도 정말로 공익적인 이유로 민간이 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라든가 그 이익이 들라는 것이라든가 이런 건 모르겠는데 네. 지금 민주 TV라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공영방송 북한 TV 계속 틀어놓겠다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2: 네.
3: 거기서 예를 들면 정부라든가 혹은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 비판할 수 있습니까?
2: 못하죠.
3: 못할 거 아니에요. 그냥 홍보 TV 아닙니까?
2: 그렇죠.
3: 그럼 제가 보기에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2: 그래요?
3: 네, 그거는 갈 수가 없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은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거.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2: 그럼요.
3: 그 문제점 지적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 이런 게 이렇게 비판이 있구나 하면서 이걸 고쳐나갈 수 있고 이런 식의 체계 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건데 견제는 없고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 니들 받아서 써 알아해 알아서 새겨 들어 이거는 북한식의 그 TV하고 다른 게 없어요.
2: 네.
3: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 이것도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이제 점심에 안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녁도 안 하는 것 같은데
2: 네.
3: 처음에는 아침 점심 저녁 하기로 했다면서요.
2: 맞아요.
3: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이분들은 도대체 언론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2: 네.
3: 오늘 뭐 제가 보기엔 뭐 첫 출범했으니까 그렇게 크게 악담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2: 악담 엄청 하셨어요.
4: 팀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그러니까 다들 너무 뾰족하신 것 같은 게 더불어민주당이 뭐 다른 유관 채널들 다 못하게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북한 TV라고 하려고 한다면 다른 모든 정보를 다 통제하고 우리만 이거 방송할 거야 이것만 봐 이렇게 해야 이제 땡전 뉴스가 되는 거고 북한식 TV가 되는 건데
3: 본질적으로
4: 아니야 본질적으로
3: 거기가 북한 TV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4: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당인들이 이를테면은 다른 방송 다 나가 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2: 네.
4: 방금 말씀하신 당에 대한 뭐 비평, 쓴소리 이런 것들은 다른 채널 나가서 패널들이 하면 되는 문제인 것이고 각 기관마다 있는 유튜브 채널처럼 그 공식 그 유튜브에서는 그 당이나 기관의 입장을 브리핑하는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2: 네,
4: 그런 것들 만들었다고 이제 북한 TV까지 나가는 건 좀 과하다.
2: 참고로 김어준 씨 방송에 슈퍼챗이 막 엄청 오늘 쏟아졌고
4: 부럽나요?
2: 동접자가 20만 명까지 갔대요.
4: 그거는 뭐 그거야말로 약간 오픈발 오픈발 경쟁 오픈발 뭐 이런 거죠.
2: 반 오픈발 뭐 이렇게.
3: 아 그렇죠.
4: 이제
2: 네.
4: 우리는 여기 더 볼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반작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생기는 거죠.
2: 장 대표 어디가 맨 처음 영상 조회수는 3만 5천이고요. 가장 높은 조회수는 4만 9천의 주유소 알바 영상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3부 마치고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11: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

0: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호수예술축제.
4: 고향 특례시.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6: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5: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6: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5: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6: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8: 뉴스 명당 인재영의 미연단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은기 대변인님, 네. 지금 김민석 대표 한 2주 됐잖아요. 네. 인선도 방송도 정청내색 지우고 김민석 색으로 당을 네.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좋아요. 2주 동안에 김민석 대표 당대표 잘하고 있습니까?
9: 뭐 이런저런 포석들을 두고 있긴 한데 대마에 해당하는 것들은 아직 뭐 구체적인 성과가 안 나왔고 2주 만에 그거 내놓으라고 하는 게 되게 무리한 요구란 걸 저도 알고 있어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말하는 대만은 그런 겁니다. 부동산, 뭐 주식시장, 경제 이런 것들인데 그래도 뭐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도 세제 개편안 그 정부에서 얘기한 것들 조금 수정하려고 하는 시도도 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그래도 순항하고 있다.
8: 순항하고 있다? 네. 몇 점?
9: 몇 점까지는
8: 제가 유치한 질문이긴 한데 네, 매겨주세요.
9: 한 51점 51점 정도 하겠습니다.
8: 왜 이렇게 짜요?
9: 아니 그 계속 100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이제 영비어 참가처럼 보이고 네. 과반 정도 넘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 서 변호사님 뭐 안 들어도 뭐 무슨 말씀하실 것 같은데 김민석 체제 2주간
10: 좀 잘 가세요. 네. 뭐 앞으로 잘할 거라고 하는 게 옛날에 제가 본 거 보니까 38%짜리 하나 있던데요.
8: 네.
10: 40점 넘기는 저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김민석 대표가요 네. 계속 내전을 일으키고 있어요.
8: 내전을?
10: 예. 처음에 최고위원 임명할 때 좀 상의했으면 될 걸 일방적으로 두 명 임명했잖아요. 그러기 혼자 마이크 들고 독재하듯이 정청래가 뭐 중도가 없다더라 이러면서 정청래 대표를 일곱 번인가 언급하면서 마이크 독재를 했잖아요. 지금 김민석 네. 그리고 또 그 정청래 팀에 보면 이 고기 경쟁자들을 당직에 많이 임명해요.
8: 네.
10: 그 최민희 지역구의 최재성을 특보단장.
8: 맞아요.
10: 이런 식으로. 네. 이번에 보니까 그 정청래하고 경쟁자 있죠.
8: 네.
10: 이분을 이게 또 임명했더라고요.
8: 오.
10: 와, 저는 깜짝 놀라서 마포에서 정청래하고 붙었던 사람을 오. 장모가 있어요. 네. 검색해보면. 네. 그것도 이게 임명하고요. 그 다음에 김용남 있죠.
8: 네.
10: 조국하고 붙은 김용남. 정책위 부회장 임명했어요.
8: 그러니까요.
10: 야, 이거는 뭐 조국하고 합당하겠다는 건지 자꾸 오. 이런 식으로 자파 내전을 이렇게니까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죠.
8: 좋은 점수 없어요?
9: 저도 정책위 부의장이었습니다.
8: 아,
9: 네, 정책위 부의장 많이 있는 자리라서 네. 그렇게 꼭 해석할 건 아닌 것 같고 예. 좀 운동장을 넓게 쓰는 과정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인사들도 끼어 있고 그렇긴 한데 이게 무슨 내전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건 아닌 것 같고
8: 네.
9: 저는 오히려 그거는 그 세 분 최고위원들이 조금 선을 넘어온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마이크 독재 아무데나 다 독재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별로 와닿지는 않잖아요.

0: 실제로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았다. 뭐 그리고 본인이 뭐 18년 동안이나 낭인 생활 비슷하게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뭔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했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조이대 씨라고 얘기하고 현수막을 전국에 붙여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사법부를 윽박지르는 그런 발언들 뭐 요구한다 뭐 이런 그것도 너무 쇼킹했었고 그다음에 뭐 민주TV를 만들어서 뭐 이거 김어준의 독주를 막겠다라는 어떤 그런 행동이라든가 모든 게다 정치적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정청래 아까 지금 두분 얘기하셨듯이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견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겠는데 알겠는데 민생은 어디 간 거야? 알겠는데 국민들의 삶에 대한 얘기는 어디 있는 거야?
1: 그 부분이 좀안
0: 네, 난
1: 보이네요.
0: 당대표가 되면은 그래도 뭐 이거 좀 적극적으로 본인이 총리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각 돌아가는 걸 누구보다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르겠어. 무슨 뭐 어차피 이번 개각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당대표인데 뭐 서로들 의견도 교환하고 총리 때그 사람 어땠어?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개각이 나온 걸 보면 완전히 뭐 이상하다. 제 기준으로는 너무 이상해서 도대체 총저그 김민석 대표는 무슨 롤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1: 보통 당대표 되면은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민생 현장 직접 방문해서 국민들 마음도 좀 살펴보고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하는데 지난 2주간은 좀 그런 일정은 좀안 보였던 것 같아요.
2: 아니에요. 그래도
1: 있어요?
2: 현장 최고위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지금 2주 만에 TF만 벌써 24개 만들어
1: 현장
2: 놨는데
1: 가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야죠.
2: 그것도 이제 골목 뭐 무슨 추진단 이래가지고 TF 만들어가지고 이미 그 하고 있는데
1: 제도화 조직화에
2: 예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앵커께서도 잘 알겠지만 언론의 속성상 잘 도드라져 보이지 않잖아요. 이슈로 설치되는 건 아무래도 좀 시끄러운 이슈들이나 정무적인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이고 실제로는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마이크 독재했던 그 지적받았던 그 연설에서도 민생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들보다는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 민생 얘기는 빠지고 그 마이크 독재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부분만 이제 발췌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소개도 좀 필요해버리고 그리고 2주 만에 성과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얘기기도 하죠.
1: 근데 막 민생 어렵다라고 뭐 집권당에 계신 분들도 막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호텔 중에 하나인 영종도의 인스파이어 아레나 거기 가서 연찬회 하고 그게 맞냐라는 좀 생각도 들고 제주도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현장에 좀 지도부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2: 그런 비판은 수용할 만한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뭐 보안수사권이랑 직접적이랑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불안한 부분이 많잖아요. 사실 그것도 뭐 TF로 때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보안수사권 폐지 국면에서 그나마 조금 신뢰를 받았었던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초선 의원임에도 경찰개혁단장 뭐 이런 거 TF 이런 거 만들어서 지금 또 보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기다리면은 국민들께서 괜찮다고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3: 희망당.
1: 김종인 최고위원님, 장동혜 대표가 밀어붙였던 당협위원장 직선제 이거 이제 우선 사고 당협 34곳만 적용하기로 했어요. 이게 뭐 힘이 붙여서 후퇴했을까요? 아니면은 좀 전략적인 후퇴일까요?
0: 둘다 하겠죠.
1: 둘 다예요?
0: 일단 힘이 붙이니까 후퇴하는 거고. 그렇지만 뭐 언젠가는 이거 내가 어떻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거는 뭐 전략적인 후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1: 당협위원장은 의원들을 흔드는데 좋은 무기 같아요, 보니까. 꽃놀이패 같아요.
0: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개 이제 공천 그 선거를 앞두고 공천위원회가 공관위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서 논란이 있었던 건데 이번은 특이하게도 이제 그 1년 지나고 1년 뭐이그 해도 1년 임기가 남은 현 당대표가 그리고 1년 8개월 남은 그런 선거가 아직 1년 8개월이나 남았는데 전 당협을 내가 건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것들은 건드리는 순간에 결국은 이거는 정권 권력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건드리겠다는 사람은 자기가 내 당권을 강화하겠다라는 의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네. 뭐 그 장정 대표 체제에서는 윤리위를 비롯해서 당무감사위 모든 것들이 너무 상식 이하의 일들이 네. 많

0: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냥 아 저렇게까지 그냥 노골적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저그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뭐 들고 일어나면서
1: 네.
0: 반대하고 만약에 이걸 그대로 밀어붙였다가는 내 스스로의 존립 기반조차도 힘들어지겠구나라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후퇴하신 것 같아요.
1: 그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이런 분들 지역도 좀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0: 그다 사고 당협이에요,
1: 네.
0: 거기가.
1: 그러니까 이번에 그럼 바꿀 수 있겠네요, 여기.
0: 그래서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1: 네.
0: 거기서
1: 네.
0: 예를 들면 당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걸 가지고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고 당협은. 그러니까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 대신에 다른 사람 해주세요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의도가 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지역에서 모든 당원들이 예를 들어서 책임 당원들이 아니 이 사람 왜 우리 그냥 계속 이 사람 대표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역설적으로 다그 징계에 대한 그런 그 뭐랄까 심판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어서
1: 네.
0: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좀 불어닥칠 것 같아요.
1: 서정욱 변호사님, 장동현 대표 잘하고 있습니까?
2: 그렇죠. 저는 이게 그큰 방향은요.
1: 네.
2: 당원 주권으로 해서 이게 다 당원이 뽑는 게 맞는데. 그런데 뭐 개혁이라는 것도 이게 조금씩 타협하면서 단계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금 서로 양보해서 뭐 사고지구당부터 이제 교체하자. 뭐 저는 아주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요. 국민의힘의 초강세 지역이에요. 권영진, 뭐 조경태, 서범수. 그러니까 이제 그 쟁쟁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1: 아, 그래요?
2: 아, 그럼요. 그거 하겠다는 10명씩 넘어요. 따라서 이게 뭐 충분히 저는 뭐 대안은 있다.
0: 아, 바꿀 수 있다?
2: 그렇죠. 그건 이게 워낙 초강세 지역이니까.
1: 당내 분란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 이러면.
2: 아이, 그뭐 찻잔 속에 태풍이지, 그 저항이 뭐 본인들이 억울하게 징계당한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처럼 억울하게 징계당했으면 어떻게 뭐 재판이라도 하죠. 그분들은 뭐 멱살 잡고 뭐 당의 선거 불복하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돌려차기 한번 해봐 뭐 이랬잖아요. 아마 이게 법원으로 가져가도 안 될걸요.
1: 서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이제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었다가 유한동훈이었다가 유정청래였다가 다시 장동혁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2: 뭐뉴
1: 제
2: 자꾸
1: 느낌.
2: 뉴를 붙여 원래부터 장동혁이야.
1: 원래부터
2: 원래
1: 장동혁.
2: 장동혁이야.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10인방 있잖아요. 보통 언론에서
1: 꼭뭐
2: 뭐
1: 그렇죠.
2: 친장 오늘도
1: 측근들.
2: 기소 났던데요.
1: 예.
2: 친장 10인방
1: 맞아요. 리스트
2: 이러면서
1: 같은
2: 그
1: 거.
2: 요즘에 장동혁 중심으로 뭉친 의원들이 계속 하나하나
1: 늘어나고
2: 우리 그 눈덩이 불어나듯이
1: 있어요.
2: 계속해 막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어요.
1: 그래요.
2: 상대적으로
0: 내가
2: 이제
0: 들은 얘기하고 너무나 다르네.
2: 상대적으로 이게 한동훈은 좀 이게 와이드하고
1: 위축됐다.
2: 조경태도 떨어 나오고 서범수도 떨어 나오고 뭐 어떻게 우군 세력 중에 권영진의 대안과 미래도 지금 위축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장동혁 경쟁자가 내년에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1: 없어요. 장동혁 대표 지도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0: 지난번에 연찬회에서 어떤 분이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연찬회 분위기 어땠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아유, 당 정말 큰일
1: 왜요?
0: 났어.
1: 왜요?
0: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1: 분위기 좋았다던데?
0: 장동혁 대표가 있는데 주변에 아무도 가려고를 안 해. 의원들이 아무도 가지를 않아.
1: 그래요?
0: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지는
1: 네.
0: 모르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1: 네.
0: 그게 장동혁 대표가 무슨 뭐 인기가 있다라든가 주변에 사람들이 뭐 몰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1: 네.
0: 좀 취재를 다시 해보셔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서정욱 변호사님은 김용범 정책실장 장악력이 강화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어제 사의를 표명을 했다. 근데 이걸 발표를 한거 보면 이제 바꾸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3: 수리한
0: 아,
3: 거.
0: 못 견디네요. 못
1: 네.
0: 견디는 거죠, 저거는.
1: 네, 이재명 대통령도 사표를 수리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하은기 대변인님, 이거 어떤 의미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3: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소수 의견 비슷했는데 당내에서는.
1: 아니, 근데 같이 발표하지, 일요일 날.
0: 아니, 그러니까
1: 그랬지.
0: 원래는 안 하려고 했던 거죠.
1: 안
0: 그러다가
1: 하려고 했던 거예요?
0: 개각을 둘러싸고 워낙 사람들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면서 김용범은 왜 책임 안 져라고 하니까 밀려서 지금 저렇게 한 거잖아요.
1: 밀려서 했대요, 맞아요?
3: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문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용범 정치실장에 대한 어떤 평가가 어쨌든 간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거 이런 것들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닙니까?
1: 네.
3: 이억원 위원장이 책임지든 김용범
1: 그렇죠.
3: 실장이 책임지든 근데 그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1: 네.
3: 이번에 개각 발표 나고 나서 제일 비판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0: 주식시장 관련해서 실책한 라인에 대해서는 한 명도 개각이나 인사변경이 없네? 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판들을 수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그 일요일날 같이 하지 왜 그랬을까요? 그럼 김종인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네. 좀 밀려서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 아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1: 분석해 주세요, 서 변호사님.
0: 분석 아까 틀렸잖아요.
2: 저는 김용범 거리감이 커질 거다. 일곱 차이 될 거다 했는데 저 사퇴하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 지금
0: 아니, 어떻게 방송하는 중간에 그게 논박이 되지?
2: 그런데 이어서 김용범 사퇴하면 이제 한 명 남았어요.
1: 누구요?
2: 김현지. 아. 모든 게 만사현통. 네. 모든 인사를 좌지우지한다고 의심받는 네. 김현지 사퇴 하나 남았네 이제.
1: 네.
3: 저는 지금 그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얼마나 주먹국으로 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한 단면이에요. 저런 인사 보신 적 있습니까?
1: 그러니까요.
3: 개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그 다음 다음이네요. 그러니까 오늘이니까 갑작스럽게 또 정책실장, 왕실장이라고 불리고 실질적으로 뭐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네. 영향력이 있다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또 경질, 경질이잖아요.
1: 그렇죠.
3: 그러니까 저렇게 보면 도대체 인사를 왜 저렇게 하나. 인사 엉망진창으로 하다가 그게 그 여론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저거라도 김용범 실장이라도 날려서 그래서 이 불을 조금이라도 좀 진화를 하자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 참 인사 엉망진창으로 하네요, 진짜.
0: 순차 개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1: 그래요?
0: 예.
1: 윤석열
4: 누구예요?
1: 윤석열 정권 시절에 저런 일이 벌어졌어도 순차 개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0: 아니 저는 그 이 개각 발표가 났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김용범 실장에 대해서는 왜 교체를 안 하냐고. 네. 근데 이제 교체를 하는 걸 수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먹구구라고 해버리면 네. 그다음부터는 그 국정 운영하는 주체가 그런 여론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뭐라 그러고 그걸 수용해서 하면 하는 대로 밀렸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2: 네. 아,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5: 처음부터 했어요. 처음부터. 아니, 처음부터 수용했어요.
3: 비판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받아들였다. 아가 잘하셨어요. 근데 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하고 버틸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밀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아, 이 조직 내에서 지금 대통령실 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뭔가 지금 민심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어떤 여론 이런 것들을 그냥 밀려서 쫓겨나가듯이 이렇게 저 그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적해야죠.
1: 대단히 정상적인 것 같진 않아요. 이례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은기 대변인님,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어떻게 좀 옹호를 해주세요. 저
0: 옹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옹호하고 있어요.
0: 추가 개각 민심의 어떤 그 목소리를 수용해서 네. 추가 개각을 한 추가 인선을 단행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정상적인 것으로는 좀 보이지 네. 않고 그 저렇게 바뀌는 과정 중에 어떤 내막이 좀 있어 보인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후속 취재를 통해서 이러한 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보도가 계속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좀 나라가 안정되지 않는다, 좀 어수선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0: 그거는 동의합니다.
1: 솔직히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쵸?
2: 그러니까 네. 그렇죠. 정권이 너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1년
1: 지지율도 이렇게
2: 1년 한 2, 3개월 됐잖아요. 이렇게 빨리 조기 레임덕이 오면서
5: 또 레임덕까지는
2: 이렇게까지 흔들릴까? 네. 출발이 좋았어요. 국회 의석수도 많았고
1: 그렇죠.
2: 탄핵 때문에 보수가 괴멸되듯 실패했고
1: 네.
2: 출발이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1년 넘어서 지금 데드크로스잖아요.
1: 네.
2: 그게 제가 보기 과잉 자신감에 만기칠남 네. 모든 걸 그냥 밀어도 되겠지.
1: 네.
2: 그게 가장 저는 문제라 봐요.
1: 알겠습니다.
3: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어요.
0: 더 했어요.
3: 돌이켜 보면 그때는 네. 근데 민주당이 이제 너무 과도한 공격을 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때 네. 한 달 만에 탄핵하겠다고 나섰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근데 그때는 또 그때도 대통령의 인사라든가 부인의 문제 때문에 너무 말이 많았죠.
1: 알겠습니다. 오늘 인재 영입 위원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유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내일도 기대해주세요.
7: "한국인은 밥심이다.
6: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110만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7: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8: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정체선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일부 강원 지역, 충청권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서울과 강원권에는 최대 40mm, 인천과 경기 남서부에는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빗길에 사고가 없도록 더 감속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 도심 성수분기점 방향 창동교부터 성수분기점까지 밀리는 가운데 중랑교에서 장안교 구간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빗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이 부근 각별히 잘 살펴서 감속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내부 순환로 성산 방향 홍지문 터널에서 홍은 램프 구간 사이 2, 3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로는 차량들 속도 내기 많이 어려운 모습인 일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교통량이 다소 많은 모습인데요. 월드컵 대교부터 가양역 일대까지 정체가 극심합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9: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0: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이 근무했던 네팔 수력발전소의 터널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AFP 통신에 따르면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어퍼트 리슐리 다시 1 발전소의 터널에서 구조대가 시신 한 구를 수습했다고 네팔군이 밝혔습니다. 다만 희생자의 국적 등 신원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 공간을 통해 신원 관련 정보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